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6월 3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네가 좋아. 자, 오늘 첫 곡이었어요. 최성곤의 네가 좋아. 최성곤보다는 추원곤입니다. 예예. 아니 선거송으로 썼으면은 이거는 야 정말 대박 났었겠는데요. 자, 오늘은 제 9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및 재보궐 선거가 있는 날이죠. 투표용지만 7장에 달해서 뭔가 좀 복잡한 선거 같지만 투표용지나 투표하는 방식도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는 쪽으로 꾸준히 계속 발전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자,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사전투표 이미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 한결 좀 홀가분한 그런 마음이실 텐데 소중한 한 표의 숙제 잊지 말고 행사하시고 남은 시간 축제 같은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날이 날이님 만큼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로 2시간 함께 할 텐데 오늘은 선거기간 내내 들었던 로고송 대신

0: 그대 창가에 로고송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게 약간 요렇게 티가 좋아 티가 좋아 가로치고 이제 알디가 예 나 이제 전투력이 바닥났나 봐. 왜 이렇게 힘들지? 와, 정말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항마력이 아, 어마무시합니다. 어쨌든 약간 그런 식으로 그대 창가의 로고송을 여러분들 한번 예,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서울 말했던 네가 나를 떠나 버렸어.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레인보우 앱으로 접속해 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이디로 깜짝 이벤트를 해 주셨습니다. 본인들 그 닉네임 앞에다가 사랑의 아이디라고 바꿔 주셨네요. 근데 되게 많이 바꿔 주셨네요. 어우, 이거 감동이다. 아이디 사랑해. 뭐 자기 닉네임 아이디 뭐뭐해 닉네임 뭐 요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꿈꾸는 자님께서 알렉스 중독된 듯 하셨습니다. 저 너무 중독됐어요. 네가 좋아.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문자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2부 오늘 모두 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쪽인가요? 예. 자.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예.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질러! 고려 기프트! 반총물! 굿즈 업!
6: 반총물을 고려하
7: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8: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9: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7: 리메이드 서울.
8: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 그리고 Cool and the Gang의 Celebration 듣고 오셨습니다. Come on! 예. 아니 그나저나 여러분 저 보이는 라디오하고 모자 쓰고 온다고 안 씻고 온 게 아니라니까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안 씻고 온 거 아니라고요. 머리가 좀 많이 자랐어요. 저번에 분명히 짧게 자른다고 잘랐는데 언제 머리가 이렇게 자랐지?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빨리 자랐습니다. 조만간 또 가갖고 이발을 좀 해야겠네요. 자, 우리 게시판 좀 볼까요? 알지사랑의 레몬트리님.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미모 모두 내게 모두 오픈할게. 모자에 가려졌던 알디의 미모가 빛나는 날이네요. 또 뭐 근데 모자 안 쓰고 다니면은 또 신경 안 쓰고 다닌다고 아침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머리 눌린 채로 다닌다고 또 뭐라 그럴 거면서. 로즈가드님, 저도 어지간한 동안인데 어떻게 알렉스님께서는 만년 청춘이시죠? 아유 보면 자글자글해요. 지금 화면이 예쁘게 나오는 거지. 네, 저도 뭐 아니 뭐 동안이 아닌 건 아닌데, 네 그냥 적당히 제 나이로 잘 보입니다. 네, 알디사랑의 길버트님, 그 유명한 남놀 두 번 양말이군요. 양말을 벗고 양말을 벗고 처음으로 만났던 너. 왜 그녀를 양말을 벗고 만나야 했을까? 이거 뭔가 되게 사연이 더 복잡한 사연인데? 너의 결혼식보다 더 복잡한 사연인데? 현이맘님, 남편이랑 투표하고 카페에서 한잔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알디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아버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아까 화면에서 요거 보여드렸는데 남들 놀 때 일하면 두 배 번다. 네, 요 양말이에요. 오늘 같은 주말이나 쉬는 날, 네, 또 우리 사회는 잘 또 돌아가야 되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뭐 그러니까 카페도 열고 음식점도 여는 거겠죠. 그런 분들에게 나중에 날 잡고 요런 거를 좀 선물을 좀 돌려볼까 싶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주말에 일하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고 약간 이런 분들을 이제 모집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하고 계시면서 이제 라디오 함께 해주신 분들은 저희가 좀 사연을 우대로 좀 특별 우대로 좀 해드리도록 하죠. 아이브의 블랙홀 그리고 오 엠믹스 신곡 나왔네요. 오 헤비 세레나데 네 엠믹스의 신곡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시는 가수 한로로 오 한로로가 작사를 했군요. 어 그렇군요. 자 이렇게 두 곡 듣고 올까요?

0: 오타!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올여름 내내 반복해서 듣게 될 서머 캐롤송은 어떤 곡들일까요? 가수 비비가 지난달 20일에 내놓은 새로운 싱글 범파. 일단 이 곡이 그 중에 한 곡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팝과 라틴 장르 카브리헤 리듬이 조화를 이룬 이 곡은 여름 특유의 에너지와 생동감이 가득합니다. 노래 제목인 범파, 이게 무슨 뜻인지 좀 궁금하시죠? 자메이카 속어로 엉덩이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엉덩이를 부딪히면서 춤추는 동작이 후렴에서 반복되고 있죠. 음악과 함께 공개된 뮤직비디오는 우리가 꿈꾸는 여름날의 로망으로 가득합니다. 야자수가 늘어선 카리브해변, 에메랄드빛 바다, 산호빛 노을, 결제 서류도 대출 이자도 세금 고지서도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춤추고 즐기는 순간의 감각을 직관적으로 담아냈습니다. 화면을 뚫고 나오는 기분 좋은 해방감에 체감온도가 3도쯤 낮아지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한 기분도 드실 거예요. 2년 전에 제과 업계의 판도를 아주 그냥 시원하게 뒤바꿔 놓은 밤양갱의 선풍적인 인기를 이 곡이 이어갈 수 있을지 직접 듣고 판단해 보시죠. 올여름 가장 먼저 도착한 새로운 서머송입니다. 비비의 범파, 2주의 추천곡으로 만나보시죠.

0: 감사합니다.
1: 신곡을 낸 아티스트의 마음을 마지막에 담았네요.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비비님을 네, 또 어둠의 아이유라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참 그 아티스트 자체 갖고 있는 아우라도 아우라지만 능력도 능력이고 그리고 곡 해석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밝은 노래, 뭐 슬픈 노래 그리고 이런 약간 좀 리듬감이 있는 노래조차도 소화해내는 그 스타일이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특히 그 비비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 아티스트 중에 또 1등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또 사옥 회사 사옥을 짓는데 몇 퍼센트가 자기 지분이라고. 자, 뭐 어쨌든 이 번파라는 곡 자체가 요즘 또 그 라이브 무대가 또 요즘 화제죠. 지금 그리고 우리 한참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면은 그 야외에서 하는 그 물폭탄이나 물총 같은 것들과 함께하는 그런 워터밤 쇼 같은 것들 많이 있으니까 아주 올 여름 활동이 기대가 되는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게시판 좀 볼까요? 알디사랑의 코파곰님. 이제 알디사랑에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계속 내가 읽으니까 좀 그렇잖아. 양파 대파 쪽파 육체파도 아닌 범파. 네. 사랑의 알렉스 하쿠나님. 보란데 처음이 어디 있어요? 늘 가까이 있었기에 소중함을 몰랐을 뿐. 아마 처음부터 너

너를 사랑했었나 봐. 아, 이 노래 뭐였지? 아. 맞아 맞아 맞아. 그 빠른 노래잖아요. 자, 처음 그 느낌처럼. 맞아 맞아 맞아. 왜? 아.

이게 춤이 있지 않아요? 막 뭐 마카레나 비슷한 거 뭐 하던데 승훈 형. 캔디님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대 창가에 아 그러고 보니까는 캔디 노래 있잖아.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후를 몰라. 네. 마치 약간 그런 거죠. 김조한 형님의 Cause you are my love. 그 이유를 몰라. 그 뒤를. 그대 창가에 추억곤이 있잖아. 그대 창 들으면 슬픔이 없어져.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죄송합니다. 이거 못 불러드리겠네요. 친구님. 남들 놀 때 일하면 두 배 번다. 인생 명언처럼 뇌리에 새겨놓고 오늘도 열일 중입니다. 저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데요. 오늘은 특근이라서 짭짤해요. 보이는 라디오 참여는 못하지만 알디 목소리와 노래 들으면서 즐겁게 시간 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시는군요. 저는 진짜 이미 저는 뇌리에 새겨놨거든요. 남들 놀 때 일하면 두 배 번다라는 거를. 근데 실제로 열심히 잘 벌긴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남들 하는 거 다 똑같이 해서는 성공하기 힘들어요. 요즘 같은 날에는 더더욱이 그렇죠. 남들 가는 속도로 혹은 그냥 서로서로 보면서 남들과 다 함께 이동되면서 이렇게 묻어 다니는. 야, 그러면 그냥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성공과 또 발전과 그런 것들을 도모해야죠. 네. 자, 우리 친구님. 네, 현장에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혼자 계시나요? 지금 라디오 들으시면서? 파이팅입니다. 자, 부탁드리고요. 코즈웨이 팔색조님. 안녕하세요. 홍콩에서 가이드로 활동하는 팔색조예요. 요즘 습도 85에 36도 기온인 홍콩에서 덕후스팸에 잔뜩 찌뿌린 여행객들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알디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 더운 기운 느껴지는 아침도 상쾌하게 시작이 가능하답니다. 습도 85. 습도 85. 면은 눈앞에 공기 중에 습도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85에 36도. 와, 36도. 어마무시합니다. 홍콩이 원래 좀 습하긴 한데 야외 음식 드시는 거 조금 조심하셔야겠네요. 그죠? 자, 홍콩에서도 이렇게 문자가 날라 들어오네요. 0984님. 용접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남들 놀 때 일하면서 두 배 벌자. 가운으로 삼고 싶어요. 제가 이거 조만간 네 가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진짜 눈 딱 감고 한 진짜 5년만 그 마인드로 일하잖아요. 뭐가 달라져도 달라져 있을 겁니다. 남들 놀 때 일하면서 두 배 벌자. 이게 1차고요. 심화반으로 들어가면 남들 쓸 때 쓰지 말자. 그럼 두 배 번다. 이게 심화반. 이제 거의 이제 프로나 고수급으로 올라가면 샀다 치자. 먹었다 치자. 약간 여기까지 가면 이제 거의 뭐 예. 그냥 손 뻗으면 닿을 곳에 성공이 있으신 분들. 네. 요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 먹었다 치자. 자, 마이크 잭슨 빌리진. 이거는 김봉화 님의 신청곡이고요. 그리고 Get Lucky, Daft Punk featuring Pharrell Williams의 곡 들려드립니다.

자, 사랑의 알디 조윤진님께서요. 이 노래는 어떨까요? 악뮤의 소문의 낙원이요. 딩딩딩딩딩. 잠깐 앉아요. 따끔한 잔소리 모닝콜 있어요. 네, 이렇게 쭉 나가는데 되게 잘 써주셨어요. 은근히 그럴싸하게 써주셨어. 잠깐 앉아요. 따끔한 잔소리 모닝콜 있어요. 지친 아기세요.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여기 오면 알디가 모든 걸 치유해줘요. 당신의 불치병은 이곳엔 존재할 수 없어요. 느리게 오래 걸어가요. 알디의 그대창으로 오세요. 소문의 그대창가에.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좋았다. 아, 야, 조윤진님 이거 좋았다. 좋았다. 약간 악뮤보다 트로트 같다고요? 아, 나 지금 약간

나 마지막에 좋았다 멘트도 약간 그왜그 삼촌들 있잖아요. 삼촌들. 예. 야, 윤지 씨 일로 와봐. 앉아 봐봐. 이거 한번 먹어 봐봐. 이거 뭐이 기가 막혀. 먹어 봐봐. 먹어 봐봐. 좋았다. 개사 좋았다. 이 좋았다. 기가 막혔다. 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럴싸한데요. 좋은데요. 고점수님, 남들 쉴때 일하고 남쓸때안 쓰면 4배 버는 거네요. 제가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요거 좋았다. 우리 고점수님, 아, 요거 좋았다. 거의 뭐이 정도면은 두배 레버리지 ETF. 네네. 오, 이거 파생상품 기가 막힌데요? 남들 쉴때 일하고 남들 쓸때안 쓰고 남들 살때안 사면 8배다. 야, 가자 이거. 이건 무조건 가야 된다. 이건 장 열리자마자 떡상이다. 야. 근데 대단하네요. 어떤 분이 그러면 그대 창가에 들었다 치자 하고 놀러 나가도 돼요? 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자, 조용히 하래요. 자, Electric Light Orchestra의 Midnight Blue. 이거는 41947님의 신청곡입니다. 어디 가지 마라. 내가 2부에 돌아올 거니까. 알았죠?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할 거예요. 응, 어디 가지 마라.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이순환 우수 제품.
8: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무상 방문 수거.
8: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8: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1: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전국 14,288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오늘 본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으며,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하고, 투표 용지에 다른 필기구로 기표하거나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는 경우 또는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 모두 무효표가 됩니다.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거나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도 금지됩니다. 6.3 지방선거일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 계정에 플라톤의 말대로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말을 인용해 오늘 본 투표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관련 대화가 중단됐다는 최근 보도는 가짜 뉴스라면서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며칠 전 이란과 미국이 대화를 중단했다는 가짜 뉴스 보도는 거짓이며 잘못된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대화는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며 대화가 어떻게 귀결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계속

0: 북 진행 중인 가운데 서로를 향한 공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바레인의 미 해군 5함대 기지와 쿠웨이트 미 공군 기지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3도, 습도는 55%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지방선거일인 오늘 투표하러 가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과 함께 양산 겸 우산을 하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햇볕이 강하게 내릴 때는 30도를 웃도는 땡볕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이 뜨거운 열기가 대기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강원 내륙과 충북,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강원 내륙 산지에 최대 40mm, 영남 내륙에 최대 30, 충북과 호남 내륙에 5에서 20mm 안팎이 되겠고요. 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전국은 오늘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 31도, 춘천과 청주가 32도까지 올라서 특히 남부 지방은 어제보다 한결 더 덥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강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 있겠고요. 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3: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4: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5: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6: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7: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6: 태워다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8: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9: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6: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3: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6월 9일에 시작하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2: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알렉스의 사랑아오. 그게 나야. 그게 나야. 이게 사람이 딱 이렇게 멋있는 노래 틀어놓고 좀 이렇게 뭔가 되게 멋있는 척도 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해. 오래 못해. 내 품에 안겨 말해 주오. 그게 나야. 자, 오늘의 청취자들의 알디 사랑의 닉네임 이벤트에 대한 답가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2부 시작하죠.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네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브레딩군 고기,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1호점부터 27호점까지 시즌1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시즌2 앞서서 숨고르기 하는 의미로 초창기에 소개해드린 가맹점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20호점 소개해드릴 차례죠. 이거 처음에 광고 들어왔을 때, 광고 들어왔을 때가 아니라 우리 잭잭 쿠폰 가맹점 들어왔을 때 좀 놀랬어요. 오, 그치. 이런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자, 건물 외벽 고소 작업부터 가로수 전단지 간판 및 현수막 설치 및 철거 작업 등등에 필요한 스카이차 전문 렌탈 업체입니다. 땡땡 스카이 렌탈. 아기새 인증 시 10% 할인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 다양해요. 그죠? 네. 시즌2는 더 다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잭 쿠폰 가맹점. 저희가 1호점부터 27호점까지 정확한 상호와 위치 할인 내역 확인하시려면요. 홈페이지 게시판 참고해 보시고요. 그대창 인별그램에도 리스트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고요. 가맹점 참여 원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은 지역과 사업형 혜택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시즌2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다녀오시는 분들은요. 인증 문자 꼭 남겨주세요. 저희가 감사의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인증 문자 모두 샵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0: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지친 나를 안아프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현대 큐밍.
3: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4: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3: 큐큐큐큐 큐밍.
4: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들어봤습니다.
1: 아, 좋네요. 김태우의 하이하이 그리고 울랄라 세션의 러브 픽션 듣고 오셨습니다. 따따따라따따따 5031님 일찍 일어나서 투표하러 가면서 앞으로 몇 번이나 투표를 더 할 수 있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주어진 권리가 더욱더 소중해지는 날입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영구 입주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입주를 끝마쳤고요. CBS. 네. 자가입니다. 예, 자가고요. 월세 전세 아니고요. 네. 저는 CBS에서 이제 DJ 뭐 언젠가는 그만두겠죠. 네, 네. 언젠가는. 네. 자가처럼 이 자리를 팔고 돈 받고 나갈 겁니다. 네. 자리세, 자리세. 자리세. 근데 주신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앞으로 몇 번이나 투표를 더 할 수 있을까? 제게 주어진 권리가 더욱더 소중해지는 날입니다. 이 권리라는 게 여러분 그쵸? 이거를 이 투표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쉬는 날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도 한 표인 거고 그걸 소중히 여기는 나도 한 표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말 더 고민하고 이 후보들의 공약이 어떤 건지 진짜로 이 후보들의 공약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고민하고 투표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우리 젊은 친구들도 네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한 표와 우리 젊은이들의 한 표도 다 똑같은 한 표거든요. 네, 그냥 절대 와 오늘은 쉬는 날이다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포카리 임님. 알디 우리 첫째 투표할 시간 없다고 징징대면서 택시값 달라고 하네요. 택시비 주면 투표하고 가겠다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시장을 뽑는 그죠? 젊었을 때는 이 새로 이제 뽑힌 시장이 그죠? 그 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솔직히 그렇게 크게 영향받지 않거든요. 실제로 영향받는 건 실제로 그 시 안에서 사회생활을 하시고 뭐 그 장사를 하시고 일을 하시고 혹은 그 시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어른들이 네, 어르신들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데 그래도 네, 가겠다고 얘기하니까 보내주시고요. 나중에 또 알게 될 거예요. 이런 걸 좀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죠? 8063님 알렉스님 저는 세탁소를 하는데 당연히 선거 날도 일합니다. 손님은 쉬는 날 없이 오니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손님은 쉬는 날 없이 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식당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셰프님들, 네, 조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 위장이나 소화 쪽으로 잔병 치레가 훨씬 많은 거 아세요? 왜냐면 식사 시간 못 맞춰요. 맞출 수가 없죠. 왜냐면 남들이 식사 시간에 나는 조리를 해야 되고 남들이 식사하러 오시기 한두 시간 전부터 저는 그걸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끝나면 또 이제 저녁 장사 준비해야 되고 또 대충 밥 때우고 나면은 바쁘게 저녁 장사 준비 또 하고 마무리하고 빨리 씻고 집에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또 허탈한

마음에 아 오늘도 수고했다는 마음에 또 야식 먹고 그러고 다음 날 아침에 또 일찍 나서 준비해야 되니까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손님은 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손님이 곧 뭐죠? 수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수입은 쉬지 않아요. 그런 마인드로 일해야 됩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알디 사랑아오 빛나는 별님. 아인슈페너 커피의 소프트함과 달달함이 아우러진 알디의 음성. 이리 좋을 수가. 그게 나야. 아, 참을 수가 없어.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게 표현해 주셔서. 알디 사랑의 웅이님. 아, 반려 인간들이 아무도 안 일어나네. 나도 다시 누워야겠어. 하셨습니다. 이제는 반려 인간들인가요? 누군지 왠지 알것 같은데? 비오기님, 그대창 로고송, 놀아줘 사이다 계좌고, 맥혀, 맥혀, 맥혀, 맥혀, 모닝 출근길, 지쳐, 지쳐, 지쳐, 지쳐, 부장 잔소리, 졸려, 졸려, 졸려, 졸려, 함, 라디오를 들었더니 알디가 있잖아. 오, 오, 오, 그대창, 가슴이 뻥 뚫린다, 그대창, 갈증이 사라진다, 그대창, 그나저나 오늘 전매출 뭐예요? 자, 보셨죠? 여러분들도 알디화 되는 겁니다. 여러분, DJ 따라간다. 네. 팬클럽은 그 아이돌 따라간다. 있죠? 네. 안 그래도 저 중간에 이 화장실 이렇게 다녀오느라고 복도를 나갔는데, 옆방에선 클래식 틀고 있더라고요. 네. 아니요? 부럽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는 클래식을 틀수 있어도, 저쪽에선 지금 내가 틀이 노래 틀지 못하거든요. 노래 좋아해 사이다 크라잉넛에 좋지 아니한가?

아유, 신이나 신이나. 3740님. 아, 그죠. 이거 노래 소개해야죠. 처음 그 느낌처럼. 네, 신승훈의 곡이었습니다. 3740님, 식당 운영하는 1인입니다. 식당 사장의 형편을 어찌 그리 잘 아시나요? 오늘 선거 마치고 오신 건지 9시부터 손님들이 오시네요. 남들은 쉬는 소중한 휴일에 직원들과 열심히 달려볼게요. 그럼요? 그럼요? 남들이 쉬고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밥 먹지 말고 나가서 먹자 하는 날이 식당들에겐 대목인 겁니다. 사장님 아시잖아요. 예. 제가 이제 그 식당 사장으로도 또 그리고 이제 그 조리 그죠? 주방으로도 일을 했었고, 그러니까 식당 관련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도 생각보다 굉장히 시스템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품을 시키는 것부터 어떻게 보관하는 것부터 어떻게 조리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뒤처리부터 시작해갖고 청소부터 손님을 대하는 뭐 태도나 교육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덩어리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나중에 아이를 이제 남자 아이를 네 만약에 이제 아들을 갖게 되면 꼭 무조건 네 다른 아이들 영어 학원 여름에 다닐 때 저희 아이는 식당에서 알바시킬 겁니다. 무조건 너 접시부터 닦아라. 너 그 식당에 숟가락 젓가락 몇 개인지 알아갖고 와. 거기서 물수건 어디서 시키는지 알아갖고 와. 단가가 얼마인지 알아갖고 와. 이런 거. 네, 꼭 시킬 겁니다. 좀 보는 눈이 확실히 달라져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험을 느껴보면. 뭐 물론 영어 교육도 중요합니다. 예예. 예. 자, 어쨌든 화이팅 하시고요. 3809님. 안녕하세요. 전 정육점 합니다. 만난 고기 손님 밥상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투표는 사전 투표했고요. 오늘 투표 인증하시는 손님께 10% 할인 행사하고 있습니다. 왠지 이거 예! 이거 나와야 될 것 같아. 행사 품목은 한우, 투뿔, 무항생제 한돈 암퇴지 전품목. 와, 전품목. 앞다리 뭐 삼겹살 뭐 뒷다리 할 거 없이 전품목. 할인율 로스구이용 정육 전품목 10% 할인. 할인 행사는 투표 참석 인증하시는 분에게만 허용됩니다. 단 가공 제품 뭐 사골국, 쭈꾸미, 훈제오리 이런 것들은 행사에서 제외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정작 어디서 하시는지를 안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수원 스카이 땡땡 아파트 상가 내에 땡땡 꿈 축산이래요. 여러분 수원에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오늘 투표하시고 오신 손님들 인증하시면 10% 할인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비즈니스지. 이것이 비즈니스요. 이것이 그냥 이것이 장사인 거요. 이 캐릭터는 무슨 캐릭터지? 예. 자, 넌나비님. 제 로고송 추천은요.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너의

들려. 알디 모닝 콜이 들려.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하는데도 알디 목소리가 들려. 이거 내가 하니까 약간 판소리 같다. 알디 목소. 아, 이건 트로트인데. 예, 뭐지? 자꾸 알디 목소리가 들린다면 당신도 이제 아기새입니다. 알며 드신 거고요. 알스라이팅 당하신 겁니다. 네네. 저도 참 잘 풀려서 가수하고 DJ하고 MC하고 그리고 이제는 제품도 파는 쇼호스트가 되었죠. 이거 잘 안 풀렸으면 영락 없는 사입이야. 뭔지 알죠? 뭔지 알죠? 나를 찬양하라.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네. 여기는 CBS. 할렐루야. 아멘. 자. 아니, 그나저나 옆방에서 악뮤의 노래를 틀었다는 소식이 전해 들었습니다. 어? 아니, 이러면 솔직히 이거 선 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렇게 받아치겠습니다. 클래식 베이스 샘플링 가요를 저희가 네, 틀겠습니다. 배트민 교향곡 합창 교향곡이죠. 네. H.O.T의 빛 그리고 바흐 G선상의 아리아를 또 샘플링한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 이렇게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세상 둘도 없는 고급진 방송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오늘 투표하는 날이라서 여러분들 휴일이기도 하고 또 해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과 2시간 함께 했습니다. 즐거웠고요. 자,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김윤주의 랄랄라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고급진 바이브 계속 이어가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희사시조의 서머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투표 꼭 마무리 하시고요. 내일 뵐게요. 하나 둘 셋 안녕.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박그로슈.

0: 서울월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전국 14,288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오늘 본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으며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고 투표용지에 다른 필기구로 기표하거나 2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는 경우 또는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 모두 무효표가 됩니다.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거나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도 금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전 10시 기준 전국 본 투표율은 11%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2년 8회 지방선거보다 2.3%포인트 높은 본 투표율입니다. 앞서 진행된 사전투표는 오후부터 합산돼 오후 1시쯤 전체 투표율이 나올 예정입니다. 오전 10시 기준 본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대구광역시로 13.7%의 본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방선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 계정에 플라톤의 말대로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말을 인용해 오늘 본 투표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관련 대화가 중단됐다는 최근 보도는 가짜뉴스라면서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며칠 전 이란과 미국이 대화를 중단했다는 가짜뉴스 보도는 거짓이며 잘못된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대화는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며 대화가 어떻게 귀결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서로를 향한 공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

0: 시위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바레인의 미 해군 5함대 기지와 쿠웨이트 미 공군 기지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미 중부 사령부는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을 모두 요격해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즉각 반박했고 동시에 이란 캐슘 섬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발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이 화재 안전 조사에서 2년 연속 불량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전국에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1도, 습도는 49%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운 주지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2: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1: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2: 제가 불 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요. 온 산이 까만 재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개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1: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사는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김윤주의 랄랄라 김윤주입니다. 초록이 싱그러운 6월의 셋째 날, 전국이 중요한 선택으로 들썩이죠. 우리 동네 구준이를 도맡아 할 심부름꾼을 뽑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입니다. 우리가 꼬박꼬박 내는 세금 아깝지 않게 국민을 위해 발에 땀나게 뛰어다닐 참된 일꾼, 말만 앞서는 사람 말고 우리 일상을 다정하게 돌봐줄 슬기로운 살림꾼을 뽑는 날인데요. 학연지연 다 접고 오직 나만의 소신으로 꾹 찍어보죠. 누가 더 부지런히 일할지 눈 크게 뜨고 살펴보면서 내 소중한 한 표 당당하게 던지고요. 기분 좋은 초여름 즐겨 보아요. 주권 행사하고 계신가요? 어디서 뭐 하시는데요? 신청곡도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주세요. 후회 없는 선택. 김윤주의 랄랄라예요.

0: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존박이었어요. 네 생각. 개나리님, 아침 일찍 소중한 한 표 행사하고 공원에서 돗자리 깔고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음악도 듣고 이것이 힐링이네요. 개구쟁이님,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침 일찍 투표하고 남편이랑 브런치 먹고 저는 운동하면서 랄랄라 듣고 있어요. 커피 충전 좀 해주세요. 두 분께 커피 드리면서 6월 3일 수요일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나요? 이제 여유 있게 투표하러 가실 건가요? 어디서 뭐 하면서 랄랄라 듣고 계신지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으로 보내주세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8707님, 인천에서 김포 화성면에 있는 거래처에 물건 납품하러 가는 차 안에서 듣고 계시대요. 차도 안 밀리고 음악도 나의 최애 음악이라서 행복합니다. 차 안이 나만의 노래방이 돼서 신나게 따라 부르고 있어요. 소녀시대 키싱 유, 에이핑크, 미스터 추 두 곡 들으셨고요. 6월 3일 수요일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사전투표하신 분들은 여유있게 오늘 하루 보내실 것 같고요. 지금 투표장 가면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계시겠죠? 손 들어주세요. 커피와 좋은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혁의 소녀.

카더가든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8462님 신청곡이었고요. 오혁의 소녀 2043님과 함께 들었어요.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남들에겐 사소해도 내겐 속타고 서운한 일, 속풀이라도 하고 싶다면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사연 주세요. 살다 살다 내가 별걸 다 방송에서 말해보네. 김윤주의 랄랄라 별다방, 익명 요청님의 사연입니다.

0: 양말 벗어서 똘똘 말아 소파 사이에 감춰두는 남편과 사는 사람, 손들어주세요. 당신 제발 그러지 좀 마. 소파에서 찌든 내 나잖아. 아우 진짜.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돼서. 당신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당신 양말 절대 안 빨 거야. 내가 다 갖다 버릴 거야. 아우 내가 못 살아.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해도 저희 남편은 양말을 도로 꺼내서
1: 내 발은 꽃순대로 안 나갈랑요. 은근 향기가 풍길 수도 있걸랑요. 샤샤샤 얼른 맡아봐라. 이거 봐라 이거 무향이걸랑요.
0: 아유 이렇게 제 코에다가 들이미는데 아이 철이 안 치워 진짜. 당신 양말 때문에 이혼한 최초의 남자 되고 싶어? 어? 그럴까? 저요 이럴 때 진짜 같이 안 살고 싶어요. 게다가 이런 상황을 재밌어하는 게 더 약올라요.
1: 아, 이 세상에 이런 유니크한 남편이 또 어디냐고요. 당신 내 양말 보물찾기 때문에 웃고 사는 거 이게 맞걸랑요. 숨은 양말찾기 이거 실 만점이걸랑요.
0: 진짜 왜 저럴까요? 왜 저런 습성을 못 버릴까요? 그간 소파에 끼워둔 양말 다 모으잖아요. 한 트럭은 나옵니다. 이 남자 싫어요. 이런 남편 정말 미워요. 이 못된 버릇 진짜 어떡하면 좋죠?

살다 살다 내가 별걸 다 방송에서 말해보네. 김윤주의 랄랄라 별다방. 오늘의 익명 요청님의 사연이었고요. 리쌍 알리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버럭이님 호호호 혹시 우리 남편 형님 분이신가요? 이거 집안 내력 같아요. 아휴 있다니까요. 진짜 이런 분들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은근히 많다니까요. 7345님 다음에 소파 사이에 숨겨둔 그 꼬질한 양말을 남편님 목에 머플러처럼 예쁘게 한번 감아주시면 어떨까요? 아우 만지기도 싫을 것 같은데 그걸 머플러처럼 엮어야 돼요? 김양님 양말 한 트럭 다 모아서 남편분 베개 속통으로 채워버려. 아 이거 재밌긴 한데 남편분 좋아하실까 봐 걱정도 돼요. 아 이게 이렇게 하니까 꿀잠이 오걸랑요. 막 이러면은 진짜 내 속만 뒤집어질 것 같은. 2080님 소파 사이에 청양고추라도 좀 다져서 넣어두세요. 다시는 손도 못 대게. 1066님 아 못된 습관일수록 왜 이렇게 고치기가 어려운 걸까요? 그러니까요. 굴목대장님 한 군데 지정됐으면 그나마 나아요. 저희 남편은 소파 사이를 비롯해서 책장 뒤, 침대 밑, 심지어 냉장고 밑에서도 양말을 찾을 때도 있는데 아주 스펙타클합니다. 진짜 웃는 게 아닐 일들이네요. 양말 안 빨아주고 싶다. 물론 제가 빨아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 얼마나 괴롭고 얄밉고 귀찮고 싫으실까요? 익명 요청님께 별다방에서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어따 말하기도 좀 민망하고 쑥스럽지만 별다방에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 말머리에 별다방 쓰시고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보내주세요. 적극 편들어 드리고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립니다.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마이티 마우스 윤은혜 사랑해.

0: 박명수 제시카 냉면, 마이티마우스 윤은혜 사랑해,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선물 소개합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들바람 김치의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지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A 플러스 스누 아토 크림, 그리고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9367님과 함께 휘성의 위드미 들을게요.
1: 와, 와, 와. Yo, This song's dedicated to all the broken hearts. Yeah.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브라운 아이드 걸스 피처링 이재훈 오아시스 들으면서 6월 3일 수요일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마칠게요. 오늘도 룰루랄랄라.
3: 와, 여름이다! 막 이래.

0: 중요한데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0: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3: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2: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4: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투표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성실하게 일할 유능한 충직한 일꾼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무법폭주를 국민 여러분이 막아달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선거와 달리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 특성을 고려해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전 11시 기준 전국 본 투표율은 15%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2년 8회 지방선거보다 3%포인트 높은 본 투표율입니다. 앞서 진행된 사전투표는 오후부터 합산돼 오후 1시부터는 전체 투표율로 공표될 예정입니다. 오전 11시 기준 본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사전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대구로 18.9%의 본 투표율을 기록 중입니다.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오늘 본 투표는 사전 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폭발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이 화재 안전조사에서 2년 연속 불량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소방당국에 따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한 차례씩 소방시설이 집중된 이른동에 대한 화재 안전조사를 받았는데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폭발 사고가 난 세척 공실은 법상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의 한 시내버스에서 중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젯밤 9시 47분쯤 대전시 유성구 송강동을 지나던 시내버스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A군이 중학생 B군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난 A군은 동생을 괴롭힌 사람을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자수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B군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관련 대화가 중단됐다는 최근 보도는 가짜 뉴스라면서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며칠 전 이란과 미국이 대화를 중단했다는 가짜 뉴스 보도는 거짓이며 잘못된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대화는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며 대화가 어떻게 귀결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계속 진행됩니다.

0: 진행 중인 가운데 서로를 향한 공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바레인의 미 해군 오함대 기지와 쿠웨이트 미 공군 기지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4도, 습도는 43%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2: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3: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일.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좀 딱딱하고 무겁고 멀게 느껴지지만요. 평범한 일상을 바꿔줄 소중한 약속의 날이다. 우리 동네와 이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애정 표현이다. 이렇게 풀어 얘기하면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지방선거만큼 우리 삶과 가까운 선거도 없으니까요. 우리가 매일 걷는 골목길에 가로등을 더 밝힌다거나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환경을 바꾸는 일, 출퇴근길 버스 노선 하나를 더 늘리는 일, 이 모든 소소하고 중요한 변화들이 오늘 우리 손끝에서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투표가 마감되는 오후 6시까지 앞으로 6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과 미래를 위해서 주권자로서의 소중한 권리 꼭 행사하시고 남은 휴일의 절반은 홀가분하게 초여름의 싱그러움을 즐겨보기로 하죠.

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지방선거일이기도 하고요.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Seals and Crofts의 Summer Breeze였습니다. 오늘 전국 14,288개 투표소에서 지역 일꾼 4,227명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는 내가 사랑하는 이웃과 동네를 향한 가장 확실하고 다정한 애정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겠죠? 우리 삶을 바꿔주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우리 손끝에서 시작될 텐데요. 뭐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사전선거 끝낸 분들은 한결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늘 법정 공휴일을 즐기실 것 같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축제 같은 날이니까 기분 좋은 음악들로 또 절반의 휴일 든든하게 채워가 보시죠.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더보기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5: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6: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0: 신축도
7: 리모델링도
8: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7: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7: 빌딩앤리치.
0: 신축도
7: 리모델링도
8: 경동하우징. 고려용접봉 그린KR3000.
0: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KR3000.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3: TBX.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4: 콜레

최고 최고입니다. CEO님. 좋은 곡들이란 그런 말씀이겠죠? 아, 지노 바넬리의 I Just Wanna Stop이었고요. 잉글랜더 앤 존 포드 콜리의 I'd Really Love to See You Tonight까지 전했습니다. 0702님은 저는 이미 사전에 투표해서 편하게 지금 밀린 회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당선자분들께 그 내세운 공약들 최대한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하고 싶다고. 맞습니다. 공약을 지키느냐 아니냐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하죠. 인우 아빠님은 저는 사전 투표했지만 오늘 근무 날이라서 공휴일을 즐기지는 못하고 있답니다 하셨네요. 아, 투표는 투표대로 일은 일대로. 3853님은 저도 사전 투표했다고 부지런하신 분들 많으시네요. 특근하는 날이고 지금은 해피송과 함께 운동하려고요 하셨는데 무엇을 하시든 부지런하게 이 시간 또 함께하고 계시네요. 왕진님은 남왕진님 시흥시는 시장이 무투표로 일찌감치 당선이 되어서 긴장감도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아 이런 지역구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시흥시가 그랬군요. 로지리님 아침부터 무더운 휴일입니다. 해피송이 시원하게 해주길 기대하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포화지방선거가 아닌 불포화지방선거가 바람 뭐 이렇게 아무 말 되는지요. 9062님, 업무가 밀려서 휴일에 나와서 해피송 들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여유롭고 참 좋은데요. 딱 해피송 끝날 때까지만 일하고 퇴근하렵니다. 생방송을 함께하니까 더욱더 감사하다고. 아마 오늘 중간에 일주일의 중간에 낀 또 휴일이기도 해서 밀린 업무들 처리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진짜 우리 사회를 더 이롭게 만드시는 분들이죠. 모두 고맙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생방송이고요. 오늘 안보라 퀴즈, 깜짝 퀴즈, 선거에 관련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음악 듣고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이어지는 곡은 레이니에요. Love at First Fight.

초여름에 너무나 어울리는 곡이었죠. 소피안 스티븐스의 Mystery of Love였고요. 또 레인의 Love at First Sight이었습니다. 유재수의 해피송 생방송이고요. 오늘 해피송 퀴즈 시간입니다. 지방선거일을 맞아 선거 관련 문제고요. 일단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선거 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어떻게 당선인을 결정할까요? 1번 재투표를 실시한다. 2번 동전 던지기로 정한다. 3번 추첨으로 정한다. 4번 연장자가 당선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88조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득표수가 같을 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 즉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건 이때는 좋겠다. 우리나라에서 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투표권을 갖는 최소한의 나이는 만 몇 살 이상일까요? 자, 투표권을 갖는 나이 1번 만 17세, 2번 만 18세, 3번 만 19세, 4번 만 20세.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투표 가능한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만 18세 이상. 자, 여기서 이제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긴장해 주시고요. 다음 중 투표소 안에서 유권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됩니다. 1번 돋보기 안경 착용하기. 2번 투표용지 뒷면에 낙서하기. 3번 만 7세 이하 어린 자녀와 함께 동반 입장하기. 4번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촬영하기. 자, 이 중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유권자가 하면 안 되는 행동. 1번 돋보기 안경 착용하기. 2번 투표용지 뒷면에 낙서하기. 3번 만 7세 이하 어린 자녀와 동반 입장하기. 4번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촬영하기. 이거 예전에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 있죠. SNS에 올려가지고. 자, 투표소 안에서 유권자가 하면 안 되는 행동 무엇일까요? 돋보기 안경 착용하기, 용지 뒷면에 낙서하기, 7세 만 7세 이하 어린 자녀와 동반 입장하기,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 촬영하기.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 촬영하기. 자, 살짝 헷갈릴 수도 있고요.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되는 행동 맞다.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하다가 진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SNS 막 올리고 그러다가. 자, 정답과 오늘의 신청곡 알려주시죠.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1910님, 휴일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교통약자, 장애인 운전원님 늘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신나는 노래 들려달라고 하셨고요. 3853님도 신나는 노래 부탁한다고. 딸기산도 3853님, 스윙이 블루진스의 히피히피 쉐이크, 또 해숙님, 1910님, 루선의 스위스보이, 또 빌리지피플, YMCA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지방선거일을 맞아 선거 관련 문제 함께 풀고 있습니다. 앞선 얘기도 다 들으셨죠? 선거 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가 당선이 된다. 우리나라 투표권은 최소 만 18세 이상부터 갖는다. 자, 오늘의 문제. 투표소 안에서 유권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였고요. 7543님은 사전 투표하고 간만에 신랑과 군산 여행 중인데 날씨가 너무 좋다고. 3686님은 오늘 새벽 6시 20분에 투표하고 밭에 와서 콩 심고 믹스 커피 마시고 이제 쉬는 중인데 꿀맛입니다. 진짜 여름에 밭일은 새벽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아유, 고생 많으시고요. 4891님이 방금 투표했는데 벽보에 주의사항이 붙어 있더라고요. 투표용지 삐리리 삐리리 삐리리.

6491님은 이런 행동은 노노노. 저는 그래서 나와서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손등에 도장 콕 하셨는데, 자, 좋습니다. 투표소 안에서 유권자가 해서 안 되는 행동 아는 대로 알려주세요. 1번 돋보기 안경 착용하기, 2번 투표용지 뒷면에 낙서하기, 3번 만 7세 이하 어린 자녀와 동반 입장하기, 4번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촬영하기. 자, 이 중에서 정답이 있습니다. 아는 대로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은 브라이언 아담스가 노래합니다. Summer of 69.

모거스의 베케이션, 또 북망산천님 호르노츠의 드림타임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닫는데요. 파란파도님 밀리주의 You May Be Right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CBS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0: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투표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성실하게 일할 유능한, 충직한 일꾼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무법 폭주를 국민 여러분이 막아달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선거와 달리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 특성을 고려해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후 12시 기준 전국 본 투표율은 19%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2년 8회 지방선거보다 4%포인트 높은 본 투표율입니다. 앞서 진행된 사전투표는 오후부터 합산돼 오후 1시부터는 본 투표율과 사전투표율을 합친 전체 투표율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오늘 본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자신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대전의 한 시내버스에서 중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젯밤 9시 47분쯤 대전시 유성구 송강동을 지나던 시내버스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A군이 중학생 B군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난 A군은 동생을 괴롭힌 사람을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자수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B군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이 화재 안전조사에서 2년 연속 불량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소방당국에 따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한 차례씩 소방시설이 집중된 이른동에 대한 화재 안전조사를 받았는데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폭발 사고가 난 세척 공실은 법상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은 검색할 땐 네이버, 메신저는 카카오톡, 생성형 인공지능은 챗GPT를 가장 많이 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검색 부문에선 네이버가 67.5%로 1위를 기록했고 메신저에선 카카오톡이 92.5%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에선 68.1%를 차지한 챗GPT가 1위를 차지했고 SNS에선 인스타그램이 35.9%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관련 대화가 중단됐다는 최근 보도는 가짜 뉴스라면서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며칠 전 이란과 미국이 대화를 중단했다는 가짜 뉴스 보도는 거짓이며 잘못된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대화는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며 대화가 어떻게 귀결될지

0: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서로를 향한 공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바레인의 미 해군 오함대 기지와 쿠웨이트 미 공군 기지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1도, 습도는 43%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2: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3: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2: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3: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C2에서 함께 만들어요.
2: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3: 문의전화 서울 771-1932.
4: 1시 5분입니다.

0: 6760님, 큰 형부와 외국인인 작은 형부까지 모두 합류한 세 자매. 부모님과 함께 짧았지만 길었던 휴가를 끝내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카가 벌써 둘이나 생긴 막내는 큰 형부 차에서 조수석에 앉아 DJ 역할을 하고 있네요. 하셨는데, 아유, 그냥 대가족이 복덕복덕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잘 다녀오시는 것 같아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부 여는 곡은 조윤진님, 낸시 시나트라, 리 헤이즐우드의 Summer Wine이었습니다. 해피송 2부로 건너왔고요. 1부에서 우리 선거 관련 퀴즈를 풀어봤습니다. 오늘 문제는 투표소 안에서 유권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자, 두 가지가 있죠. 투표용지 뒷면에 낙서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안 되고요.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촬영하기. 이거는 정말 안 되죠. 자, 그렇습니다. 정답 다들 잘 알려주셨고, 사전 투표하셨다는 웅이님, 저는 이제 오늘은 날도 좋아서 아이들 방에 굴러댕기는 인형들을 죄다 물에 담가 버렸습니다. 물고문 시작! 하셨는데. 아, 우리 웅이님은 또 다둥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하시고 오늘은 아이들 또 돌보시고 육아에 최선을 다하신 웅이님, 고생 많으십니다. 에베네셀님은 방금 딸과 투표하고 나왔다고 인증샷도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웅이님 에베네셀 41581851524144132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자, 오늘 2부는 요거 가볼게요. 오늘 선거, 지방선거 일을 맞아서 선거의 시옷, 기역, 초성, 이행시입니다. 시옷, 기역, 초성, 이행시. 저부터 가볼까요?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고품격 음악 팝송 프로그램 유지수의 해피송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신청곡과 오늘의 이행시 부탁합니다. 시옷 기역으로 시작하는 이행시. 우리 햇님이들의 재치, 그리고 크리에이티브함을 기다립니다. 시옷 기역으로 시작하는 초성 이행시입니다. 신청곡과 함께 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시옷 기역 초성 이행시 지금부터 전해주시죠.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이재훈 농사님, 또 주영님, 조이의 헬로우였고요. 솔로몬님, 이럽션의 원웨이 티켓, 또 캔디핑님, 민싱 콘티니의 차차차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초성 이행시, 시옷 기억 이행시입니다. 2528님, CBS 라디오. 굿입니다, 굿!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와, 센스가 고트입니다. Greatest of all time. 센스가 고트? 견디셔님은 견디셔. 소중한 한 표 던지고 나왔더니, 국밥집 웨이팅이 더 길어졌네요. 아, 세상에, 오늘 같은 날, 국밥 먹으면 등에서 땀이 막 줄줄줄줄 흐를 것 같은데. 뭐 인생 뭐 있겠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사는 거지. 슈가 도너님, 수많은 후보 중에 고를 후보가 없어도 투표는 합시다. 뼈 때리는 이행시입니다. 신중하게 고심 끝에 투표를 합시다. 햇살님은 지수님 저 선거하고 새벽에 출발해서요. 동해 추암 해변에 와서 만난 대게 먹고 가족들과 차 안에서 해피송 듣고 있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요. 3개월 열심히 일하고 힐링하고 있는데요. 지수님 해피송 듣고 오늘도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요 안에 시옷하고 기억이 없을 수가 없다. 샘납니다. 샘나요. 대게라니. 근데 요즘 대게철은 아니잖아요. 대게 있어요? 요즘 수율 괜찮은 건가요? 0853 우리 영미님. 신선하고 맛있는 우리나라 돼지고기, 소고기. 고기 많이 팔아주세요.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은 뭐다? 고기 반찬? 웅이님. 수국 정말 좋아합니다. 국수도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시옷과 기억, 수국과 국수, 시옷 기억. 아니, 수박과 박수는 들어봤는데 수국과 국수는 진짜 신박합니다. 우리 현숙님은 순간순간 사랑하자. 그 순간이 모여서 인생이 된다 하셨는데, 아, 사랑꾼 귀염둥이 우리 현숙 캔디핑님. 8578님은 사랑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한다 하셨어요. 좋아요. 9159님은 CBS 라디오, 그 중에서 지수님의 빗송은 항상 고고고. 오늘도 일하면서 함께했고 일 끝나고 점심 먹으러 또 고고 갑니다 하셨네요. 고생 많으시고요. 8578 그리고 9159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초성 이행시, 오늘 시옷 기억입니다. 시옷 기억으로 시작하는 초성 이행시 기다릴게요. 6760-6276님 청하셨죠? 에드션의 포토그래프.

올리비아 딘이었어요. So easy to fall in love. 또 카시오페아님 핑 스웨트스, 또 켈라니가 함께한 And My Worst, 또 에드 시런의 Photograph까지 세 곡을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초성 이행시 시옷 기역 시옷 기역 북망 산천님 센스가 고생합니다 하셨는데 북망 산천님 센스를 기대합니다. 오일탱크님이 시골에 왔습니다. 오전에 마늘 캐고 진짜로 주경 야경 고단합니다 하셨는데요. 아유 요즘 뭐 시골에는 일이 많으시죠. 쉬는 날이 원래 묵혀둔 일들 구역구역 하는 거잖아요. 꼼지랑님 새벽까지 일어나서 투표 도장 찍고 출근하는데 눈물이 주르르륵 국가가 진짜 나한테 상 줘야 한다 하셨어요. 아 오늘 일도 나와야 되는데 투표를 해보겠다고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신바람이 나는 기가 막히는 커피 한잔 해피송에서 전할게요. 스카이님 살아줘서 고맙다고 한 말 잊지 말고

중동으로 고고생 하셨는데 이거 특정인에게 하시는 얘기 같아요. 살아줘서 고맙다고 한 말 잊지 말자. 며칠 전 혹시 결혼기념일 아니셨나요? 그런 생각 듭니다. 커피 쿠폰 역시 전하고 7673님은 사과를 먹으면 과즙이 팡팡 지금 마트에서 계신 건 아닌가. 수박 좋아하고요. 얼마 전에 마트 가보니까 진짜 여름인 거잖아요. 근데 귤도 있더라고요. 귤도. 우리 7673님께도 커피 쿠폰을. 피러와 요나님. 세상 일이 어찌 변할지 어찌 알겠습니까? 가슴을 활짝 펴고 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도로시님은 오늘 아버지 생신이시라고 딸내미 데리고 남양주 친정에 왔어요. 아버지가 90대시고 남편은 몸이 안 좋아서 떼놓고 왔는데요. 자 이제 이행시 갑니다. 소심쟁이 우리 남편 그래도 건강 챙겨서 오래오래 잘 싸우자 하셨네요. 근데 원래 약간 소심한 사람들이 또 큰 사고는 못 치는 법이긴 합니다. 다 장점이 있어요. 네 좋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신청곡 이어집니다. 찰순 무라워스님 Then Forever 그예요. 응가

Carpenters였어요. We've only just begun. 그리고 4953님 청하셨고요. 캐롤키드의 When I Dream, 0012님, 또 Dan Fogelberg의 Longer, 찰순 브라워스님 함께했습니다. 아, 오늘 동해 추암 해변 가신다는 햇살님이 러시아 대게라고 알려주셨어요. 러시아 대게. 살이 꽉 찼습니다. 입도 즐겁고 마음도 행복하고 잘 다녀오셨죠? 행복이님이 시간은 국보급 보물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니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아셨고요. 반딧불이님 순간순간을 건강하게 웃으면서 아름답게 살자 얘기하셨네요. 호레노트님은 손흥민 선수! 갑자기 손흥민 선수 소환? 이번 월드컵에서 골 넣어주실 거죠? 그럼 4개 대회 연속으로 골입니다. 선거 가면 이제 월드컵 옵니다. 하셨는데 북중미 월드컵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개막이죠. 우리 선수들 파이팅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마지막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나몰라님께서 청하신 곡 토토의 아프리카입니다. 저희는 물러가고요. 유지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 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

0: 신뢰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3: 한국경제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투표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성실하게 일할 유능한, 충직한 일꾼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무법 폭주를 국민 여러분이 막아달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선거와 달리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의 특성을 고려해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후 1시 기준 전국 투표율이 46%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지방선거와 비교해 동시간대 최고 투표율입니다. 가장 최근 지방선거인 2022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7.7%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오늘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자신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이틀 만에 근로자들의 시신이 가족품으로 돌아오면서 장례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유가족과 사망자 유전자 분석을 통해 신원 확인을 마치고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도했고 병원에 있던 시신 두 구도 장례식장으로 운구됐습니다. 손재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오늘 오전 장례식장을 찾았지만 유족들은 손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에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대전의 한 시내버스에서 중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젯밤 9시 47분쯤 대전시 유성구 송강동을 지나던 시내버스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A군이 중학생 B군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난 A군은 동생을 괴롭힌 사람을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자수했고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B군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검색할 땐 네이버, 메신저는 카카오톡, 생성형 인공지능은 챗GPT를 가장 많이 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검색 부문에선 네이버가 67.5%로 1위를 기록했고 메신저에선 카카오톡이 92.5%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에선 68.1%를 차지한 챗GPT가 1위를 차지했고 SNS에선 인스타그램이 35.9%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관련 대화가 중단됐다는 최근 보도는 가짜 뉴스라면서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며칠 전 이란과 미국이 대화를 중단했다는 가짜 뉴스 보도는 거짓이며 잘못된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대화는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며 대화가 어떻게 귀결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서로를 향한 공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바레인의 미 해군 오함대 기지와 쿠웨이트 미 공군기지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올라 덥겠고 오늘은 내륙,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2: CBS
4: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0: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6월 9일부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1: 2시 5분입니다.
2: 이봉규의 어떤 가요.

잠들어 있던 음악 세포들이 깨어난다. 가슴이 뛰는 슈퍼 사운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지금부터 플레이 재생합니다. 오늘 A면 첫 번째 노래는 이 곡 어떤가요?

0: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이봉규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트랙 쿨의 작은 기다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부로봉봉 아나운서 이봉규입니다. 오늘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될 텐데요. 사전 투표했다는 봉팔님들 정말 이번에 많았습니다. 본투표 오늘 다들 하고 오셨거나 하실 예정이시죠? 얼마 전에 보니까 이 투표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투표소로 변신한 이색 장소가 눈길을 끌더라고요. 경기 광명시에서는 벌써 한 10년 넘게 운영한 고깃집이 투표소로 운영이 됐고요. 충남 서산에서는 한 예식장, 피로연장에 또 투표소가 마련됐대요. 이외에도 뭐 체육관도 있고 태권도장, 검도장 이런 민간 체육시설이나 박물관, 자동차 판매 대리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투표소 공간으로 활용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일정이 있더라도 투표는 꼭 하셨으면 좋겠고 노 취임새 데이라고 해도 이 시간 어떤가요와 함께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언제나 무료 광어주네요.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3: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3: 위제로
0: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먼저 만나보신 곡 6832번님이십니다. 인천 불법 주정차 단속반 왔습니다. 더운 날씨에 단속하러 가요. 신청곡 박준의 Still Away.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흥! 흥! 신청곡 재생해드렸고요. 이효리 10미닛까지 만나보셨어요. 최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이봉규 어떤가요? A면 함께하고 있고요. 민아미나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듣는 봉디. 저 길 가다가 넘어져가지고요. 팔 깁스했어요. 안 그래도 더운데 더 덥네요. 신청곡 조이디 9to5.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깁스까지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답답하고 그 안에 땀이 차고 약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뭐 크게 다치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죠. 집안일도 무리하지 마시고 무리하다 보면 또 회복이 늦어집니다. 절대 안정. 몇 시부터 몇 시까지? 9시부터 5시까지 절대 안정. 조이디 9to5 재생해드리고요. 2506번님이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봉디가 자주 틀어주는 곡 중에 끝에 You're Ready for This로 끝나는 댄스곡 제목이 뭐였죠? 남자 배우가 불렀는데 아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제발 좀 알려주세요. 나는 알고 있지롱.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저는 알고 있는데 안 알려드리면은 저를 계속 원망하겠죠? 알려줄 때까지. 재미있어요. 저는 알고 2506번님은 모르고 있는 이 상황.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고민 좀 해보고 올게요. 일단 조이디입니다. 9to5.

Ready for this. 방금 들으셨던 곡 56초 정도 부간에 You're ready for this가 나오죠. 1절 시작하기 전에 2506번님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박광현 비소였고요. 그전 곡 민아 민아님 신청해 주신 조이디 9to5였어요. 제가 엊그제 방송 때 그 봉팔님들께 한번 손편지 써주시면 제가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열심히 소개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사랑하오님이 봉디 저도 편지 보내기 도전해볼게요. 주소 알려주세요. 크막몽님도 봉디 손편지 간다. 물물물님도 편지 써본지 500만 년이 다 되었네요. 낭만 뚝뚝 떨어지는 편지 오늘 한번 써볼까요? 별빛사랑님도 옛날 별밤 생각나대요. 그때는 다 편지 사연 읽어줬는데 아날로그 감성 강추해요. 진짜 보내주실 거죠? 한 번 더 믿어볼랍니다. 제가 일단 방송으로도 주소 불러드릴게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서울시 양천구입니다. 목동 서로 159-1이에요. 159-1 CBS 기독교 방송국 2층 제작국 어떤가요?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방금 159-1 이거 못 들으셨으면 서울 CBS 그냥 주소 검색하셔가지고 2층 제작국 어떤가요? 앞으로 보내주신다 생각하면 됩니다. 저 이제 진짜 손편지 기다릴게요. 저희가 인별그램에도 미리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봉팔님들께서 손편지 보내주실 수 있는 주소. 이어서 에스프레소님이 신청해 주신 최성곤이란 가수의 니가 좋아 준비했는데요. 최성곤이란 가수를 아십니까? 모르시는 게 당연할 거예요. 오늘 개봉한 영화 와일드싱에서 배우 오정세 씨가 극중에 최성곤이란 이름으로 부르는 발라드 곡의 제목이 니가 좋아입니다. 아마 인별그램 같은 곳에서는 그 알고리즘 타가지고 보셨을 거예요.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이 노래 있어요. 훈훈한 감성 E5 이어갈게요. 유리상자 아름다운 세상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 때 이 곡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게요. 심태원까지 갑니다. 짝!

최성권의 네가 좋아, 유리상자 아름다운 세상, 심태훈 짝 세 곡 만나보셨습니다. 짝은 5058번님을 위해 보내드렸고요. 아이디 루이스님, 봉디 저 백수 됐어요. 유유. 21년을 연차 월차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시원섭섭하고 억울하고 그럽니다. 그동안 고생했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루이스님, 21일도 아니고 21년이란 시간입니다. 지금 마음이 뭐 시원하기도 하고 뭐 섭섭하기도 하고 또 억울하기도 할 거예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21년이라는 시간을 한 가지 감정으로 절대 설명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루하루 책임을 다하면서 그 출근했던 시간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통장에 찍힌 월급보다도 그 21년간 경험했던 이 내공들 안에 다 그대로 담겼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백수라고 하지 마시고 아 21년이라는 시간을 완주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출발선에서 더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기를 응원합니다. 남은 인생의 여정도 파이팅 하시고요. 루이스님은 요 곡으로 더욱 응원을 해드리고 싶어요. 세프템버 A님 신청해 주신 볼사의 우주를 줄게 준비했고요. 그 전에 로꼬 펀치부터 들어봅니다. Say Yes!

0: T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아픈 사람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 바로 곁을 지키는 가족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밤을 새우며 버텨내지만 하루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가족 모두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간병의 무거운 짐을 나누려 합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을 직접 관리해 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질은 높입니다. 당신의 효심이 눈물이 되지 않기를.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0: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투표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성실하게 일할 유능한 충직한 일꾼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무법 폭주를 국민 여러분이 막아달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선거와 달리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의 특성을 고려해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낮 2시 기준 지방선거 투표율이 48.9%로 집계돼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동시간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4년 전 지선 당시 투표율보다 8.2%포인트가량, 2018년 지선 때보단 2%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역대 지선 최고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시각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강원, 전북 순이고 가장 낮은 곳은 광주, 경기, 인천 순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이틀 만에 근로자들의 시신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면서 장례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유가족과 사망자 유전자 분석을 통해 신원 확인을 마치고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도했고 병원에 있던 시신 두 구도 장례식장으로 운구됐습니다. 손재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오늘 오전 장례식장을 찾았지만 유족들은 손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에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사고 이후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구속, 기소되지 않았다며 경찰 특별수사단의 보안 수사와 검찰의 신속한 처분을 촉구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특수단이 참사의 핵심 원인인 기체 결함과 조종사 과실을 규명하지 못한 결과 단 한 명도 구속되거나 기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단은 최근 사고 관계자 39명에 대한 기소 의견과 5명에 대한 신병 처리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지만 검찰은 기체 결함과 항공사 과실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검사 결과 니코틴이 표시되지 않은 3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한 이번 조사는 온라인 판매 33개 품목, 오프라인 매장 판매 30개 품목 등 총 63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성분 표시가 불투명한 제품은 소비자의 니코틴 의존도를 높일 수 있어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사우디아라비아 자프라 2단계 열병합 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7도, 습도는 43%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이순환 우수 제품.
3: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무상 방문 수거.
1: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3: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8: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의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이 무브 이 텐션 이 리듬과 함께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플레이 재생합니다.

이번 주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트랙 두꺼비님 신청해 주신 에픽하이의 원이었습니다. 비면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영시민님 문자 주셨습니다. 아웃땡 A3 세컨드 차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제 신차 계약 소식까지 저희에게 언급을 해주세요. 5월 30일에 계약했어요. 이번 주 중으로 나온대요. 제가 사실 차를 잘 모릅니다. 근데 아웃땡이 독일 차인 것은 알고 있어요. 세컨카 치고 너무 근사한 거 아니에요? 세컨카 정도면 그냥 굿모닝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나의 발이 되어줄 세차와 함께 여기저기 안전하게 땡기세요. 5767번님은 오늘은 초등학교 딸내미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와서 자꾸 엄마가 나갔음 하는 눈치가 보여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예원아, 서윤아, 오늘도 재밌게 놀아. 엄마도 혼자 카페 놀이하니 즐겁다. 엄마도 아이브 뱅뱅 듣고 싶다. 너네는 청바지 뱅땡 모르지? 뱅뱅 사거리 모르지? 애들은 몰라요, 이거. 한때 얼마나 유명했던 청바지인데요. 실제로 그 의류 브랜드 뱅땡 본사 건물이 뱅뱅 사거리에 있었죠. 거기 교차로 이름이 뱅뱅 사거리잖아요. 양재역에서 그 강남역 쭉 올라가다 보면 있죠. 은광여고 근처에 그 사거리. 우리 5767번님 카페에서 심심하실 텐데 아이브의 뱅뱅 이어드리고요. 올댓재즈님은 오늘 러닝 좀 하려고 하시나요? 신청하신 곡 여기 있습니다. 블랙핑크예요. 뛰어!

아이브의 뱅뱅, 블랙핑크 뛰어, 5767번님과 우울대 재즈님을 위해 보내드렸어요. 최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이봉계 어떤가요? 오늘은 노주임새 내기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9042번님, 저는 오늘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료들 네 가족과 대부도로 놀러 갑니다. 저녁엔 가족 노래 대결이 있는데 어떤 곡을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거든요. 지난번에 조이디 9to5로 댄스까지 해서 반응이 좋았어요. 이번엔 남편이 한입이 My Love 하자는데 저는 몰리 변신을 부르고 싶은데 봉디가 신나는 곡으로 골라주세요. 제이에스 종로에서라는 곡 다들 아실 겁니다. JS의 전신이 바로 한입이었어요. 한입이. 한입이 My Love 이후에 이름과 팀명을 바꾸고 댄스 듀오에서 발라드 듀오로 변신했던 팀이 바로 JS였습니다. 이 곡이 참 음지의 곡인데 오랜만에 또 발굴이 됐어요. 9042번님 덕분에. 한입이라고 하지만 쓸 때는 한입이고 영어로 꿀벌이에요. Honeybee, Honeybee. 몰리 변신이 최근에 재생됐으니까 오늘은 My Love로 가죠. 웅이님의 신청곡도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직후에 나왔던 곡이에요. 이때 여름이 안 그래도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던 여름인데 그에 맞는 댄스곡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저는 이 곡 정말 잘 만들어진 댄스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여성의 삶에 대한 애환과 슬픔을 멜로디에 정말 잘 녹여냈고 직접적인 가사가 또 특징인 곡이죠. 특히나 어렵지 않아요. 곡이 외우기가 쉬운 멜로디인데 또 흔하지도 않다. 깔끔하게 잘 떨어지는 곡입니다. 아줌마 왁스의 곡까지 재생해드리죠.

한입이 My Love 9042번님의 신청곡, 왁스 아줌마 웅이님의 신청곡까지 재생해드렸습니다. 5013번님이세요. 봉디 이번에 선거 출마하셨나요? 저도 말이죠. N사 포털에 제 이름 검색해보고 상단에 같은 이름의 한 후보가 있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저와는 그냥 동명이인일 뿐이죠. 해당 지역에 계시는 봉팔님이신가 봐요. 5013번님은. 옥수토박이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로 시작하는 그 당시 감성 듬뿍 담긴 비주의 Love Love예요. 비주의 여성 보컬 이름이 최다비씨죠. 최다비. 이때 앨범을 직접 프로듀싱하고 작사하고 작곡하고 편곡까지 했던, 그리고 노래와 춤까지 했던 정말 완전 만능이었던 분입니다. 재밌는 것은 결혼 후에 프랑스 유학 후에 현재는 동덕여대에서 문화예술경영전공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교수님이 그러니까 90년대 말에 완전 인기 있었던 혼성그룹 출신인 거예요. 근데 문화예술경영전공 과목 교수님이시니까 무조건 그 말 들어야겠죠. 이런 현장 경험 있는 교수님이 어디 있어요. 오랜만에 비즈 러브 러브 들어보고요. 두 글자 반복 시리즈 어떤가요답게 준비해봤습니다. 이수영의 두근두근. 그리고 1650번님의 신청곡 이소은입니다. 오래오래. 오래.

비주 러브 러브 이수영 두근두근 이소은 오래오래였습니다. 4342번님 쉬는 날이라서 그런가요? 차가 안 움직여 약속이 늦을 듯합니다. 다들 집에 가세요 제발. 집에만 있기 아까운 수요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댁에서 어떤가요를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It's a ballad time이에요. 인절미님 신청해 주신 부활의 사랑할수록 그리고 박상민의 해바라기와 김정민 너에게만 피는 꽃 집아비님을 위해 재생해 드리죠.

0: 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곤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6: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봉규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 레몬님의 신청곡 표혜진의 산책 준비했습니다.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가구 LG가전제품 최대 70% 할인 혜택과 행사기간 내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께는 선풍기 400대, 계란찜기 400개 등 푸짐한 경품 추첨 기회까지 드립니다. 6월 18일부터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오후 3시 기준 지방선거 전국 본투표율이 51.9%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지선 동시간대 투표율보다 8.8%포인트 높고 당시 최종 투표율인 50.9%를 1%포인트 웃도는 수치입니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60%를 기록한 전남이고 강원과 전북, 경남이 뒤를 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47.5%를 기록한 광주이고 경기와 인천, 제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화 에어

0: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이틀 만에 근로자들의 시신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장례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유가족과 사망자 유전자 분석을 통해 신원 확인을 마치고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도했고 병원에 있던 시신 두구도 장례식장으로 운구됐습니다. 손재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오늘 오전 장례식장을 찾았지만 유족들은 손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에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사고 이후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구속 기소되지 않았다며 경찰 특별수사단의 보안 수사와 검찰의 신속한 처분을 촉구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특수단이 참사의 핵심 원인인 기체 결함과 조종사 과실을 규명하지 못한 결과 단 한 명도 구속되거나 기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단은 최근 사고 관계자 39명에 대한 기소 의견과 5명에 대한 신병 처리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지만 검찰은 기체 결함과 항공사 과실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사우디아라비아 자프라 2단계 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발전설비 용량 331MW, 시간당 증기 생산량 465톤 규모의 열병합발전소를 2029년 6월까지 건설한 뒤 17년간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에 전력과 증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총 매출은 약 2조 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전은 국내 기업의 해외 동반 수출 효과도 약 1조 2천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쿠웨이트 국제공항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쿠웨이트 국방부는 현지 시각으로 2일 이란의 공격으로 쿠웨이트 공항 건물과 시설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쿠웨이트 항공 당국은 착륙 예정이었던 항공기들을 인근 공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검사 결과 니코틴이 표시되지 않은 세 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1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갯벌유의 신사 검은 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분은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6: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7: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하는 사소한 고민부터 삶의 방향을 바꾸는 커다란 결정까지 우린 늘 무언가를 고르고 또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데요. 사람마다 내리는 결정은 제각각일지라도 그 선택의 밑바닥에 깔린 마음은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살아갈 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고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 각자의 선택은 다르더라도 더 잘 살아보고 싶다는

0: 아바의 Take a Chance on Me, Like P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Like Pop 하유진입니다.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죠. 오프닝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결국 그 기저에 깔린 마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내가 살아갈 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 다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이키 팝은 여러분의 오후가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좋은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 사이버대학교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AI가 다 해.

요즘 마이클 잭슨의 곡 틀어달라고 청해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1947님께서 청해주신 마이클 잭슨의 Beat It이었고요. 콜드플레이의 옐로우까지 함께 들었어요. 해바라기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처음부터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하셨는데 맞아요. 이 4시가 살짝 애매하잖아요. 일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래서 중간에도 막 들어오고 하시는데 오늘은 휴일이라 가지고 이렇게 시작부터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다이애나 로스입니다. Missing You. 그리고 996 하나님께서 청해주신 코모도스의 Night Shift 띄워드립니다.

립싱크의 Funky Town, 로버트 파머의 Bad Case of Loving You. 이 곡은 CBS 뮤직 차트 21위에 올랐고요. 이동환님의 청곡, Def Leppard의 Pour Some Sugar on Me 함께 들었습니다. 음악은 마음의 안식처님이 열무김치 담그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하셨어요. 와, 열무김치라니. 특히 이 여름이 다가오면 여러분 그 살얼음 동동 띄운 열무김치 국수 아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너튜브에서 음식 먹방하는 영상이 뜬 거예요. 근데 그 메뉴가 열무김치 국수였거든요. 와, 진짜 침이 꼴깍 넘어가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호로록 호로록 맛있게 먹던지. 열무김치 하니까 생각났어요. 아우, 맛있겠다. 집에서 갓 담근 그 김치 맛있는데. 부럽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부러운 마음을 뒤로하고 전 노래 들려드릴게요. 아트 가펑클이에요. I Shall Sing. 그리고 오사무구님 신청곡 카펜터스의 Top of the World. 인기 차트 12위 수잔 잭스의 Evergreen입니다.

수잔 잭스의 에버그린까지 함께 들었어요.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라이키팝 오늘 끝곡은 람보르곱돌님의 신청곡이에요. 토토의 I'll be over you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포근한 휴일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기상정보입니다. 지방선거일인 오늘도 한낮에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 30도 안팎까지 오른 모습입니다.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지금보다는 다소 떨어지겠고 일교차도 오늘보다 적겠는데요. 서울의 경우는 내일 아침 최저기온 21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7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부산 24도, 광주 27도, 수원 28도,

0: 대전과 대구는 29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도와 충북 남부 내륙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최대 6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6월 3일입니다. 오늘 박지원의 뉴스톡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특별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지난해 6월 3일에 급하게 실시된 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정확하게 1년 만에 실시되는 전국 단위 첫 선거입니다. 과연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CBS 라디오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네, 6.3 지방선거 본투표 종료가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전국 곳곳의 투표소마다 막판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무엇보다 사전투표율이 예년보다 높아서 본투표 투표율은 어떨지가 관심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투표율을 주요 격전지 중심으로 김영준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4: 1시간 전 오후 4시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합한 이번 지선 투표율은 54.7%입니다. 4년 전인 2022년 지선 당시 같은 시간 기준 전국 투표율은 45.4%였는데 그때보다 7.1%포인트 오른 겁니다. 지난달 30일 집계된 사전투표율이 23.51%인 걸 감안하면 이를 제외한 본투표 참여율은 31.19%로 집계됩니다. 4년 전 최종 투표율이 50.9%였는데 이미 이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온 건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처음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걸 방증하는 걸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를 각각 정권 안정론과 심판론으로 해석하며 투표 동결을 통한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61.9%를 기록한 전남, 반대로 가장 낮은 지역은 49.5%를 기록한 광주입니다. 주요 격전지 투표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 17시 기준으로 서울이 59.1%를 기록하고 부산과 대구는 이어지는 리포트에서 확인해보시고요. 16시 기준 울산은 56.7%, 전북이 58.3%를 기록해 각 지역에서도 4년 전 선거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광역단체장과는 별개로 국회의원 재보궐이 치러지는 14곳의 선거 결과도 관심사인데요. 특히 무소속 한동훈 후보까지 3파전을 치르는 부산 북구 갑이 포함된 북구는 62.4%,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까지 합류해 5파전으로 진행되는 경기 평택을이 포함된 평택은 46.3%입니다. 이번 선거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종료와 동시에 각 방송사가 진행하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3: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격전지인 관심지역 투표소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유권자 수가 831만 여 명에 달하는 서울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내란 청산부터 정부 견제, 그리고 최근 스타벅스 논란이나 안전사고 우려까지 오늘 행사한 한 표에 대한 의미를 밝혔습니다. 이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투표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잘하는 사람은 또 찍어줘야 되잖아요.
6: 그래서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에.
7: 시장선거.
8: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오늘 시민들은 일찍부터 투표장에 나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유권자들의 바람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내란의 잔당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현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9: 그 내란이랑 이런 것도 빨리빨리 해가지고 좀 빨리 좀 처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10: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싶고 계속 지지하는 마음으로.
11: 너무 여기가 강하고 여기가 약하고 이게 일방적으로 가잖아요.
8: 서울 서소문 고가 붕괴나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등 최근 불거진 사건이나 논란들이 막판 표심을 좌우하기도 했습니다.
9: 뭐 안전하고 좀 큰 사고 없이 그냥 가슴 철렁철렁 내려앉는 일 없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2: 5.18이 이런 것도 뭐 맞는 것 같고 마음에 안 들어.
8: 각자 생각과 바람은 달랐지만 국민을 섬기고 합심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13: 나라를 잘 살게 하고 국민을 잘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되면 좋죠.
12: 중요하고 맑게 그래 하고 좀 싸우지 말고 좀.
8: 한편 전국적으로 투표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경찰엔 수백 건의 선거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았다거나 투표용지가 이중으로 출력됐다며 소란을 피운 일인데 근거 없는 주장이나 선거 사무원의 단순 실수로 확인됐습니다. CBS 뉴스 이원석입니다.
3: 부산 지역에서는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되며 지방선거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 발전을 이끌 인물을 뽑기 위해 이른 시각부터 유권자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민생 회복부터 지역 발전까지 다양한 바람을 전했습니다. 부산 CBS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앞에 마련된 광안이동 제2투표소엔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유권자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온 부부부터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까지 연령대도 다양한데 투표를 기다리는 긴 줄이 하루 종일 줄어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제가 만난 유권자들은 노인 복지부터 민생 회복까지 다양한 바람을 내비쳤는데요. 특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불러올 파급 효과에 대해 언급하는 시민이 많았습니다.
7: 부산이 좀 경제가 침체가 됐는데 큰 회사는 정부 부채들 눈을 나가지고 지역 경제가 됩니다.
15: 큰 회사들도 HMM이나 이런 것도 일보고 하면 청년들도 일객적으로 안 나가고 여기서 할 수 있고 좋죠.
14: 부산은 전재수, 박형준, 정의한 세 후보가 출마한 시장선거에 더해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후보가 도전장을 낸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치러지며 그 어느 때보다 투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후 4시 기준 부산 투표율은 55.1%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고 북구는 62.4%로 부산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투표소에선 크고 작은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중구 한 투표소에서 50대 남성이 투표 용지를 던지고 욕설을 하다가 퇴거당하는 등 현재까지 모두 24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잠시 뒤 저녁 6시 투표가 모두 끝나면 부산 지역 개표소 16곳에선 일제히 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3: 네, 다음으로는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정준웅 기자, 투표소 분위기 어떻습니까?
16: 네, 대구 북구 침산 이동 제2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침산 이동에선 11,700여 명의 유권자 중 5,800여 명이 이미 투표를 마쳤지만 현재까지도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4시 기준 대구의 투표율은 56.7%로 이미 지난 8회 선거 때보다 13.5%포인트 넘어선 모습입니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도 18.65%의 투표율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야 후보가 유례없는 접전을 벌이고 있는 대구시장 선거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대구 달성군 지역의 투표율도 57.1%를 기록하며 지난 선거보다 14.5%포인트 높았습니다. 경북에는 909개 투표소가 마련된 가운데 오후 4시 기준 55.5%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경북 역시 지난 선거보다 2.8%포인트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보다 투표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보수가 결집한 것인지 샤이 김부겸의 표가 몰린 것인지에 따라 대구시장 선거의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네, 계속해서 정치부 오수정 기자와 함께 선거 판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 기자 어서 오세요.
17: 네, 안녕하세요.
3: 네, 앞서 격전지 세 곳의 표정 먼저 전해드렸는데 이번 선거 어느 때보다 격전지가 많고 또 치열했어요. 전체 격전지가 7곳 정도로 모아지죠?
17: 그렇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선거 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줄곧 앞서오다가 차이가 좁혀지는 국면에서 블랙아웃,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의뢰에서 지난달 26, 27일 서울시민 800명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결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 후보 41%, 오 후보가 37%로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3: 네, 접전이네요. 그다음으로는 당연히 대구로 가봐야겠죠.
17: 네, 보수의 심장, 그 아성이 깨질까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MBC 같은 여론조사 보시면요.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41%, 민주당 김부겸 후보 40%로 초접전입니다.
3: 네. 그리고 의외로 전북도 격전지가 됐습니다. 민주당의

0: 텃밭인데 투표율도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더욱 관심이 가는데 그럼 여기서 전북 CBS 최명국 기자가 보내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1: 전북 도지사 선거는 재선에 도전한 김관영 지사가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대리기사비 명목의 현금 살포로 당에서 제명되면서 혼전으로 치달랐습니다. 김관영 지사와 정책 연대를 선언한 안호영 후보가 경선에서 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친정청 내개인 이원태 후보에게 패하자 김 지사는 불공정 공천을 외치며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김관영 후보는 지역의 민주당 공천 탈락자와 연대해 정청 내 지도부 심판론을 꺼내 표심을 결집하며 일부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이원태 후보를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섰습니다. 다급해진 민주당 지도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북을 찾아 이원택 띄우기에 나서며 지지를 호소하면서 김관영 후보의 무소속 출마에 앞선 이재명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서를 두고 허위사실이라며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민주당 도지사가 돼야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이원택 도지사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입니다.
2: 국회의 문을 열고 제 방으로 제일 먼저 들어올 사람은 바로 이원택 후보입니다. 전북의 대도약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견인할 수 있습니다.
1: 김관영 후보는 도민의 선택이 전북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면서 당선 이후 민주당 복당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김관영 후보입니다.
3: 저도 대통령께서 끌어들인 같이 일하는 제가 당선이 되면 당연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일할 사람 아닙니까? 제가 어디로 갑니까?
1: 오늘 오후 4시 기준 전북의 투표율은 58.3%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가운데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무소속 후보의 돌풍이 실제 표심에 나타날지 관심입니다. CBS 뉴스 최명국입니다.
0: 네, 지금까지 전북 소식 들어봤고요. 오 기자, 다음 격전지 어디로 가볼까요?
4: 네, 부산 보겠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곳이지만 이번엔 여야 혈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입소스 조사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거주 시민 800명 전화 면접이고요. 민주당 전재수 후보 45%,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36%로 전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네, 이제 그 옆에 있는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보수 우세 지역인데 민주진보진영의 단일화와 국민의힘의 분열로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울산 CBS 반홍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5: 6.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울산은 보수 우세 지역이라는 정형화된 틀이 깨질지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동안 민주당 후보가 울산시장에 당선된 것은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가 유일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원팀론을 내세우며 여당 프리미엄으로 중도층을 흡수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반면 국힘은 거대 여당에 대한 견제를 강조하며 보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1일에는 전 후보들이 출근길 시민들에게 33번 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은 후보 단일화를 이뤄낸 민주당입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 단일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진보당 김종훈 후보의 사퇴로 일단락됐습니다. 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진보 진영이 구성되고 내란청산과 울산 대전환이라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힘은 선거 당일까지 내부 분열을 봉합하지 못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와 국힘을 탈당한 무소속 박맹우 후보 간 단일화는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박맹우 후보가 3에서 6% 수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박빙 승부에서는 충분히 승패를 가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 막판 부산 경남과 마찬가지로 울산도 보수 결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CBS 뉴스 반웅기입니다.
0: 네, 여기까지 광역단체장 격전지 다섯 곳을 훑어봤고요. 오 기자, 이번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격전지도 살펴볼까요?
4: 네, 먼저 부산 북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MBC 같은 여론조사에서는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43%,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37% 접전입니다. 한 후보가 처음에는 열세였는데 갈수록 오차범위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결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0: 네, 여기도 접전이군요. 마지막 격전지는 경기의 평택을 같아요.
4: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5명 후보가 나와서 단일화 없이 완주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거티브도 가장 치열했고 그만큼 결과 예측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0: 네, 경기 평택에는 그 CBS 정성욱 기자가 지금 나가 있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정 기자, 오늘 그곳 분위기 궁금한데 전해주시죠.
6: 네, 저는 지금 평택 율포초등학교

0: 대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투표 종료까지 1시간이 채 남지 않았지만 투표소를 찾는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택을 재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이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현, 자유혁신 황교안 후보까지 5파전으로 치러집니다. 현장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평택을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 평택 이쪽 우리 앞으로도 크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당선돼가지고 나중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투표를 했습니다.
2: 상대방 후보 비방을 좀 덜하는 사람, 공약할 때 같은 말을 하는 사람, 약간 맥락이 같은 분 있잖아요. 또 저희 지역을 위해서 일해주실 분, 약간 그런 거 있어요.
0: 네, 이번 선거에서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는 서로가 진짜 민주당 후보라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두 후보는 서로에게 범죄자, 시한폭탄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수위를 높였고 이젠 한 배를 타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보수 진영 역시 내홍을 겪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유이동 후보를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배신자라고 낙인 찍은 뒤 단일화를 거부했습니다. 이곳 평택을 사전투표율은 18.39%로 전체 14개 선거구 재보궐 사전투표율 평균보다 낮았는데요. 오늘 본투표까지 반영된 최종 투표율의 경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저녁 6시 이후 최종 집계됩니다. 지금까지 평택 율포초등학교 투표소에서 CBS 뉴스 정성욱입니다.
3: 여기까지 듣겠고요. 오수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모두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이처럼 숫자로 본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인데요. 이번에는 격전지 후보들이 직접 밝힌 출마의 변과 치열했던 토론의 하이라이트,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의 보기 드문 유세 지원 장면 등 이번 선거를 각종 소리로 정리해봅니다.
4: 오늘 저는 지역주의보다도 더 높은 벽을 넘고자 합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5: 저는
4: 절망의
5: 대구와
4: 벽입니다.
5: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구 시민의 엄정한 평가와 심판을 받겠습니다.
6: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7: 내 일상생활이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도록 행정이 뒷받침해주면 좋겠다.
8: 조국 후보 부부가 시험 문제를 나누어 풀어 자녀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9: 네, 그 점에 있어서 제가
8: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9: 네,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그 사실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10: 이진숙 후보님, 진짜로 법인카드로 산 빵들을 모두 직원들에게 돌린 건 맞습니까?
11: 제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가족과 식사를 했다든가 하는 사적으로 사용한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12: 본인 팬덤 아닙니까? 그러면 민폐는 끄치지 말라고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통제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3: 저한테 답변을 계속 주셔야죠.
12: 네.
13: 김어준 쇼 가서 하셨던 얘기 그대로 하시네요. 김어준 코치 받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14: 전북에서 무너지면 이재명 대통령 심장부에서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차단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추선을 다해왔는데.
15: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후보 이 두 분은 모두 경제 전문가시거든요.
16: 지금 박영준 시장이 부산을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7: 감옥 가고 파면되고 탄핵되고 했던 그런 대통령들이잖아요.
18: 윤석열, 이명박근혜 선거에 나와도 별 소용이 없더라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3: 네,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선거 때보다 여론이 출렁거렸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의 여론조사 추이와 그의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박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 한국갤럽이 작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조사에서 여당 후보 다수 당선은 39%, 야당 후보 다수 당선은 36%로 나타났습니다. 여야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여당 승리로는 주로 상승세를, 야당 승리로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월 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떠밀리듯 사과하자 일부 중도층이 이탈했습니다. 같은 달 6일에서 8일까지 1,000명 대상 조사에서 야당 승리로는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떨어진 33%로 나타났습니다. 첫 조사 후 가장 큰 낙폭이었습니다. 선거를 두 달 앞둔 4월 장 대표의 방미 논란 당시에도 야당 승리로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같은 달 11일부터 20일까지 1,000명 대상 여론조사에서 야당 승리로는 28%로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정치 고관여층에서 직전 조사 대비 무려 9%포인트

0: 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 후부터 보수 지지층 결집과 함께 무당층 일부가 야당 승리론으로 결집했습니다. 같은 달 12일부터 14일까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81%, 무당층의 34%가 야당 승리론을 선택한 겁니다. 다만 GTX의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스타벅스 코리아 논란 후 위기감을 느낀 여권 지지층도 결집해 격차를 벌렸습니다. 지난달 19일에서 21일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직전 조사 대비 여당 승리론이 2%포인트 상승한 46%, 야당 승리론은 33%로 똑같았습니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CBS 뉴스 박형입니다.
1: 네, 이번에는 유권자들의 마음속으로 좀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더욱 논쟁적으로 발전한 이슈들을 유권자들은 과연 어떻게 소비했을까요? 이번엔 길거리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봤는데요. 차례로 5.18 스타벅스 폐륜 마케팅, 이어 GTX 철근 누락 및 고가차도 붕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란 심판 대 정권 견제 이슈 순서대로 들려드립니다.
2: 이제 한 20년 매니아인데 지금 아예 끊었죠. 근데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3: 아랍사 외국을 한 기업을 소비하지 말자 하는 걸로 받아들여서 그 사실만 놓고 보자면 그때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해요.
4: 4개월 마케팅으로 그거를 10년까지 달성해가지고 어떻게 외로는 주도하고 형성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하지 않나.
5: 뉴스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정부가 나서서 불미운동 해달라라고 하는 건좀 과하지 않나.
6: 저기 삼성역
7: 철근 누락
6: 뭐 그런 부분들 그게 정말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8: 사고를 안 내게 하는 게더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뭐 그걸 알렸니 안 알렸니 이런 자체로 따지는 어떤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9: 근데 그건 저는 약간 공무원의 어쩔 수 없는 폐쇄적인 분위기나 약간 책임전가랑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철근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세훈의
10: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면은 우한공항 사건 터졌을 때는 왜 그런 건 국정조사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침묵하고 있어? 국정조사 들어가고 하면 호남정권 얘기 나오게 생겼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구나.
11: 내란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눈앞에 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 계엄이라는 게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좀 황당해서.
9: 아예 견제가 안 돼.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도 견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서도 지면 저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진짜 최소한 반에는 가까울 텐데 생각.
2: 정권에서 했던 모든 문제들을 좋은 방향으로 지금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 중인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어떻게 견제한다라는 의미로 파악을 하냐는 거죠. 최악보단 나으니까. 네, 그러니까 믿어주는 거죠.
9: 따님 분들은 혹시
1: 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발표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각당 상황실로 지금 이동할 준비 중입니다. 선거 막판까지 요동쳤던 그 지방선거 판세 분석을 정치부 양형욱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양 기자 어서 오세요.
12: 안녕하세요.
1: 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언제쯤 상황실에 도착할까요?
12: 네, 민주당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개표 상황실을 꾸렸습니다. 정청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오후 6시쯤 상황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도부는 이곳에서 대형 스크린과 TV를 통해 출구조사 발표와 개표 방송을 시청하고요. 민주당은 선거 당일 오전에도 중앙선거대책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 대표는 투표 참여로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우자며 권력은 총구가 아닌 투표소에서 나온다고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3: 국민 여러분,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겠다는 의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표가 당선자를 바꾸고 지역의 정책을 바꾸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바꿉니다.
12: 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일정 없이 저녁 한남동 관저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국민의힘 상황도 전해주시죠.
12: 네, 국민의힘은 여의도 중앙당사의 개표 상황실을 마련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후 6시쯤 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 대표는 잠시 후 TV를 통해 출구조사 결과 발표와 개표 방송을 시청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오늘 오전 마지막 회의를 열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4: 이재명의 말대로 투표를 포기하면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투표 포기는 오만한 이재명에게 재판을 지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12: 앞서 이 대통령이 플라톤의 말대로

0: 누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냐는 글을 X에 올렸는데 이를 비꼰 겁니다.
1: 네. 여야는 이번 선거 판세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0: 네. 전국 16곳에서 광역단체장 선거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적으면 9곳, 많으면 14곳에서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와 인천, 강원, 충북과 충남, 대전과 세종, 광주, 전남, 제주 등 9곳이 우세 지역으로 꼽힙니다. 이 밖에 또 서울, 부산, 울산, 경남, 전북 등에서도 추가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곳은 서울과 전북입니다. 다른 곳에서 다 이겨도 서울에서 패한다면은 여당 입장으로선 치명적인데요. 서울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도 여당에게는 뼈아픈 패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중도층 표심이 이탈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으로서는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전북지사 선거 결과도 주목됩니다. 정 대표와 각을 세우던 김관영 후보가 당선되면 정 대표의 연임 도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 네, 보수 결집 조짐이 나타나면서 선거 판세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0: 네, 국민의힘은 대구와 경북 등 두 곳 우세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한때는 8곳을 경합권으로 분류하기도 했었는데요. 대구와 경북에 더해 서울과 강원, 충남, 대전, 부산, 울산, 경남, 충북까지 승리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장동영 대표는 높은 투표율을 전권 심판론 여론이 결집한 효과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선거 막판 보수 결집 흐름이 실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형옥 기자였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CBS 특별방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지원의 뉴스톡은 잠시 후 5시 30분에 더 자세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1: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가 조금 후인 6시에 종료됩니다. 박재환의 뉴스톡 특별방송 이어갑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번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 이유는 명확한데요. 내란 세력 척결이냐, 일당 독주 저지자를 놓고 맞붙은 형국인데 우리의 현명한 국민,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궁금해집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닥터 캡슐 천.
1: 썼다 썩한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1: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K-PINCO.
1: 네, 6.3 지방선거 본투표 종료가 이제 3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전국 곳곳의 투표소마다 막판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사전투표율이 예년보다 높아서 본투표 투표율은 어떨지가 관심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투표율을 주요 격전지 중심으로 김형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30분 전 오후 5시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합한 이번 지선 투표율은 57.4%입니다. 4년 전 2022년 지선 당시 같은 시간 기준 전국 투표율은 45.4%였는데 그때보다 12%포인트 오른 겁니다. 지난달 30일 집계된 사전투표율이 23.51%인 걸 감안하면 이를 제외한 본투표 참여율은 33.89%로 집계됩니다. 4년 전 최종 투표율이 50.9%였는데 이미 이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온 건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처음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걸 방증하는 얘기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를 각각 정권 안정론과 심판론으로 해석하며 투표 동료를 통한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63.6%를 기록한 전남, 반대로 가장 낮은 지역은 51.5%를 기록한 광주입니다. 주요 격전지 투표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59.1%를 기록했고 울산은 59.9%, 전북이 60.2%를 기록해 각 지역에서도 4년 전 선거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광역단체장과는 별개로 국회의원 재보궐이 치러지는 14곳의 선거 결과도 관심사인데요. 특히 무소속 한동훈 후보까지 3파전을 치르는 부산 북구갑이 포함된 북구는 65.7%,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까지 합류해 5파전으로 진행되는 경기 평택을이 포함된 평택은 48.9%입니다. 이번 선거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종료와 동시에 각 방송사가 진행하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1: 네, 김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심 지역 투표소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통하는 서울의 표심은 최근에 스타벅스 논란이나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진 서울 지역 투표소 현장을 이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투표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잘하는 사람은 또 찍어줘야 되잖아요.
4: 그래서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에.
5: 시장선거.
6: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오늘 시민들은 일찍부터 투표장에 나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유권자들의 바람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내란의 잔당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현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7: 그 내란이랑 이런 것도 빨리빨리 해가지고 좀 빨리 좀 처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8: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싶고 계속 지지하는 마음으로.
9: 너무 여기가 강하고 여기가 약하고 이게 일방적으로 가잖아요.
6: 서울 서소문 고가 붕괴나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등 최근 불거진 사건이나 논란들이 막판 표심을 좌우하기도 했습니다.
7: 뭐 안전하고 좀 큰 사고 없이 그냥 가슴 철렁철렁 내려앉는 일 없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0: 5.18이 되는 것도 뭐 맞는 것 같고 마음에 안 들어.
6: 각자 생각과 바람은 달랐지만 국민을 섬기고 합심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11: 나라를 잘 살게 하고 국민을 잘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되면 좋죠.
10: 중요하고 맑게 그래 하고 좀 싸우지 말고 좀.
6: 한편 전국적으로 투표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경찰엔 수백 건의 선거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았다거나 투표용지가 이중으로 출력됐다며 소란을 피운 일인데 근거 없는 주장이나 선거 사무원의 단순 실수로 확인됐습니다. CBS 뉴스 이원석입니다.
1: 네, 부산으로 다시 가봅니다. 부산은 박빙 승부가 예측되는 시장 선거에 더해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진행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투표소 현장 분위기를 부산 CBS 김혜민 기자가 전합니다.
12: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앞에 마련된 광안이동 제2투표소엔 아이 손을 잡고 온 부부부터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까지 유권자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노인 복지부터 민생 회복까지 다양한 바람을 내비쳤는데요. 특히 해양수산부

0: 부산 이전이 불러올 파급 효과에 대해 언급하는 시민이 많았습니다.
1: 부산이 좀 경제가 침체가 됐는데 큰 회사는 정부 부채도 눈에 나가지고 지역 경제가 됩니다.
2: 큰 회사들도 HMM이나 이런 것들 일보고 하면 청년들도 일객지로 안 나가는

0: 65.7%로 부산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투표소에선 크고 작은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중구 한 투표소에서 50대 남성이 투표 용지를 던지고 욕설을 하다가 퇴거당하는 등 모두 24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잠시 뒤 저녁 6시 투표가 모두 끝나면 부산 지역 개표소 16곳에선 일제히 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1: 네, 다음으로는 여야 후보가 유례없는 접전을 벌이고 있는 대구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정재동 기자, 투표소 분위기 전해주시죠.
2: 네, 대구 북구 침산 이동 제2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주소지가 다르다는 안내를 받고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도 있지만 막판까지도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으며 투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후 5시 기준 대구의 투표율은 59.9%로 지난 8회 선거 때보다 무려 16.7%포인트 높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대구 달성군 지역의 투표율도 지난 선거보다 17.6%포인트 높은 6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북 역시 지난 선거보다 5.1%포인트 높은 57.8%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오후 6시 투표가 끝나면 대구는 9곳, 경북은 23곳의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해 개표가 진행됩니다. 당선인 윤곽은 이르면 자정을 넘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유례없는 접전을 펼치고 있는 대구시장 선거의 경우 9개 구군 개표가 마무리돼야 결과가 나와 더 오래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를 넘어 여야 모두에게 이재명 정부의 중간 평가적 성격이 짙었습니다. 그만큼 선거 과정도 순탄치 않았는데요. 특히 공천 단계부터 곳곳에서 잡음과 갈등이 이어지며 공천 후유증이 선거 막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전북, 국민의힘은 대구를 중심으로 막판까지 변수가 이어졌습니다. 김광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 민주당의 최대 부담은 안방인 전북입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이른바 대리비 지급 의혹으로 제명된 뒤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면서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여당 출신끼리 맞붙었기 때문입니다. 민심은 쉽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습니다.
4: 우리 정서에서 느꼈을 때는 그 도지사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5: 불공정했다.
6: 나는 더 김관영한테 마음이 안 가더라고.
7: 갈라치기로 해가지고 내 거기서 표를 얻잖아요.
3: 각종 여론조사에서 초박빙 흐름이 나타났고 당의 공천에 대한 누적된 반감은 기초, 광역단위 무소속 출마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도 텃밭인 대구에서 갈등이 컸습니다. 컷오프에 반발했던 주호영 전 국회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불출마하면서 갈등은 가까스로 봉합됐으나 민심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지난 17일 대구 영남공고 총동창회에서 추경호 후보가 등장하자 참석자들은 기호 2번을 상징하는 V를 외쳤지만
8: 정리해 V!
9: V!
8: V!
3: 추 후보가 떠난 뒤엔 김부겸 후보 이름이 한참 오갔습니다.
10: 대구 시민도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3: 충북과 경기에서도 공천 번복과 후보 구인난이 겹치며 국민의힘은 막판까지 후유증을 털어내지 못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공천 잡음은 여야 지도부의 책임론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CBS 뉴스 김광일입니다.
1: 이번 선거에서도 막판으로 갈수록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네거티브로 얼룩졌습니다. 상호 비방전이 등장한 이유가 뭔지 또 그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선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막판에 접어들면서 정책 경쟁보다 네거티브 공방이 전면에 부각됐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GTX-A 삼성역 환승센터 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철근 누락 논란이 막판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태를 두고 국회 행안위가 가동돼 긴급 현안 질의까지 열렸지만 시민안전점검이라는 명분과는 별개로 실제 회의는 선거 공방장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세 도중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까지 쟁점으로 소환돼 선거에 이용하자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선 박형준 후보의 LCT 의혹과 전재수 후보의 보좌진 갑질 의혹이 맞붙으며 해양수도 도약과 가덕신공항 등 지역 핵심 의제는 뒤로 밀렸습니다. 단일화 이슈가 쟁점이었던 경기 평택을 보궐선거에선 김용남, 조국 후보 간 주도권 다툼이 거세지면서 막판에는 막말 경쟁으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낮은 투표율이 예상되는 지방선거 특성상 중도층 설득보다는 지지층 결집에 초점을 맞춘

0: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네거티브 공방이 유권자에게 피로감과 정치 혐오를 키울 수 있는 만큼 지역 비전과 공약 검증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CBS 뉴스 서민서입니다.
1: 네, 오늘 밤 늦어도 내일까지 주요 도시들의 시장 당선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후보 시절 내건 공약들을 보시면 앞으로 각 도시들이 어떻게 바뀔지 가늠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홍영선 기자가 접전지인 서울과 부산, 대구시장 출마자들의 1호 공약을 비교해봤습니다.
2: 최대 격전지 서울의 화두는 단연 주택 공급과 교통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오는 2031년까지 36만 채 착공을 약속하는 주거 3136 플러스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구청에 넘겨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강북과 강남을 잇는 동부선 등 격자형 철도망을 깔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31만 채 착공을 목표로 하는 신속통합기획 2.0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기존의 정비 촉진 정책을 더 개선해 민간 주도 공급에 속도를 내고 도시철도 7개 노선을 완공해 내 집 앞 10분 전철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입니다. 부산에서는 해양수도와 청년 지원을 놓고 유권자들의 고민이 컸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전략위원회를 유치한다고 약속했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청년이 3천만 원을 저축하면 시가 지원해 1억 원을 만들어주는 청년 1억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던졌습니다. 대구에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둔 로봇과 반도체를 놓고 경쟁했습니다. 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정부 펀드 등 16조 원 규모의 자금을 유치해 AI 로봇 수도 대구를 만든다고 공약했고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오는 2034년까지 대구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완성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CBS 뉴스 홍영선입니다.
1: 네, 이번에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핵심 승부처가 어디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부 송영훈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송 기자, 이제 출구조사까지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어디가 꼽히고 있을까요?
3: 네, 최대 승부처 단연 수도 서울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 선거구입니다. 민주당에선 정원호 후보, 국민의힘에선 현 서울시장인 오세훈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12.3 내란 이후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지방선거이다 보니 민주당 입장에선 반드시 탈환해야 하는 선거구가 바로 서울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에선 꼭 지켜야 하는 선거구로 분류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다른 곳은 다 져도 서울만 이기면 꽤 괜찮은 선거 결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민주당에선 서울에서 지면 선거 패배로 봐야 된다. 이 정도로 양당 모두 사활을 걸었습니다.
1: 네, 서울이 최대 격전지네요. 그렇다면 서울시장 선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3: 네, 애초 선거 초반까지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크게 앞서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선거 막판에 이를수록 두 후보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선거 흐름은 다시 혼전 속으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곧 나올 출구조사가 발표되면 양당 모두 서울시장 선거 출구조사 결과에 가장 큰 관심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럼 서울에 이은 다음 격전지 어디입니까?
3: 네, 다음 격전지 민주당이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곳 바로 대구입니다.
1: 네, 대구요. 1995년 민선 1기 출범 이후 민주당 계열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곳이 대구시장이죠?
3: 네, 맞습니다.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2014년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대구시장 도전에 나섰습니다. 상대는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입니다. 그동안 지역주의 타파를 외쳤던 김부겸 후보가 다시 도전에 나선 건데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12.3 내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전당대회 등을 거치면서 국민의힘이 극심한 분열을 보였었죠.
1: 네.
3: 네. 그러면서 보수 텃밭이라는 대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선거 초반 김 후보가 추 후보를 크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자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대구 선거는 달라도 확실히 다르다는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1: 네. 그렇지만 선거 막판에 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3: 네, 분위기 달라졌습니다. 단 한 번도 내주지 않았던 대구시장 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

0: 24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대구로 출동한 것에 이어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호출하며 대구 보수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결국 선거 막판 여론조사에서 추 후보가 김 후보를 앞지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박빙, 접전 지역으로 분류되는 대구, 민주당이 사상 처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눈여겨봐야 하는 선거구입니다.
1: 네, 정말 관전 포인트네요. 이번에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거물 정치인들이 나왔어요. 조국과 한동훈.
0: 네, 먼저 부산 북구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당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지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픽인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이 민주당 후보로 나섰고, 이 지역에서 과거 재선 의원을 지낸 박민식 전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결국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의 3자 구도인 겁니다. 막판 여론조사까지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초접전, 박민식 후보의 추격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부산 북구갑 결과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의 부활과 관련이 있어서죠.
0: 네, 맞습니다.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 뒤로 당대표에서 쫓겨나고 또 당원 게시판 욕설글 논란에 휘말리며 아예 제명 처리된 한동훈 후보가 승리할 경우 국민의힘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도 내내 보수 재건을 말하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했는데, 승리할 경우 국민의힘 내에 있는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장동혁 지도부 흔들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반대로 패배할 경우 한 후보의 정치 여정은 더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마지막으로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도 한번 짚어주시죠.
0: 네, 무려 5명의 후보가 출마해 5자 구도가 펼쳐진 초박빙 선거구입니다. 최대 관심사는 조국 후보의 당선 여부입니다. 원내 진입을 노리는 조국 후보를 위해 조국혁신당은 사실상 당의 모든 역량을 평택을 선거에 투입했습니다. 최대 경쟁자는 뉴 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입니다. 두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도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입시 비리 등 국민적 반감 속에도 출마한 조 후보가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김영란 후보의 경우 친이재명계가 대대적으로 지원했는데, 김 후보의 승패에 따라 친명계의 입지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송영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지방선거의 본투표 종료를 앞두고 경남에서도 개표 준비가 마쳤습니다. 수검표 등으로 개표 작업을 하는데 부정선거 등 불필요한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남 CBS 이형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6.3 지방선거 본투표 종료를 앞두고 경남에서도 개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후 6시 투표 종료 후 경남은 전체 투표소 921곳에 있는 투표함을 창원과 김해 등 22개의 개표소로 보내 개표를 진행합니다. 동시에 선관위에 보관돼 있던 사전투표지와 우편투표지 등도 개표소로 보내는데 경찰이 만일을 대비해 지원합니다. 경남 선관위는 공무원 등 7천여 명의 개표관리 인력을 배치해 수검표 등의 작업을 거쳐 부정투표 의혹 등을 전면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3: 워낙 요즘에 분류기 기계를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수검표 작업을 한 번 더 도입한 거거든요. 이것을 보면 재검인 거죠.
2: 역대 경남의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을 보면 앞전 2022년 선거가 53.4%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오후 3시부터 투표율이 55.5%로 집계되며 이미 최저치를 넘어섰고, 투표 마감까지 최종적으로 60%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에 치러진 지난해 대선에서도 보수 정당의 힘을 더 실어준 보수 터파 시기에 선거구도상 국민의힘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남이 7석의 자치단체장을 차지했던 돌풍의 재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각 캠프에서 곧 시작되는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고, 당선자 윤곽은 자정을 전후로 나올 전망입니다. CBS 뉴스 이형탁입니다.
1: 네, 다음은 대전과 세종, 충남으로 가봅니다. 투표 종료까지 30분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개표 절차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정남 기자 전해주세요.
4: 네, 투표 종료까지 10분이 채 안 남은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 22곳에 마련된 개표소도 곧 시작될 개표 작업을 앞두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후 6시 정각 투표가 모두 종료되면 투표함은 경찰 호위 속에 각 지역의 지정 개표소로 즉시 이송됩니다. 선관위에 보관되어온 사전투표지 역시 개표소로 옮겨집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은 사전투표부터 4년 전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유권자들의 높아진 관심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곧 나올 최종 투표율로 옮겨지고 있는데요. 오후 5시까지 투표율은 대전 56.3,

0: 세종 58.6, 충남 55.8%를 보이고 있고 지난 지방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이미 넘긴 상태입니다. 각 후보 캠프는 선거사무소에 마련한 개표 상황실로 속속 모이면서 높아진 투표 열기가 당락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과 충남은 선거 초반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 두 자릿수 지지율 차를 보였는데요. 이후 그 차이가 좁히는 양상을 보인 데다 양당이 내세운 내란 청산과 정권 견제 구호에 대한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이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양당 모두 경합 지역으로 진다는 충남 공주부여 청양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각 당 상황실로 이동할 준비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하루에만 4차례 투표 동료 글을 올렸는데요. 양형욱 기자 다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언제쯤 상황실로 이동하나요?
2: 네, 민주당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개표 상황실을 꾸렸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후 6시쯤 상황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여당 지도부는 이곳에서 대형 스크린과 TV를 통해 개표 방송을 시청하고요. 민주당은 선거 당일 오전에도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정 대표는 투표 참여로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우자며 권력은 투표소에서 나온다고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3: 국민 여러분,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겠다는 의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표가 당선자를 바꾸고 지역의 정책을 바꾸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바꿉니다.
2: 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일정 없이 저녁 학남동 관저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국민의힘 현재 상황도 전해주시죠.
2: 네, 국민의힘은 여의도 당사에 개표 상황실을 마련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후 6시쯤 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 대표는 다른 지도부와 함께 TV를 통해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오늘 오전 마지막 회의를 열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4: 이재명의 말대로 투표를 포기하면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투표 포기는 오만한 이재명에게 재판을 지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1: 네, 오늘 이 대통령이 그 투표 동료글을 여러 개나 올렸어요.
2: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겨냥한 이 대통령의 X글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X계정 개설 소식을 공유하면서 쓴 글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플라톤의 말대로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냐라고요. 또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의 힘으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를 넘어 대체불가 핵심국가로 가야 한다. 이렇게요. 다시 오후에 두 개의 글을 올렸는데 오전에 올린 투표 동료 메시지를 특정 진영을 향한 선거운동이라는 장동혁 대표의 비판을 반박한 내용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투표를 해야 오전에 올린 글대로 대체불가 핵심국가로 발전을 이루자 그런 내용입니다.
1: 네. 대통령까지 네 차례나 투표 동료 글을 올렸다는 게 그만큼 이번 선거가 치열하겠다는 뜻이겠죠. 이제 투표 종료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동안 여야는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2: 네, 민주당은 16곳 가운데 최소 9곳에서 많게는 14곳까지 승리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경기, 인천 등은 우세로 보고 있고 서울과 부산 등 일부 격전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상징성이 큰 만큼 결과에 따라 여당 지도부에게 타격 여부가 갈릴 전망이고 전북 역시 당내 차기 당권 지형에 영향을 줄 변수로 꼽힙니다. 국민의힘은 대구와 경북 두 곳 우세를 기본으로 보면서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등 최대 8곳까지 경합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높은 투표율을 보수 결집 신호로 야당 지도부는 해석하고 있는데 막판 흐름이 실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형욱 기자였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번 지선에서 이겨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민주당은 아직 척결되지 않은 내란 세력을 이번 기회에 심판하고 선거 압승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과 행정 권력을 장악한 정부 여당을 견제하려면 지방 권력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 척결이냐, 일당 독주 저지녀를 놓고 맞붙은 형국인데 우리 현명한 국민들,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지 궁금해집니다. 개표 방송은 이 시간 이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박재홍의 한

간판 승부, 그리고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CBS 간판 유튜브 채널 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CBS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경기도민이라면
4: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조금 전 저녁 6시를 지나면서 마감됐습니다. 지난주 이틀간의 사전투표에서 역대 지방선거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데 이어서 5시까지 집계된 전국투표율은 57.4%로 4년 전보다 약 10% 높게 나왔죠. 최종 집계된 투표율 역시 전국적으로 60%를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 발표 그리고 JTBC 자체 예측조사 결과 등이 실시간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현재 JTBC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 10곳, 국민의힘 5곳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발표 직후 바로 인용할 수 있는 JTBC 자체 조사 결과 서울시장은 정원 후보가 53.5%, 오세훈 후보가 42.9%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JTBC 예측조사는 국민의힘 1곳, 접전 5곳, 민주당 10곳이 우세한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한판 승부는 지금부터 약 2시간 동안 주요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 지방선거 특집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1: 케이핀코.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제주 4.3의 진실과 기억이 이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고 진실로 이어져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로 자리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역사를 마주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기억합니다. 제주 4.3, 그 기억은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억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3: 알쏘! 좋다!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3: 얼쑤 신난다!
4: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7: 네, 6.3 지방선거 한판 승부 특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CBS 보도국 에이스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7: 예,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지방선거 출구조사와 또 개표 상황 함께 분석할 두 분입니다. 조갑재 TV의 조갑재 대표님,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 두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9: 안녕하십니까.
10: 안녕하십니까.
7: 예. 자, 먼저 JTBC가 방금 전 JTBC 자체 조사 예측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거 먼저 정리해 볼까요?
8: 네, JTBC가 오후 6시 투표 마감과 동시에 개표 방송으로 공개한 일부 당선자 예측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민주당 10곳, 국민의힘 5곳, 접전제 1곳.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대 15곳을 가져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7: 예.
8: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 예.
8: 먼저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이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7: 예.
8: 경기도지사도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양양자 국민의힘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차로 역시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7: 예.
8: 그 인천시장은 박찬대 민주당 후보가 유정보 국민의힘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나왔고, 부산시장 선거도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7: 예.
8: 그리고 이제 주목할 부분은 대구시장 선거인데요. 원래는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좀 더 앞서는 것으로 여론조사 블랙아웃 직전에 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었는데,
7: 예,
8: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0.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7: 예.
8: 그리고 대전시장 선거는 허태정 민주당 후보가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나왔고요.
7: 예.
8: 그 세종시장 조상호 민주당 후보가 역시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 단일화에 성공한 울산시장 선거도 역시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7: 예.
8: 그리고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장의 경우 이제 민주당 민영배 후보가 이제 70%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7: 예.
8: 전북지사도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김관영 무소속 후보를 누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7: 예.
8: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철우 현 경북지사가 국민의 후보가 63.6%로 민주당 오중기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유일하게 나왔고요.
7: 예.
8: 이제 경남지사도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박완수 국민의 후보를 누르는 것으로 나왔고, 충북지사는 민주당 신용환 후보가 김영환 국민의 후보를 역시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7: 예.
8: 그리고 충남지사는 박수현 민주당 후보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는 것으로 나왔고 강원지사 선거는 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를 역시 넉넉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7: 예.
8: 그리고 제주지사 선거도 위성곤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문성류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7: 예, 또 재보선 두 곳이 나왔는데 먼저 경기 평택을.
8: 예, 경기 평택을은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조국혁신당 후보를 근소한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요.
7: 예.
8: 부산 북갑의 경우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하정우 민주당 후보를 10.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7: 예, 일단 JTBC의 자체 조사. 자체 조사의 경우에는 이제 발표 직후에 인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해드렸고 약 5분 후에 이제 방송 3사가 함께 조사한 결과도 전해드릴 텐데 그 조사와 결과 약간도 좀 JTBC 조사 결과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광역 단체장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민주당이 10곳이 우세한 곳으로 나왔고 국민의힘은 한 곳이 우수함. 그러니까 경북지사 한 곳만 우세한 곳으로 나왔고 다섯 곳이 접전인 곳으로 JTBC 자체 조사 예측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모았던 두 개 재보선 선거구죠. 경기 평택을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34.2, 조국 후보가 31.6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김용남 후보가 앞서는 상황으로 나왔고 부산 북갑 JTBC 자체 조사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48.1,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37.6으로 이제 JTBC 자체 조사는 한동훈 후보가 많이 이제 앞서는 이런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자 일단 총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누구부터 들을까요? 우리 조갑재 대표님부터 총평해 주시면요.
9: 예, 이번 선거의 출발점에서 15-1로 이긴다는 뭐 이야기가 나왔는데
7: 예, 예.
9: 기본적인 구도는 그 구도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 예.
9: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윤핵인 노선을 추종하는 장동혁 국힘당 심판 선거라는 기본 흐름이 그냥 예.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 예, 예.
9: 그 뒤에 막판에 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정권을 견제해야 되겠다는 심리가 막판에 따라 붙었어요.
7: 예.
9: 이 두 개 흐름이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7: 음흠.
9: 그래서 요 경합 지역인 다섯 곳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 보니까 오차범위 아니
7: 맞습니다.
9: 맞죠.
7: 예. 예.
9: 그래서 오늘 밤에 아마 접전을 벌이면서 숨막히는 개표 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흐름과 함께 이 쟁점인 이 조사만 따른다면은
7: 예.
9: 부산 북구갑에서 한동훈 후보가 꽤 오차범위 바깥에서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7: JTBC 자체 조사
9: 이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7: 예, 방송 3사도 예.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텐데 자 그리고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도 총평해 주시면
10: 예, 총평 일단 오늘 밤 다 잤다.
7: 예. 굉장히
10: 접전 지역이 많은
7: 예,
10: 것 같아요.
7: 예.
10: 그리고 저는 단 하나 대구시장 선거에서 어쨌든 이 출구 조사 기준으로 김부겸 후보가 0.5% 앞선 곳으로 나온 것 그 하나만으로
7: 예.
10: 국민의힘에게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가 보수 유권자들이 얼마나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붕괴하고 있는가 이게 그대로 드러난다고 보고 그게
7: 예.
10: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에 그대로 지금 반영된 영향인 것 같고요.
7: 예.
10: 접전이라고 표시를 했지만 사실상 뭐 대구를 제외하면은
7: 예.
10: 민주당이 거의 다 가져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저는 보여지고
7: 예.
10: 어쨌든 보수는 이제는 완전히 정계 개편 보수 개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졌다.
7: 네,
10: 그렇게 평가합니다.
7: 방금 짚어주신 대구시장은 JTBC 자체 조사는 김부겸 49.7, 추경호 49.2입니다. 말씀하신 0.5%
10: 네.
7: 차이긴 오차범위 내 굉장한 접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장이니까
10: 그럼요.
7: 또 민주당 후보가 0.5%로 자체 조사가 좀 높게 나왔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게 보셨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10: 네.
7: 자 우리 이은지 기자도 좀 관심 있게 본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8: 아, 네. 저도 아무래도 국민의힘 출입이다 보니까
7: 예.
8: 대구시장 선거의 경우 사실 직전까지 당 안에 계신 뭐 의원이나 이제 당직자들이나 대구는 당연히 우리가 가져갈 것이다 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이
7: 예.
8: 조사가 너무 좀 놀랍습니다.
7: 예. 네,
8: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7: 예, 그렇군요. 자 일단 전국 투표율 6시까지 집계된 전국 투표율 상황도 한번 짚어보면 어떻습니까? 몇 퍼센트죠? 현재까지?
8: 예, 그 6시 기준 투표율은 아직 안 나왔고요.
7: 아, 그렇군요.
8: 예, 예. 예.
7: 5시 기준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8: 예. 아, 네, 정정하겠습니다.
7: 예.
8: 6시 기준으로는 57.4%로 나왔는데
7: 네.
8: 이제 5시 기준으로 나온 게 이제 상세 데이터가 다 있어서
7: 예.
8: 요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7: 예.
8: 네,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6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57.4%고요.
7: 예.
8: 5시 기준으로 이미 역대 지방선거 동시간대 투표율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7: 예.
8: 그 지난달 29일에서 30일 실시된 사전투표와 거서투표가 반영된 결과인데
7: 예.
8: 이번 선거 사전투표율은 23.51%였습니다.
7: 예.
8: 전체 유권자 4,464만 9천여 명 중 2,560만 6천여 명이 투표를 마친 것이고요.
7: 예.
8: 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이 50.9%, 2018년 지방선거가 60.2%였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2018년에는 조금 못 미치게 됐지만 투표
7: 예.
8: 마감 1시간 전에 이미 직전 지선을 한참 뛰어넘은 것이죠.
7: 예.
8: 그래서 전반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그 직전 2018년 지방선거와 흐름상 비슷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 현재까지 그러니까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61.9%를 기록한 강원이고요.
7: 예.
8: 이어 경남 60.9%, 전북 60.2%, 대구 울산이 59.9%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7: 예.
8: 가장 낮은 곳은 53.8%로 나타난 제주였고요. 서울 지역 투표율은 59.1%로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7: 예. 아까 제이치 자체 조사 중에 서울시장은 정원 후보가 이제 오세훈 후보를 53.5%, 오세훈 42.9%로 좀 앞서고 있는 그런 결과였고요. 예, 광역단체장 선거만큼이나 또 재보선 지역 투표율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부산에서 부산 북갑에서 굉장히 또 투표율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8: 네, 최대 관심지인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의 투표율도 시도지사 투표율을 토대로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7: 예.
8: 평택을 선거구가 들어간 평택의 투표율은 오후 5시 기준 48.9%로 경기도 전체 투표율인 54.6%보다 약 6%포인트 낮았습니다.
7: 예.
8: 근데 반대로 부산 북갑 선거구가 포함된 북구의 투표율은 동시간 기준 65.7%로 부산 전체 투표율 58.1%보다 약 8%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7: 예.
8: 참고로 상기차 말씀드리면 사전투표율의 경우 부산 북갑이 25.57%로 재보선 평균치를 약간 웃돌았고요.
7: 예.
8: 평택을은 18.39%로 다소 저조했습니다.
7: 예. 일단 북갑은 전국적인 관심이 좀 반영되고 또 주민들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평택이 다소 저조했다. 아 그리고 지금 투표장에서 적잖은 소동이 있었는데 또 서울 송파구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도 있었는데 일단 중앙선관위에서 배송했다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만.

0: 예. 예, 그러니까 투표지를 이송 중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대기 중인 유권자들도 투표를 예. 할 수 있으니 안심하라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요.
1: 예.
0: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선거가 끝나는 대로
1: 예.
0: 당장 진상조사에 나서고 책임을 묻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방금 내놨습니다.
1: 예, 또 그 외의 지역에서도 몇 가지 해프닝이 있었는데 전해주시면.
0: 예, 세종에서는 40대 남성이 투표를 마친 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주변에 예. 보여주려다가 경찰 제지로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 예.
0: 근데 이 남성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제대로 기표했는지 확인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1: 예.
0: 선관위 직원들이 용지 확인을 거부하자 투표소 안에서 30분간 서로 대치하다가 112에 공식 신고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1: 예.
0: 또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 한 투표소에서는 한 시민이 부정선거를 지적하겠다며 투표 완료 후에 재투표를 시도한 뒤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고요.
1: 예.
0: 울산에선 30대 남성이 기표 후에 후보를 잘못 찍었으니까 용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성은 선거사무원이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답하자 기표 용지를 찢고 주머니에 넣은 채 밖으로 나가려다가 바닥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예.
0: 선관위는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고발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1: 네.
0: 네, 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투표가 시작된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선거 관련 111 신고는 총 312건으로 집계됐는데 투표 방해와 소란이 5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 예. 자, 일단 오늘 높은 투표율을 좀 짚어보면 그만큼 보수와 진보 모두 떠나서 전국적으로 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선거가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 대표님부터 말씀 주십시오.
2: 이 막판에 가서 우선 예. 이재명 대통령이 SNS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했어요.
1: 예.
2: 뭐 스타벅스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는
1: 예.
2: 그 탱크 이야기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계속 그 투표를 독려를 했습니다.
1: 예.
2: 그 독려하는 게 이 보수 진영도 또 자극을 해가지고 같이 투표를 높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1: 예.
2: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명 이명박 대통령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1: 그렇죠. 네.
2: 선거를 독려한다고 할까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원처럼 이제 활동을 했는데
1: 예.
2: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는
1: 맞아요. 네.
2: 이게 또 반대로 이른바 진보층을 자극한 것 같아요.
1: 예.
2: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니까 막판에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진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오래된 관례로서 전직 대통령은 선거운동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는 그 관례도 무너지고
1: 맞습니다.
2: 네.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너무나 그 투표 안 하는 사람을 이 적대 세력처럼 몰고 하니까 이건 앞으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예, 강 변호사님은?
3: 예, 진짜 그 양측이 다 결집하는 모습 보인 것 같아요. 보인 것 같고 위기감도 다 각자 있었던 것 같은데.
1: 예.
3: 한편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이제 여당이 프리미엄을 가지고 지방선거 특히 허니문 기간에
1: 예.
3: 지방선거 했을 때 진 적이 없어요.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구도가 그대로 갔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승부가 쉬울수록 투표율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요.
1: 예.
3: 지난번 지선 때에도 일방적으로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1: 예.
3: 그때는 윤석열 씨가 이제 당선된 것에 대단히 실망했던 진보 유권자들에서 특히 이제 투표 이탈 심리가 굉장히 강력했는데
1: 예.
3: 이번에도 승부가 원사이드하게 기울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신 거는 여전히 장동혁 지도부가 이제 윤호개인이나 부정선거론을 획책하는 그런 세력들에게서 절연하지 못하고 한국 정치 전반을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모두가 혼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동일하게 작용하다 보니
1: 예.
3: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워낙 높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비슷한 방향으로 분출한 것도 큰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자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보면 누구에게도 유리할 것이냐, 누구에게도 유리한다고 결과적으로 뭐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3: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예. 민주당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1: 예.
3: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거의 진보 유권자들이 많이 이탈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졌다가
1: 예.
3: 이번에는 돌아왔다는 것이죠. 돌아왔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은 것은 당연히 민주당에게 유리한 것이고 거기다가 일부 보수 측 유권자들도 응징 투표 차원에서 아예 그 역투표를 해버리는 그런 심리도 아마 가미됐을 거는 저는 추정하는데 오전에 저는 그 대구에서 출근했거든요. 대구에 이제 제 변호사 사무실 출근하면서
1: 예.
3: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봤는데
1: 예.
3: 어떤 분이 아주 절박하고 화난 목소리로 전화로 주변에 이제 투표 독려를 하시는 거예요. 독려는 이제 보수층입니다. 보수 유권자신 것 같은데
1: 예.
3: 막 전화를 하는데 이제 뭐가 잘 안 되나 봐요. 자기 생각한 것처럼 씩씩거리면서

0: 에이, 전화를 누르시고 여보세요. 투표했나 안 했나? 안 했어. 어디 연락하노? 야, 그럼 안 돼. 이재명 그 투표 용지 갖고 오는 거 탄핵 사유야. 한 번 다 엎어야 돼. 똑바로 해. 와이카노 전부 다 이런 전화. 근데 이 전화를 여러분이 계속 돌리시면서 계속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분이. 예, 예, 예.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예전에 여기서 홍준표 시장이 78% 얻었었습니다 지난번 지선에서. 예, 예, 예. 그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대구가 이렇다면은 예. 전국적인 판세도 비슷한 거 아니냐. 투표율이 높은 것도 응징 차원 아니겠느냐. 예.
1: 이은 중에서 취재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 투표율 상승의 요인. 어디 있었다고 판단하셨는지?
2: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현직 네. 대통령이 거의 총출동하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 진영 결집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 것 같고요.
1: 예.
2: 다만 이제 중도 무당층 표심이 어디로 향했는지는 이제 예. 접전지를 마지막까지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송파구에서 그 투표용지 부족했다 이게 좀 마지막에 좀 해프닝으로 끝날지 또 이 선거 이후에 또 이게 부정선거론 주장하신 분들이 이걸 또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것도 바로 받아가지고 또 입장 발표 막 하고 그랬는데, 이게 참 이제 송파구에서는 이제 갑자기 너무 많이 투표를 하셔갖고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는 했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 조 대표님 나중에 이게 좀 또 어떤 문제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3: 근데 뭐 규모가 크지 않고요.
1: 예. 예. 해프닝으로.
3: 예, 해프닝. 예. 옛날에 소쿠리 투표 그 생각이 나는데 이게 사실은 부실 관리거든요.
1: 그렇죠.
3: 예, 부실 선거하고
1: 부실 준비죠 사실.
3: 부정선거는 근본적으로 다르니까
1: 예, 예.
3: 이건 언론이 조금 사실 그대로 보도하는 게 예. 좋겠다고 생각하고
1: 예.
3: 다만 이 JTBC 예측조사 곧 이제
1: 방송 3사도
3: 이제 예측조사를 읽는데
1: 예, 예.
3: 하나의 유보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1: 예,
3: 뭐냐면은
1: 예.
3: 작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 예측조사가 있었어요.
1: 예 맞습니다. 예.
3: 그때 엄청나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약 4%포인트 틀렸어요.
1: 예, 맞아요. 예, 예.
3: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50% 넘는 걸로 나왔다가
1: 예.
3: 그 내려앉았잖아요.
1: 49%.
3: 이 예측조사에서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1: 예,
3: 거의
1: 예.
3: 사고 수준입니다.
1: 맞아요. 예,
3: 그전에는 0.73% 차이로 정확하게 읽었잖아요.
1: 맞아요.
3: 그런데 예. 이번에도 이게 저는 되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왜 이렇게 출구조사가 틀렸느냐라는 리뷰를 언론도 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하지 않았어요.
1: 예, 예, 예.
3: 그렇다면은 이번에 여기서는 이 보수표가 개표 과정에서 이 조사보다는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 방송 3사의 경우에 아니면 JTBC
3: 만약 그 조사
1: 두 조사 모두
3: 그 조사 방식 그대로 했다고 그러면
1: 예, 예, 예, 예. 예.
3: 그래서 조금 이 개표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0: 그러니까 대표님 예. 말씀하시는 게 아마 예. 그 부분 때문일 거예요. 제 생각에 원인은 예. 이제 사전투표 참여율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1: 그게 반영이 좀 안 됐을 수도 있고
0: 그렇죠. 사전투표를 예. 출구조사하기가 어렵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하듯이 돌릴 수밖에 없는 출구조사를 방문해서 직접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1: 예, 예.
0: 그러다 보면 이제 보정치가 들어가게 되고
1: 예.
0: 그러면 이제 왜곡이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커진다.
1: 근데
0: 이번에도 지금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 예.
0: 출구조사가 조금 틀릴 가능성 저도 있다고 봐요.
1: 예, 이제 방송 3사 이제 출구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투표소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 이제 투표하고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거기에 또 성향에 따라서 샤이하신 분들은 안 하고 가실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이게 또 보정되긴 하지만 굉장히 어렵긴 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자세하게
0: 네.
1: 과학적으로 하기가.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아까 조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산 북구 투표를 높았던 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자, 강 변호사님도 말씀 주시죠.
0: 예, 당연히 뭐 전 언론이 집중을 했었고 여론조사도 가장 말린 돌린 곳이고요.
1: 네.
0: 보통 이 재보궐선거 있는 지역이 그
1: 예.
0: 재보궐선거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3: 그렇죠.
0: 대부분 그렇거든요. 근데 투표율도
1: 예.
0: 굉장히 낮아야 정상이고요.
1: 예.
0: 근데 여기는 언론이 집중 조명을 했고 여론조사를 수십 차례 돌리면서 웬만한 유권자들 전화 한 번씩 다 받았을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투표에 대한 동력도 당연히 생겼을 것 같고요.
1: 예.
0: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이제 전국적인 지지자들이 방문해가지고 거의 뭐 인해 전술에 가까운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1: 예.
0: 아마도 이제 작용과 반작용이 있었겠죠. 지지를 하는 사람도 혹은 비토를 하는 사람도 모두 에너지가 아주 커지는 결과를
1: 예.
0: 이렇게 써서 자연스럽게 투표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 같습니다.
1: 네. 방송 3사 조사가 이제 15분이 지났으니까 인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송 3사에서 했던 부산 북갑 조사 같은 경우는 하정 후보가 42.6, 한동훈 후보가 41.6 이렇게 나온 수치입니다. 요거는

0: 그러니까 JTBC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가 48.1, 하종 후보가 37.6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KMS 방송 3사 조사는 오차 범위 내에서 하종 후보가 한 약 1% 정도 앞서는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은지 기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그러니까 워낙 접전지이기 때문에 예, 예, 예. 사실 정확히 맞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예.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왜 경기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초접전이다 보니까 예. 자고 일어났더니 선거 결과가 바뀌었던 기억이 저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북구갑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예. 조 대표님도 말씀 주시면.
2: 그래도 이렇게 큰 차이는 이 방송사끼리는 좀 드물거나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2: 한쪽은 한쪽은 예. 10%포인트로 이기고 한쪽은 1%포인트로 지는 걸로 나왔는데.
0: 예, 맞습니다. 예.
2: 그러면 이게 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지
0: 예, 예.
2: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 사전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 보면은 이건 다른 조사입니다만.
0: 예.
2: 사전투표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을 예.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하정 후보 지지가 압도적이었어요. 예. 50%
0: 예.
2: 넘었어요.
0: 예. 예.
2: 본투표에 참여하겠다고 한 사람은 또 반대로 이 한동훈 지지가 압도적이었어요.
0: 예. 예.
2: 이 두 차이가 아주 커요.
0: 예.
2: 그래서 이건 표본을 잡기가 꽤 힘들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0: 예.
2: 이게 저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니까 한 500명이나 1000명 조사하면은
0: 예.
2: 대충 비슷하게 맞아요. 그런데 이처럼 틀린 거는 제가 처음 봅니다.
0: 예.
2: 그래서 이걸 끝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0: 예. 예. 자, 일단 방송 3사 조사 결과에 대한 집계도 저희가 지금 자막을 걸 준비해서 일단 큰 틀에서 광역 민주 11곳, 국힘 한 곳이 우세하다. 네 곳이 경합이다. 방송 3사 추구 조사 이렇게 나왔다. 저 말씀드리면서 일단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대한민국 저녁 시사의 중심 박재홍의 한판 승부.
4: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0: 예, 박종희 한판 승부 63 지방선거 특집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매주 이제 노컷 대련이 있는 시간인데요. 그 멤버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서영준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준입니다.
0: 예, 그리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십니까.
0: 예. 일단 뭐 괜찮게 얼굴 표정이 밝으시네요.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
6: 제가 뭐 언제 어두웠습니까?
0: 우리 맥 소장님도 얼굴이 괜찮으십니까?
5: 예. 뭐 그냥 뭐 예. 예. 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 예. 방송 3사 출구 조사 결과도 저희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함께 자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3사 출구 조사 결과 자료 먼저 보내 드리겠습니다. 방송 3사 역시 이제 JTBC 큰 틀에서는 유사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광역민주 광역단체장의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의 11곳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이 한 곳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네 곳이 경합 접전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광역단체장 지난번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서울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정원호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1.4%,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46%로 전 후보가 우세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인천시장 조사 결과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3.7%, 유정보 국민의힘 후보가 45.5%로 박찬대 후보의 우세한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지사 후보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60.4%, 국민의힘 양양자 후보가 34.1%로 추미애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산시장 후보들의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0.2%,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48.3%로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전재수 후보가 우세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대구시장 후보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49.1%,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49.9%로 JTBC 자체 조사에서는 김부겸 후보가 약 1% 정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게 나왔었는데요. KMS 3사 결과에서는 추경호 후보가

0: 약 1% 내에서 앞서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전시장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종 후보가 55.9%,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가 40.9%로 허태종 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흐름입니다. 세종시장 출구조사,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4.3%, 국민의힘 최민 후보가 30.9%로 역시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흐름입니다. 울산시장 방송 3사 출구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호 후보 52.8%,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 43.2%로 네, 김상호 후보가 약 10% 정도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북지사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 48.5%,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46.3%로 네, 오차범위 내에서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경북지사 네, 더불어민주당 오준기 후보가 30.3%,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69.7%로 네,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앞서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경남지사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4.3%,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가 45.7%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충북지사 신용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6.2%,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43.8%로 신용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우세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충남지사입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2.1%,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47.9%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앞선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원지사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51.3%,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48.7%로 오차범위 내에서 우상호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제주지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62.2%, 그리고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가 34.9%로 네, 제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제주지사의 경우에는 일단 출구조사는 압도적으로 우세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재보선 중에 두 개 지역구 출구조사를 했는데요. 먼저 경기 평택을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30.3%,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 30.6%,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 31.1%로 초접전 양상입니다. 끝까지 최종 마감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산 북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42.6%, 무소속 한도훈 후보 41.6%고요. 박민식 후보는 15.8%, 자막이 안 나왔는데요. 네, 15.8%로 역시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오차범위 내에서 1% 정도 하정 후보가 앞서는 경우가 낮지만 JTBC 자체 조사에는 오차범위 밖으로 한동 후보가 앞서는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역시 끝까지 밤새워서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 맥 소장님부터
1: 네.
0: 큰 틀에서 맥을 한번 짚어주실까요?
1: 네, 뭐 예측대로 됐다 하면 너무 좀 성의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그래도 이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1년 차에 치러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에 기반한 나름대로의 결과치가 나왔다. 크게 예상을 벗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0: 예.
1: 경합 쪽도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잖아요. 특히 저는 대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0: 예.
1: 초접전입니다.
0: 예. 1% 내에서.
1: 그렇죠. 네. 1%도 1% 내죠. 그냥 0. 몇 퍼센트 내에서라서 예. 사실 이 같은 현상들이 다른 광역단체에도 좀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경합지역을 민주당의 우세라고 보는 이유는 사실상 심판선거가 지방선거에서 크게 도드라질 수는 없는 거예요.
0: 예.
1: 이게 집권 말기도 아니고 초기 때문에
0: 예.
1: 사실상 이 국정지지에 대한 부분들, 지역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소구가 돼서 저는 1% 밖에서 뭐 2% 정도 포인트의 격차가 있는 데는 이 흐름을 그대로 유지할 것 같고요. 1% 내외 뭐 0.5, 0.7 막 이런 지역들은요. 사실상 말씀한 대로 밤새 500표에서 1000표 차이로
0: 예.
1: 승부가 좀 가려지지 않을까. 좀 이번 지방선거 참 재밌다. 그런 생각.
0: 당사자가 아니면 재밌을 수 있겠어요.
1: 아니 뭐 이제 보는 관점에서 당사자는 이제 뭐 이제 가슴을 졸이겠는데
0: 예, 예.

0: 사실상 좀 드라마틱한 그런 이 결과들이 좀 연출될 것 같다 그래 보입니다.
1: 예, 이제 방송 3사는 민주당의 11곳이 우세고요. 국민의힘은 한 곳이 우세고 경합이 4곳으로 나왔습니다. JTBC에서는 이제 경합이 5곳이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방송 3사는 4곳이 경합.

0: 비상계엄 이후에 그 비상계엄을 이것이 잘못됐던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빨리 절연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서 질질 끌고 온 결과가 결국은 이런 끔찍한 사태를 낳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0: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양쪽에서 전부 다 심판론을 들고 나섰었잖아요.
1: 예.
0: 저희한테는 뭐 내란 심판이라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했고 저희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독선과 독주에 대한 심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온 결과만으로 보면 내란 심판에 대한 그 양쪽의 심판 중에서 국민들이 아직도 그 내란 심판이라는 그 민주당의 주장에 더 동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예.
0: 그래서 결국 이거는 뭐 그 보수 정권으로서는 보수 정당으로서는 뼈저리게 뼈아프게 반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고 이게 결과가 다 나와야 되겠지만 만약에 지금 얘기대로 최대한 뭐 다섯 곳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1: 예.
0: 다 이긴다 하더라도 뭐
1: 예,
0: 그럴 가능성은 뭐 거의 없어 보이지만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서울을 지고 대구에서 저렇게 정말 초박빙의 그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던 것 자체가
1: 예.
0: 지금 뭐 무조건 대구 경북은 우리의 텃밭이야. 그리고 거기는 무슨 짓을 해도 돼라고 얘기하던 그런 안이한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1: 예.
0: 그런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1: 예.
0: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보수의 근본적인 탈퇴 환골이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정말 누가 얘기한 대로 괴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이제 대구시장 말씀하셨는데 이제 JTBC 자체 조사에서는 대구가 이제 김부겸 49.1 JTBC에서는 이제 추경호 49.2 김부겸 49.7이었고 KMS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는 추경호 49.9 김부겸 49.1입니다. 거의 1%도 차이 안 나는 소수점 승부가 지금 예상되는 상황인데 우리 조갑재 대표님도 이 대구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셨고 이러한 결과 만약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경합 상황인 것 자체로도 지금 큰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2: 그렇죠. 예. 우선 공천이 잘못됐거든요.
1: 예.
2: 그 공천할 때 컷오프 시켜야 될 사람이 추경호 당시 의원이었다고요.
1: 예.
2: 내란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걸려있는 사람을 컷오프 시키지 않고 공천하고 반대로 주호영 의원을 컷오프 시켜버렸잖아요. 그게
1: 예.
2: 완전히 유력인 공천이었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대구 시민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이번에.
1: 예, 예.
2: 그래서 그 고민이 바로 이런 아슬아슬한 걸로 지금 나왔다고 봅니다.
1: 예.
2: 제가 뭐 이런 이게 좀 심한 말인 것 같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구가 이번에 추경호 후보를 시장을 뽑으면은 이거는 보수의 심장이 아니라 극우의 심장이 된다 하는 말을 제가 할 정도였으니까요.
1: 예, 예.
2: 그다음에 사실은 대구보다도 정치적 책임 소재를 따질 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부산이라고 봅니다.
1: 부산.
2: 이 부산은 국민의힘이 이겼어야 할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군데서
1: 다
2: 지고 있는데 다만
1: 예.
2: 이게 저 3사 출구조사에서는
1: 예.
2: 전재수 50.2
1: 예.
2: 박영준 48.3
1: 예.
2: 그 차이가 1.9%밖에 안 됩니다.
1: 예, 예.
2: 만약 여기서 진다면은 그리고 울산은 상당히 좀 크게 차이가 나는데
1: 예.
2: 부산, 울산, 경남을 잃으면은 이거는 완전히 장동혁 잘못이죠. 장동혁 그렇죠. 대표 책임 아닙니까?
1: 예.
2: 왜냐? 한동훈 후보가 두 달 전부터 거기서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1: 예.
2: 동남풍이라고 했잖아요.
1: 맞습니다.
2: 따라서 전재수, 박영준 두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잖아요.
1: 예.
2: 그러다가 장동혁 대표가 박민식 후보를 일종의 자격 공천 시키면서 그 지역의 국힘당이 사실은 분열 상태로 간 거거든요.
1: 예, 예.
2: 그 결과가 나는 이런 결과로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장동혁 대표로서 최악의 결과는 어떤 거냐. 이번에 부산 북구갑에서 아슬아슬한 차이로 한동훈 후보가 낙선하고
1: 예.
2: 그다음에 부울경에서 다
1: 지게 되면
2: 그거는 뭐 정말 결국 한동훈 떨어뜨리는데 전력을 다하다가 그 지역을 다 잃어버렸다는 이런 평가 안 받았겠습니까?
1: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방송 3사 출구조사와 JTBC 자체 조사 결과 모두 부울경 세 곳 모두 민주당이 우세한 흐름이 나왔어요. 이거 자체도 정말 엄청난 큰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데.
0: 대구도 그렇고요.
1: 예,

0: 대구도 그렇고. 예. 일단 강 변호사님.
1: 예.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대구에서 이런 변화의 흐름, 지난번 지선 때 홍준표 시장이 득표율이 78%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도 상당히 높았고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을 왜 잃어버렸느냐를 자성하지 못하면은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장동혁 지도부가 자성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성이 아니고 결국 남 탓을 하면서 당이 하나로 목소리가 모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잘한다는 것은 착시고 사실 잘못하고 있는 거 엄청 많고 공격할 거 많은데 우리가 내부 총질을 하면서 외부의 총질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고.
0: 핑계를 댈 것이다.
1: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엄청난 이제 권력 쟁투가 아마 발생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또 총선이 2년 뒤에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면 지금 이제 대구 시민들이 많이 돌아섰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건데 그러면 총선에서는 그걸 또 표를 만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되든 그 지도부가 누가 되든 이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 결코 해법도 제대로 제시할 수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분당이라든지 뭐 신당 창당이라든지 어떤 그런 획기적인 변화 없으면 다음 총선도 어려워졌다는 것을 확실한 경고등이 켜졌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 저는 지금 대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출구조사에서는 없었지만 그 달성군, 대구 달성군 이진숙 후보, 박형영 후보가 붙었죠. 박형영 후보 맞죠?
1: 네.
0: 이 두 분의 결과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사실은.
2: 예. 그렇죠. 근데 군이 있잖아요.
0: 네, 대구 군이
2: 지역에 지금 투표율이 보니까 70%, 78%인가 그렇더라고요.
0: 굉장히 높아요. 네, 최종은 80% 넘을 것 같아요.
2: 80%가 다 돼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신공항 예정지로
0: 맞습니다.
2: 얘기가 되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 쪽에서는 야, 이제 뭐 지역을 좀 발전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공항 예정지에서는 몰표가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투표율이 전체적으로 높았어요.
0: 맞습니다.
2: 지금 지방선거 치러진 이래로 1996년인가요? 그때 이래로 그때 가장 높았고 이번이 두 번째로 높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이렇게까지 뭐 높을 특별한 계기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높아서 그리고 또 특이하게도 민주당이 우세였던 지역들은 대개 투표율이 낮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울경이라든가 대구, 경북 뭐 이런 데가 다 투표율이 높아서 아, 이건 무슨 변화의 흐름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출구조사의 결과를 보면 그 오히려 응징하기 위해서 더 많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응징하기 위해서 더 나왔다라는 것밖에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0: 오히려 더.
2: 오히려 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우세 지역이었던 곳에서 국민의힘을 응징하기 위해서 더 나왔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완전히 우리 당 지도부의 처참한 실패인 거죠.
0: 맥소장님.
3: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은 이게 출구조사가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0.8%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1.6% 포인트 내에서의 이제 넘어가는 쪽이 그래도 이제 조금 그 오차 범위 밖에 우세가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건 다 경합 지역이에요. 특히나 평택을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설명을 했지만 여기는 그냥 동률입니다. 동률.
0: 30.3, 30.6, 그렇죠. 31.1.
3: 이건
0: 이거예요.
3: 동률이라서 여기는 제가 봐서는 10표 차, 5표 차.
0: 진짜 3표 차로 누가
3: 3표 차
0: 이길 것 같아요.
3: 나올 수도 있는
0: 진짜,
3: 평택이라서 진짜. 여기는 투표함을 새벽까지 열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보면은 지금 대구도 그래요. 대구도 지금 49.9 대 49.1이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출구조사만 따졌을 때는 여기도 거의 뭐 500표 차? 1000표 차인데 저는 이 신호 저 뭐 김부겸 후보가 조금 뒤이 좀 부족한 0.8% 정도 낮게 나오는데
0: KMS 경우
3: KMS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기대가 되는 게 아까 군의면 얘기도 했고요. 김부겸 후보의 마지막 그 이 유세 장면 울먹이면서 호소하는 거
0: 사부고
3: 아버지 도와주이소. 근데 사실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대구 시민이라 그럼 그럴 것 같아요. 김부겸 후보가 총리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대구에서도 했고 그리고 정계를 이제 떠나겠다고 했다가 대구로 해서 왔어요. 대구시장 하고 싶어서 왔을까요? 저는 대구시장의 자리가 아니라 진짜 이번 기회에 대구에 민주당에서의 김부겸이 아니면 대구가 이제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겠구나 생각으로 저는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울부짖을 이유가 없잖아요. 뭐 대구시장 못해서 본인의 정치 인생이 어? 하나의 어떤 그 과오로 남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런 진심이 좀 통한 부분이 이 수치라고 봤을 때는 저는 대구도 새벽까지 예. 투표함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0: 조심스럽게 김부겸 진심이 저는 한 1000표 정도 예. 앞서는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조심스러운 그런 그러니까 예측.
1: 추경호, 김부겸 두 분 모두 그 방송 3사 JTBC에서 다 조사한 게 두 분 다 49 플러스 알파예요. 두 분 다. 예, 예, 예. 49 플러스 알파 두 분 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대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2: 대구에서는 없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대목을 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민주당 당 지도부입니다. 이 출구조사 결과만 뭐 네. 당락은 뭐 나중에 보더라도요. 네. 사실 제가 뭐 방송에서 그도 이제 대구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면서 또 이제 민주당 내부나 진영 내부에서 또 어떤 뭐라 그럴까 날선 또 공격을 당했냐면 예. 대구는 어차피 보수가 대결집 할 건데 예. 왜 자꾸 대구를 염두에 두고 중앙정치 의제들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 네. 대구는 무시해도 되고 버려도 된다. 뭐 공소취소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논의를 할 때에 대구를 걱정해서 뭘 신중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내지 마라. 이런 공격을 제가 꽤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JTBC 조사를 네. 자막으로 보고 이제 약간 눈물을 훔치면서 들어왔는데 예. 그 눈물의 의미가 이제 뭐 벌써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까 기뻐서가 아니고 좀 울분에 찬 눈물이었어요, 사실. 아, 이렇게 접전이고 붙을 수 있는데.
1: 왜 그동안?
2: 왜 뭐 버려도 된다는 둥 영남을 그렇게 홀대시 했는가. 홀대는 뭐 대단히 도와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 그냥 예민할 수 있는 문제. 그냥 기존 지지층만 결집시킬 수 있는 센 음성, 목소리. 이게 오히려 거꾸로 대구에서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 예. 지선 전에는 예. 그런 선명성 경쟁을 하지 말고 자성의 목소리도 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예, 예, 그걸 그렇게 참 싫어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당 지도부에서 이제 선명성만 내세우는 그 정치를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진짜 실용적으로.
1: 돌이켜보면 예. 공소취소 논란 그런 거 없었으면.
2: 그럼요. 아 그거는 실제로
1: 논란이 좀 이기지 않았을
2: 실제로 미력을 발휘했어요. 이런 얘기를. 예. 예.
1: 자 일단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마지막에 아까 우리 서영주 소장이 말씀하신 사부곡 그 장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영상이 준비돼 있거든요.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3: 제가 오늘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제가 이 노래 한 곡 한번 올리고 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감사 인사를 마칠까 합니다. 가랑잎이 피날리는 전선의 달밤 소리야 지내리는 이슬도 차가운 상무의 길 일러주신 어머니의 목소리 아하 아하 아하 그 목소리가 비워라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다짐하십시다. 이 대구를 우리 함께 살려내야 한다.
1: 예, 자 김부겸 후보가 이제 선거 막판에 이제 마지막 전날이었죠. 이제 아버지 도와주이소 그 연설하면서 했던 노래였는데 강성 변호사도 좀 의미 있게
2: 아유 그러게요. 아 저는 이제 저 눈물의 의미를 간절함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출마 결정하실 때 사실은 그 아까 이제 서영주 소장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출마를 하게 된 결심이 미래 세대를 걱정해서였어요. 사실 예. 지금 대구에서 뭐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기초 의회 출마하려고 하는 젊은 정치 신인들 있습니다. 사실 이름도 빚도 없이. 예. 근데 그분들한테 제대로 된 광역 단체장 출마자도 없이 열심히 하라는 말 어떻게 하느냐. 나라도 같이 뛰어줘야 그 조금이라도 표를 더 얻게 해주지 않겠느냐 그 마음이었거든요 사실.
1: 예.
2: 예. 근데 계속해서 선거운동 거듭하면서 또 빛이 보이고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고 대구 시민들의 열화 같은 변화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예. 이제 나이도 있고 체력도 있고 모든 걸 있고 그냥 무아지경으로 막 지금까지 버텨오신 건데 아마 예. 몸도 굉장히 필요하시고 건강도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근데 저런 마음의 간절함의 염원을 이제 선거 결과를 떠나가지고.

0: 앞으로 이제 여야 정치권 모두에서 지역주의 구도 타파를 위해서 저 눈물을 잊지 않고 저걸 해내는 것이 정치 선진화다. 예, 그걸 좀 받들어서 잘들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예. 예. 저희 아버지도 고향이 대구신데 생전에 자주 부르셨던 곡이 저 전선야곡이었는데 저도 갑자기 제 아버지 생각이 나는 그런 장면이
2: 있습니다. 전선야곡이 유명한 노래인데
1: 네, 맞습니다.
2: 저게 공간 아니지만은 네. 저 박시춘 작곡
1: 네.
2: 작사한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호시라고 그다음에 신혜영이란 여자분이 불렀는데 그런데 김보겸
1: 아, 예, 지금
3: 소리하시는 거예요.
2: 보겠습니다.
3: 옛날에 했던 그 노래를 들으시는 모양이라.
2: 보겠습니다.
1: 예. 예. 예. 자연스럽게 꺼주셔야 됩니다. 예.
2: 그 김보겸 후보는 군대는 안 갔죠 아마.
1: 아, 그런가요? 예. 아.
2: 아마 그 저 민주운동 하다가
1: 아, 예.
2: 구속됐는데요. 그런데 저는요 이번 선거에서 본질적인 기본 구도가 있어요. 예. 이건 뭐냐면은. 민주당과 이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의 관계는 민주당과 민주당 이중대의 관계입니다.
1: 예.
2: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이길 수 없는 선거였는데
1: 예.
2: 더구나 만약 장동혁 대표가 아니고 작년에 김문수 대표가 되었다면은
1: 당대표로
2: 예. 당대표가 되었다면 예. 저는 이번 스코어가
1: 예.
2: 한 7대 8, 8대 7대에서 그러고.
1: 예, 예. 그 군경은 지킬 수 있었겠다.
2: 그거는 이래요.
1: 예, 예.
2: 영남권에 다섯 곳 있잖아요.
1: 예.
2: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강원도,
1: 예.
2: 충북,
1: 그러네요.
2: 서울까지 합치면 여덟 군데예요.
1: 예.
2: 그런데 장동혁 체제가 극우 노선으로 갔잖아요. 극우 노선으로 갔다는 것은 보수를 분열시켜버렸다는 거거든요.
1: 예.
2: 그리고 합리적 보수를 상징하는 한동훈 전 대표를 아주 비열한 방식으로 쫓아냈단 말입니다. 이게 결국 합리적 보수를 이탈하게 만들었는데
1: 예.
2: 이렇다면은 뭐 오늘의 이 결과는 그건 예상되었는데 다만 선거 막판에 가서 이 합리적 보수 세력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 이명박 정부의 과속에 대해서 뭐 공소 취소 문제라든지
1: 이재명 정부의 과속
2: 야, 이재명 예. 예. 제가 요새 이재명 이명박 이걸 질투하는 경우가 많아요.
1: 예, 제가 잘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2: 그래서,
1: 이재명 정부의 과속.
2: 그래서 막판에는 아 그래도 투표장에 나가야 예. 되겠지 하는 그런 결집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가 결집 효과를 가지고 이번에 그래도 몇 군데에서 요 근접하는 상황을 나는 만들었다고 봐요.
1: 예.
2: 이걸 만든 거는 그런데 지금 저는 여전히 이번 출구조사의 그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보호를 가지니까
1: 예.
2: 이번 요 개표 과정에서 몇 개가 바뀔 수가 있어요.
1: 그렇죠.
2: 그런데 충남 같은 데도 굉장히 근접되어 있고 부산도 바뀔 수가
1: 맞습니다.
2: 있는데 네. 다만 그러면 이번 선거의 의미가 극우 심판 이건 확실해요. 이건 뭐 상수입니다. 극우 심판.
1: 예.
2: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 현재로는 그 견제 효과가 별 나타나지 않는데 다만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후보가 기적적으로 당선된다면 이것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예.
3: 그와 관련해서 예, 저는 이제 아주 특이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3, 4 출구조사에서는 42.6대 41.6으로
1: 예.
3: 한동훈 그 후보가 1%포인트 지는 걸로 돼 있어요.
1: 맞습니다.
3: 근데 JTBC는 거꾸로 하정우 37.6대 한동훈 48.1로 10.5%를 이기는 걸로
1: 그러니까요.
3: 한동훈 후보가
1: 예.
3: 이기는 걸로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1: 예.
3: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 네.
3: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둘 중에 한 여론조사 문을 닫아야 해서
3: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중간 어디쯤에 되지 않을까라는
1: 아,
3: 생각. 뭐 어느 한쪽이 예. 완전히 갈 리는 없을 것이고
1: 예.
3: 둘 중에 하나 어느 중간쯤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1: 예.
3: 이 조사를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박민식 후보가
1: 예.
3: 15% 정도라는
1: 예.
3: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KMS는 15.7.
3: 15.7. 예. 그러니까 15.7이면
1: 예.
3: 가까스로 이제 그 선거비 보존을 받을 수 있는 그걸 받은 건데
1: 15.8이네요. 예, 네. 방송 3사에서 네, 강민식 후보가
3: 18,
1: 15.8,
3: 15.8인데 그러면.

0: 그 이전까지 그 바로 직전 조사에서 예, 예. 대개 이제 박민식 후보가 그 정도 나왔고 예.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후보가 40몇 프로가 나왔고 하정우 후보가 30대 말 정도가 나와서 예, 예. 한 7%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예. 일주일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 7% 포인트나 되는 차이가 확 뒤집어져서 거의 비슷한 동률로 40몇 프로씩 나왔느냐. 예, 예. 그거는 조금 의문은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저 조사는 그 깜깜이 선거 직전에 한동훈은 그 상태 그대로고 하정우 후보만 쫙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네. 게 지금 박민식 후보의 표도 상당 부분 가져가서 올라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진짜로 하정우 그 박민식 간에 무슨 뭐 무슨 동맹이 맺어진 것도 아니고 이게 뭘까?
1: 그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지금 줄곧 제가 그 부가 판사를 할 때 예. 하정우 후보의 디폴트 값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36.7을 늘 유지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왜 여기서 왜 이 박스권을 탈출을 못하느냐? 조금 더 좀 적극적인 선거운동 하라고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었고
2: 하정우 후보에 대해서
1: 그렇죠. 네. 그리고 막판 가면은 전재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전재수 효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서 대선 지난 대선은 41%. 그리고 전재수 후보가 지난 그 어목한 혼자서 그 북값을 지켰던 때도 41% 이상을 넘겼던 지역이에요. 딱 그 예. 중간의 수치가 지금 출근조사에서 나왔는데 이게 집권여당 간판효과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2: 줄투표 혹은?
1: 줄투표라든지 예. 민주당이라는 집권여당의 힘 있는 예. 후보다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가요. 그다음에 전재수가 이 북값에서 누군데 그래도 재수가 내려왔는데 우리 하정우 지켜줘야지. 이런 성향들은요. 투표장에 가면 갑자기 바뀌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 저는 이제 그 이 조사 방식을 보니까 예. 방송 3사 출구 조사하고 JTBC 방식을 예. 봤더니 사전 투표 반영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출구 조사를 3사가 했던 거는 예. 전화 조사 등으로 사전 투표 반영을 예. 했고 예.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접점이 맞습니다. 1% 포인트 내에서의 초접전 상황이라서 제가 늘 북값은 1000표 찰 거다, 500표 찰 거다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안 믿으시더라고. 한동훈 최고가? 후보가 그 지역 가면 그냥 뭐 그냥 다 이긴다 이렇게 하셔서 네. 아마 좀 당황하셔서 지금 그러신 거 같아요.
0: 아니 근데
1: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0: 이게 사전 투표는 네. 보면 그 이전까지는 사전 투표는 그 무조건 진보 성향이 더 훨씬 강하고
2: 대개
0: 그다음에 이제 그 본 투표는 보수 성향이 매우 강하다. 뭐 그게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건 맞아요.
2: 예.
0: 맞고. 예. 근데 이제 지금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다들 사전 투표를 해라라고 국민의힘에서도
2: 보수에서도 그랬죠. 그죠?
0: 예. 뭐 한동훈 대표도 본인도 했고.
2: 예.
0: 그리고 뭐 제가 알기에 북갑에 있는 분들도 많은 지지자들이 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예. 사실 그 가중치를 어떻게 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2: 예.
0: 왜냐하면 어차피 여론조사라는 게 표본조사를 해서 거기에 가중치를 두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게 이렇게 접점이 돼 있는 곳에서는 예. 사실은 뭐 한 1, 2% 정도 차이에 네. 대해서는 그거는 뭐 누가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2: 예.
0: 일단 끝까지 한번 보시죠 뭐. 그리고 예. 이런 이렇게 큰 차이가 났으니 어디가 더 저 그 진실에 그 근사했는지 가까웠는지
2: 그러니까요.
1: 일단 새벽까지는 갈 것 같아요.
2: 예,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한 가지만 만약에
2: 두 가지 하셔도 돼요.
0: 네, 만약에 이 결과대로 만약에 되면서 예. 한동훈이 여기서 살아남는다면
2: 예.
0: 그러면 아마 보수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2: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면 부울경은 지금 민주당 이긴 거 나오는 것이고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부산 북갑에서 무소속으로 생활을 해서 국회에 진입하게 된다면 국민의 입장에 정말로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0: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2: 예, 예.
0: 그 대구라는 그 완전히 그 불모라는 것은 뭐 거기가 문제라는 게 정치적인 불모라는 예, 거예요, 민주당한테.
2: 예.
0: 그런 민주당에게 정치적 불모의 땅에서 저 정도까지 그 얻어낸 것은 정말
2: 대단한 거죠.
0: 일이잖아요. 예.
2: 49 선거.
0: 예. 그것도 마찬가지고
2: 예.
0: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그럼 이쪽에서는 윤석열과 장동혁, 뭐 그 상징되는 두 거대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혼자서 단기 필마로 뛴 거잖아요.
2: 그렇죠.
0: 예. 그래서 저기까지 간 거예요.
2: 예, 예.
0: 그러니까 저것도 사실 굉장히 기적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두 후보가 김부겸 후보와 예. 한동훈 후보가 과연 어떤 결과를 맺어낼 것이냐. 만약에 둘 다 살아난다면 그러면

0: 대한민국 정치판은 아마 굉장히 천지 개벽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1: 한동훈, 김부겸 두 분이 살아남으면 정말 내일부터 시사 프리오로의 방향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 두 사람이 네. 이제 완전히 그 정치 중심에 서겠죠. 네.
1: 어, 그렇죠.
2: 저는 사실상 이제 그 맞는 말씀인데 네. 선거는 냉정합니다. 아. 한 표라도 지면 지는 거예요.
1: 그러니까.
2: 그래서 이기지 못하면 과정을 묻지 않습니다. 선거는 결과다.
1: 대구는 49니까 지금.
2: 그러니까요. 야. 이제 저는 이제 결과를 얘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 예. 김부겸 후보가 될 것 같고 한동훈 후보에 있어서는 이기고 오면 좋겠는데 예. 사실 그 과정을 설명하셨잖아요. 예. 뭐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대표 그다음에 윤석열과 네. 장동혁의 이런 드라마 속에서 단기 필마로 뛰었는데 네. 뛰었는데까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돼야 된다.
0: 아니요. 김부겸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정치적 불모의 땅에서.
1: 네. 두 분 얘기 그만하시고요.
2: 본인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1: 자, 우리 조 대표님 하신 말씀 맞을 것 같아서. 예.
3: 근데 부산 북가분 네. 이번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지역인데 아마 서울시장 선거보다도 더 많은 금색량이 있었을 거예요.
1: 예, 이제 북감 얘기하니 계속 근데 그게 유입이 늘고 있으면 예.
3: 전현직 대통령이 다 참전을 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예. 척근을 보냈고 또 장동혁 뒤에는 윤석열이 있다고 봐야 되고 예. 그다음에 막판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예. 노골적으로 그 박민식 후보를 당선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원이니까 그건 믿을 수 없고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참전을 했어요. 예. 이익을 뚫고 한동훈 후보가 한 표 차이라도 당선되면은 이건 예. 역사적 겁니다. 즉 한국 보수 재건의 챔피언이 되는 거죠. 한국 보수의 주도권이 예. 그 명분이라든지 그 권위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한동훈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아. 그래 되면은 장동혁 이 체제는 생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4: 개인적으로 예. 저도 조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다만 이제 숙제는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에 숙제는 예. 있는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말씀하셨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사실상 윤석열 씨도 뭐 개입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예. 보수의 전직 대통령들이 총동원돼가지고 기존 세력을 지켜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겨우 박민식 후보가 20%도 안 되는 득표율을 가진다면은 그럼 이제 국민의힘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십 년간 가지고 있었던 이념 체계나 뭐 정치를 해봤던 철학이든지 이게 모든 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 한동훈 후보는 뭘로 재건할 거냐? 예. 이 철학도 여전히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예요. 유권자들이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반사이득적 지지를 받은 것이지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숙제로 아직 남아 있다.
1: 그 그건 이제 당선되면 네. 그 이후에 숙제일 것 같고 자 이제 평택으로 잠깐 가볼게요.
2: 대구 한마디.
1: 대구 한마디 더 하세요.
2: 근데 예, 대구는 대구. 왜 제가 김부겸 후보가 될 가능성이 네. 높냐고 보냐면 네, 거기는 어차피 이제 출구조사가 투표소 주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1: 50m.
2: 그렇죠. 네. 여기에서는요. 네. 본인이 김부겸을 찍더라도 김부겸을 찍었다고 얘기 안 해서 가능성이 커요.
1: 아, 샤이 민주가 있다 대구는?
2: 샤이 있어요. 샤이 있어요. 있다?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네. 출구조사에 졌다가 개표에서 이겼어요. 아하. 그런 뭐 사례들이 있어 무소속으로 할 때. 네. 그 얘기를 이제 좀 우리가 상기했으면 좋겠다.
0: 좀 있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2: 아니 대구가 너무 간절해서 저는 간절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0: 나도 북감이 간절해. 예, 예.
2: 한동훈이 아니잖아.
1: 예, 일단 고객께서 하고 평택도 한번 가볼게요. 평택. 경기 예, 평택을 예, 오자 토론을 또 한판 승부가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 방송은 무엇보다 이 지역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여론조사 방송 3사상으로는 지금 조국 31.1, 유희동 30.6, 김용남 30.3이 나왔고 KMS 조사는 그리고 JTBC 예측 조사는 조국 31.6, 김용남 34.2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자 일단 우리 맥소장님이 한 20분 후에 가셔야 될지도 몰라서 네네네. 자 평택을 좀 짚어보세요.
2: 사실상 저도 이렇게 접점이 될 거라고 예측 못했어요. 저는 사실 한 뭐 한 1000표 차 1-2% 포인트인데 이거 한 3표, 4표, 10표
1: 그러니까 여기도
2: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 철저하게 다자구도로 예. 다 분산이 됐고 아하. 사실 투표율도 좀 평택이 낮아요. 그만큼 예. 피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모르겠어 누굴 찍어야 될지 정신 그냥 어휴 정신 사나워 죽겠네 이런 느낌의 좀 평택 유권자들의 반응들이 있는 상황에서 예. 최대한 각 진영별로 끌어모은 지금 수치가 출구조사에 나왔다면 이거는 사실상 동률입니다. 동률. 동률이라면 그 누가 10명을 더 데리고 오고 수명을 더 데리고 오냐 그 차이라서

0: 지금 조심스럽게 제가 예측했던 거는 간판 효과 얘기를 계속 많이 합니다.
1: 예.
0: 그래도 기왕이면 대기업 제품이 좋다. 집권여당의 민주당
1: 대기업 제품이.
0: 후보를 찍어주는 게
1: 예.
0: 우리 지역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겠냐라는 투표들이 그래도 한 100명, 200명 더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다른 후보들과 상세했을 때
1: 예.
0: 제가 김용남 후보가 한 신승 한 20표
1: 아,
0: 이내에서
1: 현재
0: 신승을.
1: 그러면 유희동 후보도 될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0: 유희동 후보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거기도 이제 다 해서 10표, 20표를 이길 것 같다 그거죠, 저는.
2: 근데 이번 선거에서 평택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지긋지긋하다 이거잖아요. 유권자들이 보면. 아니, 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더구나 거기 전직 당대표가 몇 명입니까? 그리고
1: 그렇죠.
2: 법무부 장관
1: 세 분. 예,
2: 출신이고.
1: 세 분이 대표였어요.
2: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거의 제일 낮아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아, 정말 투표하러 가기 싫다. 제가 보기엔 보니까 그 이른바 그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아, 이쪽도 찍기 싫고 조국도 찍기 싫고 그저 누구야 그 김영남도 찍기 싫고 그렇게 해서 투표율이 매우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계속 상당 부분 좀 처져 있었던 그 유희동 후보가 상대적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저건 진짜로 결과에 따라서는 유희동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 결과를 보면. 그럼 유희동
1: 그러니까요.
2: 후보가 당선되고 조국과 김영남 후보가 둘다 떨어진다면
1: 예.
2: 그것도 또 정말 두고두고 화제가 될 만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3: 저는 유희동 후보가
1: 예.
3: 굉장히 저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1: 예.
3: 특히 이번에 황교안 씨가 거의 나와가지고 저 여론조사에 의하면 많게는 10% 포인트 받았어요.
1: 맞아요, 맞아요.
3: 그리고
1: 주
3: 좀
1: 자리 나온 게
3: 줄어들어도
1: 있었어요.
3: 7%더라고.
1: 예.
3: 그런데 그 던졌잖아요. 부정선거가 있다는 걸 인정하라. 그리고 박근혜 탄핵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라. 그러면은 뭐
1: 해주겠다.
3: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거절했잖아요.
1: 이 앞에서 우리 김조 최고랑 그맥 소장님 그 자리에 두 분이 앉았어요. 두 분이 마주 보면서 소근소근 얘기도 했었었는데
3: 그런데
1: 당선 선거는
3: 그거는
1: 아니었어요.
3: 만약 단일화를 했다면은 그 7%는 몽땅 다 유이동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1: 예.
3: 근데 이렇게 높아진 거는 아마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이 단일화 사표 방지 심리를 발동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1: 유권자에
3: 드는데,
1: 의한 단일화가 일어난 것
3: 그런데
1: 같다.
3: 굉장히 하기 힘든 결단을 한 거예요. 유희동 후보가
1: 마지막 그 유혹을 이겨낸
3: 뿌리친 거,
1: 거네요.
3: 그건 하기 힘들잖아요.
1: 예, 사실은.
3: 예.
1: 예. 강 변호사는 평택.
4: 예, 평택 을에서 일어났던 일은
1: 예.
4: 사실은 이제 평택 을에 계시는 유권자들의 관심사하고 우리 같이 평론하는 사람이나 시사방송 열심히 따라가고 계시는
1: 정치
4: 분들의
1: 고관여층.
4: 정치 고관여층의 관심이 전혀 달랐다라는 게 증명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권 경쟁으로 봤잖아요, 결국.
1: 예.
4: 민주당의 당권을 어떤 세력이 가져갈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완전히 과열이 돼버린 건데, 평택에 계신 분들은 우리 평택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로 너무 뜨거우니까 결국엔 평택에 뭐가 더 좋은 사람인지를 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고,
1: 예.
4: 그다음에 이 당권 경쟁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죠. 굉장히 과몰입된 분들도 있는데,
1: 예.
4: 그분들은 좀 평택을이 원래 도농복합 지역이고 넓잖아요. 젊은 유권자들이 많은 이제 도에 가까운 분들은 그나마 관심 있어 하고 적극적인 의사표명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1: 예.
4: 그 외의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전혀 이 민주당의 당권 경쟁을 둘러싼 이 갈등 내역에 대해서 그럼 왜 싸우는 거야 도대체, 이제 이런 정도의 라이트한 인식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1: 예.
4: 결국 우리 때문에 싸워야 되는데 엉뚱한 걸로 싸우고 있으니까
1: 아하.
4: 투표율이 저하되는 원인이 됐던 것 같고, 근데 그 투표율의 저하에 직접적 타격을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가 다 같이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유희동 후보가 어부지리로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1: 그렇군요. 이또 결과에 따라서 정청래 당대표의 책임론도 있을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책임론을 좀 면피하기 위해서는 전북선거가 기준이 되라서.
1: 자연스럽게 전북 얘기로 넘어갈게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전북선거가 사실 좀 경합이긴 하나,
1: 예.
0: 2%포인트 바깥에서 이제 경합이라서 사실 조금 정천희 대표 입장에서 한숨 돌리는 그런 상황은 된 거죠. 뭐 결과는 이제 또 이거는
1: 봐야
0: 뭐
1: 되는데,
0: 봐야겠지만,
1: 예.
0: 이대로 이제 추세가 간다면 그래도 전북이 가장 큰 본인의 좀 부담이었는데 그
1: 예.
0: 부분은 덜 공한다. 나머지는 사실 초접점이라서 정청래 대표의 과오를 묻기에는 별로 그렇게 큰
1: 근데 이 정도, 그러니까
0: 나는
1: 김관영 46.3, 이원택 48.5거든요.
0: 네.
1: 방송 3사 출구조사가. 민주당에서도 이 민주당이 50% 안 넘는 그 상황에 전북에서 이러면
0: 네.
1: 이것도 민주당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뭐 반성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면피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아,

0: 두 가지가 있으나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정청래 대표가 잘해서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를 기반으로 치러진 선거예요. 이거를 뭐 이거 내가 잘했어 하는 순간 그때 또 욕을 먹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안정적으로 해온 게 예. 지금 1년 이후에 지방선거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다. 근데 이게 마치 뭐 당 지도부가 우리가 잘해서 했기 때문에 그다음 내가 이 성과를 바탕으로 나 연임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 조금 그걸 또 다른 방향에서 역풍이 불 수 있어요.
1: 아. 근데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당일 공은 대통령의 공이 맞는데 네. 그걸 마이너스 한 게 정청래 대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근데 굳이 뭐 이제 네. 찾으면
2: 역시 예. 대변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 더 강하게 강하게 말해주세요. 예, 맥 소장님은 눈치를 좀 봐야 됩니다. 예.
3: 많이 봐야 돼요. 아.
0: 안 봐요.
2: 안 봐요.
3: 네. 종로 사과를 또 하잖아요. 예.
1: 아니 개인적으로는 예. 대통령이 잘하시는 것만 열심히 현수막 걸고 해도. 예. 그리고 싸움만 안 났어도
2: 그러니까
1: 그리고 자기 사람 챙긴다는 오해만 안 받았어도 뭐 이런 분란이 이렇게 리가 없죠. 그리고 선거 임박해가지고 우리 중앙 언론에서 전북 도지사를 이렇게 관심 있게 쫓아갈 이유가 없었잖아요. 사실은 여기를 이렇게 관심을 가게 만든 것 자체가 관리 실패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평택을도 공천을 김용남 후보를 뭐 잘했다 못했다 이 논리의 중요성이 아니라 예. 정청래 대표가 자꾸 본인 편들어 주는 미디어만 가요. 뭐 대표적으로 김어준의 뉴스 공장.
2: 예. 그러니까 매불쇼?
1: 가령 여기 CBS 여기 한판 승부 나오셔가지고
2: 그 당 전당대회 예. 할 때 한번 나오긴 했었어요.
1: 아 그랬었어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요번 예. 선거 국면에서 나오셔가지고 예, 예.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의 질문도 좀 받고 공격도 받고 하면서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에게 목소리를 좀 더 내고 또 설득하는 노력도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자기 표 결집하려는 노력만 계속 하니까. 그러면 싸움이 커지죠. 이제 이 선거가 당권 경쟁으로 예, 보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전당대회가 8월에 안 붙어 있었으면은 정청래 대표 저렇게까지 안 하셨을 것 같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전당대회를 너무 의식해서 더 표를 깎아 먹었다. 본인의 정당대회 표도 저는 그렇게 평가해요.
3: 근데 네. 저는 이건 좀 거대담 논의긴 하지만 예, 예. 만약에 정말로 이 그 개표 결과가 이 예측조사나 뭐 양사, 그 삼사하고 JTBC 했었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면 예. 그 보수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큰일 났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건 뭐 완전히 일당 국가가 된 거잖아요. 그 국회에서는 한 19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다. 개헌저지선 뭐 10석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본인이 뭐 그 입법권을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고 예.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그 대부분 판사들 계속 임명을 하셔서 법원까지 다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뭐 좌지우지한다는 게 직접적인 건 아니겠지만 예, 예. 어쨌든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대법원 판사들을 다 채워놓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권력까지 다 가져간다. 그러면 이 대통령 이 도대체 이 나라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는데 예. 이게 과연 제대로 갈 수 있을까라는 저는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2: 언론이 잘해야죠.
3: 언론 글쎄 언론에 대해서도
2: 예, 죄송합니다.
3: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야 지난번에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그걸로 상 받은 언론 그 말 돼라고 하면서 기자협회에서 준 상에 대해서 그걸 취소하라는 식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그 한국경제신문인가 어디에 대해서도 본인이 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뭐 언론에 대해서 그 기사 다 내렸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연성 독재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 예.
3: 정말 이거 정말 걱정이고 이 사태를 만들어 놓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예. 해요. 그리고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들이고.
0: 근데 시험 잘 봤다고 예. 그거를 자꾸 지적하면 어떡해요?
2: 알겠습니다.
0: 평가를 받는 거지 평가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끌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2: 예.
0: 그러니까 지방선거 권력을 국민들이 주신 거지 뭐 어떻게 현혹했거나 뭐 한 건 아니다.
2: 우리 맥 소장님 곧 가셔야 돼서 서울시장 얘기를 좀 안 해서
0: 예.
2: 서울시장 선거 사실 지방선거의 꽃인데 지금 우리가 한 시간 넘게 지났는데 서울시장 얘기를 좀 안 해가지고
0: 이미 그 출구전선에 꽃을 펴서
2: 아 그만하세요. 아직 몰라. 아직 모릅니다. 자 일단 방송 3사에서는 정원호 민주당 후보가 51.4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46%가 나왔고 JTBC 예측조사에서는 정원호 후보가 53.5 오세훈 후보가 42.9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방송 3사 에서 격차가 좀 적게 나오긴 했습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
0: 네.
2: 맥.
0: 출구조사에서 5%포인트 바깥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예. 이 추세가 변하지 않아요. 통상적으로 늘 그래왔던 게 출구조사의 그 경향이었어요.

0: 같습니다. 예. 그러면 서울시장은 사실 오세훈 후보가 예. 지난 GTX의 삼성역 지하 5층에 갇혀서 못 나왔던 거예요. 거기서 나오려고 부동산을 부여잡고 계속 나오다가
1: 예.
0: 참 이게 본의 아니게 참 안타까운 참사였지만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문제로 네. 또 안전 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1: 네.
0: 더 이상 이제 추격세를 할 수 없던 부분들이 출구조사에서 네.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데는 제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겠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사실 오세훈 후보에게 기대를 걸기가 쉽지 않고 조은호 후보가 이대로 이 추세를 이어갈 것 같다 그래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우리 백소장님은 여기까지 말씀 듣고 또 네. 다른 방송에서도 공공재이시기 때문에
0: 감사합니다.
1: 저희가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역시 한판 승부. 최고의 한판 승부. 감사합니다.
1: 자,
2: 좀 전에 나하고 다른 방송할 때는 얼굴색이 어두웠는데 6시 이후에 아주 화색이 만면하네.
3: 뭐 어쩌겠어요. 나도 삽시다.
2: 아, 미워, 미워 아주.
3: 미워요. 예.
1: 아, 자, 서울시장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깜깜이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정원 후보를 굉장히 추적을 많이 했던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이런 흐름이 조금 꺾이는 국면이 있었습니다. 조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
4: 건 뭐 서소문.
1: 예, 서소문
4: 그 고가, 예, 예, 고가 붕괴사고라고 보는데요.
1: 예, 예.
4: 저는 처음 저 작년부터 제가 그 근방에 살고 직장이 거기 있어서 맨날 그 앞으로 예, 통과를 하는데 예. 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불편을 끼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예, 예.
4: 그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2016년인가 그때 총선 앞두고
1: 아하.
4: 담배값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1: 아, 기억납니다.
4: 담배값 올린 기억납니다. 게 예. 이거 저 많은 표를 날려버렸습니다. 담배값. 그 예, 담배값을 예.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1: 그때 올랐죠.
4: 그래서 예.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런데 그때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서 이야기 들으니까 그건 어차피 철거 안 하면 안 되게 되더라고. 그게 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예.
4: 그리고 저 안전등급을 하니까
1: D등급이,
4: D등급이 나오니까 예. 이건 그런데 철거를 할 것 같으면 좀 제대로 해야지. 그러다가 이렇게 돼버린 건데 막판에 서울 시민들한테 영향을 줄 소지가 저는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1: 오히려 국민에게 유리한 포인트는.
4: 그러니까 스타벅스 예. 불매운동이 젊은 사람들, 직장인들, 중도층이 있는 사람들한테 상당한 그 거부감을 준 게 있었거든요.
1: 예, 예.
4: 그게 난 상당히 따라잡을 줄 알았는데 이게 예. 좀 찬물끼얹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이제 막판에 이제 오세훈 후보와 정원호 후보 간의 TV 토론, 그러니까 사전투표 전날에 TV 토론을 했었었는데 그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이 토론을 할 때 오세훈 후보와 정원호 후보 간의 또 격론, 좀 약간의 그 논쟁적인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좀 투표심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냐라는 해석도 있는데 이동학 전 최고가 나와주셨습니다.
5: 네,
1: 지금 맞습니다. 서울시장 얘기하고 있어요.
5: 네.
1: 예.
5: 정원호 파이팅.
1: 예, 네. 예, 그 얼굴 밝으시네요. 예.
2: 그 앞에 앉은 사람들도 생각해요. 얘기하세요.
1: 너무 밝으시네.
5: 아니 근데 예? 이제 예. 어떤 별도의 전략이라기보다 예. 정원호 후보는 누군가가 뭐 명픽이다. 대통령이 한번 띄워주니까 그걸로 그냥 서울시장 거저 먹었다. 예. 혹은 거저 먹으려고 한다. 이런 투로 계속 공격을 했는데 저는. 그냥 대통령이 피겠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와 구름떼처럼 좋아하고 그럴 것 같으면 16개 전부 다 그냥 픽을 해버리죠.
1: 예.
5: 그럼 완전히 그냥 다 걱정할 것도 없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1: 예.
5: 근데 그런 지점이 아니고 정원호가 그동안 삶에서 그리고 행정에서 보여줬던 측면들이 저번에 깔리게 되면서 그것과 폭발력이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1: 예.
5: 어떤 거냐면 예컨대 우리 3년 전인가요? 수해 났을 때
1: 예.
5: 서울 수해 노량진부터 해가지고 뭐 엄청난 곳에 반지하방이 서울에 이렇게 많았나?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수해가 나면 집이 물에 잠기고 집에 뭐 옷 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삶을
1: 예.
5: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거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끝까지.
1: 예.
5: 유일해요. 25개 구청 중에.
1: 아, 성동구에서?
5: 네. 예. 전수조사 대부분 다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끝까지 전수조사 마친 곳이 정원호 청장이었단 말이에요.
1: 예.
5: 그러니까 이런 게 작은 일도 굉장히 소중하게 끝까지 다 마치는 이러한 것들이 저는 폭발력을 가졌다고 보고 눈 잘 치우는 거 그것도
1: 김재혁 최고가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계세요.
2: 아니 힘든 게 아니고 선거 다 끝났어요. 근데 무슨 선거 운동을 개세게 하세요.
5: 네, 그런 것들이 이제
1: 투표 끝났어요. 투표는 끝났어.
2: 투표 끝났어요.
5: 시민들께서는 예. 앞으로 정원호의 행정에 예. 대해서도 예. 기대를 하시고
1: 예.
5: 아주 작은 일도 소중히 할 거다라고
1: 예.
5: 하는 뭐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으실 거다 그런 생각.
2: 근데 앞으로 저 서울시장 혹시라도 되시면 예. 나중에

0: 기자회견할 때 뒤에다가 뭐 어떤 사람 두고서 그 네. 사람 지시에 따라서 뭐 대답하지 마 그러면 입 딱 다물고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본인이 자기 주장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1: 예. 그 뒤에서 그 말 하셨던 분은 마포구청장 후보셨는데 예. 한번 이번에 되시지 않을까요?
0: 아, 그래요? 그럼 앞으로 이제 마포구청장 얘기만 들으면서 서울시장 시행정 합니까?
2: 네, 그 서울시장 선거는 그래도 오세훈 후보의 전반적인 뭐라 그럴까 부족함에 대해서 뭐 실책에 대해서 조금 뭐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거시적으로요. 뭐 우리 안전 문제 그걸 떠나서 좀 근원적으로 저는 그 한동훈 부산 북과 후보 있잖아요. 예. 한동훈 후보의 포지션을 오세훈이 가져갈 수 있었다고 봐요. 아. 보수 진영 안에서.
3: 아,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
2: 그럼요. 완전히 대척점으로 선을 확실히 긋고 계엄에 대한 태도도 명확하게 하고 탄핵에 대한 태도도 명확하게 하면서 아니, 어쨌든 MB맨 출신 아닙니까? 예. 바꿀 수 있는 자기가 주도 세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판이 열렸었거든요. 예. 근데 너무나 어정쩡했어요. 너무나 어정쩡하고 메시지도 오락가락하고 이랬다 저랬다. 어디에 도대체 줄 서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소위 이제 보수 유권자층이나 중도층에게는 상당히 무능해 보였고 끝에 와가지고 장동혁 지도부가 좀 핍박을 했죠. 예. 사실상 시장 그 후보직을 날리려고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예. 그런 피해자 구도에서도 서사를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가려는 모습도 할 수 있었는데 예. 만약에 처음에 계엄 때부터 완전히 강력하게 대처점에 서면서 저항 정신을 보였다면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규합해냈다면 전혀 다른 판이 됐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의 한계죠. 기회주의적 모습도 많이 보였고. 그래서 다시 정치계에서
3: 정무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2: 네, 네, 네. 뭐 다시 뭐 뭔가 제기할 수 있는 흐름이 있을까?
3: 자, 최종 투표 6시 기준 보면 전국의 60.6%로 투표율이 나왔고 서울이 62.8%, 6시 기준 62.8%이었고 5시 기준으로는 성동구가 제일 투표율이 높았거든요. 서울시 그 구별 구 중에 근데 6시 기준으로 최고 높았던 게 지금 보니까 서초구가 66.3%로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5시까지는 성동구가 제일 높았는데 또 서초구 주민들이 엄청 마지막에 열심히 투표하셨네요. 예, 네. 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셨는데 조 대표님도 서울시 선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아직 끝난 뭐 최종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4: 강 변호사님 하시는 네. 이야기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초부터 장동혁과 대척점을 만들었는데 예. 거기서 행동이 너무 늦었어요. 행동이 결국 없어져버린 거 아닙니까?
3: 예, 예.
4: 거기서 세계 승부를 봐서야 그게 합리적 보수 세력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 똑같은 실수를 박형준 나는 부산시장이 했다고 봅니다.
3: 아하.
4: 그러니까 한 달여 전부터 한동훈과 손을 잡고 부울경에서 동남풍을 만든다고 할 때 예. 그때 손을 잡았어야지. 그러면서 예. 부산 너 여론이라든지 부산 국회의원들이 17명이 되죠.
3: 맞습니다.
4: 그 사람들을 네. 모아가지고 저기를 한동훈 지역에는 자객공천 안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손을 잡고 그 다음에 그게 울산 경남 이쪽하고 하나의 권역을 형성했다면은 본인도
3: 예.
4: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3: 정치적으로 미래가 더 예.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말씀하신 대로 그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이 배현진 의원이었기 때문에 예. 배현진 의원도 그 한동훈 후보와 굉장히 밀착해서 활동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에서 더 공격적으로 유세를 하고 그 장동혁 지도부와 더 좀 반대되는 모습을 갔으면 말씀하신 더 좀 지지를 더 얻었을 중도 표심을 더 자극할 수 있었겠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1: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 오세훈 후보가 정원호 후보한테 예. 대통령에게 아무 소리 찍소리도 못한다 이런 공격들을 많이 했거든요.
3: 그런데
1: 국무회의에 본인이 들어가게 되면 예. 자기는 이재명과 대척점을 세워가지고 예. 쓴소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 그 말을 하자마자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예. 윤석열 정권에서 아무 소리 못했던 오세훈이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좋은 모습만 더 보여줬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저항한 거
3: 예.
1: 장동혁 대표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동네 북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하고 뭐 맞짱을 뜨는 그런 모습은 서울 시민들한테 그렇게 뭐 감동적으로 다가가지 않았을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 장동혁 대표랑 맞설 때는 1대1로 맞선 게 아니고 뒤에 배현진 의원이 같이 합세해가지고 연합군을 꾸려서 예, 맞이한 거거든요.
3: 예.
1: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후보의 공격은 전혀 먹히지 않았다.
3: 자, 부산 얘기를 좀 다시 좀 해보면 부산 시장 얘기 좀 해볼게요. 부산 시장. 부산도 최종 투표율이 62.6% 기준. 제일 투표 많이 한 곳이 부산은 어디일까요? 예상대로 북구입니다. 부산 북구가 70.2%예요. 6시 기준. 정...

0: 60.7인데 부산 북구는 투표를 70.2%가 했으면 굉장히 많이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이
1: 그거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대개 이제 각 당이 갖고 있는 조직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뭐 우리도 당원이라는 게뭐 양쪽의 당원이라는 게그 거기서 동원할 수 있는 표라는 게 뻔한데 저게 70%까지가 되면 북구에서 할수 있는 사람 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2: 그렇죠.
1: 예, 북값에서 할수 있는 사람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 조직이 아니라 바람이 세게 불었다는
2: 그렇지.
1: 얘기예요. 바람이 불었다는 얘기인데 박민식 바람이 안 부는 건뭐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정우 바람이 분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그분은 어떻게 보면 조직 처음에 내려올 때부터 30%의 대통령과 당의 강고한 지지를 받아서 내려온 건데 근데 이렇게 바람이 불고 70%나 되는 투표율이 높은데 그좀 이해가 안 돼. 그럼 바람을 탔던 당사자는
3: 잠깐.
1: 한동훈인데.
3: 그러면 전재수의 바람이라고 얘기하시려고 그런 얘기는 아니시고
1: 한동훈
3: 바람이라고
1: 당연히 한동훈 바람이
3: 전재수 바람이라고 얘기하는
1: 아니 1%의 차이. 전재수 바람이 불었으면 차이가 이거밖에 안 났겠어요. 저기 그저저 누가 박형준 시장하고도 차이가 전재수 바람이 불었으면 훨씬 높아졌어야 되죠.
4: 저는 이렇게 분석해요.
0: 부산시.
4: 그 부산 북구의 투표율은 북구에 계신 분들이 우리 재수 시장 만들어주자. 시장 보내주자.
0: 그거 플러스 한동훈 바람.
4: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신조어로 얘기한 게 전시 한국이었잖아요. 전재수 시장, 한동훈 국회의원. 그러니까 보수층 유권자라 하더라도 우리 재수 시장 한번 만들어주자. 북구 출신. 그 심리가 저는 가동되면서 한동훈 바람도 같이 이제 묶여지니까.
0: 예.
4: 우리 서울 성동구도 지금 정원호
0: 맞아요. 정원호 서울시장 만들어 보자.
4: 그렇죠. 그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0: 성동구 청장 3선했던 정원호 시장 만들어 보자. 이런 바람도 있었다.
1: 우리가 아니 근데 왜 3, 4 조사에서 1% 포인트가 지는 걸로 나오냐고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고.
4: 어디가 지는
0: 한동훈
4: 걸로.
0: 후보가?
1: 아니 왜냐면 분명 바람의 주체를 본인이 바람을 불러 일으켰고 사실은 그게 북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 지역에서 다 봤잖아요. 와, 저 유세 저렇게 하네. 뭐 정말 좀 속된 말 써서 끝내주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고 으쌰라 으쌰 하는 거 보면서 뭐 그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었거든요.
0: 북극곰도 나오고.
1: 네, 북극곰도 나오고. 근데 그 바람의 주체.
0: 아직 최종 결과는 아니니까. 아직 판단은 나중에.
5: 나중에
0: 하세요.
1: 나중에 보시죠.
0: 예, 나중에. 아직 뭐 끝나지 않았어요.
1: 끝나지 아니죠. 저는 한동훈 후보가 이길 거라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0: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부산시장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제 부산 북구 얘기 아니고, 부산시장 얘기입니다. 방송 3사 결과는 이제 전재수 50점이 박형준 48.3. 오차범위 내에요. 그래도 박빙 지금 승부인 거고, JTBC 예측조사는 전재수 53.9, 박형준 44.4입니다. JTBC 조사로는 거의 한 근 10% 차이인 거고, 이제 방송 3사 조사는 한 2% 내외 차이인 건데 전재수 후보도 선전을 한 거죠. 그렇게 이게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된다면
4: 그렇죠.
0: 네.
4: 그리고 또 그것도 그렇고 박현준 후보가 너무 못한 것도 있고요. 두 가지 다 작용한 것이고 두 출구 조사 마찬가지로 이제 어디 중간 영역에서 아마 결론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0: 예, 예.
4: 근데 이제 박현준 시장 후보는 진짜 그 뭐랄까 유권자들한테 이제 커피로 치자면 아주 맛있는 커피를 블렌딩해서 내놔야 되는데 그냥 손에 잡히는 재료를 마구잡이로 막 넣어서 뭐 계피도 보니까 계피도 좀 넣어보고 뭐 설탕도 넣어봤다가 소금 넣었다가 뭐 예. 이게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뭐 세교류 교회 목사의 뭐 아들을 영입을 했다가 또 뭐 반대로 또 했다가 또 뭐 감동란을 나갔다가 이게 극우와 뭐 합리보수 뭐 MB까지 가고 뭐 그냥 아무나 막 잡아서 이게 어떻게 섞이는지는 상관없이 그냥 다 모으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굉장한 패착을 저는 불러일으킨 것 같고요. 선명하게 자기가 이제 부산시장으로서 뭘 하겠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보수 정치 있어가지고 본인이 지금 이제 와르르 무너지고 있잖아요. 보수 정당이. 본인도 그래도 광역단체장으로서 어떤 구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메시지도 좀 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0: 예.
4: 그게 없어요. 평소에도 안 그래도 없었는데
0: 예.
4: 이 어려운 집안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메시지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막 다 하려고 했던 양다리 전술이 원래 잘못 쓰면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으로 철학 없이 막 하다가 잘못된 사례라고 봅니다.
0: 자 이제 부산이 이런 상황이고 부울경 중에 울산 얘기를 또 좀 안 해가지고 울산 얘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울산. 울산은 이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2.8 방송 3사 조사 김두경 후보가 43.2고요. 이제 3사 조사에도 약 10% 차이가 나고 JTBC 조사에서는 김상욱 후보가 50%

0: 31.6, 김두겸 후보가 39.2. 역시 약 10%, 12% 정도 차이가 나네요. JTB 조사에서는. 자, 울산. 이제 김상 후보가 결국 단일화가 막판에 큰 힘을 발휘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예. 구도 정리가 확실했죠.
0: 예.
1: 이제 보수는 일단 분열한 상태였고.
0: 예.
1: 진보도 분열된 상태였는데 결국 단일화를 해냄으로써.
0: 예.
1: 이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호응이 굉장히 크게 됐고요.
0: 예.
1: 구도 정리가 간편하게 진행이 됐지만 실제로 그 과정에서 구청장 구도도 다 정리를 했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내리 투표를 할 때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을 만든 거예요. 일단 진보 진영 쪽으로 번호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인식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구청장 후보는 누굴 찍어야 되는지 뭐
0: 예?
1: 시의원 후보는 누굴 찍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오히려 약간 파열음을 일으키는 그 과정 자체가 홍보 과정이었다.
0: 예?
1: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0: 네. 예. 김재욱 씨가 울산 얘기해 주시면.
2: 근데 울산은 결국은 뭐 그 구도상에서 진 거니까.
0: 예.
2: 그 박맹호, 김두겸 두 분이 다 그 지역에 아주 맹주 역할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0: 예, 예.
2: 두 마리 호랑이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럼 서로 상처 입을 거 아닙니까?
0: 예,
2: 그럼 옆에 있던 뭐 늑대라도 그 상처 입은 호랑이들을 다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단일화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는 서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생각들이 그렇게
0: 박맹호 후보와 김두겸 후보. 네. 박맹우 전 울산시장
2: 예.
0: 그분이 약간 감정적으로 많이 상하신 상태여가지고 뭐 끝까지 안 됐다
2: 그러니까.
0: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2: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뭐 누가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그 죽고
0: 예.
2: 사람은 이름 찾다가 죽는다 뭐 그런 얘기하지만
0: 예.
2: 그 선거에서 서로 감정 대립을 하다가 둘 다 망하고 그런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평택에서도 조국 그 김영남 두 분도
0: 네.
2: 너무 격한 대립을 하다가 둘 다 양패 구상하는 것과 비슷하게 됐잖아요.
0: 예.
2: 뭐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예, 조 대표님.
3: 저는 김상욱 의원이 그저 겸을 밤때 18명 중에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0: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3: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밀려나고 한 다음에 상당히 외로웠다고요.
0: 맞아요.
3: 이분이
0: 국민님 내에서 외로웠죠. 네,
3: 그때 네. 몇 번 만나서. 정말 이 당에 계속 있어야 되느냐고 고민을 하더라고.
0: 아하.
3: 근데 이거는 완전히 국민의힘이 사람을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 민주당으로 갔잖아요.
0: 맞습니다.
3: 가서 네. 보통 저게 배신 프레임에 걸릴 것 같았는데 안 걸렸어요.
0: 장동욱 대표가 개소식할 때 가서 배신자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3: 네.
0: 예. 그러면서 이제 선거운동을 이제 국민의 후보를 위해서 해주긴 했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안 먹히는 상황인 거죠.
3: 안 먹히는 건 이제 울산이란 지역이
0: 예.
3: 그게 경상도 사람 일색이 아니잖아요. 또 그게 노동자들이
0: 많이 있고
3: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하는 걸 보면서 나 울산 사람들이 김상욱 의원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노선을 바꿀 때 그걸 충분히 설명했고
0: 예, 예.
3: 그게 이번에 이런 당선 가능권을 만든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김상욱 후보가 그 기존의 선거 방식으로 선거를 안 했어요.
2: 그렇죠.
0: 유세 차량을 안다고 해서 아, 좀 그렇게 좀 하지 마라. 혼자 이렇게 튀는 거 하지 마라. 하고, 민주 당내에서도 목소리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끝내 지금 당선이 됐잖아. 그럼 이게 새로운 승리 공식을 만들었다. 이렇게 또 해석될 수 있을까요?
4: 그래서 제가 좀 놀린 적도 있어요.
0: 아, 놀렸어요. 그래가지고.
4: 왜냐하면 예. 뭐 새로운 선거운동 유세차도 없고.
0: 아, 본인 그 백팩 메고 예. 막 돌아다니고.
4: 예, 뭐 예. 개소식도 뭐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고.
0: 예,
4: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돈 없어서 그렇죠. 제가 막 이렇게 놀린 적이 있어요.
0: 예.
4: 지원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중앙당에서 안 도와줘서
0: 예.
4: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해도 그냥 빙긋이 웃고 말던데.
0: 예.
4: 근데 이제 그런 선거 운동의 변화도 중요하고 이제 쇼츠 정치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0: 맞아요, 맞아요.
4: 진짜 현지에서 현안이 있는 곳에 직접 가가지고 쇼츠를 아주 방대하게 업로드하고 그런 모습도 봤는데 또 더 제가 봤을 때는
0: 예.
4: 그 진보당 간의 그 과의 그 단일화 과정에서
0: 예.
4: 중앙당이 전혀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0: 아.
4: 철저히 김상훈 후보가 혼자서 해낸 거예요, 저거는.
0: 아.
4: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정치력을 본 것 같아요.
0: 아하.
4: 그냥 저 사람은 좀 튀고 방송에서 자주 노출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0: 예.
4: 역량이 상당한 사람이구나.
0: 물 밑에서 뭔가 일어냈다.
4: 그렇죠. 그리고 또 해프닝도 있었잖아요. 연예주사 하다가 중단하고 막 이거 큰일 날 뻔했거든요,
0: 맞아요.
4: 정말.
0: 맞아요, 맞아요.
4: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단일화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그거 보고 진보당하고 단일화가
0: 맞아요.
4: 예, 그럴 줄 알았는데 그걸 결국 풀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나름대로 정무 감각도 있고 물 밑에서 어떤 조율한 능력도 있구나.
0: 버티는 힘도 있었다.
4: 왜 중앙당의 도움 없이 해낸 거예요. 그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이쪽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어필을 했을 겁니다.
2: 아마 김상욱 후보가 그 좀 지는 걸로 나왔으면 그 지금 찬사에 못지않은

0: 또 문제점이 아마 연대까지
1: 갔을 거예요. 예.
0: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했고 이걸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1: 그렇죠. 왜 유사차를 안 했던 거야? 뭐 일단 시작해가지고.
0: 말이야. 왜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하고 말이야. 뭐 그런 거죠.
2: 예. 그래도 그 수습 과정에서 예. 김상훈 후보가 뭐 물론 정무적 감각이 또 있었겠지만

0: 그래서 또 맞습니다. 어려운 지역구에서 승리했던 거 지역구잖아요.
1: 그렇죠. 예, 그렇기도 했고 네. 또 실제로 이것의 키맨이 됐던 게 동구청장 민주당 후보였어요. 아. 그 민주당 후보가 여기는 사실 김태선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예, 고수했다면 그대로 동구청장 됐을 겁니다. 아하. 그런데 자기가 그걸 내려놓으면서 아, 결국에 더 큰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아. 하면서 그 내려놓은 거였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다 나중에 평가 요소가 될 겁니다.
0: 그렇군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또 경남 얘기를 안 했어요. 경남 얘기 그 경남의 김경수 후보 52.3 JTBC 조사, 박완수 후보 47.7이 나왔고 방송 3사 조사 경남지사의 김경수 후보 민주당 54.3, 박완수 국민의힘 45.7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기존 여론조사 흐름에서는 이제 박완수 후보가 그래도 평가가 많이 좋다 이런 해서 김경수 후보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출구조사나 JTBC 예측조사에는 김경수 후보가 좀 유리한 국면이 나왔네요. 이건 어떻게 보셨는지 조 대표님부터 좀 말씀 주실까요?
2: 저는 이것도 예. 사실 전국 단위의 보도에서는 상당히 소외돼 있었어요.
0: 맞습니다. 예. 예. 소외돼
2: 왜
0: 있었어요.
2: 소외돼 있었느냐 하면은 저는 한동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경우에도
0: 국감에 예.
2: 왜냐하면은 한동훈 후보가 공격할 포인트가 있거든요. 예. 드루킹 사건. 그리고 저 사면을 반대했잖아요. 예. 저 법무장관 시절인가. 그걸 가지고 주야장창 물고 늘어졌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 그런데 한동훈 그다음에 박형준 관계가 별로 협조 관계로 안 되니까 또 저 한동훈 후보 자신도 굳이 예. 그쪽까지 신경 써서 할 필요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예. 저는 그걸 빠져버렸어요. 이게 나는 꽤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공격 포인트로서는 굉장히 아프거든요. 부정선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예, 예. 부정선거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또 한동훈 후보는 이게 기사 쓰기 좋게 비판을 하잖아요. 예. 그런 점도 있고 그다음에 김경수 뒤에는 이제 노무현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0: 예. 예. 마지막 비서.
2: 예, 예. 예.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또 인간적으로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좀 그 지역에 많아요.
0: 예, 예. 그렇군요. 예. 예. 김경수 지사는 지사로 복귀할 가능성이 좀 많아진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강원지사 후보들 경쟁, 우상호 후보와 김진태 후보의 대결. JTBC 조사에서는 우상호 56.9, 김진태 43.1. 약 한 13% 정도 차이가 있고 이제 KMS 방송 3사 출구 조사에서는 강원지사 이제 우상호 51.3, 김진태 48.7, 오차 범위 내에서 우상호 후보가 앞서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원의 경우도 국민의힘이 그래도 유리하게 지금 현직 지사가 김진태 지사인데
3: 투표율이 제일 높았잖아요.
0: 그러니까요.
3: 투표율이 네. 제일 높았는데
0: 64.5로 제일 높았습니다. 전국적으로.
3: 그렇죠. 제일 높았어요. 그런데 네. 그 전에는 뭐 상당히 많은 격차가 벌어져 있는 걸로 돼 있고 예. 뭐 JTBC 조사도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출구 조사는 그보다는 많이 좁혀진 걸로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높아진 투표율이 그 보수의 어떤 그 결집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게 아니냐 예. 아,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뭐 요선에서 끝난 건지 아니면 개표를 해봤더니 그 답변과 달리 그것을 네. 넘어설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보니까요 인원이 그 얼마 안 되거든요. 한 몇백 명 하잖아요 이게.
0: 그렇죠. 아 출구조사나 자체 조사.
3: 출구조사나 예, 예. 뭐 그 지역마다 이렇게 예, 좀 예. 하긴 그렇죠. 하는데 물론 예. 과학적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데 예. 거기서 이렇게 짧은 한 몇 프로 정도의 차이는. 사실은 그게 뒤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한 열기를 보이는 선거에서는
0: 맞습니다.
3: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0: 예, 조 대표님.
2: 저도 지금 이 기존 두 개 조사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오늘 밤 개표 과정에서 상당히 몇 군데에서 뒤집어질 것 같아요. 아.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위험하다는 것은 예. 뭐 민주당 압승은 틀림없어요. 아. 그러나 요 다섯 개 경합 지역에서 뭐 2대3으로 걸린다든지
0: 전북 강원
2: 할 때 예. 예, 어떤 예 근데 경남 지사 선거에서
0: 그렇죠.
2: 박완수 씨가 이긴다든지 아니면 충남에서
0: 예.
2: 그 김태형 씨가 이긴다든지 이럴 예. 경우에 예. 또 중남이면은 그 장동

0: 혹시
1: 고양이죠.
0: 범들입니까? 네. 뭘 주장할 수 있는 뭐 네. 이런 것도 생기고 해가지고 하여튼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너무 그 차이 나요. 두 조사 차이에 너무 강원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강원도. 아,
1: 그러니까요.
0: 예. 강원도 보면은 네. 이게 우상호 56.9, 김진태 43.1, 거의 13%포인트인데 KMS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1.3대 48.7. 이거 3%포인트. 예. 야, 너무 커요.
2: 고전은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은 좋은 결과로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강원도의 경우는 대부분 뭐 3만, 5만 뭐 이런 도시들이고 예. 거기에서는 일정 부분 민주당이 조금 뭐 조직세에서 밀린다 하더라도 예.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 이게 사이즈가 큰 도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인데 핵심적으로 강릉은 보통 권성동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걸 좀 챙겨갔던 면이 있는데 예, 예. 지금은 이제 그 감옥에 가 계시고 예. 그걸 정리할 수 있는 뭐 틀거리가 없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원주나 춘천에서는 대거 이제 우상호 후보에 대한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나왔을 거고 크게는 두 가지 요인이 좀 작동됐을 거라고 보는데 예. 첫 번째는 일단 집권 여당 프리미엄이 있다. 그러니까 강원도의 발전을 하려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결이 맞는 더더군다나 지금 수석 까지 하고 내려온
1: 경무수석.
2: 사람에 대한 예. 판단이 있다. 그리고 예. 두 번째로는 장동혁에 대한 실망 혹은 윤어게인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김진태 지사 후보가 직접 얘기했잖아요. 지금 미국 갔다 오고 뭐 하고 지금 막 이러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지금 강원도 오지 마라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때 당시 실망을 함께 했었던 유권자분들을 최종적으로 몇 퍼센트 포인트는 그 설득하는 실패한 거예요.
1: 예.
2: 그분들은 우상 후보를 찍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결국 저는 어렵지만 승리할 거라고
1: 봅니다. 우상호의 우세를 예상한다.
3: 지금 투표율이 최종 집계된 건 아닌데 예. 6시 기준이요.
1: 예, 6시 전국 기준?
3: 전국 투표율이 60.9%인데
1: 예.
3: 1등이 강원 64.5,
1: 예.
3: 2등이 경남 64.4, 대구가 3등 64점입니다. 대구가 64%라는 건
1: 예.
3: 지난번 지선하고 비교하면 거의 20% 가까이 올라갔다. 아직 집계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1: 군위군이 79.8이에요.
3: 예,
1: 거의 약 80% 예. 그 신공항 예정인
2: 공항 이슈가
1: 예, 공항이 예, 예, 거의 80%가 투표했다는 건 군위군에서 투표권이 있으신 분들은
3: 거의
1: 별일 없으신 분 다 하신 거예요. 거의.
3: 사전 투표 때부터 40% 가까이 찍었기 때문에 거기는.
1: 그러니까
3: 지금 이 흐름을 보면은 그 강원이든 대구든 경남이든 보수 진영이 약세인 곳은 아닙니다. 약세인 곳이 아니죠, 분명히. 그런데 투표율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높고 그리고 변화의 조짐도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 그 결국 이제 실용 투표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투표를 해야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예산이 떨어지고 일이 진행되는가.
1: 예.
3: 근데 대구도 솔직히 생각해 보면은 원래 대구가 지역색을 가지게 된 게
1: 예.
3: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 쪽 사람이니까 여기를 뽑아주면 우리 동양 사람 챙기지 않겠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그냥 계속 이익 투표를 한 거거든요.
1: 예.
3: 근데 그 이익에 대한 분석이 다소 잘못되는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힘 있는 쪽을 밀어주면 우리 지역 산다. 그 정서인데 지금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1: 예.
3: 어디를 밀어줘야 우리 지역이 도움이 될 것인가를 실용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
1: 예.
3: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으리라고 저는 봐요.
1: 예. 예. 이제 충남지사 얘기를 좀 해보면, 자, 박수현 후보와 김태형 후보 두 분 간의 경쟁입니다. JTBC 예측 조사에서는 박수현 52.8, 김태흠 47.2입니다. 방송 3사에서는 충남지사 박수현 민주당 후보 52.1, 김태흠 47.9. 이런 상황인데, 일단 뭐 오차범위 5% 내외로 일단은 이제 그 도전자의 박수현 후보가 앞서는 이런 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 현직 지사인 김태흠 후보를 이제 앞서는 흐름인 것 같은데
4: 두 개가 거의 비슷해요.
1: 거의 요 충남 지사는 거의 비슷하네요. 네,
4: 거의 비슷해요.
1: 예. 그러면 이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2: 높죠.
1: 예.
2: 현직 지사 심판론이 있을 것 같고
1: 예.
2: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1: 예.
2: 특히나 그 부여, 청양, 공주,
1: 예.
2: 고지역 보궐선거에 관한 공천할 때
1: 예.
2: 그때 장 대표가 보여줬던
1: 예.
2: 이상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땐 충남 전체의 인식을 굉장히 안 좋게 했다고 봅니다. 물론
1: 예.
2: 그거를 빌미삼아 김태흠 후보의 경우는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데 성공한 모양새죠. 왜냐하면
1: 예.
2: 윤어게인을 약간 탈피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1: 예.
2: 네, 그런 측면에서 활용했던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여기는 주구장창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많이 갔거든요.
1: 8번 갔어요.
2: 네,
1: 장동혁 당대표가 이번 국선거 이후에 가장 많이 간 곳 충남이 8번 갔어요. 8번.
2: 그걸 그게 남쪽 북쪽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네. 그 지정학적으로 충남이 있어서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0: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의도를 갖고 갔다 하더라도 예. 실제로 그게 도움이 됐을까 많이 간 게 예. 도움이 안 됐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근데 충남지사는 당선이 안 되면 김태흠 씨가 예. 그 충남지사가 되면서 자기 보령 지역구를 장동혁 대표 장동혁 그때 당시에 후보한테 물려줘서 의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 떨어지고 나면 야 이제 내가 떨어졌으니까 내 지역구 내가 다시 찾아와야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아. 이러면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 2년 후 총선에서
1: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당선시켜서 네. 내가 갖고 있는 지역구 다시 달라는 소리 못하게 해야 된다는
2: 절박함이 있었을 텐데
1: 절박함이 있었을 거예요.
2: 네. 자 지금 속보가 이제 오늘 저녁 9시에 이제 오늘 그 송파구 잠실 쪽에서 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이제 사무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선관위에서 얘기했던 거는 너무 투표 열기가 높아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있었다는 그런 설명이 있기 사실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0: 선관위 개혁은요. 야, 이거는 해야 됩니다. 이거는
2: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예.
0: 이게 같은 시간대에 동시간대에 대한민국 국민이 100% 투표한다는 걸 전제로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요.
0: 네, 60% 할 거, 뭐 50% 할 거를 예정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사가 풀린 집단 같아요. 이러니까 뭐 한쪽에서 또 계속 이상한 얘기 나오고 하는 건데 예. 부실 선거에 관한 거는 자기 책임 하에 분명하게 해야죠. 이거는 여야 이거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2: 예. 네. 조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3: 뭐 저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워낙 미워하니까
2: 예.
3: 그게 너무나 시달린 선관위를 옹호하는 입장이에요.
2: 아, 예, 알겠습니다.
3: 그리고 넓게 보면은 예. 다른 나라도
2: 이럴 수 있다.
3: 큰 선거를 할 때는 이 정도 예. 사고는 있습니다.
2: 예.
3: 이거는 어디까지나 부실 선거지.
2: 부실 관리.
3: 부정선거 아닌데 예. 이걸 너무 떠들어 버리면
2: 관리 실수.
3: 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한테 예. 편을 들어주는데 예. 그러나 요 하나만 보면 이게 말도 아니죠. 말도
2: 예.
3: 아닌데.
2: 예, 알겠습니다.
3: 종이 모자랐다고 하는 예. 건데.
1: 저는 이번 선거 끝나면 예. 제가 주장했던 게 계몽룡하고 부정선거 주장은 무대에서 사라질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송파에서
2: 아,
1: 예. 사고 치는 바람에
3: 또 생각이 생겼어.
2: 약간의 부실 남겨놓을 것 같아서 황교안 후보가 벌써 막 SNS 입장문 내고 지금 막 난리가 나가지고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자, 한 2분 남았는데요. 자, 네 분 모두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방송에서 열심히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소회 그리고 또 선거 이후에 또 전망 같은 거 짧게 30초씩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부터 해주세요.
4: 네, 선거 과정이 지방선거인데도 지방의 발전이나 그런 것보다도 각 당의 당권을 누가 잡냐의 싸움으로 가다 보니까 되게 격앙돼서 뭐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욕도 엄청나게 받았던 그런 예. 시간이었는데요. 예. 선거 이후에는 유권자들의 뜻을 아전인수하지 말고 무엇을 하는 것이 진짜 정치인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다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 예, 이동학 최고.
0: 두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2: 예.
0: 일해라. 국민들은 일해라. 일하는 정치권을 원한다. 그게 예. 하나가 있고요.
2: 예.
0: 이번에 대구에서 김부겸, 추경호 후보, 뭐 저는 추경호 후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두 후보가 네거티브 없이 그래도 정책 경쟁하고 뭐 싸울 건 싸우고 하더라도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 별로 안 보여줬거든요.
2: 예.
0: 아마도 정치권에 원하는 모습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원하지 않을까? 이 이후에는 그러한 모습들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2: 예, 김재영 최고.
1: 결국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개혁하지 못하면 남이 칼 들고 와서 자기를 개혁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엄연한 진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보수가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한 것들이 결국은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라도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한쪽 날개로만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2: 예.
1: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만약에 저희가 정말로 대패를 하게 되면 그 심기 일전을 해서 이 잘못된 것과 단절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내세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2: 조 대표님.
3: 교육감 선거 이거 안 해야 됩니다. 오늘 가서 찍으면서 이거 완전히 깜깜이 선거입니다.
2: 네, 그렇죠.
3: 누군지 모르고 찍었어요. 저도. 그다음에 아무리 지방선거지만은 안보 문제가 전혀 이 시국에 이란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혀 거론 안 되는 이 선거는 뭔가 큰 걸 좀 놓치고 있다고 봅니다.
2: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판승부 제작진도 부산 북갑 현지 취재 또 평택을 토론과 열심히 했었는데요. 저희 제작진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전대 선거 이후에도 한판승부 많이 함께해 주십시오. 네 분 오늘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렉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훈련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1: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0: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레.

0: 네, 박종희 한판 승부가 기획한 6.3 지방선거 특집 방송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CP 홍혁이 PD의 김진솔, 김호정, 서명지, 기술감독 박수지, 유튜브의 김민영 감독이었고요. 작가의 조선비, 신성원 작가가 함께했습니다. 스태프들이 제일 고생했습니다. 저는 박재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1: CBS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아픈 사람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 바로 곁을 지키는 가족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밤을 새우며 버텨내지만 하루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가족 모두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간병의 무거운 짐을 나누려 합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을 직접 관리해 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질은 높입니다. 당신의 효심이 눈물이 되지 않기를.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의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을 비롯한 11곳에서, 국민의힘은 경북 한 곳에서만 승리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대구, 전북, 강원 등 4곳은 경합지로 예측됐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힌 서울시장의 경우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51.4%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46%에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오늘 투표소 내 소란 등 사건 사고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선거 관련 112 신고는 총 312건으로 유형별로는 투표 방해, 소란이 5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낮 12시 18분쯤 서울 영등포구 한 투표소에선 한 시민이 부정선거를 지적하겠다며 투표 완료 후 재투표를 시도한 뒤 고성으로 항의했습니다.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겠다며 개설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 등이 다수 공유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단톡방에 올라온 투표자 수 개수지에는 투표소 명과 참관인 이름, 투표자 수를 집계한 숫자가 적혀 있고 오른쪽 아래에는 한미 공동 부정선거 조사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 질서 유지 차원에서 투표소 내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중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선거가 끝나는 대로 진상규명을 추진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원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못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투표용지가 부족한 지역에 추가 용지를 긴급 이송 조치한 상태입니다. 강원도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고 평소 발행부수보다 더 발행한 신문사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선거 기사를 신문 1면에 올렸고 평소 발행부수보다 많은 3,000부를 발행한 뒤 1,500부를 통상적으로 배부하지 않는 지역에 돌렸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0: 통상 방법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다전 사업장 폭발 사고 사망자를 추모하는 합동 분향소가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합동 분향소 설치를 위해 유가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과 논의해 장소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오늘 자정까지 분향소 설치를 완료한다는 게 대책본부의 설명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사고 이후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구속 기소되지 않았다며 경찰 특별수사단의 보완 수사와 검찰의 신속한 처분을 촉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지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5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1: CBS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2: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1: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3: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4: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더 나은 성장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AI 사피언스 시대의 생존 전략 책 AI 사피엔스의 저자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현재 가장 뜨거운 산업은 바로 AI 산업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이 시기가 얼마나 더 갈까?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그 전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광고 듣고 최재붕 교수의 강연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5: 경리.

0: 전화.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2: 행복 짓는 건설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금융 KPIMCO.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2: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대.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아,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더 나은 성장인데 AI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AI를 배워야 앞으로 더 나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게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입니다. 진짜 AI 왔을까요? 제가 지난번 세바시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와, 세상의 모든 돈이 지금 AI로 모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점점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AI 시대를 상징하는 기업, 이 AI 계산에 꼭 필요한 컴퓨터 세트, GPU를 만드는 회사 이름이? 아,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죠? 엔비디아죠? 오늘로 세계 1위 기업이 됐습니다. 2등이 애플이에요. 3등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시가총액은 얼마냐? 4,990조 원입니다. 24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의 기술 주제에 거대 자본이 모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언제냐?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2000년에 닷컴 버블, IT 버블. 그때는 주제가 뭐였냐면요, 인터넷이었어요. 인터넷이다, 뭐 닷컴 기업이다 그러면 묻지마 투자가 일어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인터넷이라는 주제에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주식이 80%가 폭락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아이고 인터넷은 망했나 보다. 어? 웬걸?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포노 사피엔스 문명,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사는 문명에 살게 됐죠. 이거 인터넷 맞죠? 그때 모인 돈이요, 이 인류를 디지털 문명, 바로 인터넷 문명으로 바꾼 겁니다. 가만있어 봐. 그럼 역사가 반복되면요, 이번에 모인 자본은요, AI에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 그럼 여기 AI가 탑재돼서 나하고 친구처럼 지내면서 이제 AI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로 간다는 뜻이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AI하고 친하게 지내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네. 여러분, 역사는 반복돼요. 우리가 24년 전에 나 인터넷하고 친하게 지내고 컴퓨터 코딩도 좀 열심히 하고 디지털에 관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일자리가 좀 수월했죠. 반면 아우 난 그런 거 귀찮아 안 할래 그랬으면 나중에 뭐 어? 은행 지점이 없어지네, 내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죠? AI도 그럴 충분한 근거가 이제 마련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인드셋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지금 어떤 문명을 표준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아까 스마트폰 기반의 인터넷 문명이 표준이라 그랬죠? 그럼 우버가 표준이에요? 택시가 표준이에요? 어, 이거 봐. 헷갈리죠? 우리나라는 우버가 불법이기 때문에 택시가 표준 맞아요. 여행 갈 때 에어비앤비가 표준이에요? 아니면 메리어트, 하얏트, 힐튼 같은데 전화해서 가는 게 표준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표준은 우리 사회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사피엔스라는 지구 종족이 어떤 걸 많이 쓰느냐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버도 불법, 에어비앤비도 불법, 암호화폐 하지마, 디지털은 안 좋아, AI 부작용 많어, 딥페이크 봐봐, 큰일 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 지구인은요, 하루 이용 객수를 보면 정류장에 가서 손 들고 택시를 타는 사람보다는 폰으로 우버나 우버 유사 서비스를 쓰는 사람이 이미 훨씬 많아졌어요. 그게 언제부터냐? 코로나가 온 이후에 더합니다. 예, 그죠? 그때 막다 일로 옮겨갔잖아요. 그럼 이게 표준이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보이느냐? 혁신의 긍정적인 힘이 보입니다. 여러분, 모든 혁신은 기존 질서를 파괴합니다. 보세요. 우버가 택시를 파괴하니까 여러분 마음 아프죠? 그리고 기사도 그렇고요. 얘기하는 사람도 그래요. 이게 안 좋아. 그럼 마음이 놓이죠. 아, 디지털은 별로야. 안 좋아. 그래야 마음이 놓여. 그래서 그런 기사가요. 이거는 굉장히 혁신적인 거고 새로운 걸 만들어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조회수가 3배 이상 높대요. 그럼 언론사든 아니면 유튜버든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할수록 조회수가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기사가요. 우리나라에는 4배가 많습니다. 인간은요. 내가 보는 거에 의해서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요. 아, 안 좋은 건가 보다. 여러분, 안 좋다고 생각하면 혁신은 안 열어보게 되죠. 혁신을 안 보면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조차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오늘 AI가 나쁘대, 부작용이 있대. 그거 맞아요.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이게 혁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네 개의 기사를 찾아서 봐야 돼. 네 개의 유튜브를 찾아서 봐야 돼. 그래야 내가 뭘 하게 되느냐? AI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인드셋이에요. 한번 볼까요? 생성형 AI. 얘가 왜 난리가 났냐 하면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놈이에요. 척척 박사 만능미서. 특히 애들이 좋아합니다. 왜? 숙제를 해주거든요. MIT 스탠퍼드 공대생 숙제까지 완벽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의대 시험도 합격, 의사 시험 합격했죠, 변호사 시험 합격했죠, 온갖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니까 이제 뭘 하냐? 그림도 그려요. 이걸 멀티 모달이라고 합니다. 왜 생성형 AI가 무섭냐면요. 많이 학습하면요. 완전 금방 프로페셔널이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림 중에 이 호박처럼 생긴 소파 있죠? 저거 문장에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호박을 컨셉으로 오렌지색 푹신한 소파를 하나 디자인해줘. 그러니까 저렇게 만들어줘. 저 정도 수준이면 가구 디자이너가 직접 고객을 만나서 보여줄 수 있죠. 그럼 고객이 이럽니다. 다리가 마음에 안 드네. 색깔이 너무 칙칙해. 뭐 이런 얘기들을 막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보통 때는 어떻게 이러냐면,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져가서 직원들하고 밤새 가면서 디자인 바꿔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AI를 쓰면요. 그냥 2분 만에 다리도 없애주고요. 나무로 바꿔주기도 하고요. 색깔도 바꿔줍니다. 그럼 사장님이 고객하고 얘기하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 회사에 직원이 없어도 되겠네. 여러분, 이게 슬프지만 현실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업의 이 성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많은 분야에서 눈치를 챘어요. 그림을 그리는 거, 또 사진을 찍는 거, 그리고 게임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분야, 또 스노우처럼 음악을 작곡하는 거, 피카랩스나 런웨이처럼 동영상을 만드는 것, 심지어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했던 1분 쇼츠 만드는 것도 애들이 대본은 챗GPT를 시키고요. 소프트웨어 만드는 건 브루라는 걸 쓰고요. 백그라운드 뮤직은 수노한테 시켜서 융합해서 10분 만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세대는 이걸 얼마나 잘할까요? 그죠? 이렇게 1년이 갔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잠깐씩 보여줬던 솔루션들이 전부 작년 얘기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본이 왜 모였느냐? 얘는 뭔가 다르다. 그리고 엄청나게 모인 겁니다. 과거의 인터넷처럼 세상을 바꿀 정말 무시무시한 게임 체인저야. 그리고 투자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날도 우리나라 난리 났었죠. AI 시대가 온다. 왜 아무 일도 없었는지 아세요?

자본이 1도 안 움직였습니다. 이번에 왜 움직였냐? 검증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 자본을 받은 기업들은 똑똑한 인재를 막 스카우트 하겠죠? 그리고 올해부터 나오는 게 또 급이 다릅니다. 특히 어느 분야에 집중하냐?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큰 혁신이 일어날 분야를 교육과 의료로 짚었어요. 이거 공공 분야죠. 여러분, AI가요,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 다 테스트해서 친절하게 걔한테 필요한 컨텐츠를 주고 테스트한 다음 통과됐어 그럼 또 가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나는 수학보다는 뭐가 좋아? 그럼 그거 탐색해주고 경험하게 해주고. 여러분, 생성형 AI는 그뿐이 아닙니다. 자율주행을 만났어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했느냐? 생성형 AI가 나왔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원래 자율주행을 어떻게 했냐면요, 파란 불이면 가, 빨간 불이면 서, 이렇게 다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운전하다 보면 온갖 경우가 다 생기죠. 이거 다 프로그래밍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테슬라는 40억 킬로미터의 주행 영상을 갖고 있습니다. 모르겠고 네가 학습해. 10조 원짜리 엔비디아의 컴퓨터 셋을 갖다 놓고요, 이걸 다 학습시켰어요. 그리고 네가 알아서 운전해. 그렇게 만든 게 바로 올해 1월에 나온 FSD, Full Self Driving 버전 12입니다.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 이게 진짜 바로바로 번져가요. 일론 머스크는요, 이게 되네? 자동차에서 배운 거를요, 프로그램을 그대로 로봇한테 줍니다. 그럼 로봇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계란 집는 거 보셨죠? 영상 보고 학습한 거예요. 그럼 지가 이제 학습하기 시작하면 빨래도 개고요. 카페에서 커피도 내주고요. 우리 회사 카페에서 제가 이거 만들어주고 바리스타 하면 되겠네. 맞아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뿐만이 아닙니다. 피거라는 회사도 있어요. 얘도 그런 식으로 학습해서 자기가 행동을 합니다. 이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로봇의 코딩이 필요하겠죠. 그죠? 움직이려면 그 코딩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언어의 일종이니까요. 얘가요, 올해 1월부터 BMW 공장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이 되니까 굉장히 잘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고 내년부터 한 100대 정도가 투입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로봇이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톤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올 뉴 아틀라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막 케이팝 춤추고 텀블링하고 하는 거 보셨죠? 그거의 새로운 버전. 예,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따라한 버전입니다. 얘가요, 얼마 전에 이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게 영상으로 나왔죠. 예, 판금을 빼갔고요. 이쪽에도 옮기는 걸 이렇게 척척척척 하는 거예요.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누가 잘할까요? 전 세계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나라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조금 껴있습니다. 중국은요, 이렇게 단순 업무하는 로봇을요,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지금까지 개발해 왔고요. 무려 100개의 회사가 이걸 만들고 있어요. 아직까지 실력이 지금 검증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논문이나 기술력으로 보면 충분하다, 이렇게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몇 대를 만드는 게 따르냐? 3,500만 대. 여러분, 우리 노동인구인데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많은 로봇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저런 단순 조립 작업을 안 한대. 그래서 제조업을 혁신하려면 얘를 데리고 청년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걸 그렇게 많이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거대 자본이 그래서 AI의 거의 모든 영역에 지금 돈을 퍼붓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의 인재를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큰 마무리가 바로 이거였죠.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을 전부 AI 하시는 분이 탔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은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탔고요. 제일 황당한 게 노벨 화학상을 여러분 바로 알파고를 만든

데미스 허사비스가 탔다는 겁니다. 좀 억지 같죠? 노벨은 왜 그랬을까요? 노벨협회는요, 이 시대에 AI가 드디어 중심에 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자리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고요. 이 AI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이 또 열심히 패권 다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또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수출을 못한다 그래서 또 어려워지기도 했죠. SK하이닉스는 잘 되기도 했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어떨까? 전 세계에서 AI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대만, 미국이 유일한, 이게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그게 없어요. 세상은 앞으로 많이 바뀔 겁니다. 역사가 주는 메시지가 혁명이 왔을 때는 두려우면 위기를 나한테 가져오고요. 혁신을 사랑하고 거기에 한번 도전해보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나한테 기회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24년 전에요, 기계공학을 하면서 인터넷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잘 된다는 쪽으로 했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인터넷 하면 개인정보 다 나간대, 유튜브 그거 보면 애들 다 망친대,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럼 맞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어느 정도 슬기로운 인간들이 그 부작용을 극복하죠. 우리가 거기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려는 사회적 노력도 해야 되지만 네 배의 힘을 써서 뭘 해야 된다고요? AI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는 잘할 수 있을까요? AI 시대에도요, 버블이 꺼지고 살아남는 기업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죠? 그때의 생존 전략의 핵심이 뭐냐?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예, 여러분, 이 구독과 좋아요가 생존의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AI를 써서 실력이 좋아지고 비용도 절감하고 훨씬 더 좋은 거, 멋진 걸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왕이 된 디지털 시대에 그들의 선택을 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 버블, 닷컴 버블이 꺼질 때에도 생존한 기업은 바로 이 구독과 좋아요 덕분에 살은 겁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는 누가 결정해요? 사람이 결정하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요, 최근에 세계은행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그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뭐라 그랬냐? 제목이 중진국의 함정인데, 중진국의 함정, 특이하게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왜 중진국들은 선진국으로 치고 가려다가 아르헨티나, 칠레 뭐 다 꼬꾸라졌나? 한국만 빼고. 네. 그랬더니 뭐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한국에는 훌륭한 정치적 지도자가 있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성취한 힘이 있었다. 또 한국은 훌륭한 기업가들이 있었다. 여러분들, 이 보고서에서 하나 더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국은 너무나 훌륭한 보통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고등학교, 1980년대에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이요, 우리나라가 70%, 다른 나라가 30%였답니다. 우리는요, 한 번도 공부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는 이상하게 선진국에서 공장을 지어주고 물건을 만들면 중진국들은, 아유, 이제 됐다, 더 이상 못 만들어, 리더들이 돈 줄 테니까 우리도 세계 최고 차 만들자, 반도체도 좀 해보자, 아, 안 해, 안 해,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자동차 부품 회사가 3만 개입니다. 3만 개의 부품이 뭐야? 차가 한 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현대자동차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었죠. 그 중소기업의 사장님들, 그 부품을 깎는 엔지니어, 이 모든 사람들이요, 진짜 한번 해보자, 그러고 그 일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딱 느꼈느냐, 아, 대한민국의 진짜 영웅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었구나. 예, 여러분, 이건 진짜 팩트이자 진실이에요. 그럼 AI 시대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우리는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진짜 무엇을 좋아할까? 구독과 좋아요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만들고 제품도 만들고 열심히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을 노력해서 성취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0년 동안 후진국이자 또 식민지였던 나라가 선진국이자 강대국이 된 거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기적의 저력을 갖고 있는 우리가 또 열심히 공부하고 AI 시대를 준비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개인, 더 나은 가족, 더 나은 사회를 반드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점이 우리 부천시민이 되기를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더 나은 성장이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AI 사피엔스 시대의 생존 전략 최재분 교수의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마이클 부블레가 부른 You'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 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독서, 내 인생의 지도를 찾아서 남인의 서울대학교 기초대학원 교수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딸이자 서울대학교에서 독서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남인의 교수는 나와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를 때 이렇게 독서를 한다고 합니다. 관객들을 웃고 울렸던 명강연, 나와 나의 삶을 찾아가는

0: 하는 독서법을 소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제 이름을 아시죠? 네, 저는 여러분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여러분 가실 때 제가 밖에 서 있을게요. 이름을 알려주시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수 안 치셔도 되는데 저를 이제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를 모르겠는데 저 여자는 유퀴즈에 나왔던 여자애를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그다음 나는 저 여자보다 저 여자 아버지를 좋아하지 이런 생각을 또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유퀴즈 얼마 전에 나가서 이렇게 돈 봉투 상금 봉투를 받았어요. 근데 만 원짜리가 이렇게 꽂혀 있는 그 상금 봉투를 받아왔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봉투 빈 봉투를 이제 돈은 다 썼고요. 이제 빈 봉투를 보시더니 그 봉투를 나한테 팔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주실래요? 그랬더니 10만 원 주신대. 그래서 아닌데 10만 원에 팔 물건이 아닌데 내가 가만히 안 판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올리스라고 해서 20만 원. 가만히 있었더니 30만 원.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계속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안 판다고 했어요. 왜 안 판다고 했느냐면 아버지가 이제 사려고 하는 그 물건이 저도 사실 하나밖에 없잖아요. 제가 언제 또 유퀴즈를 또 나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한테도 기념품이니까 나는 아버지 주지 말고 내 거니까 내가 활용을 하자 해서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요. 얼마 전에 저 모교 고등학교 저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지금 막 힘들 때니까 너가 선배니까 와서 애들한테 이제 꿈과 희망의 그런 응원의 메시지 강연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옳다구나 됐다 이제 봉투를 쓸 날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14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 140만 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만 원짜리로 신권으로 바꿔달라고 은행을 돌아다녔죠. 신한은행 가서 바꿔주세요. 우리은행 가서 바꿔주세요. 국민은행 가서 바꿔주세요. 농협선한에 가서 바꿔주세요. 안 바꿔주세요. 설날에는 만 원짜리가 신권이 있는데 5만 원짜리밖에 지금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생각을 했어요. 그럼 140명한테 5만 원짜리 신권을 줘야 되는 것인가. 그랬더니 정말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끝까지 다니면서 이쪽 은행에서 10만 원, 저쪽 은행에서 10만 원 이렇게 신권을 바꿔가면서 이제 140만 원을 채웠어요. 그래서 그룹을 끌고서 이제 간 거죠. 시골 이제 애들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 갔더니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지 거의 30년이 다 지났어요. 애들 입장에서 보면 저건 무슨 고조선시대 할머니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제 갔는데 제가 가서 얘들아 너에겐 꿈과 희망을 가져라 좌절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를 해봤자 그 친구들한테 귀에 들어가겠어요? 저도 세상 그런 거 싫거든요. 그래서 가자마자 돈 봉투를 딱 꺼냈습니다. 선배가 돈을 주러 왔어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그때부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권 만 원짜리 세뱃돈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선배가 나중에 돈 더 많이 벌면 그때 진짜로 5만 원권 줄게 근데 그때는 니네가 없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헛빌 공약, 빌 공짜의 공약을 하고서는 이렇게 주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첫사랑 이야기 고등학교 때 친구랑 떡볶이 먹었던 이야기 막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별거 아닌 얘기였는데 애들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자 봐봐 내가 너를 만나러 왔는데 나는 너를 우연히 만나러 왔고 네가 여기 있는 줄도 몰랐고 너도 내가 올 줄을 모르고 기다렸어. 근데 이렇게 우연히 만났잖아. 이 지구란 아주 큰 별에서 우린 스치듯 이렇게 만났지만 이 작은 우연의 조각이 너 안에 잠들어 있을 거야. 나도 너를 기억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 우연이 잠들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하고 오늘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제가 잊어버리고 여러분도 저를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 분명히 만났고요. 그리고 이 만남의 조각이 어딘가에는 잠들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만약에 내가 오늘 줬던 만 원이 기분이 좋았다면 그럼 내 부탁을 하나만 들어줘. 네 옆에 있는 친구한테 상냥하게 대해줘. 그리고 너한테 너 자신한테 다정하게 대해줘. 그게 너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막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펑펑펑 우니까 저도 막 펑펑펑 울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운다고 또 애들이 울지 말라고 하면서 또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애들을 붙잡고 이제 울다가 왔어요. 제가 지금 약간 울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전병의 일종이에요. 저희 집에는 저보다 더 잘 우시는 한 분이 계세요. 노을이 예뻐도 울고 꽃이 예뻐도 울고 어떤 아이가 귀여워도 울고 막 훌쩍훌쩍 울으시면서 걸어다니는 한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유전병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자, 저는 독서 얘기를 하러

왔는데 이 독서라는 거는 사람을 만나는 거랑 똑같아요. 우연히 어떤 책을 만나서 그 책의 어떤 한 구절이 우연히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걔를 만나야겠다. 또그 사람하고 어떤 연애를 하겠다, 결혼하겠다, 친구가 되겠다. 이런

당신은 내 마음에 꼭 맞느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맞아요. 그 사람이 한 사람만 나한테 맞아요. 그 당신은 내 마음에 꼭 맞느니 같은 어떤 구절이 나한테 확 바뀔 거예요. 열 건을 만나도 못 할 수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소개팅을 나갔는데 소개팅 열심히 나갔거든요. 남자친구 사귀고 싶어서 열 번의 소개팅을 나가도 한 명도 내 마음에 맞는 일을 못 만났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우연히 캠퍼스에서 어떤 인간을 만나서 그 인간하고 지금 20년까지 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연치 않게 어떤 일을 만날 거예요. 어떤 구절을 만나실 거예요. 그 구절을 붙들고 사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러 왔어요. 책은요, 남인애가 읽어라 읽어라 해서 읽는 게 아니고요. 누가 책을 읽으면 좋아. 책 읽는 거 좋은 줄 몰라서 안 읽어요? 우리가 다이어트하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런 거, 그 운동해야 되고 그런 거 좋은 줄 몰라서 안 합니까? 힘들어서 안 하고 오래 하기 힘들어서 안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못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디 나가서 이렇게 책 읽으라는 거 참 좋아요. 독서를 전도하고 다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집에서 감시와 통제를 당하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제가 집에서 드라마를 좀 보려고 하면 밖에 나가서 분명히 독서한다고 얘기했는데 집에서 드라마를 본단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책이 페이지가 안 넘어가서 어제랑 같은 페이지를 읽고 있어. 그러면 와서 검열을 해요. 그 페이지인 것 같은데 어제 그 페이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나 원래 책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네가 자꾸 그렇게 감시하고 통제를 하니까 내가 책이 싫어지려고 한다. 심지어 어떤 상황이 됐느냐, 식탁에서 이제 드라마를 볼 때도 책을 이렇게 손에 쥐고 봐야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는 거, 독서를 하는 거는 사실은 자기가 좋아해야 하는 거고 운명적으로 어느 순간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독서 얘기를 하러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 아, 저 여자는 뭐 책 안 읽어? 빨리 읽어!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저도 읽고 싶을 때 읽고 안 읽고 싶을 때 안 읽고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읽고 싶을 때 책을 읽었던 이야기를 조금만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충남 공주에 있는 어떤 연탄집 새빵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나 보니까 이제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게 참 궁금했어요. 왜 내 이름은 남인애지? 나는 여기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나는 누구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참 시덥지 않은 소리하고 있다. 와서 밥이나 먹어라. 너는 내 딸이지. 그래서 아, 저 사람은 나한테 밥을 먹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나 보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아, 나는 엄마 딸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나는 누구지? 라고 물어봤더니 아버지는 너가 누군지는 나도 모르고 나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 우리 아버지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하얀 토끼 같은 사람이었어요. 늘 빨리 가서 시를 써야 돼. 막 이렇게 해서 어디론가 막 뛰어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아, 늦었어. 시 쓸 시간이야. 막 하시면서 막 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주로 어디를 가셨냐면요. 늦었군. 벌써 시간이 다 되다니. 하면서 막 가시면 어디로 가셨냐? 학교로 가셨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뭔가 있나 보다. 그래서 저도 유치원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학교 놀러도 가고 하면서 이제 학교로 가게 됐죠. 학교에 가면 누굴 만납니까? 선생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선생님이 너는 학생이다. 학생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공부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했어요.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됐습니다. 왜? 계속하니까요. 계속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서 성적이 좋아졌고 그래서 고등학교도 잘 가고 대학교도 서울대를 가고 지금까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인이 되었는데 아직도 저는 제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보세요. 어머니는 저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미네야, 너는 사랑하는 나의 딸이야. 밥을 많이 먹으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안 계시면 전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딘가 취직하려고 가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의 친애하는 김성애 여사의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저를 취직시켜주세요 라고 하면은 취직시켜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생일 때는 성적이 좋으니까 좋은 학생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학생이 아니게 된 다음부터는요,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저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건가요? 나는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요? 단단한 내가 없다라는 것이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인이 되면요, 제가 어떻게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느냐, 노동을 하고 이 노동이 어떤 돈으로 환산이 되고요,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조직에서 내가 없어도 사실은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어떤 부품 같은 한 일부구나. 내가 사라져도 그 사람이 사라졌어. 이 조직은 이제 망했어. 라고 울부짖을 사람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근원적인 문제로 가는 거죠. 나는 왜 남이네지? 나는 누구야? 나는 여기 왜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누군가는 밥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더니 너는 참 사치스럽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김치에다가 밥 하나만 놓고 먹어도 이거는 우리 엄마가 준 김치고 이거는 내가 한 밥이야 라고 하면 그 밥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밥이어도 의미를 부여하는 거에 따라서 이거는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지. 쌀한 톨까지 다 먹어야지. 이 김치는 얌전하게 먹고 꾹꾹 눌러서 내일 또 먹어야지. 의미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게다가 살면서부터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이 자꾸 내 의미를 조금씩 지워나가는 것 같아요. 너는 대체 가능한 인력이야. 너는 수많은 노동력 중에 하나야. 네가 없어도 세상은 너무 잘 굴러가. 내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세상이 다 말하는데 그러면 나는 여기 왜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인간은 생각을 하고 언어를 말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그래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래요. 그래 인간의 정의는 사전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내 정의는 사전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남이네는 누구지? 남이네는 뭐야? 남이네는 여기 왜 있어? 라고 하는 정의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거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어떤 구절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헤르만 헤세의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안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길을 따라 살고 싶었을 뿐이다. 그것이 왜 그토록 힘들었던가. 게다가 이름이 멋있잖아요. 해로 시작해서 다시 해. 해인데 너무 멋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려웠대요. 그러면 위안이 돼요. 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나는 내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를 잘못 듣고 있어. 그게 위안이 돼요. 저렇게 위대한 사람도 몰랐대요. 그 다음에 헤르만 헤세의 또 다른 책, 이런 좋은 구절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책을 보면 또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황야의 일이라고 많이들 안 읽으시는 책인데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실제 너의 자아란 별들이 빛나는 작은 하늘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안에 통일된 완전한 너는 없어. 네 안에는 수많은 너가 있어. 어느 날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보세요. 한 사나이는 그 사나이가 미워졌대요. 한 사이는 한 사나이가 가여웠대요. 자, 내 마음 속에는 나를 미워하는 나도 있고, 나를 가여워하는 나도 있고, 나를 사랑하는 나도 있고, 나를 좀 찜찜하게 생각하는 나도 있어요. 나를 부추기는 나, 나를 채찍질하는 나, 나를 보듬는 나도 있어요. 이 많은 나가 다 나라는 거를 알게 돼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이렇게 작은 문장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 문장들 외에는 사실 그렇게 뭔가 디테일한 줄거리라는 게 그런 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 문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이가 되었고, 저는 그 문장을 잡고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책을 읽는 건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책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아요. 저는 대학교 때 게임을 좀 했는데요. 그 인터넷 PC 게임을 좀 했는데,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거리신다, 그쵸? 우리 같이 늙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게임을 하면요. 처음부터 모든 게임의 판이 다 보이진 않습니다. 클릭을 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싸움도 좀 하고 하면은 그쪽 부분이 환하게 불이 들어와요. 요즘도 그런 게임이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NPC라고 하는 그 구역을 설명해준 어떤 NPC의 이야기를 듣고 클릭해서 퀘스트를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쪽 맵이 열려요, 이렇게. 그러면 가서 거기서 퀘스트를 수행하는 거예요. 이쪽에 가서 이쪽 NPC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클릭해서 뭔가를 하면 이쪽 맵이 열려요. 이런 작은 맵들과 퀘스트들이 모여서 나는 쭉저 머나먼 빌런 혹은 저 머나먼 어떤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비슷해요. 이게 어떤 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책을 읽어요. 이책 안에 어떤 것이 딱 읽으면 그 주변에 불이 들어와요. 그럼 한 걸음 가세요.

거기에 있는 문장을 하나 나의 지도 삼아서 이쪽 지도를 익히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책을 읽어요. 그러면 책이 놓이면 그 주위에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한 걸음 더 가세요. 한 걸음 더 가서 조금씩 조금씩 갈 수 있어요. 뭘 생각하시면서 가면 좋으냐면 오지의 마법사를 향해 가는 도로시를 생각하시면서 가면 정말 좋아요. 그 멋진 노래가 있어요. 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자, 우리는 이 길이 점점 올라가는 길이 될 거예요. 내가 저기에 뭔가 멋진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책을 타고 길을 밝히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저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삶을 사는데 저한테는 어떤 게 가장 절실했냐면 인생에 지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절실했어요. 어떤 전공을 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어떤 직장을 잡아야 할까? 혹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절대적인 인생의 지도가 있어서 그 인생의 지도가 미네아 이쪽으로 가 이게 좋은 길이야 라고 알려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았어요. 때로는 부모가 그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대는 빨리 바뀌고 부모는 나이가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세상에 많은 변화와 갈등 속에서 흔들리는 아주 연약한 자아이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지도는 사실은 처음부터 절대적인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은 일종의 지도, 작은 지도들, 작은 한 스텝, 한 스텝이고 그거를 걸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지도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걸 영상으로 하면 안 되겠니?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꿈속에서 여러분 목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꿈속에서 다른 사람 목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꿈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는 건 느껴져요. 누가 쫓아오고 있어. 지금 이게 떨어지는 거야. 아, 여기서 소불빵이 나타났어. 이 빵을 먹으면 나 감기에 걸릴 거야. 약간 몇 가지 징크스가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꿈속에서 다른 사람 말소리는 잘 안 들려요. 책은 분명히 누군가 나 말고 다른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읽으면요, 내 목소리를 들려요. 제가 좋아하는 구조 중에 김초엽 소설가의 작은 단편 SF 소설인데 거기서 안나란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알고 있어.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멋있어서 여러 번 읽었어요.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알고 있어. 이렇게 읽으면요, 그건 분명히 안나라는 작중인물의 한 이야기고 김초엽이라는 나랑 다른 사람이 쓴 말이지만 내 말로 들려요. 내 목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책 속에 있는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서 재생이 되기 때문에 꿈속의 내 목소리처럼 내 말로 들립니다. 근데 유튜브 얘기하면 안 되는지, 이제 뭐 너튜브 아니면 뭐 다른 영상물에서 보면 그 영상물에 입혀진 사람의 목소리로 들려요. 그것이 내 목소리가 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이 하얀 종이에 검은 문자로 돼서 사실은 이게 멀어 보이지만 그걸 내 말로 내 목소리를 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의 일부로 들어오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이 좋아요. 게다가 다시 돈 얘기를 할게요. 책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그런 문화 소비재입니다. 저는요, 저는 뭐 다낭, 푸켓, 일본 그런 여행 바라지 않고요. 제가 정말 가고 싶은 여행은 나 혼자만 집에 있는 시간 그런 여행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기 어머님들 너무너무 이해하실 거예요. 아들이 엄마를 딱 숫자를 정해놓고 불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10번만 엄마를 부른다. 엄마를 부를 때는 엄마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엄마 한 번만 불러준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부탁을 했어요. 남편이 오케이를 해줬어요. 1년에 한 번 애기 아빠가 애들 둘을 데리고 36시간 동안 여행을 가줍니다. 1.5일을 그 지금 와 다 들어오잖아. 다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진짜 뭐 럭셔리한 뭐 5성급 호텔 필요 없어. 나를 혼자 두세요. 자, 그런 건

0: 네, 아침에 나가요. 애들 둘을 데리고 다음 날 저녁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서른 안녕 안녕 잘 가. 문 딱 닫고 저는 바로 통닭을 시켜요. 통닭을 시키고 맥주나 이제 콜라를 그리고 하루 종일 그 통닭을 나눠서 조금씩 조금씩 식어가는 그 통닭을 즐겁게 즐겁게 먹습니다. 먹으면서 뭘 하느냐? 그날을 위해 준비했던 세 권의 책을 읽어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딱 그 책을 세 권을 준비해놨더니 서로 종류가 다른 게 좋아요. 하나는 소설책, 하나는 에세이책, 하나는 조금 읽고 싶었던 학술서, 대중학술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골고루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36시간 후에 남편과 아이들이 돌아보잖아요. 제 얼굴이 펴 있어요. 피부 관리실 갔던 것처럼 확 펴 있어요. 왜? 나는 세 곳에 여행을 했거든요. 만나고 싶었던 세 사람과 이야기를 충분히 나눴거든요. 나한테 아주 좋은 글귀들을 읊어줬거든요. 그 중에 몇 개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이었거든요. 그래서 애기 아빠가 감사하게 매년 그렇게 해줍니다. 올해는 바빠서 못 갔는데 저는 제가 지금 힘들어질 때 올 겨울에는 다시 한번 부탁할 거예요. 겨울방학 때는 제가 힘들어질 때 그 36시간의 충전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기 계신 아버님들 어머님한테 한번 해보세요. 어머님들 아버님한테 한번 요청해보세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책 읽는 거는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요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높고 훌륭하고 멋있는 것만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브런치에서 친구 만나듯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불러내듯이 가끔 안부 전화하듯이 그렇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재미있고 즐거워야 오래 하니까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더 나은 성장이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AI 사피엔스 시대의 생존 전략, 최재봉 교수의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독서, 내 인생의 지도를 찾아서 남인애 교수의 강연 보내드렸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작곡한 반짝반짝 작은 별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을 스윙글 싱어즈가 부른 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아픈 사람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 바로 곁을 지키는 가족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밤을 새우며 버텨내지만 하루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가족 모두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간병의 무거운 짐을 나누려 합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을 직접 관리해 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질은 높입니다. 당신의 효심이 눈물이 되지 않기를.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수비!

0: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2: IH 인천도시공사.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오늘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 등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대국민 사과에서 총 3개구의 6개 동 12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모자란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이송하고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를 넘겨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6.3 지방선거의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을 비롯한 11곳에서 국민의힘은 경북 한 곳에서만 승리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대구, 전북, 강원 등 네 곳은 경합지로 예측됐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힌 서울시장의 경우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51.4%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46%에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오늘 투표소 내 소란 등 사건 사고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선거 관련 112 신고는 총 312건으로 유형별로는 투표 방해, 소란이 5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낮 12시 18분쯤 서울 영등포구 한 투표소에선 한 시민이 부정선거를 지적하겠다며 투표 완료 후 재투표를 시도한 뒤 고성으로 항의했습니다.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겠다며 개설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 등이 다수 공유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단톡방에 올라온 투표자 수 개수지에는 투표소 명과 참관인 이름, 투표자 수를 집계한 숫자가 적혀 있고 오른쪽 아래에는 한미 공동 부정선거 조사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 질서 유지 차원에서 투표소 내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고 평소 발행부수보다 더 발행한 신문사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선거 기사를 신문 1면에 올렸고 평소 발행부수보다 많은 3,000부를 발행한 뒤 1,500부를 통상적으로 배부하지 않는 지역에 돌렸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사망자를 추모하는 합동분향소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대전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합동분향소 설치를 위해 유가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과 논의해 장소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오늘 자정까지 분향소 설치를 완료한다는 게 대책본부의 설명인데

0: 이럴 경우 조문은 내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은 검색할 땐 네이버, 메신저는 카카오톡, 생성형 인공지능은 챗GPT를 가장 많이 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3도, 습도는 62%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1: CBS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민준아 유정아
3: 필요할 때 확장 돌봄.
4: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2: 아빠 늦게 와도 돼.
3: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5: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2: 나도 바쁘니까 끊어.
3: 주말에도 긴급 돌봄.
2: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3: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도시 인천.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절 빚어가고 계셨더군요 라는 제목으로 김재원 아나운서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3부가 방송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이 있어.
2: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3: 한마리가 또 맞아.
4: 무리를 그대로야.
1: 그러면 이 목동이 돌팔매질을 해요. 아. 그러면 그게 그 양 앞에 똑 떨어져요. 그럼 얘가 정신 차리고 목동에 돌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야, 이래도 가끔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니? 그럼 어떻게? 그럼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데. 그럼 나머지 399마리는 어떻게? 양모리 개를 한 마리 데려가거든요. 그 개한테 맡긴대. 그 개가 그 무리를 뺑뺑 돌면서 방향을 인도해요.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더 신기했던 건 400마리에게 이름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다 외워요. 그리고 이 초겔리의 아내와 어머니는 매일 아침 그날 젖을 짜야 하는 30마리의 양을 알아요. 이름을 불러서 줄을 세워. 그리고 그날 털을 깎아야 하는 양들을 이름을 불러서 데려와요. 정말 신기하죠. 왜 찬양 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예수님. 네. 맞다니까요. 네. 양 400마리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고 그 주변에 다른 유목민들이 다른 양을 키우고 있는데 전혀 헷갈리지 않아요. 전혀 섞이지 않아요. 더 깜짝 놀란 것은요. 어느 날 밤에 맥가이버 칼을 들고 양 우리를 가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잡더니 양 뿔을 잘라요.
3: 근데 또 양이 있네요.
1: 그 칼이 무뎌가지고 뿔이 안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그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보니까 초겔리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근데 벌써 40분이 됐어요. 그래서 아, 초겔리 왜 이렇게 울면서까지 양의 뿔을 잘라요? 지금 이 뿔을 자르지 않으면 이틀 후에 이 뿔이 이 양의 눈을 찌를 거예요.
5: 아, 이게 이렇게 휘어져서. 네.
1: 그래서 그때가 눈물로 뿔을 자르는 시간인 거예요. 아, 진짜. 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의 뿔을 자르고 계신 거구나. 그 뿔이 내 눈을 찌를까 봐.
2: 양은 모르죠.
1: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라는 그 고백을
3: 진짜.
1: 3박 4일 동안 절실하게
3: 눈으로 보셨네요.
5: 아니, 이 방송은 뭐 리얼 예수 체험인데. 네. 저 너무
1: 그래서 그 탐험을 보내준 KBS가 그렇게 고마운 적이 없었어요. 네. 아, 정말 네,
3: 너무
1: 아주
3: 좋은 경험,
1: 큰 감동을 받고 왔어요.
2: 거기 진짜 한번 가볼 만하네요.
1: 네. 진짜 목동 체험 한번
2: 솔직히 하시나요? 우리가 누가 여행으로 그런데 가려면 누가 가겠어요.
1: 그러니까요. 네, 네.
2: 좋은 경험.

0: 사람은 정말 소중한 경험을 하고
1: 정말 왔어요. 잃어버린 예. 한 마리 양을 찾아나서
2: 찾아나서
3: 그러네요. 자, 우리가 이거 세트 놓고 네. 한 번도 쓸모가 없었거든요. 아, 네. 오늘 최초로 5년 아, 만에 얘들아. 이게 쓸모가 있네.
4: 다 의미가 있었어요.
3: 그러니까요. 쓸모가 있네. 어. 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 예비하셨네.
1: 그러니까.
3: 5년 후에 김지원 아나운서 나오면 이거
1: 그러니까.
3: 귀 잡고 귀 귀련다. 귀 잡는 거 필요하다고 해서 네. 이미 예비하셨네.
0: 더욱이 제가 양띠예요. 이제 제 아내도 초등학교 때 짝이었으니까 양띠고 아, 예. 아. 아들 아이 하나 있는데 소띠예요. 예. 그래서 저희 가정은 목장 같은 분위기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3: 네. 어머나 어머나 아, 야 큰일 했다.
0: 그러니까요.
3: 아유, 악플 중에 아유, 그러니까. 악플 중에 뿔다리 인형 그 치우라는 악플도 있던데 아야 이거 정말
4: 어, 예비하셨네.
3: 예, 예비하셨네. 네. 아유,
0: 아유, 제가 아유, 나올 줄 아시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3: 근데 정말 뭐 아나운서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네네. 워낙 생방을 많이 하시니까 뭐 생방 방송하시다가 에피소드 많겠어 이런 질문들이 제일 많잖아요.
0: 그렇죠. 이제 네. 저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의자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좀처럼 실수가 없거든요.
3: 네, 그러실 그러니까. 것 같아요.
0: 네, 사실 뭐 실수가 없다고 그러면 좀 그렇고 네. 좀처럼 항상 안정된 환경이라고 할까요? 좀처럼 그렇게 지금 막 생각하고 있어요. 막 그 순간을
3: 아, 위험한 찾는데, 순간은 없었어요 혹시?
0: 그 순간을 막 찾는데 네. 떠오르는 상황. 네. 제가 복도에 생방송을 하러 갑니다. 네. 한국방송 77주년 기념으로 독도에서 최초 생방송을 네. 해야 되겠다 해서 사흘 걸려서 들어갔어요. 울릉도에서 날씨가 안 좋아서 대기하다가 그때만 해도 독도 들어가는 배가 없어서 오징어잡이 통통배를 섭외해가지고 와 정말 9시간 걸려서 배 아래 바닥이 찰싹 붙어서 갔거든요. 들어가서 방송 무사히 잘 끝났어요. 바람에 휘영청 할 정도였는데도 어쨌든 무사히 잘 끝났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 내일은 나가겠지. 아, 오늘도 안 돼. 내일은 나가겠지. 오늘도 안 돼. 해서 열흘을 거기에 머물렀어요. 와. 근데 또 PD가 욕심 불러서 머무는 동안 촬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독도에서 하게 해가지고 촬영하다가 넘어졌어요. 굴러 떨어지면서 턱뼈가 부러졌어요.
3: 어머나.
0: 아, 그래갖고 결국 독도 경비대에 식량을 제공하는 수송함에 실려서 육지로 오게 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서울대 치과대학병원에 실려갔더니 우측 하 과두부 골절. 여기는 좀처럼 부러지는 뼈가 아니래요.
3: 네네.
0: 그래서 바로 1시간 줄 테니까 여기저기 말할 사람들 다 통보하고 바로 깁스 들어갑니다. 해서 치아 하나하나에 못을 박고 그 못과 못을 아래 위로 엮어서 이를 찰싹 붙은 거예요. 턱을 깁스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깁스를 풀고 정확한 발음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말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아나운서를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앞서서 그때부터 정말 이 악물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3: 아.
0: 처음에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그래도 말을 해야 제가 관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3: 네,
0: 그리고 정확한 발음을 하기 위해서라도 말을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4: 근데 어떻게 다 물고 또 말씀을
0: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고 똑같이 방송하듯이 대화하고
3: 안녕하세요.
0: 정말 두 달을 그렇게 버텼어요.
3: 정영목사님 안 되는데?
0: 어 그러고
3: 내용이 들릴 안 되는데
4: 무사히 방송에 처음 출시하고
0: 무사히 방송에 복귀를 해서 이제 재활 기간 거쳐서 복귀를 하고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2-3년이 흘렀는데 이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오셔서 아나운서실 네. 전문화 교육을 시키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확한 발음 연습을 할 때 어금니를 악물고 하는 연습이 최고의 발음 연습법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한 번씩 해보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고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3: 진짜 잘하신다.
0: 정확하게 말을 하니까. 네. 그런데 오 잘하시네 하고 칭찬을 네. 받았어요. 근데 네. 그날 점심을 우연히 그 박사님 앞에서 먹게 됐어요. 네. 근데 어떻게 이 악물고 그렇게 말을 잘하세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은 이러이러한 사고가 있어서 제가 두 달 동안 이 악물고 연습을 해서 재활치료에 네. 시간을 줄였습니다 했더니 혹시 교회 다니세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그랬더니 야 하나님이 김재원 씨 훌륭한 아나운서 만드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네요.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뭐 그 일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의 순간을 선하게 사용하셨네요. 라고 하셔서 저는 그 시절의 그 아픔도 하나님은 이렇게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3: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보면서 다
1: 안녕하세요.
3: 심리가 다 따라하게 돼 있어.
0: 네. 이게 이제 네. 입술을 많이 벌려야 정확한 발음이 나오는데 입술 벌린 훈련이 됐습니다. 아, 뭐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네요.
3: 아, 그래도 덕분에 개인기 하나

0: 주셨네요.
1: 아, 네네.
2: 아무나 못하는 개인이니까.
3: 뭐 그렇게 봐주시면
1: 두 개 개인이 합체하는 것 같아요. 네네. 아까 손범수님도 똑같았거든요.
2: 아 진짜.
3: 네네. 아,
1: 이 악물고 네. 손범수 시작. 아, 네네. 재밌을 것 같아요.
3: 그건 넘어가기로
0: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보이스피싱.
3: 아 네. 아 보이스피싱은 정말 아주 탁월한 통찰.
2: 그 성경 구절 안 네. 잊어버릴 것 같아요. 네. 네.
0: 근데 뭐 아나운서 오래 하셨으니까 네네. 뭐 아나운서도 사실은 주변에 뭐 저도 친한 아나운서들이 많다 보니까
3: 네네,
0: 뭐
3: 그러시죠.
0: 이제 뭐 지금 스스로 이제 프리 선언하고 나와 있는 후배 선후배들도 계실 테고 네네. 뭐 미래에 대한 문제 또 아나운서로서의 자리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또 네네. 고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3: 아, 어느덧 30년이 됐더라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별이 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네. 저는 시대의 별은 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저는 동네 가로등 정도면 만족하고 한웅재 목사님 찬양 소원처럼 네네. 그냥 나지막한 언덕이 돼서 많은 분들이 올라와 주기를 원하고 사실 제가 10년 차 됐을 때 네. 휴직을 하고 캐나다에 잠시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네. 아, 인생에 하프타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행도 좀 하고 공부도 좀 하고 우리 가족도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쉬러 가겠다고 했더니 네. 다른 동료들이랑 막 PD들이 너 지금 프로그램 얘기하는데 갔다 온 프로그램 하나도 없어. 뭐 별의별 겁을 다 주는 거예요. 하지만 나에겐 쉼과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마음가짐 그리고 하나님은 늘 나에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제공할 것이다 라는 네. 믿음으로 캐나다에서 정말 좋은 쉼의 시간 보내고 왔고요. 또 돌아왔더니 저에게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네. 있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만 그런 인생을 반추하다 보니 하나님이 저를 재활용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한 편 있거든요. 얼마 전 타계하신 김남조 시인의 선물이라는 시인데 네. 내야 흙이온데 밀랍이듯 불켜시고 한평생 돌이온 걸 오계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제 인생에 펼쳐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평생 흙으로 돌로 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저에게 밀랍인 것처럼 불을 켜셨고 돌 같은 제 피부에 오계무늬를 넣으셔서 저를 존경하게 만드셨더라고요. 저는 사실 자존감이 좀 낮았거든요. 엄마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어려서부터 열등감이 좀 있었어요. 일단 저는 키가 큰 것도 열등감이었거든요. 일종의 주먹공포증이 있어서
0: 조인성도 잘생긴 얼굴이 열등감이
1: 맞아요.
0: 아니 그냥 진짜 그런 게 아니고
3: 아니
0: 그런 비유도
3: 저는 거죠. 그런 상황을 이해하는 네. 것이 사실 또 하나의 열등감은 아버지가 너무 잘생기시고 어머니가 너무 미인이라는 것도 열등감이었어요. 아니 이런 엄마 아빠 밑에서 이 얼굴밖에 안 나와요? 이런 얘기를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결단하시고 제 코를 잡아당기기 시작하셨고 눈썹에 침을 묻히기 시작하셔서 제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노래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노래 잘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부러워요.
0: 본인이 못 가진 거에 대한 또
3: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열등감이었고 뭐 쉬를 테면 근심 걱정도 많아서 운전 못할까 봐 걱정했고 뭐 결혼 못할까 봐 걱정했고 뭐 죄송한 얘기지만 대머리 될까 봐 걱정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아이였는데 이제 하나님 불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면서 자존감이 서서히 생겨났고 나를 다시 쓰시는구나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삶의 모델이 되는 물건인데요. 원래는 소주병이었어요.
2: 맞아요.
3: 근데 불에 녹여서 이 모양으로 빚으니 지금은 뜨거운 냄비를 받치는 받침대가 됩니다. 이 물건을 받는 순간 이게 내 인생인데? 하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원래 소주병처럼 살아갈 수 있었지만 저를 불에 녹이고 빚으셔서 공기를 채우고 나니 이렇게 훌륭한 뜨거운 냄비 받침대가 된 거죠. 아나운서라는 제 꿈을 아시고 물론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저를 녹여내셨지만 중고등부 총무시키면서 마이크 잡게 하시고 또 시각장애인 가르치면서 표현력 훈련시키시고 또 성경 통독하면서 발음 훈련시키시고 또 이분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도시에서 자란 제가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셔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받는지 모르거든요. 아 나를 이렇게 빚어가셨구나. 그리고 더 한 번 녹이셔서 아버지 아프게 하셨지만 나를 녹이고 빚은 끝에 아나운서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인생은 재활용이구나. 내가 지금 아나운서의 정체성을 나는 뜨거운 냄비를 받치는 받침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프로그램에 모시는 손님 잘 모셔서 그분의 인생 이야기로 시청자들을 위로하고 또 시청자들이 치는 박수 그분이 받는

0: 들러리의 기쁨으로 저는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여름에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케냐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네. 거기서 앤더슨이라는 아이와 또 에반스 사람매를 만났는데 그 아이들의 삶을 보면서 아 그래 나는 이 아이들을 돕는 이 아이들을 기르는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뜨거운 냄비 받침대로서의 삶이 더 행복하다라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아이들 부모 없이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저도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 아이들은 슬프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웃음을 보는 저희가 슬퍼요.
1: 맞아요, 맞아요.
0: 사실 그 아이들은 결핍을 느끼지 못해요.
1: 맞아요.
0: 풍족하게 사는 우리가 맞아요. 그 아이들의 없는 것을 보면서 그 그렇죠. 아이가 결핍을 느끼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기숙학교 보내고 도와주면서 아 그래 나는 그 아이를 키우는 게 내가 뜨거운 냄비를 바치는 제2의 인생이야 라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더 행복해요. 동네 가로등으로서의 삶에 지극히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1: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네. 이거 얼마씩 해요?
0: 이거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1: 직접 만드셔서
0: 아니죠? 과거에 남이섬 대표하셨던 강우현 선생님께서 저희 아침마당 출연했다가 선물이라고 주셨는데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인생 선물이 될 줄은
1: 그러네요. 직접 가져오셨어요.
2: 그러니까요.
1: 아니 이제 뭐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저는 뭐 그냥 쏙 빠져들게 들은 것 같아요. 안 나오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0: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1: 아니 긴 게 아니고 안 나오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동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0: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엄마의 얼굴 떠올리면서 오래된 애도를 하는 저의 소중한 기회였고요. 책 쓰면서 글쓰기로 애도를 했다면 오늘 새롭게 하소서 통해서 말하기로 하는 애도 그리고 내 안에 고여있던 엄마와의 헤어짐, 아버지와의 헤어짐에 대한 슬픔을 다시 꺼내놓고 나누면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좀 위로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어떤 인생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자꾸 이 자리가 탐난다고 하셨는데. 퇴사는 언제쯤 생각하시나요?
0: 퇴사는 한 1년 남짓 남았고요.
1: 이 자리를 박영 목사님도 살짝 그렇게
0: 그러시기 때문에. 네.
3: 저는 계속 여기 앉아 있을 건데. 사실 안 돼요.
0: 사실 여기라도 좀 앉으면 좋겠다.
2: 이제는 바뀌었어요.
0: 여기라도 좋사오니.
2: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0: 여기라도 좋사오니. 제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얀 스케치북 내놓으면 그리고 크레파스 준비해서 갖다 놓으면 하나님 그림 그리시라고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30년 다니던 직장을 벗어난다는 거 약간 두려운 일이죠. 걱정되는 일인데 어떤 선명한 계획을 세우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 부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멀리 내다보지 않고요. 오늘 세 분과 함께하면서 제가 애도의 마음으로 나누었던 그리움의 이야기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번 애도의 마음으로 썼던 엄마의 얼굴이 그 책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애도의 기회가 되고 또 슬픔을 쏟아놓는 기회가 되고 또 부모님과 이별을 연습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더 간절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저 이렇게 상담받은 느낌일 줄 몰랐어요.
1: 아, 그래요?
0: 세 분이 들어주시는 그 표정 하나하나에 제가 평소 친한 친구들에게도 안 했던 이야기들을 다 쏟아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치유받고 가는 느낌이라 정말 감사합니다.
1: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마포대교에서 만나서
0: 네,
1: 같이 제가 새벽 일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저는 오늘 이렇게 살아온 삶을 쭉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조리 있게 말씀을 잘해 주시니까 자꾸 영상화가 되는 거예요.
1: 저도 그래요. 저도.
2: 그래서 트루먼 쇼라고 아세요?
1: 네네 알죠.
2: 뭔가 하나님께서 이 재원이라는 이 한 아이의 인생을
1: 주인공으로
2: 딱 삼으시고 아나운서 되고 싶단다 하면 또 누군가 아내를 보내서 야 빨리 서류 가져와 라고 해서 갖다주시고 또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빚어나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빚어나가고 계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삶에 대해서도 참 감사함을 느꼈고 이렇게 내가 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내가 이 뜨거운 냄비 받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나도 누군가가 주인공인 삶의 조연 역할을 해주는 그 훌륭한 조연이 한번 되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0: 여기 계신 분들은 남다른 통찰력을 갖고 계시군요. 정말 제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아주 귀한 소중한 말씀입니다.
1: 요즘 그 위학

0: 다니고
1: 아 그러니까 네. 또 특별한 훈련을 받고 네. 계시죠.
0: 네. 그럼 더 깊어졌네 진짜. 예.
2: 그러니까
0: 소원하고
1: 네 감사합니다. 네.
3: 아니 저는 오늘 저한테 개인적으로 너무 의미 있었던 시간인
2: 그래요,
3: 게
2: 그래요, 저도.
3: 저한테도 애도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2: 아, 네. 저도.
3: 사실 저는 2004년도에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아, 예.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엄마의 사진첩을 아직도 못 열어요 저는.
2: 아, 그러시구나. 네.
3: 그러니까 그게 엄마 하면 저는 그게 맞아요. 너무 슬퍼요.
1: 네, 아, 그래.
3: 근데 많은 이들에게 저는 슬픔을 애도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2: 그래.
3: 네, 예수님을 전하면서 돕는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내 속에 있는 엄마에 대한 그걸 해결하지 못했었어요.
1: 네.
3: 그래서 나 오늘 애도 그래 이 애도의 시간이 너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러워서 너무 묻어두고 감춰두고 있었던 이런 시간들이 오늘 우리 장로님의 고백을 통해서 예, 이제는 나도 우리가 정말 어머니가 내 빈자리 그것 때문에 나는 고통스럽다 생각했지만
1: 네네.
3: 어머니로 인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이런 고백들이 또 너무나 많고 우리가 다시 정말 천국에서 천국의 모습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때를 정말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전 저한테 너무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을 네. 허락해 주셔서 아유. 제가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1: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목사님 눈물 그렁그렁 하면서 네.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의 치유가 되셨고
2: 각자 왜 눈물 단추들이 있잖아요.
1: 네, 맞아요. 네,
2: 저는 생각보다 각자의 마음속에 눈물 단추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르면 터지는 눈물 단추가 어떤 단어 또 어떤 존재가 있을 텐데 사실 대부분이 지금 엄마, 뭐 아버지, 뭐 혹은 뭐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아마 눈물 단추일 텐데 아마 오늘 박영호 목사님의 엄마라는 눈물 단추를 누르신 것 같아요.
1: 사실 제 인생 이야기를 하고 나서 더 힘든 삶을 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편은 부끄럽지만
2: 네네.
1: 이런 제 인생의 보통의 슬픔이 예. 보편적인 슬픔이 누구나 갖는 슬픔이기 때문에
2: 그럼요, 그럼요.
1: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기회만큼 위로가 되는 건 없지 않나 그렇지,
2: 맞아요,
1: 생각이
2: 맞습니다.
1: 들어서 제가 아주 큰 위로 받고 갑니다.
2: 아, 그러게요.
1: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우리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네. 말씀을 늘 외치는데 저희 늘 부족하잖아요.
1: 네,
2: 저는 왜 우린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할 말씀하셨을까라고 늘 되뇌이다가 우리가 그 부족한 면이 사실은 나의 장점이 되더라고요.
1: 아, 네네.
2: 나의 무기가 되고 나를 살리는 도구가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1: 네.
2: 가수 중에 제가 같이 작업했던 작업들 중에 비음이 너무 심했던 가수들이 있는데
1: 오.
2: 그 비음의 장점화 돼서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다 네네. 아는 가수들인데 그 자기만의 열등감이었던 비음이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니크한 목소리를 가진 가수로 기억이 되게 하고 어릴 때부터 너무 피부가 까매서 고민이었던 친구는 그 까만 피부로 인해서
1: 네.
2: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떤 모델의 존재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내가 늘 부족하다고 느꼈던 엄마의 부재와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이 결국은 나를 일어서게 하고 내가 더 그 부족함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1: 네.
2: 내가 피부가 좋다 하면 내 피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늘 부족한 면에 대해서 계속 내가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잘하시는 분으로 또 이렇게 똑똑한 언행으로 딕션으로 많은 분들에게 진실을 전할 수 있는 스피치에 언어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1: 아유, 감사합니다.
2: 앞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복된 입술과 목소리로 우리 대중들에게 큰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오래오래 우리 아침을 책임지시는 우리 김지원 장로님을 저희들 네. 응원하겠습니다.
1: 아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군요. 저도 새롭게 하소서를 같은 마음으로 응원해 드리고요.
2: 네네.
1: 저는 내일 아침 8시 25분 아침마다에서
2: 네.
1: 뵙겠습니다.
2: 그렇도록 내가 매일 기쁘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SBS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20년 후에 당신은 이미 저지른 일보다는 저지르지 않았던 일 때문에 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밧줄을 풀고 안

0: 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를 떠나세요. 도체 무역풍을 가득 담고 탐험하고 꿈꾸며 발견하십시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이었습니다.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1: 할렐루야.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 성전을 나가실 때 제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요 13장은 12장을 봐야 돼요. 그 앞에 부분에 석유한 한 가난한 과부의 신앙적인 모습이 대조가 됩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헌금을 다 던져요. 다 드립니다. 주님이 그 헌금하는 모습을 보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드렸다고요. 그 앞에 서기관들이 말을 해요. 예수님이 서기관들한테 말할 때 예수께서 가르칠 때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주와 잔치의 상소를 오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12장 41절에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우리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시지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과부의 연보를 보시고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12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 13장에 성전 멸망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물질은 뭐예요? 우리 마음의 대표입니다. 물질은 뭐예요? 헛된 것과 실제의 대비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대장사도 서기관들이 섬기는 것, 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뭐 그런 것들, 과부의 가산을 길게 과부의 가산까지 삼키면서 말해 길게 기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요. 하지만 과부의 가산을 물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런 태도였어요. 이 과부는 뭐예요? 자기의 소유 전부를 드렸어요. 물질은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대표하는 어떤 것이었어요. 그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실제인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는 정말 진정성과 순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많이 알고 하나님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과부의 가산을 삼켰어요. 물질에 대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과 자기의 소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가난한 과부를 대비해요. 헛된 것과 실제의 대비입니다. 그 가난한 과부에게 있어 물질은 하나님 다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물질을 사용할 줄도 알았고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왜요? 물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안 되니까요. 요즘은요. 물질에 대해서 말합니다. 돈 얘기하면요. 그리스도인도 펄쩍펄쩍 뛰는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그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나의 신앙의 전부인 어떤 것일 수도 있다고요. 멋지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장치에 상속에 앉았던 그 서기관을 통해서 그는 참되게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하는 그 가난한 과부의 마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마음입니다. 약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그 마음이 진짜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였습니다.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0: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시편 24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3: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4: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어떤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절을 당해보기도 하고 내가 또 누군가를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 없어요. 이 거절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뿌리쳐 그래서 내민 손이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거절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심으로 저 사람을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여 저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거절당했어요. 거절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상처가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상처는요, 이 마음 깊은 곳에 칼로 도려내듯이 잘 쉽게 상처가 아물어지지 않는 아픔이 돼요. 근데 이 거절을 당하거나 또 거절을 할 때 멀리 있는 사람인가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인가요? 매우 가까이 있는 사람들,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고 거절을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저희 집사람이 영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집사람을 제가 거절한 격이 됐어요. 왜?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 소상하게 뭐 소소한 것들을 좀 뭐 얘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늘상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오늘 끝나면 내일 말씀을 또 전할 거, 세미나 할 거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뒷사람은 뭐 반가우니까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나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나는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절을 당하는 그 마음이 절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한참 제가 풀어주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절당하고 거절하는 것이 그냥 대단하고 큰 사건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우리 한번 여자분들도 생각해 보시자고요. 남자분들 나가서 그냥 뭐 직장 생활해. 근데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뭐 사업을 한든지 직장 생활하는

게 어디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은 조금 위로가 되고 싶고 쉼이 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기라. 그런데 집에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밥을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다는데 도대체 당신은 하는 게 뭐요? 그러면 이 남편은 거절당한 거예요. 가끔 저도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솔솔 원고 없이 설교하니까 그냥 나오는 줄 알지만요, 이게 머리에서도 발끝까지 신경을 다 곤두세워요. 그리고 이제 설교 마치고 이제 목양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아무 소리 안 남기라. 이건 거절이야. 그런데 본인이 거절하는 줄 몰라. 적어도 이래야 되거든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 말 한마디에 하면 이게 얼마나 이게 사람에게 기분 좋은 일이에요. 이 거절이라는 것은요, 참 사람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해. 인사했으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인사하면 안 받고 싹 지나가. 그게 거절인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있으면 그냥 다른 데로 살짝 가. 이미 먼저 내 안에서 거절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선한 것을 베풀려고, 함께 선한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선한 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기라. 공동체 나오는 게 너무 버거운 기라. 버겁다 못해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이 교회를 떠나고 싶은 기라. 떠났는데 다른 교회 가본들 결국은 또 이런 일을 당할 건 아는 기라.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절이라는 거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 거절은,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죄의 근본적인 속성이다. 이 죄의 근본적인 속성이요. 제일 먼저 거절을 당하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인간에게 줄 걸 다 주었습니다. 온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내가 임의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임의로 먹되, 그러나 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왜? 이것 먹으면 반드시 죽으니까, 반드시 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게 죄야.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세요? 내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거절하고 산다면 이미 그 부부 사이는 뭐 한 거요? 죽은 거요. 죽은 거야.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너와 나 사이에 이미 거절하고 사는 것은 너와 나 사이만 뿐만 아니라 너와 내가 죽은 거예요. 이 거절은 단순하지 않아요. 죄의 근본적인 속성이고, 거절하는 사람은 반드시요, 자기가 기준인 거라,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한 거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말은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세요, 자기가 의가 가장 강한 사람이면 너와 나 사이에 반드시 거절을 하거나 거절을 받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절은 최고의 교만이다. 거절은 최고의 교만인 거예요. 왜? 자기 의가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거절을 하게 된다는 것은 사단에 조종받아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사단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지금 스데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이 존귀한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너를 사랑하여 내가 죽기까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저들은 다 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을 거절하더니 너희들은 또 나를 거절하는구나. 그리고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모세가 얼마나 거절당한 줄 아느냐. 태어나서 3개월 있다가 그는 버림받았어. 거절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거절당한 이 모세가 거기서 지식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40세쯤 되었을 때 그래도 나는 내 백성들을 사랑하여 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애굽 안에서 저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내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저들의 편이 되다가 애굽 사람을 죽였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뭐라고 했나? 당신이 재판관이냐? 왜 우리에게 끼어서 이렇게 당신이 재판관 노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말하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을 해. 너희들이 거절한 결과로 내가 어떻게 된 줄 아나? 물론 성경은 그런 말은 쓰지 않았죠. 내가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나는 거기서 숨어 지냈다. 그 숨어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불러서 호렙산에 불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나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요. 결국은 홍해를 건너 광야 땅에 올 때까지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나? 거절하지 않았나?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36절 같이 봐요.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해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모세를 거절했고 모세를 거절했던 너희들은 모세만 거절한 게 아니야. 하늘에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 생명을 주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죄악된 세상, 다 죽어버린 세상을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를 거절하여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증거하고 있는데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조차 너가 거절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거절은 죄의 속성이고 죄의 결과인 거요. 거절은 자기 의만 굳게 있는 거요. 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종으로 타고 있는 거요. 결과는 죽음이라. 결과는 그 사람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거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거절당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냈지만 다 거절하지 않았나?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냈지만 사도 바울도 거절하지 않았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너희들 모두가 다 거절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는 거절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이 거절을 당할 때 우리가 이것이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이 거절을 받고 있는 내가 진정 가정의 어른이 되고 이 교회의 공동체 어른이 되고 지도자로 될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거절 안 받아서 요셉이 애굽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 아니요. 모세가 거절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가 지도자가 된 거 아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절을 안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쓰임 받은 게 아니요. 예수님도 거절을 받으셨지만 끝까지 이 거절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진정한 어른이 누군 줄 아세요? 거절을 받고 있지만 이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 깨달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가정이 진짜 어른인 거예요.
그런 교회의 어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절을 받을 때마다 이 세 가지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내가 거절을 받는 그 순간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날 빚어가신다. 날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는 그 순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나를 빚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두 번째입니다. 내가 당하고 내가 거절을 받는 그 순간이면 같이 합시다. 때가 되면 아름답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아름답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요셉이 거절당했고 모세가 거절당했고 바울도 거절당했고 베드로도 거절당하고 예수님 거절당하고 스데반이 거절당했어요. 그러나 포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따라서 합시다. 때가 되면 아름답게 하신다. 우리 한번 전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세상의 시간은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늦은 것 같지만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이게 끝인 것 같지만 그것이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절을 당하고 있을 때 참지 못하고 힘들고 그리고 상처가 되지만 거절당하고 있는 순간 같이 합시다. 때가 되면 아름답게 하신다. 여기서 아름답게 하신다,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완성해 간다 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를 완성케 하신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아름답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놓치고 내가 거절당할 때 상처만 가지고 있으면 그는 요셉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는 다윗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빛을 발해야 할 사람들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요. 내가 거절을 당하거나 거절을 받을 때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고 불쌍히 여겨라. 여러분 거절을 받아봐야 내가 누군가를 거절할 때 아픔을 알아. 절대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거절을 내가 하기도 하고 거절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거절을 받을 때 아하, 내가 누군가를 거절할 때 이렇게 아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거절하면서 살아왔던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거절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불쌍하게 보입니다. 불쌍하게 보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거절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전하고 있어. 어쩌면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여 그가 지금 거절당하면서도 생명을 전하고 있어. 그래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가 거절당하면서도 생명을 전하고 있어. 그런데 그의 기도가 뭐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같이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9절

0: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말씀 맺겠어요. 우리가 거절하는 사람이나 거절받지 않기를 원하면 아멘하세요. 그러면 큰일 났어. 내가 거절을 하거나 거절을 안 받으려면 아멘하신 분들 빨리 다시 번복하셔야 돼. 왜냐하면 지금 천국 가야 돼. 천국 가면 거절 받지도 않고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은 반드시 나도 거절을 해. 그리고 거절을 받게 되어 있어. 그러나 이런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교회나 이 사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면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요셉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시대의 모세가 되기를 바라며 이 시대의 바울이 되기를 원하며 이 시대의 스데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절을 받는 그 순간에 첫 번째 뭐라고요? 나를 빚어가신다. 두 번째 뭘 했어요? 때가 되면 아름답게 하신다. 세 번째 뭐라 했어요? 나도 거절하는 사람이니 회개하고 거절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반드시 이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세울 것이며 반드시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들을 세울 것이며 이런 한국중앙교회가 된다면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한국중앙교회가 될 것을 믿고 이런 사람이 또한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하실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조선시대 가장 낮은 계급이었던 백정,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을 뜻하는 말인 범부. 이 단어의 첫 글자를 딴 백범이라는 말은 김구 선생의 호로 유명하죠. 그분의 마음은 언제나 평범한 국민들을 향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는 그 나라. 그들이 바로 우리나라를 힘껏 떠받치고 있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행사한 소중한 한 표는 어딘가에 묻혀버릴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이 나라를 비추고 있는 빛이자 맛을 내는 귀한 소금이 아닐까 합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수요일 순서

Any Given Day의 Lord Rain in Me 들으면서 박성욱의 CCM 캠프 2016년 6월 3일 수요일 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일로 하루를 뜨겁게 보냈던 하루 같습니다. 날씨도 무척 더웠고요. 네, 선거의 마지막 열기가 정말 불타오르는 시기였죠. 네, 많은 분들이 투표 마치는 시기에 맞춰서 개표 방송 열심히 여기저기서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선거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한 4년 동안 또 각각의 그 지자체에서 맡은 임무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선정, 선출되실 텐데 비록 바라기는 그분들이 정말 선거 때 했던 그 낮은 자세 그리고 그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몸을 불사르겠다는 약속들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들 되시면 좋겠어요. 그 선거 기간엔 또 많이 지지하고 응원하는 편으로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한편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나가자 이렇게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그런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오늘도 2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로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고요.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며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만 들리는 비밀글 남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광고 듣고 그 사이에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사연들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카만의 Feels Like a River 함께 들었습니다. 카만의 목소리 언제 들어도 이렇게 흥이 넘쳐요, 그렇죠? 몇 년 전에 우리 주님 품으로 가셔서 지금 천국 순회 공연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현서님께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문자 보셨고요. 고센맘님이 샬롬 아침 산책길에서 함께합니다. 성웅님 친구님들 하시면서 오셨어요. 네, 어서 오십시오. 리니님께서 찬양 너무 좋네요. 영어 찬양 좀 많이 틀어주세요. 크크크 하셨습니다.

오, 영어 찬양 좋아하시는군요. 영어 찬양, 뭐 해외 CCM, 뭐 해외 워십고 이런 분야 중에서도 약간 그 어떤 그 뭐랄까 취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컨트리 그리고 약간 편안한 한 7, 80년대의 워십곡들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면 요즘 최근에 나온 그 예배팀들의 노래는 좀더 복잡하고 좀더 예배가 좀더 곡이 더 길고 그런 곡들이 있죠. 뭐 엘리베이션 워십이라든가 뭐 그런 곡들, 브랜든 레이크의 음악이라든가 힐송이라든가 최근에 힐송 그런 게 좋아하시는 좀 결이 조금 다른데 어떤 쪽을 더 좋아하시나요, 여러분은? 제가 한동안 CCN 캠프에서 해외 CCM 엄청 많이 틀은 적이 있는데 그때 청취율이 별로 안 좋았던 기억이. 그래서 저도 방향을 틀었던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선곡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의견 좀 주세요. 여러분 CCN 캠프에서 찬양 선곡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는 의견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말 찬양으로 넘어갈게요. 손영진의 노래 듣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그리고 준하와 나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사찰의 봄바람 불어 있고 손영진의 여호와 우리 주여 같이 들었습니다. 루아흐 엘로힘 보혜사님께서 샬롬 캠프 오늘도 생방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생방이 아니면 안 감사하신가요? 생방이어도 좋고 생방이 아니어도 좋은 실시간 캠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방인 듯 아닌 듯. 네. 아, 여러분이 이 라디오 들으시면서 생방 녹음 방송 가리시는 분들이 감별사 분들이 정말 기가 막힌 분들이 많아요. 네, 저도 뭐 웬만하면 저는 거의 생방을 합니다만 사정상 뭐 진행자나 제작자나 회사의 사정상 녹음을 할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여러분 좀 이제 알아도 좀 모른 척하면서 이해 이렇게 슬쩍 넘어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보면 대화방에 오늘 녹방이에요. 오늘 누구님 어디 가셨거든요? 이런 거 있는데 좀 가끔은 좀예좀 알아도 그냥 무슨 일 있겠지, 아이, 내일 생방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좀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너무 잘하죠 우리 캠프. 또 CBS 라디오 애청자분들은 딱 소리만 들어도 아시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스튜디오에 CCTV를 달아놨나?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나무님이 안녕하세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날님도 새싹이시네요. 안녕하세요 후후후 하고 보내셨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이렇게 또 새싹으로 인사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인사만 보내지 마시고 그 뒤에 뭐 듣고 싶은 신청곡, 뭐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예, 오늘 뭐 저녁 식사를 뭘 드셨는지, 주일날 무슨 옷을 입고 갈 건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풍성하게 같이 보내주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힘찬 찬송가 이어드립니다. 강성훈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강성훈 전도사님과 올포원 짝꿍이죠. 동방현주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어드립니다.

류하나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함께 들었습니다. 노래 정말 시원하게 잘 부르네요. 그 앞에 동방현주님도 놀라운 가창력. 그리고 강성훈

고센맘님도 저는 영어 찬양 조금 더 하셨고요. 리니님은 저는 100% 영어 해외 찬양이었으면 좋겠어요. 크크, 절대 안 되겠죠? 저는 일반 노래도 팝송만 듣거든요. 하셨습니다. 오, 그러시구나. English speaking or listening 굉장히 프릴리 하신가 같아요. 어, 부럽다. 네. 정현우님은 성우님 해외 찬양보다는 국내 CCM을 많이 틀어주셔야죠. 저는 국내파입니다. 하셨어요. 아, 반반파와 국내파, 네, 해외파. 이렇게 우리가 서로 싸울 문제는 아닌데. 네, 싸우는 거 아니죠, 여러분? 네. 서로의 의견을 주시는 거니까요. 결정은 제가 합니다. 해외 CCM 뭐 들려드리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제가 뭐 해외 CCM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도 영어가 프릴리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라디오로 저희가 이제 나가고 저희 이 시간대 10시부터 12시까지 청취를 하시는 분들의 취향과 또 그 시간을 생각해보면 급격한 해외 찬양보다는 요 정도에선 제가 시작할 때 두 곡 그리고 끝날 때 두 곡 정도 하잖아요. 네, 거기서 한두 곡 신청곡이 들어오면 조금 더 늘릴 수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우리 타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해외 CCM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신청곡으로 보내세요. 그럼 저 대학때 해외 CCM 신청하시는 분들은 특별 우대 바로 선곡권 사용해 드리니까요. 그리고 해외 CCM 중에서도 음악적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저는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CCM 캠프에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나는 뭐 성가가 듣고 싶은데 아 신청해 주십시오. 제가 바로 또 제가 또 성가대 유초등부 성가대부터 정말 대학부 때까지 성가대 계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노래는 잘 못하지만 그러니까 또 성가도 좋고요. 네, CCM 캠프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네, 함께 듣는 좋은 음악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노래들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이길승의 노래 듣습니다. 외쳐 부르네.

한홍재의 청종 함께 들었습니다. 그 앞에는 이글스의 외쳐 부르네 함께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 이거 형님들 형님 둘이죠. 형님 둘. 네. 이런 가수들이 정말 한 타스만 있으면 좋겠다. 욕심을 부려봅니다. 네. 형님들 건강하시고 또 좋은 노래 계속 만드시고 공연도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끝이 없습니다. 제가 진짜. 네. 제끼리님께서 성욱피님 주이름 찬양 영어 버전 음원이 있나요? 있으면 신청할게요 하셨습니다. 주이름 찬양 주이름 찬양 그거죠? 그 노래죠? 이 노래 영어 버전 있죠. Bless be the Bless Be Your Name. 매트 레드만의 노래죠. 다른 팀들도 많이 불렀는데 원곡은 매트 레드만이 맞습니다. 네. 아 그럼요. 이렇게 또 해외 CCM 제가 또 바로 얘기하니까 바로 실천하시네. 신청하시면 저희가 또 바로 들려드립니다. 뭐 개인적으로 음악을 듣는 취향이라든가 이 캠프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이 각각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도 그날그날 또 마음이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송을 운영하는 이제 쪽에서 요 방송을 요렇게 합시다.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큰 틀에 선을 정해놓는데, 여러분이 CCN 캠프에서 듣고 싶은 음악이 어떤 장르가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레인보우 선곡표에 좋아하는 음악의 하트를 많이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있어봐. 레인보우 선곡표 보니까 해외 CCM에 하트가 많은데? 그럼 저희가 또 해외 CCM 많이 선곡하게 되는 거죠. 네. 레인보우 선곡표 하트 제가 늘 강조드리죠. 이 하트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CBS 레인보우 선곡표 하트를 눌러주시면 일주일마다 저희가 그 하트를 집계해서 CBS 뮤직 차트를 발표하잖아요. CBS 뮤직 차트는 팝, 가요, 그리고 CCM 장르로 하는데 CCM에 국내 CCM, 해외 CCM 50곡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하트를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회사에서도 해외 CCM을 더 많이 듣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라고 알면 그렇게 하는 거죠. 적어도 네, CCM 캠프에서는 그렇게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1부 끝곡 매트 레드만의 Blessed Be Your Name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0: CBS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교계 뉴스입니다. 종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정당 가입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

0: 첫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부는 오는 4일 이만희 교주를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만희 교주는 지난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22대 총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합수부는 지난 1월부터 신천지 총회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해 신도 명단과 당원 명부 등을 확보했고 지난달에는 신천지 2인자로 불린 고동환 전 총무를 두 차례 불러 이 교주의 지시 여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성경적 희년정신을 실천하는 기독교 시민단체 희년함께가 회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5.1%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희년함께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희년평화빌딩 평화마당에서 회원 교회와 부동산 불평등 문제 등 희년 정신에 관심 있는 2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는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평가했으며 95.2%는 이 문제가 다음 세대까지 대물림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94.2%는 집이 투기 대상이 아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반면 교회의 부동산 문제 대응에 대해서는 64.2%가 거의 침묵하고 있다고 답해 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팀 켈러 목사 소천 3주기를 맞아 그의 복음 중심 설교를 재조명하는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복음과 도시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일 3일교회에서 열렸으며 목회자와 신학생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발제자들은 팀 켈러의 설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구도자와 회의론자들에게도 설득력 있게 다가갔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오는 23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강원도 평창 피닉스파크에서 2026 CCC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주제로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독 청년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저녁 집회와 선택 특강, 전도 훈련, 선교, 비전, 통일 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 가운데 인터넷 가등록 인원이 이미 만 명을 넘어서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CC 대표 박성민 목사는 오늘날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세대를 살고 있다며 예측 불가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교계 뉴스 이승규였습니다.
1: CBS
2: 인간의 운명이 어찌 됐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운명이 뭔가 좋은 쪽이기를, 우리가 신이라 칭하는 존재에 다가가는 것이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사랑과 사랑에 담긴 모든 것, 열정, 정의, 신의, 희열, 존경, 이타심이 우리를 그 방향으로 데려간다는 걸 우리는 안다. 책 속 이야기, 베리 로페즈, 여기 살아있는 것들을 위하여 속 한 문장입니다.
3: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4: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수요일 밤 2부 1시간 더 좋은 찬양과 CCM 워십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고민 상담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고요.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면서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 글 알려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부에 광고 있죠? 광고 하나 듣고 바로 뉴 CCM 소개하겠습니다. 현!

0: 퀵퀵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퀵퀵퀵퀵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2부의 시작은 언제나 뉴시스템 새 노래로 함께하고 있죠. 오늘도 최근에 나온 노래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레인보우 선곡표의 하트도 모아보고 함께 음악 듣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들을 새 노래는요, 홍진호의 하나님의 때입니다. 네.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의 주인공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홍진호님의 하나님의 때 같이 들어볼까요?

오늘의 UCCM 홍진호의 하나님의 때 함께 들었어요. 주의 때를 따라 가리라. 아, 이런 선언 그리고 이런 고백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도 마음에 드시면 레인보우 선곡표 하트 콕콕 누르면서 우리 CCM 아티스트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주품의 쏙쏙님께서 신청곡 하시면서 심포니 오브 프레이즈 스티브 그린의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멜로디가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 이 노래 너무 좋죠. 이 노래 뭐 인기곡이죠. 인기곡. 예,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박종호 씨가 찬양의 심포니라는 이름으로 번안에서 발표를 굉장히 오래전에 했죠. 네, 그래서 그 노래도 아주 그냥 이렇게 대단한 노래가 우리나라에 나오다니 하면서 많이 우리가 놀랬던 그 곡이죠. 네,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터널님께서는 아가파워 워십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아유, 안타깝게 이 노래가 저희 그 CBS 음원 시스템에 등록이 안 돼 있네요. 발표는 올해 1월에 나온 걸로 돼 있는데 제가 한번 신청을 부탁드려서 음원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고 왜 저기 뭐 이렇게 음원 사이트에 있는데 왜 CBS에는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음원 사이트에 발표한 거는 이제 그 여러분을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방송국에는 원래는 심의라는 과정을 거쳐서 등록이 돼야 돼요. 근데 보통 음원 사이트에 나오고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제작진이 직접 이렇게 음원 사이트에 신청해서 넣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과정이나 시간들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발표된 모든 노래를 저희가 다 방송에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도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노래들 중심으로 이렇게 음원 사이트 그러니까 사내 방송국용 음원에 정리를 해두는 거죠. 네. 그건 좀 이해를 부탁드려요. 네, 이렇게 신청하시면 저희가 없으면 뭐 2, 3일 내로 준비해서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나무엔의 노래 듣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워시 프론티어의 세이머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 앞에는 나무엔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같이 들었고요. 소나무님께서 병원 교대 근무 후 퇴근하고 돌아와 잠시 숨을 고르며 음악 신청 드려요. 오늘 하루도 지켜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CCN 캠프 하셨습니다. 네. 아, 병원. 오늘 같은 날 다른 사람들은 뭐

선거일이다 휴일이다 하지만 또 병원은 그렇게 쉴 수가 없으니까 자리를 지켜야 되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신청 드려요 하셨는데 어떤 노래인지 안 적혀 있는데요. 신청곡을 적어주셔야 제가 들려드릴 텐데 어떡하죠?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천등산님께서 이름도 멋진데요. 나의 등 뒤에서 CBS 워십 콘서트 치유 이렇게 딱 보내셨어요. 네, 그럼 저희가 바로 찾아서 들려드리죠. 나의 등 뒤에서 CBS 워십 콘서트 치유 음반에서 듣고요. 이천의 마지막 날에 이어드립니다.

0: 빨간 약에 우리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앞에 들은 신곡은 이천의 마지막 날에 함께 들었어요. 박성호의 CCM 캠프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녁에 선거방송 보고 있다고. 아니, 선거방송 보시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CCM 캠프에 보고 있다고 얘기해 주실 것까지야. 뭐 저는 안 보고 있는데. 뭐 내일 아침이면 다 알 수 있겠죠. 뭐 지금 뭐 몇 표 올라갔습니다. 몇 표 차입니다. 뭐 경마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선거 결과는 다 나와 있잖아요. 통 속에. 네. 내일 아침에 편하게 보세요. 워시빌더스의 노래 박철순의 인도로 송축해 내용원 그리고 아까 신청하신 스티브 그린의 심포니 오브 프레이스 함께 듣습니다.
1: 입술로 함께 고백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송축해내요.

샌시 에비르노스의 I Have This Hope 함께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 곡 준비하고 있는데 사연이 띵동 도착됐어요. 또리맘님께서 고향 다녀왔어요. 아버지 산소에도 가고 어머니 병원 문안도 드렸고요.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찬양 들으며 피로를 씻습니다. 고향 가서 청년 때 찬양팀 믿음의 옛 지체들을 30년 인연으로 오랜만에 만나서 감사한 하루예요 하셨습니다. 아 너무 좋은 시간이었겠네요. 청년 때 그 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 바로 청년이 되는 거죠. 네. 잘 안전운전 끝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롱이님께서 최인영 목사님의 문을 열어 듣고 싶어요. 제가 중등부 교사인데 저희 반 애들 두 명이 다툼이 있어 서로 마음을 열고 있지 않아요. 교회도 자주 나오지 않고요. 어쩌면 좋죠 하셨는데요. 어쩌긴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하면서 계속 두 아이의 문을 두드려야죠. 최인혁의 문을 열어 들려드리면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또 만나시죠.

0: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잠언 11장 19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피아워십의 찬양 생명의 길 되시고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6월 3일에 함께하는 김은영의 축복송, 오늘 우리 모두의 선택이 미래를 세우는 생명의 선택이 되기를 바라보며 오늘 2시간 축복송에서 편안한 시간 머물러 주세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이브투 메리 김대환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에 이어서 1000번째 찬양 앨범에서 전해드린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생명의 길이라는 키워드로 세 곡의 찬양을 좀 찾아서 전해드려봤습니다. 3.1절님께서 암 수술 받은 지 한 달, 이제는 주일 예배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당분간 조심하라고 하셔서 다행히 주님의 은혜로 내막암 일기여서 감사했어요. 잘 회복되시기를 저희 같이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회복이라는 찬양 준비하고 있어요. 한승희의 찬양으로 함께 보시고요. 멋진 여자님께서 우리 집은 단독인데요. 아들 후배들이 와서 삼겹살 파티 한다고 하네요. 안팎으로 청소하면서 인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좋은 날 또 휴일 맞이해서 집에서의 이런 간단한 파티도 좋고 오늘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는 분들도 왠지 계실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 포동포동하게 살이 오르는 건강한 그런 식사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영환의 찬양도 준비했어요. Buffet Just For God이라는 곡인데요. 주님을 위한 식탁을 차리겠어요 하는 아주 재미있는 가사의 찬양입니다.

오기인님께서 광주에서 출석합니다. 곡성 장미축제 보면서 증기기관차 타려고 기다리면서 방송 들으시는 중에 구원열차, 증기기관차를 기다리다가 구원열차를 듣고 싶어서 신청하셨습니다. 웃는 하루 되세요 하셨는데 덕분에 많이 웃었습니다. 감사드려요. 1193님께서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얼마 전 새로운 직장에 취업이 되었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낯설고 두려웠는데 2주가 지난 뒤 지금은 조금 적응이 되려 합니다. 모두들 좋은 시간 보내세요. 김상진의 옆에 있을게 신청합니다. 오늘 이삭줍기 전해드립니다. 조이미숙이님께서는 오랜만에 듣는 찬양이 너무 좋아요. 또 중고등학교 때 테이프로 열심히 들었던 그런 찬양을 축복송에서 들려주셔서 추억 돋습니다. 오늘도 감사. 또 웃음 가득히 님께서는 저는 야채 다듬으면서 듣고 있는데 집안일은 끝이 없네요. 피아의 나는 일어서리라 듣고 싶어요. 오늘 모두들 행복하세요 하셨습니다. 정말 집안일은 하는 것은 전혀 티가 안 나는데 안 하면 티가 나잖아요. 가정을 삶을 열심히 지켜주시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자, 찬양 신청곡으로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참사랑, 앞서 나는 일어섭니다, 피아워십, 그리고 김상진 옆에 있을게 전해드렸고요. 1부 끝곡은 영동제일교회 찬양경배, 쉐카이나 영광 라이브 워십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0: CBS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여,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이성균의 구하라에 이어서 박요한의 구차뚜송을 이어봤습니다. 이 곡은 신청하신 분이 계셨어요. 8039님께서 듣고 싶어요. 찬양은 박요한의 구차뚜송 하셔서 다른 사연 없이 아주 간결하게 신청하신 곡 오랜만에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6월을 보내는 것도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경원사원님께서 수고 많으시고 김은영 아나운서님 감사합니다. 축복송을 듣는 모든 분들께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신비를 감사하시면서 삼위일체의 은혜를 채유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축복의 축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해 본 곡이 있죠. 축복이라는 뜻이죠. The Blessing 아가파워 워십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9407님께서 매실의 계절이 왔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황매실을 목사님께서 주셔서 매실청 담그며 방송 듣고 있습니다. 향긋한 매실향이 집안 곳곳에 퍼져 향긋한 6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이렇게 향긋하고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그런 6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기와 관련해서는 향기로운 나무에 향기로운 나무 같은 제목의 다른 찬양을 준비를 해봤어요. 북그래미님께서는 6월에 이제 초여름 날씨를 뽐내고 있는데 33도까지 오른다는 요즘 날씨 이제는 초여름이라는 이름이 살짝 무색할 정도인 것 같아요. 시원하게 듣고 싶네요. 아침에 동해 가는 길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오늘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아가파오 워십의 더 블레싱에 이어서 향기로운 나무가 부른 향기로운 나무 아침에 동해 가는 길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수프로 님께서 You smile, don't cry, 은혜를 더하소서 주 이름 찬양 여러 곡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은 You smile, don't cry, 천관웅 사랑이야기, 소망의 바다, 에이맨, 강중현, 또 PK, 그리고 한스밴드 찬양 앨범에 수록된 중창 버전의 You smile, don't cry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장지영 님께서는 찬양 방송이 나에게 힘이 되며 기쁨과 희망을 줍니다 하시며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신청해요 하셨는데 류수영의 찬양도 전해드릴게요.

한스 밴드의 합창 버전의 You Smile Don't Cry를 듣는데 갑자기 여러 사역자들이 함께 부르는 곡을 좀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드 베이스의 진동 이어서 전해드려봤습니다. 그 사이에 들으신 곡은 류수영의 나의 안에 거하라였고요. 오늘 6월 3일 정말 중요한 이 땅의 일꾼을 뽑는 그런 선거일인데요. 딱 어울리는 찬양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역시 이 곡도 여러 찬양사역자들이 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메시지 또한 그렇습니다. 담쟁이 그 벽을 넘는다 준비했는데요. KWMA 4개국 가상합창 여러 찬양사역자들이 함께 부르는 한 목소리의 찬양입니다.

4개국 가상합창 KWMA 담쟁이 그 벽을 넘는다 전해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 끝곡은 세바스찬 뎀레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블레스드 어슈어런스로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6편 3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작사한 작가 클레펜은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으면서도 밝은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한 자선가이기도 했는데요. 이 찬송 시의 성경적 배경은 에베소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으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입니다. 평안과 위로의 찬송, 십자가 그늘 아래 감상합니다.

0: S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은 주지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1: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0: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0: 제가 불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는 온 산이 까만 재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는 개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1: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산은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6월 4일 목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초여름의 싱그러운 초록이 짙어가는 6월의 아침,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밤에 모든 염려와 피곤을 거두어 가시고 새 아침의 찬란한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소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걸어갈 새 힘을 허락하소서.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 지방의회 선거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워진 공직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신의 유익보다 공공의 선을 추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순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머리를 숙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의 평안과 신앙의 자유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오니 피와 눈물로 이 나라를 지켜낸 이들의 헌신을 잊지 않게 하소서. 선진들이 뿌린 희생의 씨앗이 오늘날 거룩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며 호국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며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가 미움과 분열을 넘어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의롭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소서. 이 땅이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부흥이 있게 하시며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노래하게 하시며 불평 대신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소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맛보게 하소서. 오늘 하루 나만의 유익과 안위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고 공동체를 세우는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서울시 강남구 다움교회 양승헌 목사였습니다. 2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CBS 새아침입니다. 듣고 계시는데요.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가 전합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부흥 한국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어서 서울 모테트 합창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욥기 18장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욥기 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찌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네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느냐?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마는 법이다. 그의 집안을 밝히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추어주던 등불도 꺼질 것이다. 그의 힘찬 발걸음이 뒤뚱거리며 제 꾀에 제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제 발로 그물에 걸리고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니 그의 발뒤꿈치는 덫에 걸리고 올가미가 그를 단단히 죄일 것이다. 땅에 묻힌 밧줄이 그를 기다리고 길목에 숨겨진 덫이 그를 노린다. 죽음의 공포가 갑자기 그를 엄습하고 그를 시시각각으로 괴롭히며 잠시도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악인이 그처럼 부자였어도 이제는 굶주려서 기운이 빠지며 그 주변에 재앙이 늘 도사리고 있다. 그의 살갗은 성한 곳 없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팔다리를 파먹을 것이다. 그는 믿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죽음의 세계를 통치하는 왕에게로 끌려갈 것이다. 그의 것이라고는 무엇 하나 집에 남아있지 않으며 그가 살던 곳에는 유황이 뿌려질 것이다. 밑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의 가지가 잘릴 것이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어 사람 사는 세계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의 백성 가운데는 그의 뒤를 잇는 자손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의 집안에는 남아있는 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동쪽 사람들이 그의 종말을 듣고 놀라듯이 서쪽 사람들도 그의 말로를 듣고 겁에 질릴 것이다.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성경 낭독 욥기 18장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인천 시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희정이 부르는 찬송가 408.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군포영광교회 신동희 목사입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새아침을 시작하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부터 27절 말씀으로 주님이 맡긴 자리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사고 싶었던 물건을 구입해서 이 택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아마 그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지금쯤 어디 왔나 수시로 조회도 해보고 드디어 문 밖에 초인종 소리가 나면 하던 일을 멈추고 버선발로 뛰어가서 그 물건을 받죠. 근데 만약에 택배 기사님이 남들보다 더 빨리 우리 집에 그 물건을 가져다 주셨어요. 근데 막상 그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 내가 기다리던 물건은 없고 텅텅 비어 있다면 그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고 황당하겠습니까? 택배 기사님의 그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안에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과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린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과 다윗과의 전쟁에서 압살롬이 패하고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모든 전쟁은 다윗의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19절에 보시면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하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압살롬의 죽음은 하나님이 반역자에 대해서 심판하신 통쾌한 승리가 맞고 또 공의가 실현된 사건은 맞죠. 그러나 아히마아스가 하나는 보고 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죠. 바로 반역자 압살롬은 봤지만 아들 압살롬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게 된다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찢어지는 그 마음, 요압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특히나 과거 다윗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전했던 아말렉 소년과 또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왔던 자들을 어떻게 처형했는가를 알기에 요압은 혹시나 왕의 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기에 아이마스를 강하게 저지합니다.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신 구스 사람을 부르죠. 이 구스 사람은 아마도 이방인 용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내가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고 무거운 진실을 전하도록 맡기고 보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 아이마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종교적 열심과 나의 성취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고 있진 않습니까? 누가 알아주고 누가 인정해주고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은 보지 못하고 도리어 내 욕심으로만 사역하게 될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구스 사람처럼 그분이 맡기신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한 마음을 품지 않은 열심은 결국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이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요압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구스 사람을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22절에서 아이마스는 끝내 고집을 부리죠. 아무쪼록 내가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요압이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어차피 너는 가서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도 23절 말씀해 보면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한사코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가겠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 단순히 소식을 전하고 싶은 것을 넘어서 이 거대한 역사의 현장에서 내가 첫 번째 전령이 되어서 왕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싶은 자기 증명의 욕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요압의 허락을 받아서 앞서간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가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디로 달려갑니까? 들길로 다름질하죠. 아마도 구스 사람은 이 지리에 밝지 않아서 최대한 빠른 길로 간다고 했던 것이 이 험난한 산길로 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마스는 이 지리에 익숙해서 돌아가지만 평탄한 길을 선택했고 또 달리기가 빨랐거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구스 사람을 추월해버립니다. 속도에서 앞서죠. 근데 중요한 건 빨리 전하는 것만큼이나 왕이 무슨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느냐, 이것을 제대로 아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빨리 전하는 것만큼이나 무슨 소식을 전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4절에 보면 다윗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성문의 안쪽 문과 바깥 문 사이에 있는 지금 다윗이 중요한 것을 기다리고 있죠.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전령이 소식을 가져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윗은 비록 전장에 나가 있지 않지만 그의 온 마음은 전장에 나가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장에서의 소식과 아들의 수식이 궁금했기 때문이죠. 참 이해가 안 가죠. 자기를 배반하고 왕이 되었던 아들인데 왜 그 소식이 궁금했을까요? 그건 당연하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잘났든 못났든 아들이기에 그 아들이 혹시나 무사하기만을 기대했습니다. 전쟁에서도 이기기도 해야 되고 아들도 살았으면 좋겠고 이 초조한 마음이 성 안에서 그냥 기다리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파수꾼이 성문 위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혼자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왕께 아뢰어 누군가 달려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혼자면 소식을 가져오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 전쟁의 법칙상 패배하여 도망칠 때는 군대 전체가 무리지어서 몰려옵니다. 그러나 승리했을 때나 공식적인 보고를 위해서 올 때는 훈련된 전령 한 사람이 전력 질주해서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혼자 온다.

0: 시계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전령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멸망에 가는 세상을 향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들고 달려갈 전령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마스처럼 신앙생활에서 들길에서 속도감 있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먼저 직분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죄와 십자가라는 복음의 알맹이는 쏙 빼놓은 채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는 빈 껍데기만 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루어내야 될 그 성취에만 눈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껍데기 신앙으로 속도만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늦더라도 묵묵히 진짜를 전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군포영광교회 신동희 목사였습니다. 클래식 화이어가 부르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박상희의 찬양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6월 4일 목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CBS 합창단이 부르는 찬송가 516장 맘 가난한 사람 안산 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종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정당 가입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 첫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부는 오는 4일 이만희 교주를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만희 교주는 지난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22대 총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합수부는 지난 1월부터 신천지 총회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해 신도 명단과 당원 명부 등을 확보했고 지난달에는 신천지 2인자로 불린 고동환 전 총무를 두 차례 불러 이 교주의 지시 여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성경적 희년정신을 실천하는 기독교 시민단체 희년함께가 회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5.1%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희년함께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희년평화빌딩 평화마당에서 회원 교회와 부동산 불평등 문제 등 희년정신에 관심 있는 2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는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평가했으며 95.2%는 이 문제가 다음 세대까지 대물림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94.2%는 집이 투기 대상이 아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반면 교회의 부동산 문제 대응에 대해서는 64.2%가 거의 침묵하고 있다고 답해 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팀 켈러 목사 소천 3주기를 맞아 그의 복음 중심 설교를 재조명하는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복음과 도시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일 3.1교회에서 열렸으며 목회자와 신학생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발제자들은 팀 켈러의 설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구도자와 회의론자들에게도 설득력 있게 다가갔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오는 23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강원도 평창 피닉스파크에서 2026 CCC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지금까지 이승규였습니다.
0: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0: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입니다.
1: 우리 장로교 교인의 신조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그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은 성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때는 16세기 일본 아시카가 막부의 쇼군 요시마사라는 쇼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중국에서 건너온 청자 찻잔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소중한 보물처럼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찻잔이 떨어져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쇼군은 망연자실했지요. 장인들을 불러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이어붙인 자국이 너무 흉해서 도저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도공이 나섰습니다. 그는 깨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붙이되 그 금이 간 자리마다 금가루를 섞은 오칠로 정성스럽게 채워 넣었습니다. 며칠 후 쇼군 앞에 다시 놓인 찻잔을 보고 모든 이가 찬탄을 했습니다. 깨지기 전보다 훨씬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금이 갔던 자리마다 황금빛 실핏줄이 흘렀고 그 상처의 자리들이 오히려 찻잔 전체를 아름답게 감싸는 빛나는 무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킨스키 정신, 즉 깨진 자리를 금으로 잇는다는 일본의 도예 정신이라고 합니다. 깨진 자리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의 자리를 금으로 메워놓음으로써 깨지기 전보다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가진 상처는 흠이 아니라 그 그릇을 더욱 빛나게 하는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킨즈키 정신은 사실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역경을 마주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신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못한 난관을 만나거나 계획이 틀어지고 관계가 어긋나고 힘든 일을 마주하게 되면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언제 이 고난과 역경이 지나가는 거야?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하면서 조바심치기도 하고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가 오히려 물속의 해초에 점점 휘감겨 들어가듯이 더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당한 고난을 수치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을 대하는 마음을 묵상해보면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31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나간 후에 그랬지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방금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그 예수님이 차려주신 마지막 만찬을 박차고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요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 당신을 팔아 넘기려는 가룟 유다가 나간 지금. 일상의 평온한 시간이 아니라 이제 곧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무리를 이끌고 예수 잡으려고 들이닥치기 시작할 바로 지금. 이 지금부터 예수님의 인생에 낮은 지나고 밤이 시작됩니다. 체포되실 것이고 신문이 시작되며 살이 갈갈이 찢기는 채찍질이 기다리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처형이라고 일컬어지는 십자가형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이 시작되는 바로 이 시간, 그게 지금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당신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 시작되고 살이 찢기는 고난이 시작되는 바로 이 지금을 다르게 보고 계신 거예요. 뭐라 그러십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영광의 시작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의 고난이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 하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다, 혹은 내 고난은 거기까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받는 고난이 있잖아요.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우연히 역경이 닥쳐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역경을 인간적으로 궁리하면서 헤쳐가려고 하지 않고 이 고난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직고합니다. 이때 이 고난은 트랜스폼, 변형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가져가기 전까지 이 사람의 고난은 개인의 고난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가져가는 순간 이 고난은 트랜스폼, 고난이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이 고난은 영광의 꽃봉오리가 맺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었던 문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었던 문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꽂히는 문제로 변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이런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이다. 이 요한복음이 보는 영광관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영광 그러면 뭔가 좋은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한 축구선수였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경기에 승리하고 나면 꼭 그라운드에 무릎 꿇고 감사기도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믿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뭔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회사에서 승진되면 하나님 영광 되게 했다고 말하고 안 나올 것 같은 병이 나으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좋은 믿음인데 이렇게만 믿는 것은 이게 해악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일이 잘 안 되거나 병이 걸리거나 불행한 일이 닥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가리워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치면 입 밖에 내지 않고 혼자 끙끙 앓기도 하고, 병에 걸렸는데도 기도 부탁도 하지 않고 혼자 감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형제자매의 응원과 지지와 중보기도가 필요한 때에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홀로 감당하려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고난을 수치스러워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영광의 한 쪽면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보세요. 이제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분간 조롱받으실 시간이 오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거야. 네 속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죽었어.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손가락질할 시간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한테는 고난과 영광이 서로 대척점에 서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고난받으면 영광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없고 일이 순탄하게 풀린다고 곧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일어난 일의 내용을 봐야 돼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그 자리를 기뻐하시는가 아닌가에 결정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 어떤 아픔이고 상처이든 이 아픔이 하나님 위에서 살다가 온 것이고 신앙 안에서 살면서 찾아온 상처이고 아픔이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 고난입니다. 왜냐?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섬세하게 돌보시고 있는지가 명료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면에서는 바울과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구절만 놓고 보면 마치 이 고난을 지나야 영광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여요. 영광은 고난 끝에 찾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관점이 달라요. 지금 고난이 시작되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의 영광은 임한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야 영광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 영광 속에 살아가는 광야를 걷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몸에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씨름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이미 시작된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냐? 고난 통해서 하나님 당신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완전히는 아니어도 이 고난의 끝에 이 사람이 이 고난을 이기면 그 고난은 영광의 꽃봉오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받는 고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 것이죠. 고난과 영광 사이에는 시간적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영광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다. 이 고난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있으니까 가룟 유다가 저렇게 뛰쳐나가 대제사장 무리를 이끌고 와서
내 몸을 갈기갈기 유린하려고 하겠지.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으니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는 내게 그 영광을 내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일본 청자의 킨즈키 정신과 아주 유사합니다. 깨지고 상처받은 그 자리, 모든 사람들한테 숨기고 싶은 그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은혜의 금 오칠이 칠해지면 상처받은 자리가 청자의 금빛 흐르는 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 생의 순간이 어떤 것이든 그게 남들이 볼 때는 행복이건 불행이건 즐거움 같건 고난 같건 우리 예수님이 이 순간의 삶을 해석하는 방식은 하나예요. 바로 이 순간을 통해 내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가, 내 양들에게 그분 사랑이 흘러나가고 있는가, 이것 하나로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느냐를 결정해요. 그래서 당신 자신한테 육체적으로는 그것이 고난이건 뭐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순간이면 이분한테는 감사한 것이고 그것이 자기 영광으로 받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아버지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려고 하다가 멈추는 순간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시험의 때고 위험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방향을 트세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하죠. 우리로 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순간이에요. 기독교인이 대통령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순간이라고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오염된 영광 개념으로 치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근데 주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광이 멈춰 설 수 있는 순간이에요. 왜? 십자가를 향한 길이 저지당하고 있으니까. 이때 주님은 방향을 트세요. 그 대중들의 환호성을 뿌리치고 혼자 산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더 온전히 드러내는 길을 향해서 당신 자신을 밀어붙이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산으로 가시는 순간이 요한복음이 볼 때는 하나님이 진짜 영광 받으시는 순간입니다. 세속적 영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뭘 말하느냐? 내가 특정한 문제를 만났다든지 생의 위기에 처했다든지 이때 어떻게 생각의 방향을 가져가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지. 외적 환경이 영광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길인가 아닌가가 영광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문안교회가 지금 여섯 번째 예배당 헌당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건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세문안교회 여섯 번째 예배당 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교회와 세상에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세문안교회 여섯 번째 헌당이 세문안교회의 위용과 헌신을 드러내는 것이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세문안교회 여섯 번째 예배당의 헌당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시점이 될 때 그게 우리의 헌당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용을 자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거는 개교의 우상주의예요. 여섯 번째 이 예배당을 우리가 이렇게 크게 지을 때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문안교회는 본래 대형교회나 초대형교회를 추구했던 교회가 아니라, 그런데 전임 목사님과 신앙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정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 한국교회 심각하게 퇴조의 흐름이 보이고 있다. 이때 어머니 교회가 분연코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실질적으로 섬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힘을 위한 힘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다시 흘러보내기 위한 물길을 트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 이 초대형으로 광화문 한복판에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세문안교회 여섯 번째 예배당의 헌당은 본격적으로 이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일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헌당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당이 입당할 때 했었던 사회를 향한 약속, 한국교회를 향한 약속. 사회나 한국교회는 잊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차곡차곡 찾아내어서 야무지게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온몸을 채찍으로 맞아서 몸이 퉁퉁 부은 가운데 팔과 다리가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던져졌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생각해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속에 우라도 치밀어 오르고 지금 이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 생각하면 억울함 풀려고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면 그 뒤에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생각합니다. 뭔가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곳으로 내던져지도록 허락하셨을 것이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드러나게 하시려고 이 걸음이 허용된 것이다.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억울하지만 영적으로는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도 그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자. 이렇게 간 겁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이들을 둘러쌌던 어두운 환경을 일거에 허물어뜨려 버렸습니다. 감옥에 지진이 나고 죄수에 매인 것이 다 풀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 간수에게 하나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순간에 이 간수가 예수님 영접하고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들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 물리적인 현실, 이게 하나님 영광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장으로 한복판에 앉아있지만은 그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만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요. 길가에 누더기 수집어 쓰고 앉아있는 거지 같은 인생 같은데 그 가슴에 가지고 있는 소원으로 인해서 그가 진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영광은 결정되는 겁니다. 힘든 가운데서 몸이 지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가 바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바로 이 상 속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받는 고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이 끝에는 영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영광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때 이 요한복음의 인생반에 따라 보면 추락하는 것은 추락이 아니에요. 누구의 소설이었더라?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에서 추락하는 걸 두려워해요. 왜냐? 추락은 날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떠밀려 나가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쟁사회에서 추락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추락하면 반드시 그 추락하는 내게 주님이 성령의 날개 달아주실 줄 믿으셔도 돼요. 그래서 추락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추락은 모두 상승이다. 썩는 거 싫어하잖아요. 죽는 거 싫어하잖아요. 왜냐? 썩는 거 죽는 것은 사라져버리는 것이니까.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고 잊혀짐이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썩는 것이면 썩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피어나는 과정이다. 이게 요한복음이 인생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주님 위해서 인생 죽이실 수 있으세요? 제가 올해 포함해서 향후 4년 제 65살 될 때까지 바깥에 안 나간다 그랬잖아요. 저를 사랑하는 동기 목사가 진지하게 저에게 권하더라고요. 이 목사, 이제 고생 끝났잖아. 너 이제 나가서 마음껏 네 보이스 낼 수 있는 때인데, 그리고 곧 은퇴인데 왜 이 소중한 4년 동안을 교회에서 썩으려고 그래? 근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 썩는 것 같지만 썩는 거 아니다. 나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거 아니야. 나는 새문안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한국교회 가장 큰 축복이고 내가 가진 가장 큰 야망이라고 믿는다. 아멘 하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하니까 한 알 그대로 있고 열매가 없는 거라. 근데 죽으면 뭐라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생에 불어닥친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 속상해하지 말고 고난에 삼켜질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잊혀질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추락할까 봐 전전긍긍하지 마십시다. 잊혀진 것이 보물이면 드러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추락하는 것이 추락으로 끝날 것이면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 추락이 하나님 나라의 손해이면 주님이 다시 비상시켜 주실 것도 믿으셔도 됩니다. 이 고난 통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굳은 마음 보실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더 큰 영광 주께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0: S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3: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강해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에 자리한 포이에마 예수교회 신우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장 잘하는 점, 강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라고 답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을 꼽으라면은 마음이 선하면서도 피해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 뭐 조건 이런 것들이 상관없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졌으면서도 피해 의식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장 큰 강점인 선한 마음이 바로 피해의식에 의해서 다 망가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강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도 누리지도 못하면서 맥없이 살아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신앙의 고문관이 될 뻔한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엄청난 은혜와 복을 잘 찾아 먹지 못하는 그런 고문관이 될 뻔한 지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 자손이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미니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있는 중입니다. 각 지파가 제비 하나씩 뽑아서 공평하게 분배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요셉 지파가 와서 왜 자기 지파에게는 한 분깃만 주느냐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도 한 분깃만 주는데 받는데 왜 자기한테는 왜 한 분깃만 주느냐고 항의하는 것을 보면은 요셉 지파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셉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서 나중에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열한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을 편애하여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 대우합니다. 그것을 열 명의 형들이 시기하여서 요셉을 17살 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사나운 들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입히고 편애하는 것을 형들이 시기하여서 그렇게 하였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시기가 아닙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한 가장 사랑한 라헬의 장남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장자권을 준 것입니다.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쁜 꽃가 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권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라성 같은 형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고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인근의 모든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해냅니다. 그는 명실공히 모든 형제 중에 장자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장자의 특권 중 가장 큰 것은 다른 형제들보다 두 배의 지분을 받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기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여러 번 나오죠, 그죠?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할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루벤과 시므온은 야곱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삼촌들입니다. 조카가 삼촌과 동일한 서열이 된 것입니다. 훗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른 삼촌들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지파를 이루고 똑같은 지분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한 분기씩 받으니까 요셉 지파는 두 배의 분기씩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셉의 지파의 항의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는 영적 맏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더불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요셉처럼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 맏아들이 된 것입니다. 영적 맏아들이 된 우리들은 당연히 남들보다 두 배의 복이 보장되어 있고 그러므로 당연히 그 두 배의 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두 배의 분깃을 받고 누리는 영적 맏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요셉 지파가 장자권을 가졌다고 해서 그저 힘 안 들이고 자신의 신앙이 아닌 할아버지 요셉의 신앙에 따르는 축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잘 아는 대로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흠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제외하고 딱 한 사람 고르라면은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인 요셉 지파의 믿음은 형편없습니다. 이제 다음을 보십시오. 요셉 지파의 요구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자 요셉 지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스왕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요셉 지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개척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형편없는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적 맏아들이 된 우리들은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배의 복을 복이 언제 임하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복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 언제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도 십일조도 전도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제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실 요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참된 기독교 신앙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이 요행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준엄하게 딱 한마디로 잘라 말하십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영적 마다들에게 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과 그 사명에 따르는 복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였을 때 주시는 복. 요셉을 마다들로 만든 이유는 단순히 두 배의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17살의 노예를 30세의 이집트 국무총리로 만드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리기 위함이고 그 일대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로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집트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영적 마다들로 삼으신 이유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남들보다 두 배의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기독교는 무당 종교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를 영적 마다들로 삼으신 것은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같은 말을 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저 사명과 책임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저는 안 받았는데요 하시겠지만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간디는 겁이 많은 심약한 사람, 정말 잔머리가 발달한 그런 꾀돌이, 네, 아주 그 뭐라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도의 간디. 출신 계급도 별로 좋지 않은 상인 계급입니다. 그런 간디를 인도 사람들은 마하트마라고 부릅니다. 마하트마라는 뜻은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심약하고 그 눈치만 발달한 소년이 위대한 영혼이 되어 영원히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으로부터 세계 최대 빈국인 인도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경책에서 또한 성경을 통하여 만난 예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책이 있고 또한 이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능력과 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능력과 그 말씀이 실제 삶에 있어서 능력으로 지혜로 발휘되라는 그 내용이 바로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간디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책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됩니다. 간디가 말합니다. 성경, 특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사람이 머리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다. 마태복음 5, 6, 7장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제가 쓴 예수님의 첫 수업이라는 책에서 자세히 언급해 드렸습니다. 간디는 힌두교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낡은 가죽 가방에는

것이 주께로부터 왔지만 그중 가장 귀한 것은 성경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과 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얻고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영혼 마하트마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성경과 교회를 가진 주인집 자녀인 우리들은 영혼에 병들어 가고 있는 동안 밥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은 개, 이거는 제가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밥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은 개는 바로 비유적으로 말하면 간디입니다. 이 개는 더욱 튼튼하고 위대하게 자랐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단연코 믿음입니다. 믿음은 돈이나 권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조차도 믿음 앞에서는 꼼짝달싹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가장 강력한 증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전도봉사원금 아니요, 믿음. 둘째,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다가 육체를 버리고는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곳보다도 더 중요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에서 엉뚱한 것, 비본질적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안식을 구하는 것은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교회에서 뭐예요? 권력을 구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인정과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교회를 통해서 인맥을 쌓으려고 하고 교회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모두 다 틀렸습니다. 교회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굳건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을 쓴 피터 드래커는 21세기를 어떻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 프로페셔널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판단 기준으로 한다. 성도들은 믿음의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첫 번째 사람은 과거가 판단의 기준. 내가 이렇게 와서 성공했으니까 앞으로 또 이렇게 해야 돼. 아니요. 두 번째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둘째, 프로페셔널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세상에서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기회는 비례해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실패한 사람들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러나 이때를 틈타서 성공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통점은 위기를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랑 문제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묻고 능력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앞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란 여행을 바라고 여기저기 서성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봉사 헌금 뭐 이딴 거 열심히 해놓고 이제나 주실까 저제나 주실까. 아니요,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의식에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끝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항상 앞을 향하여

0: 나가는 사람. 간디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한 마태복음 5장에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온유한 자,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아니요, 온유는 성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온유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온유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나우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 복종시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여러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친히. 그런데 알고 보면 모세는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을 갖다가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예. 엄청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도 그를 가장 온유와 승하다고 한 것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80세의 목동 모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사납고 지독했던 사도 바울에게 세계 선교의 책임이 맡겨집니다. 아버지도 무시했던 막내 아들 목동이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송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들은 영적 맏아들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땅에 연연하며 자신의 지분이 언제나 임할까 기다리며 살지 않습니다. 이미 최고의 능력과 지혜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그 누구도 능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녀들을 여행 보낼 때 부모들은 많은 준비를 해줍니다. 하나님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강점을 살리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는 살아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시작해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저 말로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일대를 휘어잡는 거부로 되었습니다.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시작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포이에마 예수교회 신우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743-4093번입니다.

0: CBS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

0: 크리스찬 칼럼.
1: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수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할 만한 바로 천국의 그 가치입니다. 유일하게 이를 발견한 사람이 아니면 언제든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을 그때 그 밭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면 그만 소유에 빠져버립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 소유의 가치에 재능과 스펙과 시간과 물질과 생의 전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바로 그 소유의 가치 때문입니다. 소유가 전부인 줄 알고 그만 이 블랙홀에 빠져서 개운하지 못합니다. 소유냐 행복이냐, 아마 이렇게 물어도 소유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행복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행복입니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바로 그 행복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이 땅의 행복들은 아주 작은 행복이지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이 행복은 무릇 바다 넉넉하게 하시는 행복론입니다. 어느 사람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행복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계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실 수 있을 그때 거침없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것만이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바로 넘치는 잔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채워가시는 행복이시기도 합니다. 이는 지으신 그대로 흠없게 보존하시고 채우시는 행복이기도 합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신 분만이 채워가실 수 있는 바로 그 행복이기도 합니다.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였습니다.
2: CBS
3: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4: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5: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6: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교실 문을 여는 아이의 눈에는 반짝이는 유리창과 깨끗하게 닦인 책상이 보입니다. 운동장도 복도도 모든 게 단정하게 정돈돼 있는 건 전날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묵묵히 움직인 손길이 있었던 덕분이죠.

밤에도 그런 손길들이 많았습니다. 투표함을 나르고 숫자를 세며 새벽이 오도록 자리를 지킨 분들. 오늘의 아침은 그런 수고 위에 서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모두에게 또다시 고르게 찾아온 아침. 오늘이 너무 어수선하지 않길,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햇살처럼 고루고루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Good Music Station. CBS FM.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In the Sweet By and By,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6월 4일 목요일 아침, 네, 어김없이 아침은 찾아왔습니다. 밤새 이 개표 결과 지켜보느라 오늘은 평소보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좀 적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게시판 쪽

보니까요. 비공개로 오신 한 분은 투표 사무원으로 12시간 동안 아르바이트 하셨다고 하고요. 직위 66님의 따님은 밤새 개표하느라 또 수고했다고요. 아이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됐나? 안 됐나? 이거에 집중하는 사이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이들도 많았다는 걸 잠시 잊은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언제나 그렇죠. 이렇게 큰 선거를 치르고 난 뒤 네, 항상 그런데 너무 분주하지 않고 너무 소란스럽지 않게 이 시기가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으로 2시간 이어가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문자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내 주는 살아계시고.

이 단어는 일의 성패가 갈리는 아슬아슬한 고비를 뜻하는데요. 고빗사위. 암벽 등반가들은 난도가 높은 구간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어느 베테랑 등반가이자 기업인은 이 고빗사위를 넘을 때 새소리도 물소리도 바람소리도 들리지 않는 몰입을 경험한다 말하네요. 기업을 경영하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바로 이 몰입의 힘으로 돌파구를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버티기 힘든 고비사위가 찾아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붙잡을 곳 하나 없어 보이고 당장이라도 절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만 같은 순간, 세상은 그때 우리에게 두려워하라 속삭이며 뒤처진 형편과 불확실한 미래라는 잡념 속으로 우리를 떠밉니다.

하지만 이 절체절명의 고비 사위야말로 세상의 소음을 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온전히 몰입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숨이 막힐 듯한 고비사위 앞에 여러분도 서 계십니까?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세요. 그분께 완전히 몰입하는 믿음의 순간, 위기는 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의 계기가 될 겁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말리영 교회 조준철 목사님의 고비사위를 지날 때.

레인보우 닉네임 배고픈 고질라 쓰시는 분은 늘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방송을 아침 알람 삼아서 일어나신대요. 신청하신 곡 띄웠습니다. 10,000 reasons bless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는 만 가지 이유.

6월 4일 목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현대큐밍
3: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3: 큐큐큐큐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6월 4일 목요일 아침, 오늘 이 이른 아침 뉴스의 귀를 열기보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틀고 들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실 거예요. 하루 종일 이제 분주할 세상에서 아침 잠시라도 좀 조용히 있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일 것 같아서 오늘은 저도 평소보다 더 말을 줄이고 여러분과 같이 노래들 나누었습니다.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모든 것은 돌고 돌아 순환한다는 구약성서 전도서 말씀이 녹아있는 팝송이기도 해요. 턴턴턴 주디 콜린스 목소리로 들으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6: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갯벌 유의 신사 검은 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분은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목요일 CBS 아침 뉴스 이지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입법 권력과 중앙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확보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0: 2024년 총선에서 압승하고 지난해 조기 대선에서 정권 탈환에 성공한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6곳 중 최소 12명 이상의 승리를 확정한 상태입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패한 뒤 전국 단위 선거에서 3연승을 거두면서 압도적인 국정 장악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평택을에서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등을 제치고 국회에 재입성하게 됐습니다. 부산 북갑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 하정우 후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를 누르고 당선돼 앞으로 보수 재건의 적임자가 자신임을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의 보궐선거에서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남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김남준 당선인은 이 대통령의 계양을 공약을 이어받아 대장 홍대선 계양 연결, 9호선에서 공항 철도 직결 등 교통 인프라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의 초접전 끝에 대구시장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추경호 당선인은 이재명 정부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려는 오만한 정권이라고 민주당을 직격하며 보수 표심을 자극했고 김 후보가 내세운 대구 변화론을 끝내 무력화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부산에서는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3선에 도전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꺾고 부산시장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부산시장은 2018년 6월 오거돈 전 시장 당선 이후 두 번째이며 8년 만에 탈환입니다. 전재수 당선인은 해운 대기업과 해수부 산하기관 유치, 해사법원 설치를 패키지로 한 해양수도 완성을 내걸고 힘있는 여당 시장을 강조했습니다.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10명 이상 다수 당선되면서 진보 교육감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교육 중심지의 교육감이 모두 진보 진영에서 배출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민주 시민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 조례 유지에 힘을 모을지도 주목됩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늦은 시각까지 대기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투표용지 추가 공급 조치 등을 했지만 이번 사태로 재선거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고 청와대는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참정권 침해 주장 등을 이유로 소송전이 번질 경우 관련 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새벽 긴급 회의를 진행한 끝에 큰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개표 중단이나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일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발생한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율이 61%로 역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이고 이어 강원, 경남, 대구, 울산 순이며 가장 낮은 곳은 광주로 다음은 제주와 인천, 경기 순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로 최종 투표율 집계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부정선거가 이뤄지는지 감시하겠다며 개설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 등이 공유된 정황이 다수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단톡방에 올라온 투표자 수 개수지에는 투표소 명과 참관인 이름, 투표자 수를 집계한 숫자가 적혔고 한미 공동 부정선거 조사단이라는 글귀도 적혀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를 김수진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1: 네, 목요일인 오늘은 우산을 꼭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저녁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 동쪽 일부 지역에서는 늦은 밤까지도 소나기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남 북부,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지역으로는 시간당 최대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강우량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도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돌풍벼락과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더욱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광주 28도, 춘천 29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CBS
5: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이순환 우수 제품.
7: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7: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 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8: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 수칙이 중요한데.
9: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0: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2: 엄마.
13: 민준아. 유정아.
14: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5: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3: 아빠 늦게 와도 돼.
14: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6: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3: 나도 바쁘니까 끊어.
14: 주말에도 긴급 돌봄.
1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4: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7: 무언가에 숙달된다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고민하지 않아도 척척 할 수 있는 일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건 당신의 삶이 기능적이라는 증거다. 당신의 삶에 감동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0: 7시 10분입니다. 이어서 박성태의 뉴스쇼가 방송됩니다.
1: 박성태의 뉴스쇼.
2: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먼저 날씨 잠깐 전해드리면 오늘 전국이 흐리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0: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투표는 끝났고요. 개표는 진행 중입니다. 지금 7시 8분 기준으로 특히 서울이 정원 후보 48.69%, 오세훈 후보 48.59%로 5,100여 표 차입니다. 아직 결과를 알 수 없고요. 서울 개표율은 93.18%입니다. 서울은 지금까지도 초박빙이고 이 정도 표 차이면 끝까지 누가 될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쇼는 특집으로 진행합니다. 주요 당선자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고요. 선거 결과, 이 선거가 나타내는 의미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목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6: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5: 큐큐큐큐큐밍
6: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7: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0: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8: 예, 안녕하세요.
0: 예, 밤 늦게까지도 지금 선거를 보셔서 다들 피곤한 상황일 텐데 오늘은 이제 나와 있는 결과의 맥도 짚겠지만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의 맥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봉 기자, 먼저 지금까지의 선거 결과 상황 정리해보죠.
8: 네. 전체를 12개의 광역단체장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대 몇 대 몇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0: 예.
8: 일단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이 두 곳 승리를 확정 지었고 민주당은 12곳에서 승리를 확정 지었습니다.
0: 예.
8: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개가 남잖아요. 두 개가 서울하고 경남인데 지금 아직 치열하게 박빙으로 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0: 예.
8: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일단 현재까지 나온 상황으로도 민주당이 12개, 국민의힘이 2개니까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좀 압승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0: 예.
8: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총 14개 지역에서 치러졌거든요. 이건 9대 4대 1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9가 민주당입니다.
0: 예.
8: 그 4가 국민의힘인데 1은 어디냐면 그 부산 북갑이에요. 그러니까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가 부산 북갑에서 당선이 되면서 1이 된 거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당선된 지역을 4개니까 먼저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경기 평택 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구 달성. 그다음에 울산 남갑.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그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이렇게입니다.
0: 예.
8: 네 개 지역이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원래 처음에는 그 출구 조사 때는 저기 울산도 넘어갔다. 민주당으로. 이렇게 좀 평가가 됐었는데
0: 예.
8: 좀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이겨서 네 곳을 확보를 했습니다. 원래 14개 지역이 지난 총선 기준으로 보면은 12대 2였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12곳이었고 국민의힘이 2곳이었거든요.
0: 예.
8: 그러다가 그 한 곳이 지금 이번에 당선이 된 그 김상욱 울산시장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그 민주당이 13곳이 됐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국민의힘 의석수는 이 때문에 오히려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4석이 늘어나게 돼서 110석이 됐습니다.
0: 예. 예. 그러면 이 전국 판세, 아직 판세가 결정 안 된 곳이 앞서 말씀하신 네 가지 경남하고 서울인데 경남부터 잠깐 보면은 예. 경남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지금 7시 14분 현재 약 90% 개표입니다. 51.6% 민주당의 김경수 후보가 48.39%입니다. 표차는 5만 표 차이에요. 89.96% 개표니까 약 10% 정도 남겨놓고 있어서 박원수 후보가 유력해 보이긴 하지만 뭐 확신할 수는 없는 상태. 서울은 초초초 박빙입니다. 김준일 평론가.
9: 예. 예. 일단 전국 판세로 보면은 크게 예상해서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대승을 거둘 거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영남을 빼놓고는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0: 예.
9: 저는 이제 13대 3 정도 봤거든요. 그래서 3이 이제 대구 경북 그리고 경남 여기 세 군데가 국민의힘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거의 예. 비슷하게 이제 경남은 완전 초접전이었는데
0: 예.
9: 여기 지금 좀 더 봐야 되는 게 여기가 김해하고 양산이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이게 개표가 덜 됐어요.
0: 예.
9: 여기는 굉장히 높은 그 확률로 민주당이 많이 가져갑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 끝까지 봐야 되는데 어쨌든 봐야 그 표차를 보면은 그래도 박완수 후보가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0: 예.
9: 서울은 지금 5천 표 차로 줄었어요 지금. 그 오세훈 후보가 지금 추격하는 중인데 2만 6천 표 차이 나다가 지금 93.5% 개표했는데 5천 표, 4천 표 차네. 4천 표 차로 줄어서 오세훈 후보가 지금 왜냐하면 이게 본투표가 줄어 남았거든요.
0: 예.
9: 사전투표는 다 했는데 본투표가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한 6대 4 이 정도로 오세훈 후보가 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 어떤 지역이든. 더 이제 좀 보수가 우위인 데는 7대 3까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막판에 진짜 몇 한 뭐 1000표 2000표 차로 오세훈 후보가 이길 수도 있겠다.
0: 예.
9: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이게 이제 뭐 부정선거 부실선거 관리 때문에 여기가 지금 대혼란이 지금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0: 예. 네. 지금 말씀하신 7시 15분 현재 4000표 차입니다. 93.5% 개표. 서울을 이 시간까지 모르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시는 건 7시 12분 현재인데요. 48.68, 48.60, 0.08%포인트 차고요. 표차로는 4,000표 차인데 9하나당도 뭐 수만 표씩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예. 이번에 이제 사실 또 이렇게 박빙이 되는 건 투표율도 좀 높았고 그런 것도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9: 그러니까 투표율이 네. 이번에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61% 최종적으로 기록했거든요.
0: 예.
9: 그러면 이거를 언제하고 비교하는 게 좀 더 좀 비슷하냐면은 그 2022년에 50.9%보다는 2018년에 60.2%와 좀 흡사해요, 거의.
0: 예.
9: 그러면 이게 그때 그 2018년하고 지역별 투표율을 비교해 보면은 어디가 굉장히 높았는지를 좀 봐야 돼요. 대구가 일단 대구가 2018년에는 57.3%인데 이번에 64.2%.
0: 예.
9: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 뭐 국힘 지지층도 나왔지만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나왔다.
0: 예.
9: 그래서 김부겸 후보를 지지했지만은 안 됐다. 이거 지금 지방선거로 대구 역대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지율을 봐야 되고. 부산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어요.
0: 잠시만요.
9: 예?
0: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7시 17분 현재 서울 개표율 94.84% 개표가 됐는데 오세훈 후보가 48.66, 정원 후보가 48.62로 2천여 표 차로 오세훈 후보가 역전을 했습니다. 개표 이후에 첫 역전입니다. 예. 예.
9: 예, 그리고 서울 투표율이 이 2018년에는 59.9%였는데 이번에 63.6%였어요.
0: 예.
9: 그래서 서울 투표율이 이게 평균보다도 원래 평균에 좀 수렴하는데 이번에는 평균보다 높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전에도 분석을 했지만은 서울 투표율이 높아지면 오세훈 후보가 유리하다.
0: 예.
9: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았던 2030 세대가 투표를 더 나왔다라는 가설이 가능하고
0: 예.
9: 근데 20대, 30대 특히 20대는 20대 남성은 거의 75%로 오세훈 후보한테 표를 던져요. 지난번에 지방 선거에서도 그랬고.
0: 예.
9: 그렇기 때문에 이게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역으로 오세훈 후보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선거가 끝나진 않았지만 지금 오세훈 후보가 당초 열세보다도 다 붙어서 지금 역전까지 현재 상황을 했다고 보면 그게 이제 가설이 맞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지역별로 좀 많이 희비가 예. 엇갈렸다 투표율에 따라서
0: 투표율이 높았던 거는 접전에 지지층들이 강력히 응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특히 그러면 국민의힘의 젊은 유권자들 지지하는 분들이 더 많이 투표에 임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서울은 더 난리인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투표 결과도 개표 결과도 중요하지만 바로 투표 용지 부족 사태입니다. 저도 수많은 투표를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박수문 기자 정리를 해보죠.
8: 네, 그러니까 서울 일부 지역인데 송파, 강남, 광진 이런 지역들에서 그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가지고 투표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0: 예.
8: 일단 선관위 집계로는 14개 투표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인데 처음에 17개도 얘기를 했고 어젯밤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더 많은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0: 선관위 집계는 14곳, 국민의힘은 원래 17곳 얘기를 했었고요.
8: 그리고 예. 서울 외 지역도 지금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더 크게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일단은 서울에 한정해가지고 선관위가 확인한 거는요. 14개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했습니다.
0: 예.
8: 이 투표 용지가 부족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기다렸다가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기다렸다가 못하는 경우도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0: 그다음에 많이 기다려야 된다라고 해서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투표를 못 하는 사람들이 일부 생겼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 상황이고요.
1: 그러니까 뭐 한 2, 30분 투표하고 다른 일정 가야지 어디 약속이 있어라고 했는데 투표용지가 없어서 한 2시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투표 의사가 있었지만 못 하고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예. 이제 원래는 그 투표를 마치고 나서 개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개표를 하는 와중에 투표를 하게 되는 상황이 일단 벌어졌고
1: 예.
0: 그다음에 출구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시 15분, 6시쯤에 딱 나왔잖아요. 예.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를 보고 나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일부 생겼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출구 조사가 영향을 줄 수도 있었다라는 거. 이것도 지금 야당에서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 예.
0: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특히 개표 중단하고 재선거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사무총장,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사과를 했는데 어젯밤 12시에 회의를 해본 결과 이게 재선거를 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1: 예.
0: 정치권은 계속 공방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선거도 요구하고 있고 어제 장도영 대표가 선관위 방문해가지고 항의도 했습니다.
1: 강하게 항의를 했고. 그러면 왜 부족한 거예요? 투표용지가?
0: 제가 일단은 그 선관위 쪽에 물어봤는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감산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 용지를 감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정해진 규정이 50%까지 감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권자가 10명으로 예측이 된다. 근데 그러면은 50%를 감산한다라고 하면 5장만 뽑아가지고 비치를 해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 규정상은 근데, 그러면 각 단위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서 유권자의 100%를 다 인쇄해놓고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50%를 할 수도 있고 60%를 할 수도 있고 70%를 할 수도 있는데
1: 예.
0: 다만 최소 50%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너무 모자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전투표는 제외하고 5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 선관위의 설명은 한 70% 정도는 미리 준비가 돼 있는 꼴이다 최소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왜 부족했느냐? 선관위에서 추정하는 내용은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추정하는 내용은 일단 사전에 사전 투표를 너무 적게 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 예.
0: 사전 투표를 너무 적게 하고 본 투표에 많이 하니까 원래 사전 투표는 이제 이 예측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전 투표 때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50%만 감산을 해가지고 투표 용지를 비치해 놨는데 이 50%보다 넘어버리게 되면 본 투표 때
1: 예.
0: 그렇게 되면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게 선관위의 해명입니다.
1: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서 만약 투표 용지를 보관해놓은 박스에 물이 들어가서 용지가 훼손, 멸실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표하기 전에요. 상식적으로는 유권자 수보다 더 출력해놓고 여유분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전투표를 감안해도 50%는 너무 빡빡한 거잖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그 선관위별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1: 예.
0: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향후에 좀 조사가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1: 예.
0: 좀 국민의힘에서는 뭐 법적 조치도 다 포함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청와대 입장도 나왔는데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선관위가 대응해야 될 문제다 이런 정도로 좀
1: 예.
0: 그 자제된 그런 표현이 나왔었는데 밤 11시쯤 넘어가지고 다시 입장이 나왔을 때는 엄정 주시하고 있다. 차질없게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관위의 관리 부실은 분명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뭐 개표를 중단하거나 재선거를 해야 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좀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1: 자, 민주당은 재선거 할 정도는 아니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애초에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등은 이거는 개표 중단하고 재선거를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0: 오세훈 시장도 개표 중단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요.
1: 예.
0: 그리고 특히 지금 그 개표에도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지금 그 용지가 부족했던 지역 중에 송파구가 있거든요. 여기 잠실이 있는데 잠실에서는 시위대들이 좀 몰려왔어요.
1: 예.
0: 그래가지고 지금 그 두 개의 그 투표함이 반출이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 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1: 예.
0: 서울시장 선거에도 지금 박빙인 상황이라서 당연히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오세훈 후보 측은 개표 중단을 이제 밤늦게 12시 넘어서 아마 얘기를 했었고 재선거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0: 네.
1: 이게 만약 이겼는데 굳이 재선거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0: 그렇죠. 이게 예. 사실은 일단 개표 중단을 요구했으나 개표는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 예.
0: 이제 숫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숫자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차이가 뭐 크다. 그래가지고 예. 이런 그 지역구를 따져봤을 때 그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지역구를 따져봤을 때 그 인구수보다 차이가 크다 뭐 이렇다라고 하면은
1: 예.
0: 그러면 이제 논쟁이 안 붙을 텐데.

0: 좀 워낙 박빙이라서 논란의 여지는 계속 있어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일단 투표하려는 분들은 다 투표소에 있는 분들 투표는 했나요? 밤 10시까지 투표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0: 그렇죠. 투표를 다 했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갔을 가능성.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고 돌아갔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보고서 그냥 안 가버렸을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좀 문제입니다.
1: 그분들은 일단 집계상은 어떻게 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다는 거고요. 예, 김준일 평론가.
2: 예. 아 이게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진짜 벌어졌다. 저도 어제 밤에 이제 깜짝 놀라고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이제 져야 될 사람들은 다 이제 져야 될 것 같고.
1: 예.
2: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좀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일단은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투표 용지를 너무 많이 인쇄를 해서 이 남는 거가 이게 부정선거에 활용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왔어요.
1: 예.
2: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동안 인쇄를 좀 하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다 근데 중앙선관위가 하는 게 아니라 지역선관위에서 다 하는 거거든요. 그건 지역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전체적인 기류는 어쨌든 좀 타이트하게 최대한 남기지 않는다 이런 데들이 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에 지금 이번에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원래 평균에 수렴하는 거다 평균보다 조금 안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61%인데 지금 63%가 넘었고 특정 지역에서는 상당히 더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응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고 이게 하필이면 또 이제 강남, 서초, 송파 특히 이제 송파 지역에 많았어요. 잠실이라든지 대부분 이제 송파 쪽에 몰려서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강세 지역에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몰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굉장히 이제 발끈을 한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또 지금 역전해서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누가 당선이 되는지 그러면 재선거 주장을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됐는데도 재선거 주장을 국민의힘에서 할지 뭐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1: 그러진 않겠죠.
2: 모르죠. 그러니까
1: 어떻게 민주당은 재선거 없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재선거를 요구할지 그 모르겠어요.
2: 이게 법 조항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직선거법상 선거를 연기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게 196조에 따르면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쟁 났을 때 아니면 태풍이 갑자기 투표일 날 와가지고 아무도 투표하러 가지 못했을 때 이럴 때는 대선하고 총선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이 결정하고 지방선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관위가 결정하는 거예요.
1: 예.
2: 중앙선관위도 아니고 사실은 지역선관위가 하는
1: 지역선관위가.
2: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여기에 선관위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러면은 이제 공직선거법 222조에 따라서 이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으면은 이 이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를 들면 선거인이나 정당이 소송을 거는 거예요. 선관위 관할 지역 선관위원장한테 소송을 걸면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걸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게 단심제예요. 대법원으로 바로 갑니다. 1심, 2심, 3심 안 거치고 대법원에서 가서 대법원에서 이거 선거 문제 있는데
1: 다시 해라.
2: 하라 하면은 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뭐 받아들이는 거고 그런 건데 이제 어제 베를린 선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밤 야밤에 2021년에 베를린 시장 선거에서 이 사태와 비슷한 사태가 있어가지고 재선거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1: 그때 뭐 선거 관리가 전혀 안 됐고 투표용지도 우리나라 지금처럼 부족했었고 뭐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2: 그러니까 그때 이제 베를린 마라톤하고 겹쳐가지고 사람들 교통 혼잡 때문에 못한 거 하나 투표용지 부족했던 거 하나 그리고 아예 투표용지를 잘못 인쇄해가지고 우리 지역군데 예를 들면 은평구 거를 강남구에서 뭐 인쇄가 됐다니 뭐 이런 식으로 아예 투표를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당선 이후에 2년 뒤에 선거를 재선거를 치렀어요. 그때
1: 아, 그러면 바로 이제 지금처럼 뭐 정치권이 합의해서 재선 가고 그게 아니라 뭐 일각의 주장처럼 뭐 다시 하자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그렇게 됐다는군요.
2: 여기는 헌재로 갔어요.
1: 예,
2: 그러니까
1: 헌재로.
2: 우리나라는 대법원이 가게 돼 있고 여기는 헌재에서 판단을 했는데 그때도 베를린 2256개 선거구 중에 455개 선거구 여기가 문제가 있으니 여기만 다시 치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서울 전쟁, 그러니까 베를린 전체를 다 한 게 아니라.
1: 아니고.
2: 그러니까 뭐 베를린 사례를 우리나라에 100%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비슷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목을 받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이제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이제 좀 주목이 된 상황입니다.
1: 일단 선관위는 재선거 할 상황은 아니다. 천재지변의 사유는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0: 네. 어제 예. 회의해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결론을 내놨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투표 결과랑도 개표 결과랑도 아마 연동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서울시장 선거가

0: 박빙이어서 이것도 이것과 연동돼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시 18분 현재 4,600여 표 차로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서울 지금 초박빙이고요. 주요 격전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1: 네. 이 흐름상으로 봤을 때 제가 쭉 그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양쪽에 다 얘기를 들어봤을 때
0: 예.
1: 서울 부산은 사실은 양쪽 다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보는 관측들이 많았거든요. 예. 내부적으로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좀 의외인 건 지금 서울인 겁니다. 굉장히 격전지가 됐고요. 두 번째로 좀 주목이 되는 거는 전북입니다. 전북은 원래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꽤 높다. 이런 예. 얘기들이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좀 넉넉하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개표가 99% 정도 됐는데 한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꽤 넉넉하게 이겼다. 이 전북 지역이 꽤 주목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재보궐선거 지역이 역시 주목이 되는데 경기 평택을이 좀 가장 의외로 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국혁신당 후보하고 김용남 민주당 후보를 양강으로 많이 분류를 했었잖아요.
0: 예.
1: 그리고 유희동 후보는 1중 정도로 분류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유희동 후보가 1위가 됐거든요. 당선이 됐고 2위는 김용남 후보, 3위는 조국 후보입니다. 조국
0: 예.
1: 후보가 3위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 북갑은 그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가 당선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시 이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또 주목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0: 예. 이 부분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프가 부산 북갑이 나오는데요. 한동훈 후보 42.96%, 하정훈 후보 41.26%입니다. 1.7%포인트 차로 원래 이제 하정훈 한동훈 두 후보 간의 초박빙이 될 거다 예상은 네. 했었는데 한동훈 후보가 접전 끝에 이겼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한동훈 기세, 뭐 분위기 이게 이제 대역전극을 했다. 뭐 초반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0: 예.
2: 그렇게 보면 될 거고. 제가 이제 지난 화요일에 이제 한칼 토론하고 댓글쇼에서 여조 격차 나는 게 막 많으면 9%포인트까지 나는데 그렇게 갈 수가 없다.
0: 예, 그건 과표집이 있다.
2: 과표집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초박빙이 될 거다.
0: 예.
2: 1-2%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게 분위기가 됐죠. 그래서 박민식 후보가 저렇게 선거 캠페인의 막판에 했던 것들이 다 역풍으로 불었던 거, 박민식 후보한테는. 뭐 삭발하고, 뭐 누구 찾아가고, 뭐
0: 예.
2: 이제 박근혜 찾아가고, 뭐 이런 것들이 왜 보수인데 왜 그 민주당을 공격 안 하고 왜 같은 한동훈을 공격해? 같은 보수를. 이런 전체적으로 이제 박민식 후보의 캠페인이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0: 사실 약간 예. 삭발부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이런 거 보면 구구 지지층을 향한 소구 호소였는데 역시 선거에서는 그게 역으로 작용했다.
2: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역마다 다르겠지만은
0: 예.
2: 국민의힘의 보수 지지층 중에서 진짜 짠물 있잖아요. 소위
0: 예.
2: 말해서 강경 보수
0: 예.
2: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게 이제 15%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중도 보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0: 예.
2: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최종 스코어는 아직 안 나왔지만 어쨌든. 지금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사실은 승리의 최종 스코어로 보면은
0: 예.
2: 민주당이 웃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구도 이제 졌죠. 대구도
0: 그렇죠.
2: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0: 김부겸
2: 대구도
0: 후보가
2: 김부겸
0: 졌고.
2: 후보 졌고 경남도 지금 질 가능성이 지금 아직 뭐
0: 예.
2: 가봐야 되지만 높은 경우고 서울도 지금 이렇게 됐고 게다가 보궐선거를 지금 지면은 안 되는 선거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 졌어요 지금.
0: 평택을과
2: 평택을 졌죠.
0: 부산 북갑.
2: 부산 졌죠. 그리고 부여, 공주, 청양도 결국은 졌어요 여기도.
0: 예.
2: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좋았는데 울산 남구도 사실 쉬운 선거는 아니었는데 초반에 이기다가 전태진 후보가 졌어요. 그래서 거기도 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의석수를 많이 잃은 거예요. 특히 이제 그 평택을은 여기는 좀 치명적이다.
0: 예.
2: 예. 정청래 대표 책임론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래서 전북 하나 이기려고 모든 자원을 다 전북에 투여하고 다른 선거 다 버린 거냐.
0: 예.
2: 이런 식의 이제 비판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 어제 개표 방송하면서 딱 이제 출구 조사 그 발표되잖아요. TV.
0: 예.
2: 표정이 없었어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0: 모르니까
2: 웃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어제 연출이 됐습니다.
0: 사실은 결과로 전체 판세로 숫자로만 놓고 보면 민주당의 대승이고 압승이 맞는데 예를 들어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선거운동 앞두고 미국을 간다든지 여러 구구 메시지를 내뱉고 이런 와중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기는 지형에서 시작한 결과를 놓고 본다면 지도부가 과연 잘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2: 게다가 이제 국민의힘 짧게 말씀드리면은 국민의힘은 패배가 확실하거든요. 사실은 2018년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새벽 4시에 사퇴해버렸어요. 그냥 예. 나 패배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근데 지금 서울시장 선거 이러고 부정선거 얘기가 막 나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 장도혁 대표는 이거 부정선거 규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퇴 안 하고 버틸 막 이런 가능성. 이게 지금 예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어떻게 지금 전국이 흘러갈지 모르겠다. 지금 상황이.
1: 장도혁 대표 체제가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게 예. 그러니까 내부에서 의원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대구 경북만 만약에 딱 이긴다라고 하면 이제 사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2018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많이 두더라고요. 예. 근데 만약에 내부에서 경남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순서로요. 경남을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3개가 되는 거잖아요. 3개가 되면은 그러면은 2018년보단 낫거든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0: 그리고 여기서 근데 지금 서울까지 현재 이기고 있어요. 12,000 표 차입니다.
1: 근데 또 서울은 이렇게들 많이 얘기해요. 서울은 그냥 오세훈 시장의 오로치 몫이다. 그러니까 이겨도 오세훈 몫, 저도 오세훈 몫. 왜냐면 이제 장도혁 대표가 도와준 것도 없고 서로 간에 거리두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변수가 안 된다라고 치면 예. 결국엔 이제 경남 선거가 장도혁 대표가 1차적으로 버티느냐 버티지 못하느냐 이 기준점이 첫 번째로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고요.
0: 예.
1: 그다음에 지금 당 내부에서 어젯밤부터 막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게 뜻밖의 장도혁 대표가 버틸 수 있는 변수가 하나 생겼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투표용지 부족이거든요. 이게 당장 일단은 이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건 개파와 상관없이 모두가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당장은 구심점이 필요하니까 장도혁 대표가 이 문제를 계속 부각하면서 한동안 행보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0: 그러면 각 인물들의 주요 이른바 빅샷들의 이번 선거 개표 결과에 따른 영향을 보면 장도혁 대표 지금 쭉 얘기해 주셨고요. 그 대척점에 있는 게 한동훈 후보예요.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 의원 무소속 의원이 될 텐데 보수 재건을 계속 얘기했는데 그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김진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2: 일단 국민의힘에서 특히 이제 친한계뿐만이 아니라 부산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복당 얘기가 바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0: 예.
2: 한동훈 복당 시켜야 된다. 근데 장도혁 대표가 있는 한은 그건 안 되겠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복잡한 권력 투쟁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최소한 반년 안에 아니면 뭐 길어도 1년 안에는 복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흐름으로 예.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차기 당권을 노리고 전당대회 이게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 그 전당대회가 지금 예. 당장이 될지 뭐 1년 뒤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갈 것 같고 조국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조국 대표는 제가 보기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망했다.
0: 망했다.
2: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은 일단은 국힘 제로를 외치고 왔는데 그리고 진보당하고의 갈등까지 일으키면서 왔는데 그런데 지금 국힘 당선이 결과가 됐어요.
0: 사실은 네. 평택을은 조국 후보가 사실 강공으로 네거티브 그걸 김용남 후보 측에 하면서 범민주 진영의 투표가 좀 낮지 않았냐 오히려 예. 너무하네 서로 간에 그럼 김용남 후보도 같이 싸우고 여기에 대한 조국 후보의 책임론이 불 수 있다는 거죠.
2: 그렇죠.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조국이 먼저 여기에 출마를 하고 여기 공격을 하고 이 모든 판을 지금 조국이 시작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에
0: 예.
2: 민주당 내에 조국 옹호론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고 게다가 이게 선거 전략이 또 어려워진 게 뭐냐면은 호남에서 굉장히 후보를 많이 냈잖아요. 기초단체장 냈는데 예. 두 명 정도 빼놓고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여섯 명은 최소한 돼야지 면을 세우는 건데
0: 예.
2: 이게 선거 전략에 엇박자가 있었던 게 호남에서는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선돼야 된다 얘기를 하고
0: 예.
2: 평택에서는 우리는 민주당하고 합당할 거다. 우리가 진짜 민주당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냐.
0: 정체성이 예. 애매해졌다.
2: 정체성도 애매해지고 조국 대표 책임론에다가 그 감정적으로 상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졌다. 제가 보기에는 감옥 들어갔을 때보다 정치적으로는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지금.
0: 조국 대표가 많이 어려워졌다. 예.
1: 한동훈 예. 후보 쪽은 어제 체크해봤는데 복당은 급하진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0: 예.
1: 뭐 길게는 뭐 1년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당 변화되는 상황을 보겠다라는 건데 국민의힘의 뭐 주류 쪽 의원이랑 딱 얘기를 해보니까 일단은 1위를 해서 당선이 되면은 그러면 능동적인 입장인 건 맞다. 그러니까 본인이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각 당 대표 서울 같은 경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는 현재 추세로라면 오세훈 후보가 될 수도 있어요. 정청래 대표는 어떨까요?
1: 정청래 대표는 지금 타격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되는데 처음에 예. 원래 그 비주류, 비당권파, 그러니까 친명계 쪽에서도 했던 얘기가 전북이 관건이다라고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북을 이겼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이 됐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이

0: 안정훈 군 아까 김준일 평론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재보궐에서 패배를 했고요. 특히 서울을 지게 되면은 이건 이제 정 대표 사퇴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 왜냐면 상징적인 곳이죠, 사실.
0: 그렇죠. 네. 서울 부산은 사실은 이긴다라고 민주당 내부에서 대체로 봤기 때문에 이 훨씬 의외성의 변수가 큰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1: 예, 지금부터는 당선인들을 차례로 연결해서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들을 좀 들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7시 40분 현재 서울이 95.1% 개표인데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48.76,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48.52로 0.24%포인트 차, 표수로는 11,700개 표 차로 오세훈 후보가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 상황은 95.1% 개표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컸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전북인데요. 누가 될지 몰랐던, 그리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어떤 리더십과 연관돼 있던 지역인데 민주당의 이원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연결해서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예, 안녕하세요. 이원택입니다.
1: 예,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이번 선거가 전라북도 역사상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은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1: 예.
3: 예, 그러다 보니 뭐 기쁨도 크지만 또 산적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해결할 일들이 많이 있어서 또 어깨도 무겁습니다.
1: 예. 예. 사실 김관영 전 도지사가 기부 혐의로 이제 기부 관련 의혹으로 제명당하고 그다음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나중에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 또는 오차범위 바깥으로 김관영 후보가 앞선 것도 나왔었어요. 출구조사 때 보니까 이제 이원태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좀 많이 불안했을 것 같아요.
3: 예, 예, 뭐 이번만큼 여론조사를 많이 한 선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1: 전북에서요?
3: 네, 전북 도지사 할 경우 한 8개월 기준 정도에서 한 대여섯 번 하는데,
1: 예.
3: 이번에는 뭐 카운팅을 해보면 근 30번 가까이 여론조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1: 예.
3: 그런데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 과정이 사실 저는 좀 느낌상 기획됐다. 그다음에 좀 불법적 요소도 발견되고.
1: 예.
3: 그러나 뭐 우리가 그 상황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불안하기도 하고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저희들 정치인들은 결국 국민을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1: 예.
3: 그 과정으로 잘 대응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1: 전북은 사실은 저도 뭐 잘 아는 동네인데 전북은 대부분 민주당 지지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투표에 큰 긴장이 없었지만 이번 선거를 완두고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지지한다, 또 이원택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 표심도 나누어지면서 약간 도민들 간에 뭔가 나눠진 마음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또 통합으로 모아내는 것도 숙제일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예, 이제 제가 풀어가야 할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1: 예.
3: 그래서 도정 운영 구상에서 사실 이제 포용과 통합을 잘 해가야 되고, 김관영 지사가 해왔던 일들 중에 가치와 좋은 정책, 좋은 사업 등 계승해서 풀어가야 될 것 같고요.
1: 예.
3: 또 김관영 지사 후보도 이제 조금 시간을 갖고 또 인간적인 관계도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도정이 포용과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1: 예.
3: 이렇게 도정을 운영해 가겠습니다.
1: 예, 선거운동 하시느라고 목이 많이 쉬셨는데 또 아침부터 이렇게 인터뷰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당선자로서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 요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표심이 나뉘면서 당대표 리더십이 전북 선거 결과에 연동돼 있다, 이 평가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당이 전북에 신경 쓰느라 대구나 또 경남 이런 쪽은 잘 신경을 못 썼다는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3: 예, 예. 일단은 전북의 선거가 당대표 선거가 연동돼 있다고 주장한 건 뭐 아무래도 무소속 김관영 후보 쪽의 논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3: 아니, 전라북도 도지사를 뽑는 거지 당대표가

0: 지사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논리는 좀 비약이다 생각을 하고요. 하고 있고요.
1: 예.
0: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무소속 김관영 후보 대 당대표 구도를 만들려고 하면서 선거 프레임 차원에서 접근된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 예.
0: 다만 아까 말씀

0: 그런 좀 집중을 이쪽에 여느 때와는 다르게 좀 한 것은 맞고요. 그것이 이제 대구라든가 다른 지역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될지, 그것은 뭐 영향을 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1: 예.
0: 또 뭐 그것은 통상적인 자원 뭐 이제 영향 지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되시는데 전북 도민들에게 각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0: 예, 도민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1: 예.
0: 하루를 1년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지역에 지금 눈앞에 닥쳐있는 현안들 또 챙겨갈 것들을 차근차근 그러나 속도감 있게 챙겨가겠습니다. 믿어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도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전북의 대도약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1: 예.
0: 예,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사 당선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예, 계속해서 당선인 한 분을 연결합니다. 이분도 이번 지방선거 내내 큰 관심을 가졌던 분인데요. 예, 바로 대구 보궐선거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진숙 당선인입니다. 이진숙 당선인님 나와 계시죠?
2: 예, 안녕하십니까. 이진숙입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2: 예, 참 그 돌아돌아서 먼 길을 왔습니다.
1: 예.
2: 먼저 저를 선택해 주신 달성 구민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대구의 자존심, 또 달성군의 자존심,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주신 군민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예, 사실 이전에는 대구시장에 강력히 출마를 희망하면서 뉴스를 비롯해 여러 프로그램도 인터뷰를 하셨었는데 결국 보궐선거로 가시게 됐습니다. 이 과정 좀 지난했는데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2: 참 그 말 그대로 우여곡절이라는 단어가 왜 생겨났는지
1: 예.
2: 제가 체험으로 알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대구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의 바람을 한번 불게 만들어 볼까 보겠다 그런 각오로 대구시장에 출마를 했었고
1: 예.
2: 변화를 원하는 대구 시민들께서 저를 압도적인 지지로 밀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에서 나온 후보가 계셨고
1: 예.
2: 또 민주당에서 강력한 후보가 나와서 3파전으로는 사실상 민주당 후보를 시장으로 당선시키겠다는
1: 예.
2: 그런 위기감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퇴를 했었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다음 행보를 봐야 하는데 추경호 후보가 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시장 후보가 됨으로써
1: 예.
2: 거기가 보궐선거 자리로 나게 됐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어떤 다른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달성군의 보궐선거 후보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1: 예, 득표율은 59.06%, 약 2만 4천여 표 차로 민주당 박형룡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대구는 이제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이어서 당선될 것을 많이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당선되면 과방에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상임위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2: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상임위가 있기는 하지만,
1: 예.
2: 글쎄요, 제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전문성을 살려서,
1: 예.
2: 상임위를,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2: 어느 상임위에 제가 가게 되든, 독주하는 권력의 폭주를,
1: 예.
2: 막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1: 전문성을 살린다면 원래 MBC 기자 출신이고 MBC에서 지방 사장단까지 하셨기 때문에 과방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2: 글쎄요. 여러 관측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1: 예.
2: 제가 결정하는 대로 될지도 모르겠고요.
1: 예.
2: 사정을 봐서 상황을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국회에 들어가면은 주로 어디에 방점을 찍으신지 앞서는 좀 독주하는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0: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1: 지금 지방선거 이전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지방선거 운동 기간이었죠.
0: 예.
1: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선진 대한민국에 어떻게 대통령에 대한 범죄,
0: 예.
1: 대통령이 연루되어 있는 범죄를 없애는 재판 자체를 없애는 그런 법안이 가능할까?
0: 예.
1: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0: 예.
1: 이전에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한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0: 예.
1: 그 뒷부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0: 예.
1: 벌어지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런 견제받지 못한, 견제받지 않는 또 견제받기를 거부하는
0: 예.
1: 그런 권력의 폭주를 막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0: 거기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해석하면 되겠군요.
1: 네.
0: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 나타난 전체 표심, 물론 서울은 현재 접전 중이고요. 많은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그리고 경남이 좀 유력하고 빼고는 민주당이 다 이겼습니다. 이런 민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 지방 권력이 아쉽게도
0: 예.
1: 민주당 쪽으로 다수 넘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0: 예.
1: 그렇지만 입법부 법을 만들고
0: 예.
1: 또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첫 번째 보루라고 할까요?
0: 예.
1: 입법부의 국민의힘의 의석을 국민들께서 보태주셨습니다.
0: 예.
1: 역시 권력과 맞서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보루라고 할까요?
0: 예.
1: 입법부에서 국민의힘의 의석을 보태주셨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0: 예.
1: 지방 권력이 아쉽게도 상당 부분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된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0: 예, 권력에 대한 견제는 이제 야당이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인데 사실은 이런 표심에서 드러난 것은 현재 장동혁 지도부 등 국민의힘 제1야당의 지도부가 민심을 더 반영하지 못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의 입법기관이시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런 부분은 예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면 장동혁 지도부는 뭔가 교체나 변화가 필요합니까?
1: 교체라기보다는요.
0: 예.
1: 당 지도부가 스스로 이번 선거 과정을 되돌아보고
0: 예.
1: 반성하고 얻을 교훈이 있다면 교훈을 얻어야 하겠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교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0: 예.
1: 다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국민의힘 정당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0: 예.
1: 겸허하게 반성하고 수용할 것이 있다면 수용을 해야겠죠.
0: 그럼 반성과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군요.
1: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달성 군민들을 대표하게 되는데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1: 예, 달성 국민 여러분, 저를 선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수의 신장, 보수의 자존심을 살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사람의 몸에도 신장이 살아있으면 아직까지 회생의
0: 예.
1: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처럼 대구와 달성 군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바람이 전국으로 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진숙 당선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전화.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CBS.
1: It's so important to make someone happy. Make just one someone happy.
0: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1: You sing to one.
2: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3: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뉴스쇼 2부는 특집 토론으로 함께합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그리고 신지호 전 국회의원, 김준우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정치평론가와 함께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부터 또 여러 주요 지역에 정말 뜨거웠던 선거 결과까지 이번 6.3 지방선거를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럼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또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서.

0: 예. 바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이제 끝났는데요. 물론 서울은 현재 박빙으로 오세훈 후보가 앞서 있는 가운데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 앞으로의 영향 집중 분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그리고 신지호 전 국회의원 김준우 변호사 또 김민아 정치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본격적으로 결과를 분석하기 전에 저희가 당선인 한 분을 또 연결해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지사 후보인 박수현 당선인이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수현님 나와 계시죠?
2: 예, 박수현입니다.
0: 예, 먼저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예. 해주신다면요.
2: 네, 일단 감사드리고요.
0: 예.
2: 변화를 택하신 충남 도민에게 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국회의원도 해보고 이번 도지사 준비를 캠페인 과정을 겪으면서 보니까
0: 예.
2: 아, 이게 보통 책임감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0: 예.
2: 예, 정책협의회, 뭐, 간담회 이런 걸 한 130차례 정도 했는데,
0: 예.
2: 제 수첩에 빼곡하게 깨알 글씨로 수첩 세 권이 적히더라고요. 아, 이런 일들을 어떻게 다 해낼 수 있을까.
0: 예.
2: 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사실은 기쁨보다는 굉장히 그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0: 예.
2: 뭐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캠페인 기간 내내 좀 책임감으로 어깨가 좀 무거웠습니다.
0: 예.
2: 뭐 동시에 감사와 기쁨과 그런 책임감을 동시에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예.
0: 사실 충청권은 여론의 바로미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민주당이 크게 이기는 선거일까라고 했지만 또 일부 조사에서는 여론조사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김태흠 후보와 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많이 이겼습니다. 표심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2: 예, 그 함께 경쟁해 주신 김태흠 후보님과 김태흠 후보님들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도 또 위로의 말씀도 함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0: 예.
2: 결과적으로 선거를 또 이 큰 선거를 치러 보니까요. 아, 민심이라고 하는 것의 방향이 이렇게 잡히면 그것은 거스를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충청, 충남은
0: 예.
2: 이게 산업화 시대에는 산업적 낙후와 정치적 소외 이런 것들을 많이 겪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우리 옛말로 핫바지냐 뭐 이런 핫바지론도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0: 예.
2: 그런데 AI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인류 문명사적인 문명 시대가 시작되면서, 아, 이게 이 시대에는 잘만 출발하면 그런 산업화 시대에 겪었던 낙후와 소외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예.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해왔죠.
0: 알겠습니다.
2: 예, 그런 어떤 변화를 큰 선택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0: 사실 충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아산 탕정 단지도 있고요. 많이 이 제조업체들이 내려가 있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2: 그렇긴 예. 하지만 이제 이게 대기업의 그 생산 공장이 주로 있기 때문에
0: 예.
2: 이 지역 내 총 생산은 전국의 한 4위 정도로 커졌는데
0: 예.
2: 이게 이제 본사 자금을 관리하는 본사가 다 수도

0: 정권에 있지 않아요.
1: 예.
0: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이것이 다 흘러가다 보니까 이 역외 유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충남 안에서 등총 생산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20%로 전국도 1등이에요.
1: 예.
0: 그래서 충남 도민이 어떤 생산한 부의 가치가 이 안에 쌓이지 않고 수도권으로 나가는 이런 문제도 또 우리가 중요한 과제가 있어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충남에서 이제 박수현 후보님이 당선이 됐는데 민주당 전체 입장에서는 사실은 네. 몇몇 주요 보궐선거지요. 또 몇몇 예. 주요 되게 신경을 썼던 대구나 이런 곳들이요. 전 졌습니다. 네. 민주당의 예.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0: 글쎄 뭐 지금 서울이 좀 막판에 역전이 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것을 평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1: 예.
0: 뭐 시야를 좁혀서 이제 충남을 들여다보면 15개의 기초단체가 있거든요.
1: 예.
0: 근데 도지사는 제가 당선이 됐지만 15개 중에 10군데가 국민의힘 기초자치단체장이 당선이 되셨어요.
1: 예.
0: 민주당 5군데밖에 되지 않고요.
1: 예.
0: 이런 측면은 결국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이 서로 균형을 잡지 않으면
1: 예.
0: 또 실용적으로 서로 좋은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여러 가지가 좀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균형을 잘 잡아라라고 하는 그런 또
1: 민심이다.
0: 명령, 과제를 또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예 시간이 많이 또 없어서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충남도지사 박수현 당선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혹시 연결이 됐나요? 아, 아직 연결이 지금 유이동 당선인 인터뷰할 예정이었는데요. 연결이 이제 됐다고 합니다. 연결이 돼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지역입니다. 경기 평택을에 당선된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를 전화로 연결해서 소감과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희동 당선인님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세요.
1: 먼저 축하드립니다.
2: 유희동입니다. 감사합니다.
1: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2: 소감이요.
1: 예.
2: 정말 힘든 선거였고요.
1: 예.
2: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를 믿어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다시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1: 예.
2: 감사드립니다.
1: 사실 그간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요. 출구조사도 그렇고
2: 네.
1: 김용남 후보나 조국 후보가 될 거라는 전망들이 많았어서
2: 네.
1: 사실은 약간 제외돼 있었어서 서운했을 네. 것도 같아요.
2: 예.
1: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서운한 거를 이전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는
1: 예.
2: 전략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았던 건 사실이고요.
1: 예.
2: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와중에서도 여론조사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뭐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거여서
1: 예.
2: 그렇다고 이제 이게 또 숫자로 나타나는 건데 저만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아니라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1: 예.
2: 부분이 좀 어렵기도 했고
1: 예.
2: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사실은 황교안 자유혁신 후보와의 단일화가 될 거라는 예상도 많았지만 나중에 황교안 후보 측에서 부정선거를 인정해라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을 네. 안 하셨죠. 단일화가 안 됐어서 좀 어려울 네.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네. 보세요?
2: 글쎄 뭐 보시는 분마다 좀 다를 텐데 저는 오자구도에서도 저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1: 예.
2: 예, 네,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승리하려고 했었던 것은,
1: 예.
2: 그런 승리를 통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보수가 다양한 목소리를 갖고 있고,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씩 다를 수는 있지만,
1: 예.
2: 그 차이를 극복하고 좀 하나 되는 보수의 모습을 그려준다면, 전반적으로 국민들한테 또, 보수 진영에 있는 유권자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1: 예.
2: 거고요.
1: 예.
2: 그냥 아쉽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당선이 확실해진 뒤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중차대한 임무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2: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크게 두 가지겠죠. 뭐 그 국회의원이라는 게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것도 역할일 테고요. 또 하나는 또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도 있을 텐데
1: 예.
2: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0: 후보 독주를 견제하고 보수 진영이 다시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1: 예.
0: 또 하나는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평택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과정의 도시이다 보니까
1: 예.
0: 교통, 교육, 의료, 생활 인프라 이런 것들이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에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1: 예.
0: 그것이 불편함으로 다가오니까 이런 삶의 질을 높이는 질적인 발전을 한번 이루는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예. 지금 여당과 정부 견제와 지역 발전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유희동 후보가 유희동 당선인이죠. 당선인이 이제 당권파는 거리가 멀고 개혁보수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힘을 쓰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0: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저희 뭐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예. 있는 것은 저희 당이 국민들께 갖고 있는 매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정책의 방향도 그렇고 그 정책들을 구현해내는 방식도 그렇고 그렇게 썩 국민들한테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1: 예, 사실은 당선이 됐지만 이거는 이른바 범민주 진영의 김영남 후보와 조국 후보가 분리돼서 거의 30%씩 나눠가졌기 때문이고 구도상의 아니었다면 힘들었을 것이다.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보수가 국민의 민심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쇄신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0: 전 자연스럽게 뭐 그 모든 선거가 끝나면 그
1: 예.
0: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이 만들어지니까 아마 그런 논의가 곧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초유의 서울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났습니다.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는 개표 중단하고 재선거를 해야 된다는 주장도 했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까요?
0: 아니, 뭐 다행스럽게 선거 결과가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거죠?
1: 아직은 확정이 아닙니다. 잠시만요.
0: 아직 확정.
1: 예, 현재 네. 개표가 95.8% 됐는데요. 13,000여 표 차로 이기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0: 하여튼간 어찌됐건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1: 예.
0: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서 저는 선관위의 본질적인 업무에 대한 해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 예.
0: 저는 뭐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부터 뭐 향후 이것에 대한 책임까지 저는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그러면 이거는 뭐 재선거나 이건 관련 없이 책임 문제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0: 아, 그것까지는 제가 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뭐 자세히 알지는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데는 저는 동일합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네. 평택을의 국민의힘 유희동 당선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지금부터는 저희가 당선인 인터뷰를 쭉 해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몇몇 주요 인물들을 당선인을 다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뭐 추경호, 한동훈 같은 분들도 있죠. 그런데 다들 이제 오전에 인터뷰 안 한다고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되시는 분들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급한 대로 하면 아니죠. 중요한 인물들이죠. 사실. 네.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투표율이 61%입니다. 지난 4년 전이 50.9%였는데 10%포인트가 높아졌고 지방선거 기준으로도 역대 두 번째입니다. 투표율이 높아진 이유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요? 민심은.
2: 저는 뭐그 샤이층이라고 할까요?
1: 예.
2: 여론조사에 잘 반응하지도 않고 투표 참여율도 상대적으로 저조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샤이층들이 예상보다는 많이 투표장에 나온 것 같아요.
1: 예.
2: 예, 그 영향 때문에 투표율이 좀 올라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신주원님은 샤이층들이 많이 투표 참여했다. 김민아 평론가님은요?
3: 뭐 비슷한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셈이 되는데
1: 예.
3: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히 국민의힘을 원래 지지해야 될 이 보수 유권자층이 아마도 국민의힘과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해서 소극적인 어떤 투표 행태를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들이 좀 있었고
1: 예.
3: 실제 그렇게 될 것으로 봤는데 막판이 되면서 일부 이제 보수

0: 보수 유권자층의 결집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래 이제 진보 성향의 유권자층의 경우에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 이런 이제 어떤 그런 생각들이 좀 강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이 나오리라 봤지만 보수 유권자층이 좀 많이 안 나오면 투표율이 이제 60%를 넘지 어렵게 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 생각을 했지만 보수 유권자층이 이제 결집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면서 이게 이제 60%를 넘는 그러한 이제 투표율이 나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네. 김준희 변호사님.
2: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투표율이 제일 낮은 게 기억나는 게 지난번 지방선거, 그 다음에 2008년 총선이 기억이 나는데,
1: 예.
2: 대선 직후에 있을 때 좀 제일 적었다는 거죠. 대선 직후에 민주당이 패배했을 때 민주당 지지층에서 투표장에 나오지 않은, 그때는 간격이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예. 실망해서 아예 투표장에 안 나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 이제 지난번에 지방선거 기준으로는 민주당 지지층은 투표장에 다시 나오는 거고, 그러면 보수가 얼마나 실망해서 덜 나오느냐, 요거 중간을 봐서 이제 50 중후반으로 보는 분들이 제일 많았는데, 격전지가 많으면 그래서 후보들 간의 경쟁이 격화될수록 유권자 입장에서 갈까? 이런 생각. 특히 예. 재보궐도 전국적으로 좀 많고 재보궐 중에 뜨거운 데가 또 많았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저도 6자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 좀 놀라긴 했는데 어쨌든 투표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니까요.
1: 예.
2: 네. 잘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 김봉신 메타버스 대표님께서는 사실은 이번 선거 결과를 지금 보면 여러 여론조사랑은 좀 다른 뭐 격차가 더 훨씬 줄거나 또는 반대되거나 이런 부분도 많이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3: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투표율만으로 따졌을 때 봐야 될 게 이제 60선에 닿느냐, 지방선거가.
1: 예.
3: 내지는 55 정도에서 그 밑으로 나오느냐인데요. 그 이번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적극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급적 투표하겠다는 게 약간 좀 소극적으로 투표하겠다라고.
1: 예.
3: 예, 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서는 보수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를 좀 지지하겠다라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이제 한 55선에서 60을 넘어가면 저 국민의힘도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고 봤는데 예, 그렇게 된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한두 가지 있었습니다. 60%가 넘어갈 때 그러면 중도 성향자들이 나오니까
1: 예.
3: 중도 성향자들은 이제 경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지금 현 정부 여당에 대해서 반대 투표를 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60이 넘어갔을 때 그런데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더 이제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은 보수 후보들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진단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사전 투표 대비 이 선거일 당일 투표의 투표율이 높았던 지역에서
1: 예.
3: 특히 이제 격전지에서 보수 후보들의 여론조사와는 비교했을 때는 눈에 띄게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1: 예.
3: 그렇게 따진다면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대거 몰려 나와서 60%를 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일부
1: 보수 지지층에서
3: 가치 투표 내지 이건 뭐 객관적으로 보면 좀 이념 투표에 가까운
1: 예.
3: 그런 어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마지막에 나왔고 그렇게 따진다면 이거는 견제 성향의 일종의 응징 투표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1: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에는 사실은 보수 지지층의 견제 심리가 작용됐다. 뭐 정부나 여당에 대한 이런 게 작용됐다고 보시는군요. 그게 이제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여론조사보다는 약간 보수에 더 높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셨고요. 전반적인 총평을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확정이 안 됐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대구, 경북과 경남 그리고 서울도 현재로서는 지금 우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지호 의원님 판세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
4: 지금 국민의힘이 예상보다는 조금 성적이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1: 예.
4: 시도지사도 그렇고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고요. 그런데
1: 예.
4: 그 결이 두 가지 결이 같이 있어요. 뭐 대구 추경호 후보의 당선이라든가 또는 그 보궐선거 이진숙 그
1: 예.
4: 대구 그 달성인가요? 또 울산에 뭐 김태기 후보라든가, 그다음에 충남 그 공주 부여 청양의 윤용근 후보는 이 기존의 그 좀 윤어게인 라인으로 평가될 예. 수 있는 이런 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후보라든가 방금 전 인터뷰했던 유희동 후보라든가 또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확정된다면 이분들은 확실한 윤어게인의 반대편.

0: 안에 있는 예. 사람들인데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근데 임팩트 면에 있어서는 뭐 비교 불가할 정도로 그 후자 그 3인의 당선이 예. 앞으로 뭐 보수 정치의 전면적인 대개편을 예고하는 시그널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1: 예. 네. 김준호 변호사님은 네. 이 부분 그러니까 민주당 정청래 뭐 이재명 정부의 평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 판세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2: 네, 이제 선거를 뭐 이제 구도, 인물, 바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 예.
2: 구도가 이제 정권 초기에는 일단 정권을 좀 밀어주고 여당이 갖는 어떤 프리미엄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 예.
2: 그럼 이제 인물과 바람이 아무 의미가 없냐. 그게 아니라는 게 오히려 드러난 선거라고 일단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을 공천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좀 달라지는 거고
1: 예.
2: 구도라는 것도 사실은 뭐 심판 구도냐 견제 구도냐도 있지만 양자 구도냐 다자 구도냐라고 하는 구도가 가진 기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된 것 같고 저거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시도지사 선거에서 12군데는 이겼으면
1: 예.
2: 이긴 건 이긴 거죠. 근데
1: 그렇죠.
2: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모두 내상은 있다. 예를 들면 성남시장을 졌단 말이에요.
1: 예.
2: 그거는 내상이 크죠. 대통령 비서관을 그렇죠. 했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을 대통령 선거 끝난 직후에 졌다. 그리고 어쨌든 서울을 졌다.
1: 예.
2: 그리고 부산도 전재수 장관은 전재수 후보는 이겼는데 구청장 선거랑 시의회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섰어요.
1: 예.
2: 그러면 사실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전재수 신임 부산시장이 당선자가 부산시장을 또 잘 이끌 수 있냐는 또 이제 또 하나의 물음표나 도전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1: 예.
2: 그래서 이제 좀 늘 이 시기에 평론가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묘한 선택이었다.
3: 막 절묘한 선택이라고 보세요?
2: 네, 절묘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네.
1: 김민아 평론가님,
4: 제가 실제 어제 어느 방송에서 민심이 절묘하다 출구조사나 이런 걸 보고
1: 예.
4: 그 얘기를 했더니. 평론가가 가장 편하게 평론할 수 있는 어휘다 그게
2: 그렇죠.
4: 뭐 선거 끝나면 항상 절묘하다고 하고 뭐 민심이 예. 뭐 준엄하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편한 평론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아, 이 단어는 되도록이면 쓰지 말아야겠다라고 제가
3: 그 얘기 듣고 지금 김준호 변호사가 하신 것 같아요.
4: 그러셨나요?
2: 그 얘기 듣진 않았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4: 제가 나오는 방송을 잘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단어는 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결과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전반적인 광역 지자체장 선거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은 어쨌든 민주당의 압승입니다. 이것은 그걸
1: 예.
4: 부정할 수는 없고 이 압승이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의 어떤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어떤 지표로 작용을 하겠죠.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럼 그렇다고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하고 싶은 일을 그냥 다 해라. 이렇게 뒷받침을 다 해주겠다 이런 민심으로 보이느냐 또 그건 아니란 말이죠.
3: 열렬한 응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군요.
4: 그렇죠. 이 좀 비유를 하자면 맛있는 음식이 나왔는데 치킨이든 뭐 아니면 뭐 어떤 생선회든 맛있는 음식이 나왔는데 막 열심히 이제 먹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지금의 이제 여당 이 집권 세력이.
1: 예.
4: 근데 뼈나 가시 같은 게 목에 이렇게 탁 걸린 느낌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서울도 그렇고 그다음에 좀 이따 말씀하시겠지만은 이제 부산 북갑의 이제 이 결과도 그렇고 그런 점들을 보면 이게 그래서 민심이 분명히 힘은 실어주겠지만
1: 예.
4: 이재명 정권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주겠지만 뭔가 지금의 이재명 정권과 그다음에 민주당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하지 말아라고 하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 있지 않는가
1: 예.
4: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1: 예. 사실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선거 투표 한 달 전 정도 비교했을 때는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됐는데 그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여론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응원은 하지만 견제도 하는 이 절묘한 심리 어떤 변곡점이 있다면 김봉신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5: 여론이 이제 바뀌는 변곡점
1: 예.
5: 4월 말입니다.
1: 4월
5: 말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전열을 정비하고 그리고 나서 인물들을 결정하는 경선이 마무리된 게 이제 4월 중하순 하순경인데요. 그때부터 좀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나서 공소취소 특검법에 의한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공소취소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대통령 긍정률을 바로 이제 충격적으로 하락시키고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1: 예.
5: 그거는 사실 만약에 대구에서 5%포인트 바뀐다고 한다면 전국적으로는 그게 한 0.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따지면 이게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없는데 격전지에서 5%포인트의 이동이라고 하면 충격적인 변화인 건 맞죠.
1: 예.
5: 그렇게 따졌을 때 공소취소 특검법 그리고 나서 바로 시작되는 이제 오빠 해봐 논란 그리고 나서 제가 봤을 땐 전반적으로 이번 선거가 4월 중순까지 범 여권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니 사실 좌파들이

0: 먹을 게 많아지니까 서로 떠먹여주는 그런 게 없고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게 없고
1: 예.
0: 서로 먹겠다고 덤벼들어서 분열상을 보였던 게 이번 선거에서는 더 많지
1: 아,
0: 않겠느냐라는
1: 서로 먹겠다고 덤벼들다가.
0: 그렇죠. 울산과 평택을 보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데요.
1: 예.
0: 울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단일화하지 않으면 당선이 어려운 그 과정에서 단일화를 굉장히 중간에 불협화음도 일부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 막판에 단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여권의 새 후보가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상당히 많았는데도
1: 예.
0: 끝까지 버티고 서로 파묘 대전에 해당하는 네거티브로 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네거티브 대전 속에서 결과적으로 유희동 후보가 이제 승리하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에 여론 흐름에 잡히지 않은 바로 보수, 응징 투표를 시도했던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1: 예.
0: 여론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죠. 심지어는 서울시장 조사에서는 전화면접이나 ARS 조사에서 단한 번도 오세훈 시장이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1: 예.
0: 예, 여론조사는 서울시장 선거만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뭐 전라북도 선거를 보면
1: 예.
0: 전라북도는 ARS가 다 틀린 거가 되는 거고요. 전화면접이 맞는 게 되고요.
1: 전화면접이
0: 예. 그런데 또 영남 쪽으로 가면 이건 또 달라집니다.
1: 예.
0: 경남 같은 경우에도 이긴 게더 많았죠. 김경수 후보가
1: 예.
0: 예. 전화면접 같은 경우에 ARS에서는 이제 김경수 후보가 지는 결과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론이 요동칠 때에
1: 예.
0: 여론이 요동칠 때에 여론조사가 그 요동치는 여론을 바로 잡기가 되게 어려웠다. 가령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철근 누락 사태가 있었습니다.
1: 예.
0: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론에서 그게 바로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당선권에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이게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무용론이 나올 법도 한 상황이 돼버린
1: 예.
0: 예, 그런 지방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를 총체적으로 만약에 평가한다면 그래서 나오는 거는 그동안 여론조사도 있었고 그래서 이 선거를 이렇게도 바라보고 했던 여러 가지가 다 무너지면서 승자가 없는 거죠. 승자가 없죠.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서울하고 부산을 언급했는데 아니 나 절반은 이겼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렇게 돼서는 뭐 PK에서도 두 개 광역은 내중에
1: 예.
0: 되니까 승자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12개의 광역을 예,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결과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얻었다. 그래서 자화자찬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죠.
1: 아니다.
0: 예.
1: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잠깐 말씀드리면은 뭐 5월 25일, 6일, 7일 쭉 사흘간 조사된 게 대부분 뭐 MBC, SBS, 중앙일보, 문화일보 이렇게 했는데 오차범위 내인 조사에 있고 서울입니다. 바깥인 데도 있지만 거의 80%는 오차범위 바깥에서 정원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타났었고 문화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한 조사 이것만 거의 숫자상으로도 거의 1%포인트 차이나 동률인 정원 오세훈 39씩 동률인 겁니다. 같은 날 실시한 여론조사도 차이가 서울 많이 났었는데 지금 현재 서울은 예. 현재 48.78대 48.50으로 약 14,000표 좀 안 되게 오세훈 후보가 개표 96% 상황에서 앞서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저게 또 지금 투표소, 투표 용지가 없어서 난리가 난 상황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신지우 의원님?
2: 이거는 뭐 선관위에서 뭐라고 자꾸만 그 변명성 해명을 내놓는데 그런 구차한 변명한다고 그 이게 뭐 이 문제가 그 매듭 지어질 수가 없고요.
1: 예.
2: 있을 수 없는 뭐 행정착오도 아니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1: 예.
2: 하는 거고 지금 오세훈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은 뭐 이거 뭐 재투표 얘기 안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간발의 차이로 또 정원호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 이건 재투표 얘기가 나올 거고
1: 예.
2: 선관위에서는 뭐 재투표 사유가 안 된다 어쩐다 하는데 그럼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는
1: 예.
2: 뭐 이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저는 이참에 선관위에 대한 선거 관리 시스템과 선관위 거버넌스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좀 있어야 된다. 그전에 뭐 그 세습 고용
1: 예.
2: 문제도 아주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1: 너무 느슨해졌다 선관위가. 예.
2: 그래서 이게 변명이 무슨 저 4년 전 대비 뭐 투표율이 높았다라는 게 그걸 변명이라고 합니까? 그거 보고 더 화가 나요.
1: 많은 분들이

0: 투표율이 투표자 감안해서 50%만 인쇄했다. 아니 종이값 아낀이라고 그랬나. 네. 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예, 김민하 평론가님.
1: 저도 화가 납니다 지금. 네, 이 대한민국에서 투표를 하는데 투표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상상해본 일이 아니거든요.
0: 예.
1: 제가 그런 일 당했다 그러면 저도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항의를 하죠.
0: 그렇죠.
1: 누구라도 그리고 이렇게 평온한 자세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박성태 앵커도 화를 냈을 겁니다 아마.
0: 예. 네,
1: 분명히 큰 화를 냈겠죠. 거의 투표용지 찢어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0: 아니 찢을 용지가 없어요.
1: 아 그렇죠. 네. 찢을 용지는. 근데 실제로 현장에 보면은 뭐 이 대기하다가 이제 이 받아놓고선 찢었다는 분도 있고 막 이러니까.
0: 예.
1: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이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투표용지가 모자랄 것 같다는 걸 중간에 이제 파악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0: 예.
1: 오후 1시나 뭐 2시나 이쯤에. 그래서 이 요청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답이 없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애초에 50%만 인쇄했다 하더라도 예비적인 어떤 이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50% 인쇄했지만 그래도 모자랄 수가 있으니까는 그것을 메꿀 수 있는 이제 예비적인 투표용지 인쇄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예비적인 예. 걸 전국에 이제 뭐 수급할 수 있는 예비 용지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왜 없었던 거냐. 저는 50%를 찍었을 수는 있는데
0: 예.
1: 그게 당연히 모자랄 수 있는 건데 그게 왜 안 된 거냐. 이게 이제 더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선관위의 이제 체제 개편이나 이런 것도 지금 그동안 여러 가지 제기된 이 선관위가 지금의 형태로 가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쟁점들이 있습니다. 가령 선관위원장은 지금 이제 대법관이 겸임을 하고 있는데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상근 체제가 아니어가지고 전체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또 선관위원들의 추천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0: 예.
1: 다만 이 개편 논의를 할 때 부정선거와 관련된 쟁점들은 이거는 제거하고 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금 이 논란이 부정선거와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0: 예.
1: 이거는 선관위의 부실, 선관위의 관리 어떤 소홀 이런 문제이지 의도적인 부정선거를 하려고 이런 걸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과는 지금은 관계가 없는데
0: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는 다르죠.
1: 그렇죠. 근데 일부 유튜브 이런 데서는 또 이 쟁점을 제기할 거기 때문에 또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0: 예.
1: 이런 것과는 분명히 분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이게 뭐 선관위가 잘못한 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바고 혹시 재선거나 뭐 이런 부분 이건 어떻게 될까요?
2: 배제할 순 없죠. 가능성을.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 일부 무효 판결까지도 예정을 하고 있어요.
0: 예.
2: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혹시 법원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이 서울 전체가 재투표를 하는 게 아닙니다.
0: 예.
2: 해당 투표구만 한정해가지고 다시 투표를 하는 그런 방식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0: 지금 이제 뭐 14시나 또는 17곳이라고 얘기되는 곳들 투표소.
2: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예를 들면 그 투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더 투표했을 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따라서 예. 되게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정근식 후보와 조전혁 후보 사이의 격차는 꽤 크기 때문에 지금 그 17개의 투표구에서 투표하지 못한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0: 교육감 투표
2: 네,
0: 경우
2: 교육감 같은 경우는 그 뭐 재선거를 할 이유가 없겠죠.
0: 예.
2: 그러니까 이제 일부 투표구에서 만약 법원에서 이게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모든 7개의 선거가
0: 예.
2: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드는 거고요. 다만 저는 이제 이 광역 비례나 기초 비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약간 단순히 1, 2등이 아니라
0: 예.
2: 정당 득표율에 따라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슈가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거든요.
0: 예.
2: 그래서 그쪽에 오히려 어떤 판단을 할지.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설례가 없습니다. 요런 형태의 설례는 없습니다.
0: 우리나라는 설례가 없고.
2: 네, 왜냐하면 그 인용된 설례는 당연히 없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뭐 사전투표가 불법이었다 뭐 이런 주장들이었는데
0: 예.
2: 이런 형태는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0: 알겠습니다.
2: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기초나 광역의회 비례대표원들은 맨 끝에 걸려서 탈락한 분들은
2: 네.
0: 이거 투표를 제대로 했으면 난 됐다.
2: 네.
0: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은
2: 네.
0: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죠.
2: 그렇죠. 네. 네.
0: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전국적인 판세 평가에다가 여론조사 또 투표 용지 부정 문제 짚어봤고요. 잠시 광고를 듣고 각 지역별로 이 결과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0: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예, 주요 격전지 보겠습니다. 서울은 아직도 되지 않고 개표가 다 안 됐습니다. 96.4% 개표인 와중에 오세훈 후보 48.8, 정원 후보 48.47에서 16,000여 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일단 예상과 다르게 이렇게 많이 붙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앞서 제가 좀 얘기를 했었고 평택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예상과 다르게 됐습니다. 김용남 조국순으로 유희동 후보 33.8, 김용남 28.8, 조국 27.2입니다. 반올림 한자리에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평택의 선거의 평가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신지우 의원님.
2: 저는 이제 그 각 진영에 그 던져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분열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거고
1: 예.
2: 공천이 민주당 공천이 제대로 된 거였느냐 그다음에 캠페인을 제대로 했느냐 등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조국 그 후보의 경우에는 거의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 그쪽 진영의 그 권력 재편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근데 거꾸로 이제 이 보수 진영으로 넘어오면 예, 유희동 후보는 장동혁 대표의 그 지원 유세를 거부한 분이고
1: 예.
2: 예, 한동훈 당대표 시절에 여의도 연구원장을 했던 분이고 유승민 의원하고 굉장히 가깝고
1: 유승민계로 분류됐죠.
2: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이게 뭐 저 북감에서 한동훈 당선과 비슷한 그런 보수 진영 내에 던져지는 그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1: 예.
2: 봅니다.
1: 예. 다른 의견 혹시 말씀하시는 평택을에 대해서?
3: 글쎄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조국 대표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치명상 입은 선거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 단순한 3당이 아니라
1: 예.
3: 민주당과 합당을 이야기하면서 늘 이번 선거의 최대 목표는 국힘 제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힘 플러스가 됐단 말이에요.
1: 예.
3: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그 아이러닉한 상황이 되다 보니 사실 중간에 뭐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박지원 의원이 두 명이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박지원 의원이 그 중간에 그냥 사퇴를 지금 하는 것이 오히려 큰 그림상 낫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1: 예.
3: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대선 주자로서도 그렇고 조국 혁신당의 당수로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치명상을 입은 예, 그런 부분들 특히 또 그 선거 과정이 아쉬움을 남기는 예를 들면 김부겸 후보랑 비교하면
1: 예.
3: 아쉬움을 남기는 것보다는 네거티브의 향연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좀 그림이 예쁘지가 예.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4: 그리고 조금만 더 제가 보론을 하면은 이게 김용남 후보의 경우에는 뭐 대권 주자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4: 이런 정치는 지금 그렇게 인식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 후보의 경우는 조국 혁신당의 입장에서는 당의 대표격 인사이고 대권주자이고 하다 보니까 그럼 이 선거를 지더라도 어떻게 예. 치러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유권자들이 굉장히 호불호가 강한 인물이란 말이죠.
1: 예.
4: 과거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나 이런 문제들의 잔향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1: 예.
4: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지더라도 좀 이런 이미지들을 씻어내는 이러한 선거 캠페인을 통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이미지들을 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새로운 이미지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볼 때는 아, 또 뭔가 민주당 지지층의 분열을 야기하고 사실 그 조국 사태 때도 민주당 지지층의 균열이나 이런 것들이
1: 예.
4: 발생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그러한 것들을 다시 상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또 다시 이제 이른바 이제 조국 사태로 불렸던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공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럼 그 이미지를 씻지 못한 상태에서 심지어 이제 원내 진입에도 실패한 이런 결과를 남기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치명적인 어떤 그러한 입장이 된 것이고 나중에 이제 합당 논의나 이런 걸 하게 될 때도
1: 예.
4: 뭐 합당 논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조국 혁신당이 주도권을 발휘하기는
1: 어려운
4: 어떤 이익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
1: 예.
4: 그런 거죠.
1: 근데 평가가 한번 세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장 관심이 가는 지역 중에 하나는 이제 사실 조국 대표의 등판과 함께 관심이 갔던 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등판 부산 북갑입니다. 여기는 여론조사에서 초반에는 하정 후보가 오차범위 바깥으로 이기다가 나중에는 양강구도, 뒤에는 오차범위 네이지만 숫자상으로는 또 한동안

0: 많이 앞서기도 했는데 과표집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한동훈 후보 42.96, 하정 후보 41.26으로 정말 박빙 승부로 이겼습니다. 여론의 흐름과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봉신 대표님.
1: 예, 예. 여론의 흐름은 한동훈 후보가 여론조사만으로 따지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앞서도 될 법했는데
0: 예.
1: 투표 개표를 하고 났더니 하정우 후보가 상당히 그래도 40%를 넘는 정도의 득표력을 보여줬다라는 게 재미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후보 쪽으로 이제 과표집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0: 예.
1: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 지역구로 보면 전재수 지난 총선 때 전재수 후보가 이겼던 것과 비교를 한다면 하정우 후보를 선택하지 못한 분들이
0: 예.
1: 사실은 국민의힘에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기 위해서 한동훈이라는 회초리를 든 거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그 과거에 전재수 후보를 선택했던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전재수 후보를 선택했던 10에서 한 20% 정도의 그런 유권자분들이 지금은 좀 분산됐는데 상당수 한동훈으로 갔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또한 국민의힘을 또 지지했던 많은 분들도 지금 박민식 후보가 20%를 못 넘었습니다. 15.76%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상당히 많이 한동훈 쪽으로 쏠림 현상을 보였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이 경우에는 보수를 개혁하기 위해서 혁신하기 위해서는 보수 인물을 선택한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또 구도가 사실 그 줄투표 다시 말씀드려서 일관 투표 성향을 따진다면 전재수 후보를 찍고 바로 이제 이쪽에 와서는
0: 예.
1: 하정우 후보를 좀 찍을 법도 한데 구도가 삼자 구도로 독특하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와 같은 그 효과 그걸 또 호텔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나타나지 않더라라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줬습니다.
0: 예, 신조네.
2: 그
0: 저기 표정이 신나신 것 같은데 좀.
2: 네.
0: 표정이 좀 좋아 보이세요.
2: 아, 예, 좋을 수밖에 없죠. 예. 죄송합니다. 그 부산 북구청장 그 개표를 보면요.
0: 예.
2: 이게 이제 3자 대결이 아니고 그냥 양자 대결, 진영 대결이에요. 민주당 정명희 후보가 52.2%, 국민의힘의 오태훈 후보가 47.8%, 4.4% 차이로 이겼거든요.
0: 예.
2: 그런데 이거는 3자 구도에서 보수 분열 아니에요. 박민식 후보가 15점 몇 정도를 갖고 갔는데 뭐 한동훈 후보가 간발의 차이 1.7% 차이지만 예. 그 한동훈의 어떤 확장성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런 수치 분석이 아니라 이것이 갖는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가. 예, 이제까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한국 보수 정치에 두 가지 노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0: 예.
2: 민주당의 전북 이 김관영 이 부분은 단순 권력 투쟁이에요. 근데 지금 북갑은 권력 투쟁 도 있지만 그런 성격이 있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노선 투쟁입니다.
0: 보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2: 그렇죠. 윤석열 노선이 있고 한동훈 노선이 있어요.
0: 예.
2: 그러니까 계엄 탄핵 뭐 지금 부정선거. 예, 그 장동혁 그 지도부도 당권파도 윤석열 노선이죠.
0: 예.
2: 근데 이번에 이제까지는 그 국회의원 다수의 위력과 강성 당원들의 그 힘으로 한동훈 쪽을 찍어 누르고 쫓아내고 뭐 하고 한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치 퇴장 명령을 내린 것이다.
0: 예.
2: 한동훈 노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게 분명해졌고.
0: 예.
2: 이걸로 이제 그 보수, 그리고 저 평택 또 그렇고요. 또 이제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가 이기면 그것도 그렇고 이게 이거는 뭐냐면 보수 정치의 대표 선수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선택해 준 거예요.
0: 그런데
2: 예. 이게 앞으로 당내 정치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아마 저항하는 그 에너지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0: 예. 당에서 사실은 뭐 장동현 대표가 재신임을 받겠다 해도 지금의 짠물 중심인 국민의힘 책임당원 구조에서는 다시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말씀은 이제 민심은 보수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명확히 보여준 거다라는 얘기고요. 이건 뭐 비슷한 의견이시겠죠. 그러면 앞서 당내 반발 한동훈 후보가 주장한 건 보수의 재건이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은.
3: 저는 한동훈 후보가 어쨌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 당분간 보수 정치에서 굉장히 이제 핵심 플레이어가 될 수밖에 없고
0: 예.
3: 장기적으로 이제 대권 주자로서 그 이제 지위를 굳힐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보고요. 장동혁 대표는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사실 본인이 말씀하신 짠물 당원들의 어떤

지지를 획득해가지고 예. 대표가 됐지만 그 지지도 사실은 유지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난번에 미국행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행복한 듯한 사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에서 이제 그 후보들의 어떤 집단적인 어떤 반발과 비토가

0: 과정을 놓고 했을 때 그것도 예. 이제 오세훈 시장의 어떤 선전 이런 걸로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장동혁 대표가 설 자리는 굉장히 좁아진 상황에서 반 장동혁 노선이 여러 가지로 펼쳐질 것이고 그중에 키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장동혁 대표에 의해서 축출된 한동훈 이제 당선인이 될 것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로 보여요. 그래서 예. 보수 재건의 핵심이 장기적으로 되는 것인데 다만 이제 우려가 된다고 할까요? 뭔가 이제 더 필요해 보이는 거는 지금 이제 한동훈 이 당선인이 뭔가 아, 이 한동훈 후보가 뭔가 보수 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더 잘 하기 위해서는 보수 재건의 이제 정확한 노선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있다고 주장할 텐데 지금 내놓은 여러 가지 평가들을 보면은 이재명 정권 혼내주겠다. 내가 국회 가가지고 혼내준다. 뭐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2022년도에 예, 윤석열 노선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예. 2024년의 윤석열 노선은 아니죠. 2024년도의 윤석열 노선은 한동훈 후보가 이제 명확하게 반대를 한 것인데 2022년도에 집권한 윤석열 노선은 그대로 이제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넘어서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고 거이다. 이걸 통해서 새로운 보수의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러한 보수의 대권 주자가 확실히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1: 예.
2: 저는 지금은 사실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박형준 시장 복귀가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와의 복귀 이제
1: 아,
2: 복귀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장동혁 대표와의 거리 두기가 오세훈 시장이 좀 더 거리를 뒀어요. 박형준 시장보다는. 그리고 물론 이제 서울에서의 정원호라는 후보의 매력도와 부산에서 전재수라는 후보의 매력도에서 전재수 후보가 좀 더 매력적이었거나 서사를 더 오랫동안 쌓은 부분도 있겠지만. 예. 예를 들면 박형준 시장 후보가 한동훈으로 가야 단일화를 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부산 북갑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한동훈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다면
1: 예.
2: 이건 또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전재수 후보는 사실은 구청장이 민주당 후보가 진 데서 한 네다섯 군데에서 잊었어요. 박형준 후보를. 그러니까 이제 부산 일단 제 말은 결국은 단일화를 해야 되고 한동훈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한 부산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에 7명인가 8명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예. 이분들이 이제 고민을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해서 일단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야만 부산에서 앞으로 다음 총선을 바라보면서 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
1: 예.
2: 그런 부분에서 되게 저는 이제 고민이 하나 있을 거라고 보수 재건에서 고민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장동혁 체제랑 조금 거리 둔 그러니까 유희동 의원은 어쨌든 유승민계를 상징하는 거고 오세훈 유승민 한동훈 3자
1: 예.
2: 연합이 될 거냐 말 거냐
1: 될 거냐 말 거냐
2: 예,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세력을 그러면 보수 재건의 세력을 어떻게 확대시킬 수 있는지
2: 네.
1: 이게 관건이라고 말씀이시군요.
2: 본드가 먹을지 안 먹을지 접합이 될지 안 될지
1: 예.
2: 그게 최근 보수들이 그런 게 잘 안 됐었거든요.
1: 예,
2: 그래서 그걸 낙관한다는 게 뭐 당위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1: 예.
2: 조갑제 주필이라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러실 텐데 저희 평론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게 될지 안 될지만 보는 거지 뭐 바람을 담지는 않습니다.
1: 예. 예. 안 될지를 봐야 된다. 저항이 사실 만만치 않을 거다라고 신주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연대를 통해서 보수 재건을 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3: 네.
1: 알겠습니다. 혹시 네 분 시간이 좀 되시면 유튜브로 좀 더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2: 예. 네.
1: 알겠습니다. 오늘 본 방송은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5: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6: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7: 노무법인 폐
6: 1544-7575 D-Ben.

0: 될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관절 연골이 걱정.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데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전 세계가 열광하는 K-POP, K-드라마, K-뷰티, K-푸드. 그렇다면 K-금융은? 세계 100여 개국 4억 명 이상을 어부바하는 신협. K의 시대, K-금융을 어부바합니다. 평생 어부바
2: 신협.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네, 오늘 수조는 여기까지고요. 네 분과 함께는 유튜브에서 조금 더 이번 지방선거 판세 분석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시설은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조치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년 집중안전점검. 국민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6: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7: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8: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7: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8: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C2에서 함께 만들어요.
7: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8: 문의전화 서울 771-1932.
9: 적당히 채워라. 어떤 그릇에 물을 채우려 할 때 지나치게 채우고자 하면 곧 넘치고 말 것이다. 모든 불행은 스스로 만족함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최인호의 상도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은 우산을 꼭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제주는 오늘 낮까지

0: 5에서 60mm, 남해안은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좀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또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퍼붓는 곳이 있겠고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강우량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도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돌풍 벼락과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28도, 춘천 대구 29도, 대전이 30도까지 올라서 여전히 덥겠습니다만 어제보다는 기온이 좀 더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1: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3: 민준아
4: 유정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3: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늦게까지 야간 돌봄.
7: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3: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8: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9: 이순환 우수 제품.
10: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9: 무상 방문 수거.
10: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10: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13: 레인보우.
1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출근과 동시에 시작되는 길고 긴 회의, 눈치 없는 산사에 잔소리 폭탄, 쌓여있는 업무 메일 확인하느라고 아침부터 영혼이 탈탈 털릴 때 스마트폰 하나 들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옆자리 동료가 어디가?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죠. 나 화캉스 좀 다녀올게.

화장실로 떠나는 나만의 바캉스.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는 순간 그 좁은 공간이 세상 가장 가득한 5성급 리조트로 변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짧게는 5분, 길게는 뭐 10분, 짤막한 동영상도 보고 인터넷 서핑을 하는 것만으로도 멘탈이 조금은 회복이 되는 거, 그게 바로 화캉스인 건데요. 자, 치열한 일터에서 나만의 도피처를 찾아 헤매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짠하기도 하지만, 지금부터는 화캉스 대신 라캉스, 라디오 바캉스 한번 즐겨보시죠. CBS 그래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6월 4일 목요일 입주 1334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짝짝!